0: 이라는 신조어도 이번에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등재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외모를 한껏 더 좋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뭐 옷차림을 바꾼다든지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래서 looks maxing이라는 단어의 착안한 words maxing이 오늘 기사의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굉장히 많이 추가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1: Does that mean we're words maxing every day on Morning Special?
0: Maybe, yes, whatever the definition of words maxing is to you, then yes, I
1: Well, I
0: suppose.
1: don't use it. I don't agree with it.
0: 그래요. 근데, 단어가 신조어기도 하지만, maxxing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Is it a
1: 이상해요.
0: Roman numeral? I don't know. I
1: No, it's just
0: mean.
1: misspelled, Sue. It's just badly spelled.
0: 자, 이렇게 저희처럼 이게 뭐야? 이게 영어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사용을 하는 10대, 20대들이 많으니까
1: 네.
0: 사전에 등재된 거겠죠? 자, 케임브리지 사전도 그렇고 옥스퍼드 사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사전도 이제 신조어를 매해 이렇게 추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한 1,000개씩 등재했던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1,400개 정도나 되는 새로운 단어가 추가됐는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영어는 항상 진화하는 언어다. 그리고 이 vocabulary 자체도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 모양새가 바뀌고, 예전에 있던 단어 중에 없어지는 단어도 있고, 이러니까 참 영어를 100% 정복한다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 Merriam-Webster, the venerable dictionary that traces its roots to a time before looks maxing and yacht rock, has added those words along with chili crisp, shapewear, and cuffing season to its comprehensive accounting of the English language. The company, based in Springfield, Massachusetts, announced Tuesday that it had added those five terms and 1,395 other new definitions to its online dictionary, Merriam-Webster.com. Many will also be added to upcoming editions of the print dictionary.
0: 자, looks maxing이나 yacht rock 같은 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사전, Merriam-Webster가 chili crisp, shapewear, cuffing season 등의 표현들을 이번에 자사의 방대한 영어 사전에 추가했습니다. Massachusetts 주 스프링필드에 본사를 둔 Merriam-Webster 사는 지난 화요일 온라인 사전인 Merriam-Webster.com에 방금 언급된 5개의 표현에 더해 1,395개의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중 상당수는 향후 출간될 인쇄판 사전에도 수록될 예정입니다. Okay, so this dictionary is a venerable dictionary.
1: Yes, so we use the word venerable with a person or sometimes a thing like an institution, a school, or a
0: Yep.
1: dictionary to say that they are very respected. They're not going to be 5 years old or 25 years old. They're going to be old and they're going to be very good at what they do and they're likely going to be super smart or
0: Right.
1: super good at whatever they are. We use it as saying they are highly respected, whoever or whatever they may be.
0: 그래서 공경할 만한 어떤 덕망이 있는이라는 뜻으로 보통은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Merriam-Webster Dictionary는 a venerable dictionary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역사가 깊고 유서가 깊은 그런 미국 사전입니다. 자, 그리고 looks maxing은 아까 언급했고 yacht rock라는 건뭐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부드러운 멜로디의 rock music를 뜻하는 표현이죠.
1: Yeah, a little different to elevator music. Elevator music is the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very calm and very sort of boring,
0: Okay,
1: plain, whereas
0: yeah.
1: yacht rock is a little more lively, but still not too hard, not too
0: Okay, it feels chill like you're on a yacht.
1: And yeah, a little bit. This is the kind of music that would be played on a yacht party.
0: Okay, what about chili crisp?
1: Now, if you're a fan of Chinese food and Chinese condiments, you may well have seen this come up on your social media. This is a very famous Chinese condiment. It's basically chili oil plus fried bits of chili flakes and garlic and onions and shallots.

0: dots, and they're all crispy inside the chili oil. So it's spicy, the chili, and it's crispy, the crisp. So therefore, chili crisp.
1: Uh-huh.
0: It's a topping for your delicious Chinese food.
1: 이게 고추 기름을 베이스로 해서 튀긴 고추, 마늘, 양파, 콩 등을 듬뿍 넣어 만든 매콤한 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이번에 새로 올라왔고요.
0: Yeah, in the same way that Koreans use gochujang on top of bibimbap, if you were Chinese, you might choose a spoon of chili crisp instead.
1: And shapewear?
0: Well, some of us need this, Sue. It's underwear that shapes our body. When we're maybe a little bit too big or a little too flabby, when we put on shapewear, it adjusts our shape, makes us look a little slimmer or more muscular or whatever it may be.
1: I'm surprised this word wasn't already in the dictionary, actually.
0: Yeah, it is a little bit of a surprise. It may well be in Oxford or in Cambridge, but not in Merriam-Webster.
1: 그래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어 중에 다섯 개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형 보정 속옷, shapewear고, 그 다음에 cuffing season?
0: This is a bit of an odd one, a very modern thing. It's when it gets to the colder part of the year, into the autumn, suddenly people think, ah, it'd be nice to have a boyfriend or girlfriend to cuddle with in the winter. You know, someone to snuggle and watch TV with, you know, someone to hold hands, someone to keep you from getting cold.
1: Mm-hmm. Cuff가 소매 끝단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소매가 길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옆구리가 좀 허전해. 이 느낌에서 누군가 사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0: Yeah.
1: 아, 수갑이라는 의미의 cuff로도 이해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싱글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나 이제는 cuffing season이어서 누군가랑 같이 수갑을 차고 싶어. 사귀고 싶어. 뭐 연애하고 싶어.
0: If you think about it, in Korea as well, come Christmas, what's the popular thing for young people? Dating.
1: Yeah.
0: Christmas Eve going out on a date. So if you're single, it's a bit sad. The same with Valentine's, which is also in winter. White Day here in Korea too. Yeah, I guess it's just feeling like you don't want to be left out. Don't want to be lonely.
1: Okay.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네요. Oh, it's cuffing season. I want to meet someone. 뭐 이런 식으로 쓰나요?
0: Yeah, I mean, let's face it. We're too old and unfashionable, Sue, to use it properly. We'd have to get someone young in the studio.
1: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좀 보고 싶은데요. Accounting of the English language.
0: Well, I've just given an account of everything.
1: Oh, okay.
0: I've explained it all. Because that's what it means. Here, we're not talking about counting numbers. We're not talking about an accountant. If we give an account of something or we give an accounting of something, it means we're explaining it all.
1: Accounting이 여기서 명사로 쓰인 것 같아요. 동명사. It's a comprehensive accounting of the English language. 그래서 뭐 설명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방대한 사전의 의미로 쓰인 건데 이러이러한 다섯 개의 단어들이 이번에 Merriam-Webster의 accounting of the English language에 포함됐다. 그래서 그냥 사전에 포함됐다.
0: 네.
1: 이렇게 좀, 좀 크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1395개의 단어가 추가됐으니 총 1400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전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 이어지는 두 단락을 통해서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0: Anyone who dreads going to work or school might be familiar with the Sunday scaries, the feelings of anxiety or sadness that arise on Sunday from the knowledge that the weekend is almost over. And people who know Braden Peters, the proudly vain social media influencer known as Clavicula, might be familiar, for better or worse, with looks maxing. Merriam-Webster calls it the practice of taking one or more sometimes extreme or dangerous measures intended to increase one's physical attractiveness.
1: 자, 출근이나 등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Sunday Scaries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주말이 거의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요일에 느끼는 불안감 또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Sunday Scaries. 그리고 클라비큘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부심 넘치는 허영심 강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브레이든 피터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좋든 나쁘든 looks maxing이라는 용어에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이 표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 이상의 때로는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Right, if you dread going back to school or work, then you might have the Sunday scaries.
0: Yeah, and scaries gives a

0: very good clue as to what dread means. If you're dreading something, or it's a dreaded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scared of it, you're anxious yeah. about it, you're worried about it. Mm. Not just a little, but a lot.
1: Mm. Dread something. 무언가를 굉장히 피하고 싶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말의 끝자락에 아, 월요일이 이제 코앞이야. I'm dreading going back to work. I'm yeah. dreading going back to school. 이 느낌이 있다면 Sunday scaries를 겪고 있는 것이다. Yeah.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요즘에. It's similar to the Monday blues that you experience when you're actually back at work.
0: Except the blues is about feeling sad and yeah. the scaries is about feeling scared.
1: Exactly. And there's a very vain social media influencer who made the word looks-maxing popular.
0: Yes, and if you're vain, you're so interested in yourself and so pleased with yourself.
1: Yes.
0: You're so vain, Sue, you probably think this song is about you.
1: Isn't it?
0: Well, that is actually a real song, You're So Vain. Uh-huh. And the lyrics are, you're so vain, you probably think this song is about you. Meaning you're so obsessed with yourself mm. that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And Braden Peters thinks he is the bee's knees. Mm-hmm. He thinks he looks so good. He's very proud of his own looks and what he's done to achieve them.
1: 아, 자기 자신한테 반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자기 외모를 좋아하는 한 인플루언서가 있대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Braden Peters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활동은 클라비큘라라는 이제 yeah. 이름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데 very vain하다. 그러면 아, 저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죠? 아, 거울 계속 보면서 와, 나 어떻게 하면 더 잘생겨질 수 있을까? 이거 다 vain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거의 명사 형태는 what's the noun form of vain?
0: Vanity.
1: Vanity. 네. 그래서 화장대를 영어로는 vanity table?
0: Yes, and you have a vanity mirror.
1: Vanity mirror,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모습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화장대에서.
0: Yeah, but those are not bad names for them. They're just the traditional names.
1: 그렇다고 화장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0: But 그냥, if you call someone vain,
1: yes, yes.
0: that's very bad.
1: 이 부정적인 뉘앙스는 you are vain 했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뉴트럴하게 쓸 수 있어요. 그 잡지 중에도 Vanity Fair라는 게 있죠.
0: And a very famous novel.
1: 아, yes. there you go. 그래요. 그 동사... 가 to be vain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vain social media influencer라고 했습니다. Now for better or worse, people will be familiar with the term.
0: Yes, meaning well, it could be good for you, it could be bad for you. Mm. Either or. If you've got married and you took yep. your marriage vows in English, you would have said for better or for worse in sickness and in health, meaning yep. whatever happens, be it good mm-hmm. or bad. Mm-hmm. And the term looks maxing, some people might like it, some people like me don't like it.
1: Mm-hmm.
0: So for better, for worse.
1: For better or worse, 이거 약간 변형할 수 있어요. For better or for worse 할 수도 있고요.
0: Yeah.
1: 이게 뭐냐면 좋든 싫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표현도 좋든 싫든 익숙하실 겁니다. Let's continue.
0: Fans of Christopher Cross, Kenny Loggins and Michael McDonald might be pleased to see that yacht rock made the cut. Merriam-Webster defines it as a style of soft rock music originating in the 1970s and 1980s. Also, clearing the bar was cuffing season, a time of the year when people who are not married or in a relationship begin looking for a short-term romantic partner to spend the colder months of the year with.
1: 가수 크리스토퍼 크로스, 케니 러긴스, 마이클 맥도널드의 팬들은 이번에 Yacht Rock도 선정됐다는 소식에 기뻐할 겁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이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된 소프트 록 음악의 한 장르. 이번에 선정 기준을 통과한 또 다른 용어로는 Cuffing Season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연애 중이 아닌 사람들이 한 해 중 추운 계절을 함께 보낼 단기적인 연인을 찾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So a lot of words made the cut.
0: Yes, and if you make the cut or the words make the cut, that means you successfully get into whatever it may be. We'll use it for auditions and competitions yeah. for athletes who want to make the team. Mm-hmm. They have to make the cut.
1: 네, 그래서 최종 명단에 들었다.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본선에 진출했다. 다 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Merriam-Webster 사전의 최종 1400개 단어 리스트에 들어갔다.
0: Yeah, I was very lucky. What, 7 or so years ago, I made the cut at EBS. They let me in. Thank you.
1: All right. What

0: is not a static catalogue, but a reflection of the many different ways words are used by real people. The process for keeping the dictionary up to date, or giving it a glow-up, which is one of the new terms just added, starts with editors who read widely and identify promising new entries for the dictionary. The editors then search through databases of articles, books, and speeches to see if those words have been used widely and have meanings that are broadly understood. Merriam-Webster typically adds about 1,000 entries to the dictionary annually.
1: 메리엄웹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입니다. 이 회사의 출발은 18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조지와 찰스 메리엄 형제가 노아 웹스터가 편찬한 1841년판 사전에 대한 판권을 매입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는 사전이라는 게 단순히 정적인 목록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단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시대에 맞게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혹은 최근 추가된 신조어 중 하나를 빌리자면은 사전에 glow-up를 부여하는 이 과정은 편집자들이 폭넓게 독서를 하면서 사전에 등재할 만한 유명한 신조어를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편집자들은 기사, 책, 연설문 등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해당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폭넓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메리엄웹스터는 일반적으로 매해 약 1,000개의 항목을 사전에 새로 추가합니다. Static. What does that mean?
0: Well,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tatic, but the one we're talking about here is something that does not move. So it's just there, whatever it may be. If you've watched American movies, American TV series, or documentaries, you will have seen in some poor areas, there are trailer parks where people live in trailers. And trailers we normally think of being on the back of trucks, moving around. But those are static trailers, meaning they stay in one place. They don't go anywhere.
1: 고정되어 있다. So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is not a static catalog.
0: It changes all the time.
1: 네.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가 매해 추가되니까 it is not a static dictionary. 자, 그다음에는 up to date.
0: If something is up to date, that means it's got the most recent things, the newest things, whether that's a dictionary or whether it's computer software, whatever it is, it means it's current with modern society or modern times.
1: 최신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신의 사전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They try to keep the dictionary up to date. So yeah. keep something up to date. 최신의 상태로 유지한다.
0: Same with EBS. Morning Special tries to be up to date. We try to bring you all the latest news.
1: Absolutely. And a glow up is another relatively new word, would you say?
0: Yes, it is one that's been added to the dictionary. A glow-up is when you go from looking fine or not very good to looking amazing, looking wonderful, usually through makeup or clothing transformations.
1: Yes, 맞아요. 뭐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예쁜 옷을 입어서 그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거를 a glow-up?
0: Yes, someone has a glow-up.
1: Someone has a glow-up.
0: Yeah.
1: 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조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사전도 글로우업을 받게 된다. 매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한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0: Gregory Barlow, the president of Merriam-Webster, who declined to provide a complete list of the 1,400 new definitions added to the dictionary, said that the company did not remove any words in its latest update. There wasn't a theme, but we can see that online culture and social media increasingly generate new language, he said in an email. Conversation on social platforms creates fertile soil in which new words crop up and spread.
1: Merriam-Webster의 현 사장인 Gregory Barlow는 이번 사전에 추가된 1,400개의 새로운 항목에 대한 전체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이번 최신 업데이트에서 어떤 기존 단어도 삭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의 특정 주제는 없었지만 온라인 문화와 소셜미디어가 점점 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플랫폼에서 오가는 대화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고 확산되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Fertile soil, 비옥한 토양. So words always crop up and spread.
0: Yeah.

0: Yeah, think of soil, think of your crops. The crops are the plants you grow to eat. And if something crops up, it's like a plant suddenly appearing, unexpectedly. So something suddenly appears.
1: 불쑥 나타나다, to crop up. 자, 이렇게 해서 Merriam-Webster 사전에 이번에 1400개의 새로운 단어가 추가됐고, 그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5개를 복습해 볼게요. Venerable.
0: Something old or someone old and respected.
1: 덕망이 있고 공경할 만한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venerable scholar slowly sat down and began to speak of all he had learned.
1: 그 존경받는 학자는 조용히 앉아서 그동안 자신이 배운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0: I've listened to morning special for 25 years and I can speak English perfectly.
1: Aha. The next one is for better or worse.
0: Yeah, meaning whatever it is, it can have a good effect and a bad effect, or a bad effect, either or either and.
1: 네, 좋든 싫든 어떤 상황이든 예문 보겠습니다.
0: I made the choice to move to Korea for better or worse when I was just 23. Luckily, it all turned out fine.
1: 내가 23살이었을 때, 그냥 무작정 한국에 가서 살기로 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다잘 됐어.
0: Hopefully it'll continue to be
1: 저는
0: okay.
1: 계속해서, 네, fingers crossed,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무작정이라고 했는데요. 좋든 싫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진 모르지만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다음 표현은 make the cut.
0: Meaning to succeed, to qualify, to get picked for whatever it be, maybe be an audition, a competition, a job interview. It's all about getting into whatever team or whatever club or whatever university or whatever it is you want to be a part of.
1: 네, 그 최종 명단에 들어가다, 뭐 뽑히다, 뭐 목표를 달성하다 다될수 있어요. Make the cut. 예문 보겠습니다.
0: Hey, coach! Coach! Did I make the cut or do I need to sit on the subs bench again this game?
1: 감독님, 저 이번에 같이 다른 선수들이랑 뛰게 되나요? Did I make the cut? 아니면은 저 계속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이런 예문인데 여기서 이제 make the cut가 그 코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0: Yeah,
1: 명단이라고
0: to
1: 볼
0: be
1: 수
0: in this
1: 있겠죠.
0: game, am I going to be on the starting 11?
1: 그렇죠. 선발 선수 뭐 축구면은 이제 starting
0: No, am I
1: 11이고.
0: going to be on the starting 11? Coach, tell me,
1: Sorry.
0: coach.
1: You might want to sit on the bench.
0: 와우.
1: 다음 표현입니다. Be in a relationship.
0: That means to have some sort of connection to another person. It could be boyfriend, girlfriend, husband, wife. There are lots of different kinds of relationships. The point is, you are together in some way.
1: 네, 누군가와 사귀다, 연애하다,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someone.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thought of being in a relationship was quite daunting as a teenager.
1: 내가 10대였을 때는 누군가랑 사귄다는 게참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와닿지 않는 어려운 개념처럼 느껴졌어. It was quite daunting. And daunting is very hard to describe in one word in Korean, but
0: But
1: it's
0: please do, just the one word.
1: but like I said, it's the feeling of being a little scared, unsure of what's going to happen, and overwhelming
0: Yeah, all those
1: all at
0: things.
1: the same time.
0: Very well explained.
1: Thank you. And to crop up.
0: Suddenly appear.
1: 불쑥 나타나다.
0: I'm sure you'll be fine working on your own today, Sue. If any issues do crop up, then just give me a buzz.
1: 오늘 혼자 일할 수 있지? 잘할 거야.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럼 연락해. 자, 그래서 if any issues crop up, 불쑥 나타나다, 문제가 발생하다, 그러면 give me a buzz. 이거는 이제 전화해, 문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I have turned off my phone, though.
1: Alright. 자,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할 텐데요. 보통 사전에 있지 않은 거, what is it?
0: The answer is number two, the crossword puzzle.
1: 네. 2번. 크로스워드 퍼즐은 보통의 사전에 들어있지는 않죠. 크로스워드 퍼즐이 들어가 있는 사전이면은 모르겠지만. 자, 1번. pronunciation. 발음. 당연히 있고요. 3번. synonyms and antonyms. 동의어, 반의어. 네. 보통 있죠.
0: Yes, but
1: 네.
0: you will find number two every day in the New York Times.
1: Yes, of
0: There is
1: course.
0: always a crossword puzzle.
1: Yep, definitely. 자, 당첨되신 두 분입니다. 스티커피 박진솔님께 드릴 거고요.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7799님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은미님이 마지막에 부록으로 있어도 괜찮을 듯한데 하셨습니다. 뭐가요? 그 단어들? 1400개?
0: Maybe?
1: 뭐가, 네. 사전 마지막에 크로스워드 부록으로. 아, 네네. 그렇죠. 그래도 되죠. 그래도
0: yeah.
1: 되는데, 이제 한번 풀고 마는 게 되잖아요. 사전 안에 이렇게 딱 픽스트로 들어가면은. 근데 크로스워드는 좀, 새로운 걸 계속 푸는 재미가
0: yeah.
1: 있기 때문에, 온라인 크로스워드 전 좋더라고요.
0: There's lots, and you can get books of crosswords. I will say if your English is at an intermediate or higher level, a crossword can be a really interesting challenge.
1: Yeah.
0: If you're ready for it, it does take a while to get ready though.
1: Yep, absolutely. All right. Well, it's time for us now to move on with a song. This is Billy Ocean. Suddenly.

0: 이은옥님은 꽁트 듣다가 저 핸드폰 몇 번이나 쳐다봤어요. 아,
1: Sorry.
0: 그 진동 소리가 너무 리얼했죠? 네, 제 핸드폰이 끊긴 줄 알았습니다. 하셨어요.
1: 아이고.
0: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White Story TV님은 유튜브로 Listening to your angelic voice every morning, Sujin. Oh, makes me feel refreshed and helps me start the day with a smile. I'm always cheering you on. Oh,
1: Oh, how
0: thank
1: lovely. But what
0: you.
1: about my angelic voice?
0: And Paul's. I'm sure they just, it was a typo.
1: I get it from my father.
0: Well, that's wonderful. Good요. Thank you. That's just made our day. Thank you very much. Very kind of you. 위민주님, 선생님, 저 영어쌤인데 중1인 우리 아들 영어가 제일 어렵대요. 어떡하죠? 하셨습니다. Yeah, I think it's the most difficult when you know you can teach your children,
1: Yeah.
0: but you shouldn't.
1: And I think that can lead to pressure, not
0: Yeah.
1: just on you, but also on the child. The
0: Yeah.
1: main thing is when learning something new, the important thing is it should be interesting and fun.
0: Right,
1: If there's
0: right.
1: no fun to it, he's never going to learn. It's never going to click. It's finding a connection to what he's interested in, his hobbies or his passions, and then making sure it's not too hard, making sure it's easy enough and rewarding positive behavior.
0: 그러니까요. 사실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법이 틀린 건날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지적하지 않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1: Yeah, let him get
0: 예.
1: things wrong. You don't have to correct.
0: Yeah. 맞아요.
1: Even though you can, you don't have to.
0: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는 내가 영어 선생님이든 뭐 영어 전문가든 그냥 부모로서 한발 물러서서 얘가 지금 영어를 좀 어려워한다 아니면은 심지어 좀 부담스러워한다 느끼면 좋아할 때까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 뭐 스포츠든 뭐 무엇이든 영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영어를 좀 노출을 시켜주고 일단은 좋아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고쳐주거나 하면 되겠죠?
1: Just start from what he loves.
0: 네. 백유택님은요, 저의 와이프는 아이들이 잘하는 거는 자기 유전자, 서투른 건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1: Good luck, this Chuseok.
0: 자, 라청명님은 황당한 생각하는 것부터 쓸데없는 거사 모으는 것까지 저랑 꼭 닮은 아들입니다. 지금은 디자인 공부하러 멀리 네덜란드에 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립네요.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오길. 김복은 화이팅!
1: Oh, well, make
0: 하셨습니다.
1: sure he gives you a video call on Chuseok. Make sure you can see his face.
0: 네, 김복은 화이팅!
1: 화이팅!
0: 자, 프리다님이요. 유튜브로 갑작스런 해고로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는데 지금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혼자 하는 여행을 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려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 Amazing. Enjoy the holiday and then have a fresh new start. You can do it.
0: 네, 우리 프리다님, 정말 응원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1: 나 그럼요.
0: Thank you,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Thank you. Happy Chuseok to everyone, and I'll see you after Chuseok.
0: Absolutely.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This is Robin S. with Show Me Love. See you in 22 hours.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첼리스트와 지휘자로서 세계 무대를 누비던 장한나가 지금은 예술의 전당 수장으로서 우리 문화예술계를 이끌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가 발표한 예술의 전당 내년 사업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자체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는 소식이었죠. 전국을 돌면서 오디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의 공연장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하나의 무대로 연결할 수 있는 레퍼토리 개발에도 힘을 쏟을 거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오케스트라 하나가 더 생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클래식 생태계에 적지 않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그저 연주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연주하면서 고유한 음색과 앙상블, 레퍼토리 해석을 만들어가는 단체 아닙니까?

새로 생길 예술의 전당 오케스트라가 젊은 연주자들에겐 꿈의 일자리가 되고 지역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20일 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호버켄 번호 7B의 2중 3악장 알레그로 장한나의 첼로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한나 예술의 전당 사장은 개관일에 첫 음악인 출신, 역대 최연소 등 각종 타이틀로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모았었는데요.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그런지 첼리스트와 지휘자로서 쌓아온 세월이 30년이 훌쩍 넘습니다. 장한나 사장의 예술가로서의 오랜 경험이 좋은 토대가 돼서 예술의 전당이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정님, 가을과 첼로는 오래된 친구 같아요. 와, 멋진 문장입니다. 그렇군요. 가을과 첼로. 아, 둘 다 이름도 근사한데요. 박정님, 오랜만에 집에서 홍차 마시며 정클클을 들어요. 두 시간 동안 즐기고 가겠습니다. 홍차 한 잔과 함께 클래식. 너무 좋습니다.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님. 섬소녀님, 감기 때문에 병원이지만 클래식은 듣고 있어요. 추석을 풍성하게. 아, 감기에 걸리셨군요.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섬소녀님, 치료 잘 받으시고요.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서 얼른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서희정님, 저도 벌써부터 시댁할 생각에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음악으로 릴렉스. 그렇군요, 서희정님. 하지만 서희정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들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하프하면 보통 어떤 소리가 떠오르시나요? 천상의 음악,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아르페지오. 아주 우아하고 몽환적인 음색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18세기의 하프는 조금 다릅니다. 디터 스프로프의 하프 협주곡 마지막 악장에서는 하프가 아주 가볍고 발랄하게 춤을 춥니다. 하나의 주제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 사이를 하프가 재치있게 장식하는데요. 마치 오케스트라와 하프가 서로 주고받으며 작은 무도회를 벌이는 것 같은 곡입니다. 디터 스토로프의 하프 협주곡 A장조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듣겠습니다.

디터 스토로프의 하프 협주곡 A장조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시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그라님, 비니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자고 나니 감기 기운이 도망갔어요. 목과 머리를 포근하게 따뜻하게 해주면 감기가 도망갑니다. 아, 따뜻합니다. 우리 감기 걸렸다는 병원에 갔다는 또 메시지를 보고 우리 김구라님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팁 하나 드립니다. 비타민 많이 드시고요. 또 따뜻한 물 아주 좋습니다. 아,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정크래커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라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겐 너무나 익숙한 곡일 텐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헨델, 오 초원의 기쁨이요. 2번 바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듣고.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원래 피아노 곡으로 익숙한 곡인데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악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뷔시의 꿈, 리젤로테의 로키타의 팬플루트, 엘리스카 노버튼하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뷔시의 꿈, 베젤로테 로키타의 팬플루트, 엘리스카 노버트나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백지윤님, 막내 태은이가 바이올린을 초등 저학년부터 중2, 지금까지 취미로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공연도 해보고 싶다며 작년부터 학교 오케스트라 반에 들어가서 곧 있을 학교 축제 공연 대비 맹연습 중입니다. 오늘은 현장 학습을 가는 날, 친구들과 육회 발랄하게 즐거운 추억 가득 안고 오기를 바라봅니다. 와, 꾸준히 바이올린을 해오고 있군요. 아, 학교 축제 공연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텐데 맹 연습 중이라고 하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레임과 이 기쁨이 훨씬 더클 겁니다. 아, 막내 태은이에게 응원을 보내고요. 어머님, 태은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공연 날 박수 많이 쳐주세요. 이번엔 영화 속 라틴 음악을 클래식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아비 정전 중 마리아 엘레나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연주로 만나보시죠.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아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의 겹겹의 현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서로 다른 음색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연주에 감명받았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해서 종종 공연을 보고 있는데요. 바르게의 곡은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지만 익숙한 듯 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클클 애청자분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바르게엘의 현악 8중주 들려주세요. 이렇게 공연을 보고 오시면 같이 듣고 싶은 곡이라며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보고 듣고 즐기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일도 없겠죠. 좀 어렵고 낯선 곡이라서 공연 전에 해설도 곁들여졌던 모양인데요. 작곡가 이름도 곡도 좀 생소하지만 김선아님의 추천 덕분에 이미 굉장히 친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정크크를 통해 좋은 음악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감사합니다. 김선아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바르게엘의 현악 8중주 C단조 작품번호 15A중 2악장 영국의 실내악 앙상블입니다. 디베레드멘티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르기엘의 현악 8중주 시단조 작품으로 15회의 중 2악장 디브레 디멘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곡은 흔히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헨델, 오, 초원의 기쁨이요. 2번 바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지윤님, 어디서든 이 곡이 흐르면 어? 정클클이다. 제일 먼저 정클클과 정경님의 멋지고 중후한 목소리가 떠올려집니다. 예, 퀴즈 음악 낼 때마다 안녕하세요를 할 뻔했습니다. 백지윤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의 작곡가는요,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오페라 작곡가로도 명성을 얻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특히 건반음악의 선구자로 기억된 음악가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갈로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시장 조종 희락장 안단테,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갈로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시장 조종 희락장 안단테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김광희님, 정답은 2번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오늘의 날씨와 무척 잘 어울리는 시그널 뮤직이네요. 계속 듣고 싶어져요. 정용재님, 2번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너무 익숙해서 물 먹다가 뿜었네요. 강민기님, 와, 오프닝 곡을 퀴즈로. 정답 2번, 바흐 양들의 한가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강연진님, 2번입니다. 아기가 요즘 새벽 5시마다 깨서 멍한 정신으로 듣고 있다가 퀴즈곡 듣고, 어? 오프닝 곡인데?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네요. 오늘도 기분 좋게 듣겠습니다. 육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현진님,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바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하 작품으로 208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마티아스 바메르트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자흐로 208종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듣고 마티아스 바메르트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2007년은 베토벤 서거 200주기와 브람스 서거 13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두 거장의 주기가 겹치는 내년을 앞두고 우리의 두 명 거장이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지휘자 정명으로 이끄는 KBS 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세종 오케스트라 시리즈 베토벤 그리고 브람스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데뷔 앨범을 내게 됐을 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지휘자가 바로 정명훈 지휘자였거든요. 정명훈, 김선욱 두 거장의 만남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베토벤과 브람스 무대는 10월 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1부 곡곡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으로 15중 3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9752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D장조 쾌번호 576종 희락장 알레그로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9752님, 저는 오늘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올게요. 가는 길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8번 쾌번호 576을 손여름님의 연주로 듣고 싶어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얼마나 신나십니까? 9752님,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 마음껏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덕분에 모차르트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해볼까요?

0: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1: 네, 별일은 없었고요. 저는 지난주 동안 오래전 친구를 한 명 찾았어요.
0: 그래요?
1: 네네. 그 이탈리아에서 같이 활동했던
0: 음악하는 분입니까?
1: 네, 중국인 피아니스트인데
0: 네.
1: 이제 코로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이제 다른 이탈리아 친구가 중국에 공연을 가서 그 친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오늘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헨젤과 그레텔을 같이 이제 공연하곤 했었거든요.
0: 예전에요?
1: 네네. 그래서 추억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한 주였어요.
0: 또 네. 잃어버린 친구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

0: 보셨겠습니까? 자, 추석 연휴에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1: 네, 추석 연휴에는 이제 저 공부할 게좀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는.
0: 연습과 함께 합니까?
1: 네, 이번에 바그너 오페라 공부를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오페라의 주선율을 조금씩 연주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오던지 제 옆이 아니라 피아노 옆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1: 청취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0: 지난주에 이어 오늘 소개해 주실 오페라는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이죠.
1: 네, 바그너 이후에 이 독일 오페라의 음악적 언어가 어떻게 대중적이고 그리고 가족적인 소재와 결합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바그너식의 유도 동기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의 그 풍부한 관현악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독일 민요와 그 동요의 단순성까지 결합해서 많은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작품인데요. 그리고 이 바그너라는 작곡가는 신화, 영웅, 그리고 철학적 세계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기법 자체를 아이들의 동화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1893년에 초연한 이후로 1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전 세계 오페라 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독일어권 그리고 영미권 지금은 또 한국에까지 가족 관객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한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희막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워낙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3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그림 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의 프로덕션들은 현대적인 배경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숲속의 한 가난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일을 하러 나가시고 집에 남겨진 어린 남매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시던 그때에 춤추고 노래하면서 집안의 유일한 먹거리인 우유단지를 쏟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속이 상한 엄마는 아이들에게 사실 제가 속이 상했다고 표현했지만 화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화를 들으셨는데 아이들을 숲속의 산딸기라도 따오라면서 쫓아내게 되죠. 그런데 딸기를 따다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길을 잃고 숲속에서 아이들이 잠에 들어버립니다.
0: 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들을 때마다 흥미진진한 이유는
1: 네.
0: 역시 명작의 힘이겠죠?
1: 네, 뒤가 더 기대돼서겠죠.
0: 이 오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중창, 저녁 기도가 제2막 마무리 부분에서 나왔었죠?
1: 네, 맞아요. 그렇게 저녁 기도를 부른 이 아이들은요, 헨젤과 그레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깊은 숲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든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 요정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잘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4명의 천사가 나타나는 그 꿈속의 판토마임이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3막 전주곡이 시작됩니다. 그 3막은 여전히 숲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들려드릴 전주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꿈,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근데 해가 떠오르면 아이들은 다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0: 이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3막 전주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 그레텔 3막 전주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원작인 그림 형제의 동화에는 없지만 오페라에는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이 있죠. 요정과 천사들인데요. 이슬 요정은 잠에 든 아이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아까 전에는 모래요정의 도움 덕에 평온하게 잠에 들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꿈의 장면에서는 14명의 천사가 아이들을 지켜주었고요. 그리고 산막이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 이슬 요정이 나타나서 아침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이슬 요정이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래요정. 14명의 천사 그리고 이슬 요정의 등장으로 이 오페라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서 기도, 보호, 신앙, 구원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이슬 요정이 사라지고 잠에서 깨어난 그레텔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1: 네. 어떻게 일단 이슬 요정이 아이들을 깨우는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0: 뭔가 이것도 이제 독일의 그 전통적인 동요를 활용한 듯한. 그런데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모차르트의 마치 마술필이라는 오페라의 그 효과처럼 이런 뭔가 환상적인 음향 효과들을 훔퍼팅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레텔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깨어있는 건가? 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레텔은 자신이 전나무 아래 숲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아침 노래를 부르고 있고, 곁에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헨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에서 새소리를 표현할 때 어떤 기법을 많이 쓰냐면요. 사실 아주 단순한 효과인데, 여기서 새가 그레텔을 한번 깨우고, 뭔가 이렇게 트릴이라는 작은 음표들을 빠르게 연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새소리를 표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레텔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1: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3막 중 Wovin Ich. 여기가 어디지?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엘리자베트 그리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3막 중 모비니쉬 여기가 어디지?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엘리자베트 그리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이야기와 음악 사이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이야기의 소재는 전 세계인이 알 만큼 매우 단순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 숲, 딸기, 과자집, 마녀, 요정 이런 것들이 소재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이 음악은 본격적인 후기 낭만주의의 오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풍부한 반음계적 화성이나 정교한 관현악법, 유도 동기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0: 네.
1: 동시에 아이들이 부르는 민요 동요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작품 안에서는 단순한 선율 자체는 단순하게 부여한 다음에 오케스트라는 정말 풍성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두 가지 모델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지금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0: 우리가 이 오페라를 공부할 때 보면은 오케스트레이션과 이 가수의 악보가 워낙 다채롭고 다양하게
1: 네.
0: 있는 부분도 많이 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다, 어렵다. 내가 부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악보를 보고 또 음악을 표현하는 것도 또 다른 일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훔퍼딩크는 오케스트레이션은 좀 다채롭게 하고 선율은 단순하겠군요.
1: 네, 선율 자체는 생각보다 쉬운 구절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작곡을 해놨죠.
0: 아,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난 뒤 숲속을 둘러보다가 햇빛이 안개를 걷어내면서 반짝이는 과자로 된 집을 발견하게 되죠.
1: 네, 집 주변에는 과자로 만든 울타리와 과자 장식들이 있고 가까이에는 오븐과 큰 새장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보내준 환상의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잠깐 하거든요. 그게 이 헨젤과 그레텔이 갑자기 약간 정신이 드는 것처럼 뭔가 효과를 훔퍼팅크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실 아까 전에 이 멜로디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3막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전에 낮은 음에서 이렇게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됐었거든요. 이 멜로디만 딱 들으면 정말 이게 독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부르고 놀 것만 같은 어떤 단순한 멜로디잖아요.
0: 네.
1: 그런데 아까 그 멜로디가 변형이 돼서 위에 조금 더 아이들의 목소리의 톤에 맞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마녀의 목소리를 아까도 예고했고 지금도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이 과자집 자체에 너무 호기심을 느껴서 조금만 뜯어 먹어보자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래 다가가서 과자를 뜯어 먹는데요. 순간 안에서 지금 멜로디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물오물 누가 내 집을 갉아먹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는데요.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바람이군요. 바람. 하늘의 아이인 바람이요. 라면서 스스로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0: 아이들의 대답이 천진난만한데요.
1: 네, 아이들은 목소리의 정체를 모르지만 관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는 과자 마녀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과자집을 뜯어먹자 이

천막중 크로스퍼 크로스퍼 크로이션 바삭바삭 누가 내 집을 뜯어먹고 있나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엘리자베트 그리머 알토 엘제 시로호프 헤르베르트 폰 카레니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크로스포, 크로스포, 크로이션. 바삭바삭 누가 내 집을 뜯어먹고 있나?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엘리자베트 그리머, 알토, 엘제 시로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시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뭔가 이 오페라지만
1: 네.
0: 요즘 현대 작곡된 느낌의 뮤지컬 느낌도 살짝 나요.
1: 그런 표현이 너무 저는 듣기가 좋고, 만족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왜냐면
0: 네.
1: 사실은 굉장히 오페라라는 장르는 당시 트렌드들을 이끌어 가던 예술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술까지 다 결합된 건데, 그것이 절대로 사실은 지루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얻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후기 낭만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거의 현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0: 이 내용을 만약 모르고 들으면 이 크로스 크로스 포 크레이션이
1: 네.
0: 뭔가 이 과자집을 발견해서 귀엽게 아이들이 노는 장면처럼 생각할 수도 있.

0: 있는데.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0: 네.
1: 마녀가 이제 등장하면서 얘네들과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죠.
0: 그야말로 마녀의 덫에 걸려드는 순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자,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양과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녀는 아이들에게 친절한 척하며 집안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1: 네, 이어서 초콜릿, 케이크 같은 달콤한 음식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녀가 헨젤을 세장에 가두고 살찌우려는 계획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녀는 앞으로 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자신의 마법을 과시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과자 마녀의 마술 장면을 연기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요즘 현대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마녀가 와이어를 타고 공중에 매달리는 마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흐 오페라로 따지자면 지크프리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대장장이가 이제 지크프리트가 칼을 만드는 동안에 그의 부하가 요리를 하는 대목을 동화판으로 만든 것만 같은 그런 약간 오마주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저는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상상을 해봤는데, 이 로스니가, 작곡가 로스니가 워낙 이 미식가,
1: 예,
0: 대식가였잖아요.
1: 그렇죠.
0: 이 스토리로 만약에 로스니가 작품을 썼다면, 이 장면을 또 어떻게 재밌게 썼을까?
1: 그렇죠. 지금까지 그 로스니가 만든 새로운 메뉴가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아, 참 아주 매력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 작곡가들의 이런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 이상한 낌새를 얼른 눈치를 채고 아이들이 달아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1: 네, 헨젤은 마녀를 믿지 않고요. 그 마녀가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올가미를 던져서 헨젤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 헨젤이라는 어린아이와 이 마녀의 그 힘겨루기,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줄을 길게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헨젤은 몸을 빼내서 그레텔과 함께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녀가 마술을 쓸수 있으니까 마녀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아이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호쿠스 포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호쿠스 포쿠스가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뭐 수리수리 마술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의 주문을 외우고요. 그러자 아이들의 몸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무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마녀의 지팡이 끝에 달린 장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녀가 뭔가 그 악한 기운을 다 충전했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그레텔이 마녀의 마법을 몰래 풀기 위해서 그 주문을 호쿠스포쿠스라고 주문을 들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주문을 막 흉내내보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녀가 사용하는 주문을 그레텔이 거꾸로 이용하는 이 장면이 상당히 유쾌하게 느껴집니다.
0: 이게 이제 예전에 오페라를 할 때는
1: 네.
0: 디지털 뮤드가 없었을 때 어떻게 보면 뭐그 방식대로
1: 예.
0: 고전의 방식대로 연출했겠지만
1: 네.
0: 요즘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아주 화려하게 할 수도 있겠어요.
1: 완전히 멋지게 이제 조명과 또막 영상 활용해서 만들 수 있고
0: 예.
1: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프로덕션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0: 그 예전에 이거를 직접 보실 때
1: 네.
0: 이탈리아에서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1: 그냥 저는 제가 그 시즌에 이 오페라를 직접 작업을 했을 때요.
0: 예.
1: 지금까지도 제가 봤던 모든 오페라 프로덕션 중에 가장 좋았어요.
0: 어떤
1: 왜냐면
0: 부분이 좋았죠?
1: 굉장히 명연출가 스벤 에릭 베시톨프라는 사람이 연출을 했는데요.
0: 네.
1: 그분이 그 당시에 한 해에 라스칼라 극장이나 비엔나 슈타츠오퍼에서 자신의 작품을 거의 한 5개씩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연출가였는데 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그가 하는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소규모 그리고 동화적인 내용을 다룬다길래 저도 굉장히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피아노 치면서 연출가한테도 막 혼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성격이셨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분은 이 장면을 정말 전통적으로 그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밧줄로 마녀가 밧줄로 헨젤을 묶어서

0: 정말 막 헨젤은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연출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원전에 충실했군요.
0: 충실했었어요. 네.
1: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자, 이 장면 들어볼까요?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3막 중 할트! 호쿠스 포쿠스! 멈춰! 호쿠스 포쿠스! 알토, 엘제 시로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Hocus pocus. Bonus iocus. Malus locus. Hocus pocus.
1: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3막 중 할트. 호커스 포커스. 멈춰. 호커스 포커스. 알토 엘제 시로프 헤르베르트 폰 카레니 지시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인지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2: 네, 실제로 그 주문을 외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할 때는 또 우리식의 주문으로 막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1: 결국 마녀에게 붙잡히게 되는군요.
2: 네, 마녀는 그레텔을 하녀로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는 잡아먹기 위해서 살을 치우고요. 여자아이는 하녀로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엌 잔심 부름을 시키거든요. 헨젤이 음식을 계속 먹게 되니까 살이 쪄서 손가락이 통통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손이 통통해졌는지를 막 검사를 하고요.
1: 네.
2: 그런데 머리 좋은 이 여동생 그레텔이 나뭇가지를 대신 내밀어서 헨젤이 아직도 살이 찌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 헨젤의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죠. 그래서 이 여동생이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1: 이거 마녀가 좀 모자란 겁니까? 허술한 겁니까?
2: 그런데 실제로 뭐 이 마녀 캐릭터가요.
1: 예.
2: 그 우리 안경 보시면 약간 그 뱅글뱅글 돌아가게 그 만든 안경 있잖아요.
1: 네.
2: 그런 안경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또 시력이 좋지 않은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빈틈이 있는 엉성한 캐릭터로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녀라는 캐릭터가 정말 너무 무지막지하게 정말로 무섭고 막 마법을 써버리면 이 오페라의 어떤 따뜻한 정서가 조금은 깨지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덕분에 헨젤과 그레텔의 반격 계획이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헨젤은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척하면서 그레텔에게 틈틈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1: 오미슬님, 오늘은 오페라와 함께 동심의 세계로 가네요. 정경님과 태양님의 설명과 함께 오페라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갑니다. 아, 이 헨젤과 그레텔이 진행될수록 얼른 이 오페라가 한 다음 달 정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미슬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결국 똘똘한 그레텔은 마녀의 주문을 익혀서 오빠 헨젤을 구해주게 되죠.
2: 네, 새장 문을 열어놓고 오빠 헨젤을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녀는 그레텔에게 오븐 상태를 좀 보라고, 불이 잘 지펴졌는지 보라고 하는데 그레텔은 오븐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니까 아, 좀 와서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븐이라

0: 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마 같은 거를 또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헨젤과 그레텔이 오븐으로 반쯤 몸을 넣어서 불이 잘 지펴졌는지를 확인하는 마녀를 들어서 오븐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만세를 부르게 되죠.
1: 이게 어렸을 때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0: 네.
1: 지금 보니까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0: 약간 저도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1: 네.
0: 어떤 연출에는 이제 이 마녀한테 불이 붙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또그 과자집 자체가 막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1: 8405님, 저번 주에 이어 헨젤과 그레텔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태양쌤이 묘사하는 장면을 그리며 한 편의 오페라를 감상 중입니다. 마녀의 표정도 보이네요. 오늘 의상이 약간 블랙이어서 뭔가 이 마녀랑 마녀를 표현하실 때더잘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오븐이 폭발하고 과자 마녀의 집이 통째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0: 네, 이제 불이 활활 타고 그 과자집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순간 집 안을 둘러싸고 있던 과자들이 점점 움직이더니 몸이 굳은 아이들로 돌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마녀가 마법으로 아이들을 쿠키로 변신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아까 전에 마녀의 주문을 먼저 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굳은 몸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모두들 마녀가 이제 사라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합창을 부르게 됩니다.
1: 아, 그레텔 똑똑해요.
0: 그레텔이 그 여동생으로서 굉장히 재치와 기질을 잘 발휘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또이 장면에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을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연쇄 실종 사건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 동화의 무서운 면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장면 듣겠습니다.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3막 중, 에어레스트, 베트라이트, 퓨어 알리사이트. 살았다. 영원히 해방이다.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엘리자베트 그리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에어레스트, 베브라이트, 퓨알레사이트. 살았다. 영원히 해방이다. 소프란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엘리자베트 그리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민혜님, 이제 헨젤과 그레텔을 들을 때 장면 상상이 가능하겠네요. 새소리와 호커스포커스, 어설픈 노안 마녀의 표정까지. 20세기 애니메이션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게 담겨있는 선구적인 오페라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1: 20세기 애니메이션과 또 연결을 지어주시니까
0: 예.
1: 상상이 더 쉬운 것 같아요.
0: 이 고전은 참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0: 예.
1: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여러분들도 꼭이 오페라 다시 보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설명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헨젤과 그레텔을 찾아 헤매던 엄마와 아빠가 나타나죠.
1: 네, 방금 전에 들으신 트랙에서 마지막쯤에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어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0: 네네.
1: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아버지의 멜로디거든요. 저쪽 멀리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장기 실종 미제 사건으로 사라질 뻔한 아이들이, 이거는 아이들이 쿠키로 변했기 때문에 정말 흔적도 찾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한꺼번에 부모들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마녀가 이룬 놀라운 기적을 봐라. 자기 자신을 맛있는 과자로 만들었잖아. 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쁜 일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야. 라고 합창을 하는 가운데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서로들 이야기를 하면서
0: 예.
1: 또 이막에 나왔던 저녁 기도의 선율이 다시 한번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와그너 스타일의 유도 동기를 훔퍼딩크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같은 이런 음악적 소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전 장면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0: 네.
1: 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음악을 통해서 미리 암시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그너를 수용한 훔퍼딩크가 동화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기법 자체가 지금 현대의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그런 방법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바그너의 음악은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될때좀 드라마틱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크잖아요.
1: 네,
0: 근데
1: 맞습니다.
0: 훔퍼딩크를 통해서 이 바그너의 이 유도 동기가 정말 이리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답게
1: 네, 맞아요.
0: 아주 또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렇게 전달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다.
1: 그래서 쉽게 찾아보기가 좋습니다. 그게

0: 장점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오페라의 피날레 곡은 잠시 후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르디 이후 작곡가들이 굉장히 불운했던 것처럼 훈퍼딩크도 좀 평가절하되는 작곡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조금 더 빨리 태어났던지 아니면 조금 더 뒤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1: 타이밍이요.
0: 네, 왜냐하면 당시 이 독일에 바그너라는 정말 뭐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가 출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바그너의 아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자주 공연되기 때문에 한 작품만 남긴 작곡가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독창적인 오페라를 후대에 적지 않게 남겼습니다.
1: 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 더 따뜻해질 오페라. 2주에 걸쳐서 훈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얼른 보고 싶은데요.
0: 네,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또이 오페라의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 자, 오페라 코치 정태영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도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오페라 인사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의 피날레 부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파터, 모터, 아빠, 엄마.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브라츠코프, 엘리자베트 그리모의 출연자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뭔가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는 이 특성이 결정적이었다. 만일 마틴이 왜 내가 아니라 그 애죠? 라고 물었다면 그 작은 뭔가가 더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그토록 사소한 것으로 이토록 크게 어긋난다면 미쳐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쁜 쪽으로 곤두박질 친다. 언제나 하잘 것 없는 게 차이를 낳는다.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책 두 번째 아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존 메이어가 부른 Stop This Trai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 수첩에서 펴낸 소설입니다.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책두 번째 아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희진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이 소설들이 한국에 꽤 번역이 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또 국민 작가로 통하는 그런 작가신데요. 저는 이분의 소설 중에서 이두 번째 아이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었어요. 번역된 책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제 관심사랑 좀 많이 닿아 있기도 하고 약간 겹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프랑스 행사를 갔을 때도 같이 세션을 맡아서 했던 교류했던 작가님이기도 해서 행사 전에 미리 읽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출발점과는 조금 다르게 이두 번째 아이의 이야기는 약간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리포터 오디션에서 떨어진 최종 후보에서 떨어진 소년 마틴의 이야기, 그 삶이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제 당선된 사람 그리고 우승자를 생각을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그 오디션에 최종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는 뭐 일반 대중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은 그 최종 우승 후보였다가 떨어진, 그러니까 2등인 그 당사자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계속 꾼다면. 그래서 이 마티는 내가 왜 해리포터가 되지 않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놓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문장값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랑 그 대니얼 레드클리프랑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 작은 뭔가의 차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진짜 범접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차라리 포기할 텐데, 아주 작은 한끗 차이가 있어. 그 한끗 때문에 너는 안 되고 걔는 된 거야라고 하면 너무 이 야박하고 아깝고 안타깝고 그래서 속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또 그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윤설아님, 신랑이 미국 출장을 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시댁에 내려가는 중에 들어요 하시면서, 아이들은 세상 곤하게 자고 있고 잠시 커피로 잠을 깨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세상 곤하게 자고 있고 잠깐 휴게소 들리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기차로 움직이시는 중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그려보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 또 굉장히 그 시댁 어르신들이 아주아주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막 목탁에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커피로 잠 깨시고 아마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전 잘 하시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즐겁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길 위에서 북카페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신수아님, 차이를 낳고 차이를 버리는 것도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써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그 필터 교체가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북카페가 옆에 있을 테니까 계속 환기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박윤영님, 고은님 어제 제 메시지 읽어주시고 응원의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제 대상 포진, 그쵸? 안면 부러 온거 소개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얼른 다 나아서 10월에 합정동에서 하는 테니스나무 북토크에 꼭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이 테니스나무, 네, 북토크가 몇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10월 입니다. 10월 15일에 북토크가 있는데 뭐 살펴보면 그 정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카페인 분들 또 만나게 되면 꼭 저에게도 카페인입니다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해화동 소년의 특별한 사람 존 박의 폴링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카페인님들도 보라로 북카페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저의 이 옷을 알아봐 주셔서 네, 살짝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얘기 드렸죠? 그 제가 파리 여행 가서 짬을 내서 옷을 두벌 샀는데 그중에 하나 어제 입었었고요. 그것은 굉장히 저보다 태어난 지 오래된 옷이었고 이것은 오래된 옷은 아닌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류의 옷이어서 오늘 또 방송 이후에 옷 관련과 이제 테니스 나무를 연결한 어떤 콘텐츠에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영감을 주는 룩을 좀 챙겨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주는 룩이 뭐지? 하면서 사연이 있는, 깃들어 있는 그런 옷이라서 또 입고 왔습니다. 저 옷장에 보면 근데, 예, 지금 약간 라벤더 퍼플 요런 류인데 이런 옷들만 가득하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걸또 샀네 싶긴 했는데, 또, 약간 재질과 또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또 유혹을 던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장수진님, 아기 낳고 라이브로 처음 들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고은 작가님 목소리 들어서 반가워요. 테니스 나무도 구매해놔서 틈틈이 읽으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신간 구매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진님, 진짜 그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듣기 말고 생방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네요. 아기도 함께 듣고 있을까요? 어린 카페인으로 옆에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수지님이 또 라이브로 북카페 이렇게 생방 함께 하시는 동안 또 북카페가 계속 사연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자주 사연 던져주시죠.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이 테니스 나무 읽은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감동받았습니다. 긴데 다 읽을 순 없고, 요런 부분은 이제 작가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쿵 맺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만 읽자면 허구의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어디엔가 분명히 태호와 미아가 있을 것만 같아요 하는 부분들. 소설 속 인물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늘 위트와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작가님의 소설이 이번에는 거기 더해서 현실의 문제들이 담기면서 너무 생생하고 많이 슬펐어요 하시면서 너무 다 읽고 슬퍼서 앞으로 돌아가서 그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다시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내기가 싫어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테니스 나무를 읽고 알아주셔서 이게 앓는다 있죠? 정말 그 고통을 내 온몸으로 이렇게 앓듯이 그렇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귀향입니다. 정말 그 귀향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요. 오늘은 영원 회귀의 시간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귀향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시간을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팽팽한 직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뻗어나가는 이 직선의 궤도 위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이처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소모되기만 하는 일상의 시간을 세속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직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밑바닥의 감정까지 고갈되어 숨이 차오르는 피로감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 직선의 트랙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진작에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독한 소모의 굴레를 끊어내는 지혜로운 장치를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절이나 고대의 축제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시간, 즉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엘리아데는 이를 가리켜 영원회귀라고 칭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오래된 의례를 반복하며 기억 속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그저 과거를 향한 비효율적이고 낡은 답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화학적 관점에서 이 반복은 결코 퇴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주하던 직선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내 삶이 처음 시작되었던 태초의 원형으로 돌아가 존재의 에너지를 새롭게 갱신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고향의 문지방을 넘는 이유는 그곳에 일상의 피로를 지워줄 안락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된 순리를 감각하며 내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다시금 고유한 좌표를 확인하는 실존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만물이 태어나고 쓰러짐을 반복하듯 시간 역시 둥글게 몸을 말아 원점에 닿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직선을 그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세상의 재촉 속에서 기꺼이 뒤를 돌아 원점으로 회귀할 줄 아는 이 둥근 궤도야말로 현실의 팍팍한 굴레로부터 인간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지적이고 숭고한 본능입니다.

조나스 브라더스 스위치 풋이 함께한 곡 Greetings from Your Hometown 띄워드렸습니다. 아, 진짜 명절 앞두고 연휴 앞두고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미경님, 우리 아이들도 엄마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굉장히 내 아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참또 아름답고 소중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인혜님은 편지 쓰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편지 쓰면서? 북카페로요? 지금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한번 일부러 말해본 거예요. 혹시 그럼 보내주시려나 싶어가지고 북카페로 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괜히 김칫국을 좀 해맑게 먹어봅니다. 마셔봅니다. 그리고 하아영님이 저 오늘 파리지앵 헤어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늘 생각했지만 좀 튀는 스타일이 이상하게 잘 어울려요. 칭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늘 생각하셨다는 부분이, 아, 느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약간 튀는, 아주 튀는 거 말고 약간 튀는 옷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라디오긴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실 수 있게 이 앞에 이 셔츠 브라우스 카라 부분이 되게 필요 이상으로 길어요. 토끼 귀가 아래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뭐랄까?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아니라 지느러미?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 망망대해를 헤엄쳐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들. 네. 제가 좀 추구미까진 아닌데 재밌어 합니다. 0686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작가님 엄청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엄청 강조해 주신 것도 좋고요. 정재현 님도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그리고 박진영, 권아드박, 박지민이 함께한 곡 부산에 가면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날 건데요. 우리 약속했었죠. 뭐뭐 다시 일로 만나기로. 그래서 저는 윤고은 다시 일로 지금 와 있다고 치고 두 분도 아마 김상혁 다시 일, 김소연 다시 일로 오시지 않나. 아, 기대하면서 모셔볼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보고 싶으셨죠?
2: 네.
1: 이게 바로 소연 시인님. 너무 빠르니까 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너무 빠르니까 이건 거의.
0: 그러니까 저 그래서 대답 네. 일부러 좀 망설였잖아요.
1: 아, 진짜.
0: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1: 아, 두 분 저를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거의 너무나 잘 반겨주시고 얼러주시는 느낌까지 듭니다. 아, 지난주 방송은 제가 카페인의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약간 고급스럽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없으니까. 그런데 우린 또 너무 고급스러우면 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다시 왔어요. 편안하게 또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2주 전에 그 버스 얘기하면서 7번 버스랑 7-1번 버스가 경로가 비슷한 듯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도 네. 김소연 다시 일은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다시 일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2: 네.
1: 네. 다시 일로 오신 건가요?
2: 네. 네.
0: 나 이거 빨리 대답해서 진정성이 떨어지는데.
1: 아니, 두 분이 진정성 떨어지는 그 속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표정과.
0: 딴 데 보고 대답했어요.
1: 그 음 자체가 그 되게 그, 그래. 뭐 이런 느낌의 음이어가지고. 첫음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일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0: 네, 아, 저는 그 평소에 안 입던, 다른 데서 안 입었던 반짝이 바지를 사서, 많이 반짝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 살 때, 그 잔디 부장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이 바지를 사려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 다시 일이 되기 위해서 샀습니다.
1: 지금 입고 오신 거예요?
0: 네.
1: 못 봤지? 네. 지금 갑자기 이따가 노래 나가는 네. 사이에 한 바퀴 빙그로 돌아주세요. 네.
0: 일어나라 그럴까 봐 너무 아니요.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1: 소리 나고 이러니까 네네. 다시 일로 오셨고요. 네.
2: 예, 저도 소연진이. 다시 일로 오니까 더 기분 좋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쭉 그럼 평소보다 명랑하게 뭔가를 할 수 있으려나? 기대를 저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1: 지금 일단 소연 씨님은 표정이 다시 일이 확실합니다. 지금 표정이 지금 네. 거의 약간 스마일 캠페인 수준으로 지금 다시 일을 하고 계신 느낌이 들고요. 저는 아시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지느러미 같은
0: 토끼 귀
1: 예, 요런 걸로 이제 네. 왔으니까
2: 네.
1: 이게 평소의 모습은 아니겠죠.
0: 네.
2: 평소의 모습인데요.
1: 네, 아무튼 그렇게 왔습니다. 네,
0: 평소의 모습이 아닌데 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긴 해요.
1: 잃어버린 내 조각을 네, 찾은 네, 듯한 네. 느낌. 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오늘 다시 일로 평소랑 조금 다른 무리하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인혜님, 우와 반짝이 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0: 아, 그런데 또 그렇게 반짝이진 않는데 잔디 부장 입장에서는 반짝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집어서 고집을 부렸더니 아유 진짜 화려한 거 고르는 습관 진짜 못 고친다고 저를 한심하게 봤어요. 요즘 많이 고쳤는데 예전에는 그냥 노랗고 황금색 뭐 이런 거 무조건 그쵸. 집었거든요. 아, 지금은 많이 고쳤습니다.
1: 황금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약간, 어두운 색인데?
0: 돌긴 해요. 황금색 약간 돌긴 하는데.
1: 네, 네.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0: 네.
1: 먼저 상혁 시인님 거부터 볼게요.
0: 네, 이원 시인의 산문집 어슬렁과 기웃거림. 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요거를 골라온 이유는 초반에 어떤 풍경이 나와요. 근데 제가 요 풍경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이 풍경에 한번 가보셨던 분은 요게 너무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읽어도 예뻤거든요. 요 풍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읽을 때 글의 뭐 중심은 뒤쪽에 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 풍경이 너무 예뻐서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어떤 글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절두산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동상을 지나 독일 가문비 나무 옆에 돌에 앉는다. 강물이 보이고 건너편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강 위로는 강동 쪽으로 나가는 강변북로가 있고 강물 앞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그 길 안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은 정말 작구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알게 된다. 강물은 저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저 앞을 잠시 저렇게 조그맣게 지나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으면 가만가만 욕망이 가라앉았다. 눈이 해주는 깨끗한 기도. 너무 간절해지면 경건해진다. 간절해지면 꼼짝할 수가 없다. 기도를 하기 위해 포개진 두 손이 경건한 것은 그토록 간절하기 때문이다. 간절해지면 목소리는 사라지고 손이 남는다. 간절해지면 안으로 들어간다. 간절한 것은 몸 안에 살게 되고 밖으로 꺼내지지 않는다. 기도는 안의 것이지 밖의 것이 아니다. 기도가 종교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오해다. 기도가 종교적인 것은 맞지만 기도는 종교만의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운명론자의 것도 아니며 나약한 자의 것도 아니다. 기도는 중용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며 자연의 방향이다. 내 안에 어린아이에게 또는 내 안에 절대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0: 구노 작곡의 아베 마리아 작품 번호 카탈로그 구노 89A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이원 시인의 에세이 어슬렁과 기웃거림에 담긴 글 만나보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금 박주영님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이 선곡에 아베마리아가 또 시각장애인 보첼리의 아베마리아라서 더 간절하게 들린다고 하시면서 울고 계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정경희님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빌딩 위에서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하셨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이것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삼각대기가 저더 좋긴 한데, 빌딩에서도 가끔 내려다보면 마음 이상해질 때 있어서 둘이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요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하나는 내가 절두산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아, 여기 저는 처음에 절두산에는 요 구절을 봤을 때는, 아, 되게 어디 또 좋은 지방 놀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절두산, 네, 절두산 위치조차 아예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너무 상식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저 기도에 관한 얘기였는데, 아,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할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예전 이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지도 꽤 됐는데, 누군가 그냥 뭔가 아큰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기도해 줄게 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게 오히려 교회를 다니던 시절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 누군가 그냥 사회생활 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안에서는 대단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뭐두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좀 읽어갔습니다.
0: 그 예전에 이문재 시인이 북카페에 기도문을 모아서 엔솔로지로 이제 기도 시집을 가지고 이렇게 엮으셔서 들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세상 곳곳에 정말 그 기도문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는데 위트 있는 것도 있고 막 험한 것도 있고 아 그냥 되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 기도문을 쓰는 마음, 기도문을 읊조리는 마음하고 시를 읽고 쓰는 마음이 되게 많이 닮았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뭐 종교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삶의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어떤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요. 그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그 구절도 생각났는데, 예전에는 뭐 신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요즘은 누가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불행을 겪을 때는 그냥 왠지 아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되는 일이 맞나, 아 이런 말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절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네.
0: 어떠셨나요?
2: 아,
0: 이원 시인.
2: 저는 이 절두산이 저한테는 되게 어린 시절에 중요한 장소였어요. 제가 절두산 근처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 집이 망원동에 있었는데 하굣길에 집에 오면서 꼭이 절두산 여기 아마 같은 돌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건너편에 국회의사당도 보고 하면서 딱이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라서 뭔가 불만도 더 많고 마음속에 들끓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집에 가져가기 싫어서 그 절두산 공원에서 혼자 이렇게 넋을 놓고 좀 있었는데 뭔가 그 얘기를 쓴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너무 저의 청소년기에 어느 벤치나 돌 같은데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의 뒷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0: 이성희 님도 지금 절두산 성지에서 제가 느꼈던 경외와 부끄러움이 생각났다고 사연
2: 그죠, 그죠.
0: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비가 없는 아기들의 무덤도 있었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1: 여기 꼭 가서 좀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가 거기서 나도 기도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0: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1: 이원 시인님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시를 쓰신 게 아닐까.
2: 그쵸. 거기 가서야 기도가 진정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느껴서 이 글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흐름 속에서도 간절해지면 목소리가 사라지고 손이 남는다라는 요 과정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기도는 중용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것이다. 요거를 상혁씨님이 읽어주실 때 너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1: 아마 카페인 분들도 많이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오 What a World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예비 엄마 아빠는 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임신 준비 검사부터 출산 후 돌봄 계획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긴 시간 난임 클리닉을 오가는 부부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부터 호흡, 운동, 식사 등을 잘 챙기는 법이 담긴 심리 방역 안내서 맘 안에인데요.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문의도 가능하고요. 가족의 탄생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Mail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

0: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 오늘도 작품 4편 가지고 오셨습니다. 1부에서 이원 시인의 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9444 쓰시는 카페인님이 어릴 땐 기복적인 기도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의문의 기도가 많아집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게 맞나요? 요거 한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하는 기도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건 저 사람에게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정말 맞는지. 네. 그렇죠. 8912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네. 볼까요?
1: 저는 연휴 겸 요양 겸 갑자기 제주에 왔어요. 전에 작가분들 사이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 절에 왔어요. 다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그런 곳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제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1: 네네. 그런 듯합니다.
0: 어디예요? 8912 쓰시는 카페인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다시 1로 오늘 만났는데 그 다시 1이라고 하는 그 명명 자체가 너무 산뜻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저의 다시 1은 춤추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춤을 춘다는 건 경박하다고 생각했던 편견을 깨보기 위해서 이제 영심 다시 1로 댄서가 되신 거죠. 이런 행위가 정말 다시 1로 시도하기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2: 네. 그죠. 맞아요.
0: 평소 네.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거.
1: 반성하게 됩니다. 뭐, 바지 좀 갈아입었다고 다시 일이 되는 건 아니고, 춤 정도는 추워야 다시 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저에게 큰 자극이 되는 다시 일입니다, 이거는.
0: 근데 바지, 패션을 바꾸, 옷차림을 바꾸는 것도 되게 큰.
1: 바지 하나 바꿨는데요, 뭐.
0: 아, 그럼요. 도전입니다. 근데 이제 북카페 방송에서는 보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상체만 잡히잖아요, 카메라에.
2: 그렇죠.
0: 위에를 한번 다음에는 도전해보시면. 네.
1: 그럼 아래를 또 예전처럼 입고.
0: 아, 그럼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한쪽이라도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나의 사유 재산이라든가 가장 별난 것 같은 책으로 한국 독자들 마음 사로잡았던 메리 루플 시인이 시집이 나왔어요.
0: 네.
2: 던스라는 제목으로 시집이 나왔고 그 번역을 안태훈 시인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메리 루플의 작업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덕질을 하다가 그러니까 원문인 영어 버전의 시를 이렇게 혼자서 읽고 심심풀이처럼 혹은 네. 사람들하고 시모임하면서 이렇게 번역해보고 그렇게 하던 게 무르익어서 이제 번역 시집으로 나왔는데 와. 시집이 참 재밌었어요. 아 역시 메리 루플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
2: 그 던스도 약간 뜻을 말씀드리자면 바보라는 뜻 중에서도 약간

0: 모자란 바보라기보다 뭐가 좀 느리게 깨닫는 바보? 그런 뜻을 가진 말이고, 메리 루프이 약간 던스를 지향하면서
1: 아, 네.
0: 그렇게 시 작업도 해왔고, 그랬더라고요. 그 중에서 재밌는 시 하나를 골라와 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우리가 만난 방식, 메리 루플. 나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 무근혜를 탄채 채소 쟁반 위로 쭉 뻗어나가는 작은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남자도 무였고 나는 행복했다. 무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마을이 있다면 가장 행복할 텐데, 뷔페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은 무 사람들이 있다면, 방 안의 무 사람 각자에게 자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반은 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제일 좋은 건 작은 가위 한 자루를 들고 다니며 세상의 작은 조각들을 싹둑 잘라내 집으로 가져가는 일. 이 가위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 가위는 손톱을 잘랐다. 이 가위로부터 나의 파편들이 나온다. 무에서 장미를 오려낼 수 있고, 더큰 사람들의 방 안에서 즐겁게 그네를 타는 작은 사람들도 오려낼 수 있다. 그큰 사람들은 천에서 오려낸 흥분한 군중. 연회장에서 나는 그의 옆에 섰다. 그네를 밀어주자 그는 내게 미소 지었다. 단짝들이 최고다. 한 단쯤 있으면 좋다. 우리는 각자 터무니없는 멜론을 한 조각씩 골랐고, 작은 고요를 위해 씨를 발라냈다. 봤지? 무로부터 기쁨이 나온다.

0: 코린 베일리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왔습니다. 물결점에서 펴낸 메리 루프레 시집 던스에 담긴 시, 우리가 만난 방식,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1: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재밌다. 요것도 눈에 띄었지만 무 자체가 너무 귀엽고 마지막에 멜론을 잘라가지고요. 씨를 빼거든요. 그
0: 네.
1: 씨를 작은 고요를 위해 씨를 발라냈다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얼마 전에 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이가 멜론을 사줬더니 너무 맛없다고 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도 맛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 그것만 싹 잘라내면 무랑 구별이 안 돼서 무랑 단짝이 될 수도 있겠네 멜론이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환상으로 진입하잖아요.
0: 네.
1: 이런 게 너무 뭔가 영미권 작가들의 어떤 느낌은 요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뭔가 동화 고를 때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판타지 동화 골라줄 때는 확실히 번역서가 훨씬 많고 한국은 현실주의 뭐 동화가 훨씬 많아요.
0: 네.
1: 근데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환상으로 들어갈 때몇 가지 뭔가 단계를 거쳤을 것 같아요. 현실과 중첩되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잡아서 현실로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0: 네.
1: 너무나 문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 나오듯
0: 그쵸.
1: 뷔페에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고 갑자기 무 사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0: 네.
1: 요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0: 네.
1: 놀랐습니다.
0: 한두 번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닌 것
1: 네,
0: 같아요.
1: 아, 너무
0: 맞아요,
1: 능숙해요.
0: 맞아요. 네, 소연 씨님은 이시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2: 상혁 씨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거의 겹치는데,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라는, 정말 싫어할 것 같고, 이
0: 네.
2: 싫어한다라는 이한 줄을 쓰면서 이미 그 다음을 뭘 쓸지 본인이 느끼고 있을 때, 이 싫어한다라고 쓸때 기분 같은 게 그냥 전달된달까요?
0: 와, 네.
2: 그래서 메리 루플의 글을 읽고 있으면 메리 루플이 메타인지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전달돼서
0: 네.
2: 그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뷔페에 소란하면 걷어내지 않고 그냥 넣어둔 게,
2: 그쵸,
0: 네,
2: 그쵸.
0: 그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2: 예.
0: 그래서 일단은 딱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 카페이님들도 저도 뷔페 정경희님 사연 보니까 개인적으로 뷔페를 안 좋아해서 자세히 관찰을 안 해서인지 신선하게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모두 그 공간에 일단 온 상태에서 그
2: 그죠.
0: 소란함 속에서 지금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그 환상 속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2: 네, 그럴 때그 익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싫은 장소여도 상관없는 이 뭔가 패기라고 해야 되나?
0: 네.
2: 메리 루플이 늘 그런 기지를 이제 시 속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이 작은 가위 한 자루를 들고 다니며 좋아하는 걸 싹둑 잘라내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 이
2: 네.
0: 마음 너무 좋아
2: 그죠.
0: 보여요.
2: 예.
1: 요 상상은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실제로 뭔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잖아요. 어디
0: 네.
1: 보다가 예쁜 꽃 아니면 어떤 천이 너무 예쁠 때 끝에 가져가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가위가 있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0: 그죠.
1: 했고.
0: 타인에겐 보이지 않는
1: 네.
0: 가위. 그쵸.
1: 내가 잘나가도 티는 안 나지만 내 주머니 속에 쏙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가위를 갖고 있는 거라는 느낌도 드네요. 지금 얘기 듣다
1: 네,
0: 보니까. 그죠.
1: 가져오죠.
0: 네.
1: 기억으로라도, 눈으로라도 가져오니까요.
0: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서 또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고.
2: 그쵸, 그죠.
1: 저는 이거 못 썼을 것 같은 게, 첫 줄에, 저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아, 요 감성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또 뒤를 읽다 보니까, 이거 좋아한다로 바꾸고, 내 식대로 써도 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 그것도 너무
1: 네.
2: 재밌겠어요.
0: 그렇다면,
2: 써주세요.
0: 진짜요. 만약에 이 형식을 좀 그대로 가져간다면, 방향만 바꿔서, 그럼 무사람 말고 무엇을
1: 저는
0: 선택하실 건가요?
1: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뷔페는 저는 좋아해요. 근데 무는 싫어하거든요, 또.
0: 네.
1: 그래서 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뷔페를 좋아한다고 시작해서
0: 네.
1: 차라리 멜론으로 시작하면 시작하지, 무는 제가 생으로 잘못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0: 네.
1: 네.
2: 그러면 무에다가 그 씨를 박아 넣으면서 오히려 밭이
1: 멜론으로
0: 아
1: 만들어.
0: 이 상황을 완전
2: 멜론으로부터 기쁨이
0: 역전하듯이
2: 나온다.
0: 네, 지금 새로운 조립을 막 하는 느낌인데 이 여기 시에 등장한 멜론 그 부분에도 보면 그냥 멜론도 아니고 각자 터무니없는 멜론이라고 썼잖아요.
2: 네.
0: 이런 수식도 너무 재밌어요. 눈길을 끌게
2: 그쵸,
0: 만들어요.
2: 그쵸.
1: 네.
2: 예.
1: 그, 밭이라고 하고, 뒤에 터무니없는 멜론도 너무 귀엽고, 작은 고요. 저는 이 고요가 고요라고도 느껴지고 그냥 평화라고도 봤어요. 그래서 멜론이지만 그냥 씨만 발라내면 우리 옆에서 고요하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누군가로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봤지라고 멜론 얘기는 또안 하고 무로부터 기쁨이 나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전체적으로
2: 그렇죠.
1: 재밌었습니다.
2: 저는 메리 루풀이 제일 터무니없으면서 멜론한테 터무니없다라고 말하는 요런 부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0: 깜찍하네요, 진짜. 단짝들이 최고다. 한 단쯤 있으면 좋다. 이런 것도 이 언어 유희처럼
2: 그쵸, 그쵸,
0: 느껴지는.
2: 맞아요.
0: 예, 너무 번역을 또 살려서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그렇죠. 재밌습니다. 옥상달빛의 희한한 시대 듣고 그 다음 작품 열어볼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박시현 시인의 참사랑 건강원. 건강원은 우리 문화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 제목이 또 참사랑 건강원이어서 어디선가 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간판 이름이에요.
0: 네.
1: 어디에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시인데 건강원에 대한 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건강원을 물려받은 뭐 어떤 친구가 있고요. 재혁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재혁이에게 되게 껄렁하고 성의 없는 사과를 하는 문자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그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과를 받지 않는 또 재혁이가 있습니다. 그 재혁이를 또 바라보는 또 다른 화자이거나 혹은 아까 그 껄렁하고 성의 없는 사과를 했던 이가 나중에 커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재혁이를 떠올리는 장면인가 싶게 되게 화자가 계속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0: 네.
1: 각 부분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 어떤 재혁이가 있고 재혁이에 대한 껄렁한 사과가 있고 그 사과를 신경 쓰지 않는 재혁이가 다시 나오는 이런 구조인 듯한데 이게 뭔가 묘하게 평화로우면서도 조금 폭력적인 면도 드러나면서도 그걸 그냥 수긍해버리는 마지막에 그 장면들이 대단히 기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듯한.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한번 이 느낌을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참사랑 건강원 박시현. 이건 뱀이에요. 길에서요. 저 길에서 이것을 잡았어요. 뱀은 길을 가려 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뱀이 걸어 다녔다고 해요. 완전히 사람처럼요. 뱀은 옛날보다 더 오래된 동물이에요. 뱀은 나쁜 동물이에요. 성경에서요. 제어가 쏘리,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너를 너무 놀려서 내게서 개소주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새치가 많고 뚱뚱하다고 해서 건강원은 네가 물려받았다며 축하해, 정말로 축하한다. 하지만 제어가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좀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최재혁, 이 등신아. 이건 길에서 주운 뱀이고요. 이 뱀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뱀은 영혼도 길쭉해서 사람이 죽은 뒤에도 뱀은 살아있을 것이에요. 하지만요, 뱀을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이 길 위에서요. 하지만요, 뱀은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휘감을 것이에요. 형산강 뚝에 제혁이가 서 있다. 강바람을 맞고 서 있다. 그래,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0: 알렉산드라 위팅엄의 곡 공틴 두넥 노트르에 라 프레미디를 티에르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문장 웹진 9월 호에 담긴 박시현 시인의 시 참사랑 건강원 만나봤습니다. 다 정말 묘한 시인데 다 이렇게 듣고 나서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제 여기는 살아있는 걸까요? 이렇게 지금 사연
1: 네,
0: 주셨습니다.
1: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건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런 이 설정은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뭐 아버님이 하는 뭐 가게 아니면 아버님의 직장, 부모님의 직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칭도 정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도 정해지고 별명까지 다 정해지는 경우가 진짜
0: 그쵸.
1: 많았어요. 그래서 뭐 동사무소를 다니시는 아버지가 있으면 동사무소네. 특히 제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건강원네 이렇게 불렀을 텐데 아마 근데 이제 건강원에서는 애기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이런 거뭐 개소주 아니면 뭐 아니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때문에 더 많은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랑 연관해서 뱀을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길 위에서 하지만 뱀은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휘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제혁이 입장에서는 뱀이 그냥 우연히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자기가 그냥 물려받게 된 거죠, 건강원을.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운영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껄렁하고 성의 없다고 하는 사과에서 축하하잖아요.
0: 네.
1: 건강원은 네가 물려받았다며 축하해, 정말로 축하한다. 그리고 이 앞뒤에 그뭐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사과도 문제겠지만 전혀 이 사과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금 뭐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에 대해서는 저 그냥 혼자 상상해 봤어요. 답장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답장을 계속 안 하니까 받아주지 않는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왜 받아주지 않아라는 원망이 뒤에 실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다 종합하는 어떤 시선이 있는데 형상강 두개 제혁이가 서 있고 강바람을 맞고 서 있고 라고 마지막에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라고 묻는 것으로

0: 이니까 이제 또 뱀의 어떤 이미지도 같이
1: 네.
0: 떠오르기도 하지만 여기선 정말 특히 3년에서 나오는 부분 보면 진짜 누군가를 휘청이게 만들 정도의 말이라든지 어떤 폭력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거니 싶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 그러고 이제 또 뱀은 나쁜 동물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인데, 건강원 같은 경우는 또 뱀을 잡아서 포획해서, 그게 요즘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엔 술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서 또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기도
0: 그렇죠.
1: 하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제혁이에게는 대단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구나. 근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휘감았다. 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휘감는, 삶을 휘감는 뱀. 나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뱀
0: 그렇죠.
1: 같은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도 되게 매력 있게 시를 봤고요. 이게 묘한 수수께끼도 좀 남아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 제어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래 제어가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하고 끝났는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곧 시의 화자일까? 그러면은 제어기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가 너무
0: 그렇죠.
2: 많았어요. 예.
0: 그래서 그 마지막 연은 진짜 어떻게
2: 읽느냐?
0: 읽을지 그
2: 맞아요.
0: 어조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 달라질 것처럼
2: 그렇죠.
0: 느껴지고.
2: 몇 마리나 잡았니? 이런 거랑 몇
0: 맞아요.
2: 마리나 잡았니?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쵸.
1: 저 이거 읽을 때 그래서 13년 제혁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혁이처럼 읽었고 이어는 약간 가볍고 성의 없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 목소리를 읽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0: 그 묘미를 좀 살려서 읽어주신 거네요. 이 형산강 두개 제역이가 서 있다, 강바람을 맞고 서 있다. 이 정말 짧지만 이 부분, 이 연이 들어간 것도 참 인상적이고요.
2: 네, 이 장면 없었으면 마지막 대사에서 그두 사람의 관계까지 상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요 장면 때문에 대단히 제혁이라는 존재가, 아, 내가 어릴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뭔가 돌아보는 것 같고 제혁이를 조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에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가 누구 목소리인지 더욱 헷갈리는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사연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그렇게 긴 시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이 지금 이 3483 쓰신 카페인님 마지막 문장도 무례해요. 마지막 문장, 이제 누가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1: 네.
0: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라고 묻는 이 문장, 좀 이것도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는
2: 그렇죠.
0: 거잖아요. 무례하다.
1: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이걸 만약에 이연에서 사과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제혁이를 돌아보면서 형상강 두개서 있겠지? 그래,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라고 물어보는 게또 무례함의 연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 그쵸.
1: 근데 이 형상강 두개서 있는 제혁이가 너무 서정적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읽히는 면도 있고요.
0: 김민정님,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고요. 마음이 꽉 막혀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힘이
1: 네.
0: 있잖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요게, 아, 정확하게 이게 누가 말했고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지만, 지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페인이 상상이 잘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막히는 듯한 이 느낌. 왜냐면 제역의 상황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잘 드러나니까요.
2: 그쵸. 어렸을 때부터 몸에서 괴소주 냄새가 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더꽉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166 쓰시는 카페이님, 시원하고 청명한 가을날에 윤고은의 북카페로 책도 듣고 음악도 들으니 참 좋습니다. 고은님도 시인님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 음악 듣고 또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조의 Alice in Wonderland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온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그 아까 메리 루폴의 던스라는 시집 뒤에 옮긴 이의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던스라는 그 시집 제목에 관한 메리 루폴의 입장이 좀 설명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읽으면 아까 시도 더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좀 챙겨와 봤습니다.
0: 네, 그럼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우리는 일단 다들 바보예요. 그리고 제 나이가 되니 바보가 되는 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어릴 때는 자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하죠. 그게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종종 멍청하다고 느끼고요. 저도 분명히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멍청하다고 느끼는 게 더 이상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그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바보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반긴다. 가장 흥미로운 인터뷰 중 하나인 보이지 않게 되기라는 제목의 파리 리뷰와의 대담에서 메리 루플은 늙는다는 것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는 젊은 여성일 때 누릴 수 없었던 자율성, 즉 굳이 어떤 해명이 불필요한 상태, 속박과 부채의식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면에 대해 언급한다. 물론 젊었을 때에도 혼자만의 방에서 글을 쓸 때에는

보이지 않음을 만끽하곤 했지만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야 더 전면적으로 방 안과 밖의 경계 없이 삶 전체가 그 보이지 않음이 됨을 느낀다고. 젊었을 때보다 제 내면의 창조적 삶과 외면적 삶 사이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읽는다. 보이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의 삶이 돼요. 그건 멋진 일이죠. 왜냐하면 외면의 신체적인 삶은 사라지고 우리는 평생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왔거든요.

0: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듣고 왔습니다. 물결점에서 펴낸 메리 루프의 시집 던스에 담긴 옴기니의 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 쭉 들으시면서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은요.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노연할 수 있는 진정 노연할 수 있는 그 시기 이 노년. 에
1: 네.
0: 이르러서야 얻은 자유에 대해서 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좀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리만족하듯이.
1: 네. 사실 메리 루프의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서 이 보이지 않게 되기랑 지우는 문제, 그러니까 시에 관해서도 이런 문제가 노년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겹쳐서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아마 가장 각광받았던 순간들이었던 것
0: 네.
1: 같거든요. 되게 설득력 있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많이 했어요. 에세이로도 하고 뭐 그렇게. 근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좀잘 모르고 노년에 대해서 단점들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 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0: 지금 보면 우리는 평생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왔거든요. 이렇게까지
1: 그쵸?
0: 나오잖아요.
1: 네.
0: 이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설렘으로 가득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그걸
0: 예.
1: 그렇게 설렘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뭐 안타까움으로 말할 수도 있고,
0: 어우,
1: 그런데
0: 그쵸.
1: 예, 설렘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메리 루프의 가장 좀 뭔가 좋은 기운에 가진 그런 힘인 것 같아요.
0: 어떠세요? 두 분은 시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 무게를 좀 의식하면서 사세요?
1: 사실 의식을 하죠. 시선이라는 게. 그래서 저가 예를 들면은 제 동네에 있을 때저 자신을 문득 제가 이렇게 쳐다보 바라보면서 참 나답게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나답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는 저 자신을 또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고선 그런 생각을 할수 없으니까.
0: 그렇죠.
2: 저도 비슷한데 글쎄요. 예전에는 특히 우리가 그 결혼 전 혹은 짝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또 젊은 날에는 이성에 대한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좋은 짝과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내가 시선에서 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때 느끼는 자유로움이 엄청나거든요.
0: 아, 그럴 수
2: 네,
0: 있겠네요.
2: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말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몸가짐을 좀덜 조심해도 되고 나답게 얘기할 수 있는 그
0: 네.
2: 자유가 주어지는데 노년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노년이 되어서 내 신체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슬플 수도 있겠지만
0: 네.
2: 그 매력과 관계없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그걸 오히려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마지막에 신체적인 삶은 사라졌고 이제 정말 내면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찬양하는 듯한 이 말투가 되게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임하는 사람의 어떤 멋진 퇴임사 같기도 한 그렇게
1: 너무
2: 느껴지기도 했어요.
1: 비유가 완전 찰떡인데요.
0: 진짜
1: 예.
0: 자유로움을 주고 선물 같은
2: 근데
0: 퇴임사라고 느꼈을 것
2: 누군가는 그
0: 같아요.
2: 퇴임을 대단히 나쁜 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0: 그쵸.
2: 많은 퇴임사를 봤을 때 어떤 분은 진짜로 이 두근거리는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기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퇴임을 하면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좋아하는
0: 네,
2: 분이 있고
0: 그쵸.
2: 싫어하는 분이 있고.
0: 네,
1: 방학만 해도 좋은데.
2: 네.
0: 그쵸. 지금 진수정님은 아, 이 메리 루프의 이 시가 오늘 또 이렇게 옴기니의 말까지 들으니까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 제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겠죠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겠죠. 독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1: 그렇죠.
0: 아무래도
1: 예. 어쩌면 나이를 먹어서 더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이
0: 그쵸.
1: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나이보다는.
0: 지금 하미경님은 이렇게 사연
2: 네.
0: 주셨습니다.
2: 저도 바보됨을 인정하며 살게 됐어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보됨도 너무 저도 그 의식하는 게, 특히 바보됨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바보됨. 이게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스스로. 제가 산문에도 어디다 썼는데, 친구들이 너무 작가도 많이 알고 박식해서 내가 많이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너무 시집만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조금 나이 들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0: 바보됨을 받아들이기. 확실히 그 학창 시절에, 특히 뭐 초등학교, 요럴 때 바보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미로 부여하려고 해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1: 그쵸. 뒤떨어졌다는 느낌.
0: 네, 뭔가 느낌이. 근데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느끼는 그 바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톤을 달리하는 것 같기도.
1: 그쵸. 선량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0: 왜냐하면 바보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 네.
0: 그 바보가 갖고 있는 어떤 뚝심이나 신념 같은 걸좀 존중하게 되기도 하고.
1: 네네네. 이게 던스라는 게 어원이 되게 복잡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이름에서 나온 어떤 단어, 스콜라학파의 어떤 학, 뭐 그런 뜻이 있대요.
0: 네.
1: 그러니까 바보라는 말보다 멍청이? 아니면 아둔한 사람, 좀 느린 사람? 뭐
0: 네.
1: 하여튼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자기 시집 제목으로 쓰면서 자기를 자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0: 그쵸.
1: 호방하죠.
0: 그러네요.
2: 전 느린 거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면 어느 날 항상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상태가 뭘까라고 떠올려 봤을 때 느린 거. 예를 들면 절대 뛰지 않는 거. 뛸 필요가 없는 삶. 아니면 뭐 약속이 늦었을 때, 나좀 늦어 하고 좀 여유롭게 전화도 할수 있는 삶. 이런 거. 제가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막 시간이 늦으면 주변을 다 재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에게도 속박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금 느리고, 그런 걸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노년이라고 한다면 두근거릴 것 같아요. 그 앞에 서면.
0: 저는 제가 이 북카페 진행하고 나서 여기서 정말 수많은 작가분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작가분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가 연락하는 사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정말 각자의 그 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예.
1: 네.
0: 그러니까 좀 어떤 분야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도가 달라서, 뭐 지금 상혁 씨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뭔가 답이 오는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근데
1: 네.
0: 그 느리다는 기준을 이게 뭐랄까, 그 전에는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게 됐다는 거.
2: 네, 맞아요.
0: 예, 그거 좀 배워나간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세상의 속도나 뭐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개념치 않는 듯한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2: 그럼요.
0: 예.
2: 아니, 채팅 같은 거 아니면 메일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안에 안 읽으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나흘 후에 읽어도 답해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0: 그쵸.
2: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2: 네.
0: 내가 읽은 건 읽은 거고, 답하는 건 그때 답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그러니까요.
0: 사회적인 어떤 또 통용되는 그런 시선이나 속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큰 어떤 뭐 일을 같이 하면서 꼭그 속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2: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더 여유가 생길
2: 네,
0: 것
2: 훨씬
0: 같아요.
2: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0: 나이 들어서 얘기 다시 하고 싶네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2: 화내실 것 같은데.
0: 왜요?
2: 잠 늦게
0: 아직도,
2: 한다고,
0: 아,
2: 나이
0: 아니에요.
2: 들어서.
0: 아니에요. 막 재촉할 것 같은데, 상혁 씨님 어디 해요? 지금 막 이럴 거.
2: 그러니까.
0: 안 바뀌나,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숙님, 며칠 전 수영하면서 강사님 지시에 앞에선 언니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니까 뒤에 있던 멤버가 그냥 언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외친 말이 굉장히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2: 강사님 깜짝 놀라셨겠다.
0: 강사님은, 저 사람은 또 뭐지?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느낀 사람이 많았으면 됐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갔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오늘은 다시 일이었고, 다음 주는 우리 또 원래 모습으로
2: 네.
0: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소연, 기안84가 함께한 곡, 퇴사할게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추진한 나라였답니다. 뉴질랜드. 이 뉴질랜드가 요새 골머리를 앓고 있다네요. 젊은 세대의 흡연 문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서랍니다. 뉴질랜드의 일부 젊은이들이 기존에 피우던 전자담배를 끊고 일반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군요. 그 이유는 일반 담배가 멋있어 보여서랍니다. 심지어 전자담배에는 없는 아우라가 있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아우라, 아서라.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뉴질랜드의 아티스트 백 룽가의 스웨이로 시작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는 보고 따라하는 거다. 뭐 부모, 아버지가 됐든 뭐 TV에 등장하는 인물이 됐든 영화, 음악의 스크린 안에 멋진 주연 배우의 이미지든 전 그랬어요. 뭐 브루스 윌리스도 기억나고 험프리 보가트 카사블랑카에서 그 모습이 꽤나 멋지게 아우라가 오늘 기사처럼 그런 아우라가 느껴져서 따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양촌리 김회장님이 안방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담배 피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오늘 이 기사는 20대의 익명의 대학생이 주변에서 나 담배 피는 거 모른다. 간혹 사교적인 뭐 그런 모임에서 한 뭐 조금씩 피는데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아우라를 언급했는데요. 동경이겠죠. 그렇게 멋지고 싶어지는 그리고 전세대, 전전세대 그 아날로그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데서 온다고 하네요. 담배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니까 좀 희한하긴 한데 저도 영화 얘기했지만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기사에는 90년대 미학 중에서도 특히 뭐 인기 미드였죠. 섹스 앤드 시티의 주인공 캐리의 흡연 장면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뉴질랜드의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는 애들이나 하는 거고 이 연초 권련담배가 어른의 멋진 모습이다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하네요. 3년 정도 뉴질랜드에서 벌인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전자담배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담배를 피다가 뭐 결국에는 금연을 하고 싶은데 전자담배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반대로 역으로 일반 담배 피던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거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네요. 예.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의 다비드 폰세카의 아모르 생 프레사, 조급하지 않는 사랑 먼저 듣고요. 역시 포르투갈의 나파 밴드의 연주로 데슬로카두 유랑민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나파의 데스루카도 유랑민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다비드 폰세카의 아모르 생프레사 조급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20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탄생한 하이브리드 스타일 하이라이프를 만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하이라이프는 거대한 생활 양식입니다. 사회,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하이라이프는 가나의 삶 전반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축제, 축구 경기, 야간 집회 등등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의례, 또 당연히 하이라이프의 멜로디와 리듬이 넘실거립니다. 유네스코 가나 위원회 사무총장 오스만 담바 타히두는 말합니다. 하이라이프는 가나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서 행복, 슬픔, 평화, 심지어 사치까지 표현한다고요. 사치는 하이라이프의 유래였습니다. 하이라이프, 이 뜻부터 상류사회의 삶을 가리키니까요. 1920년대 영국 식민지였던 가나가 골드코스트라 불렸던 시절, 영국 고관 대작들은 아름다운 해안가에 지어올린 고급 클럽과 카지노에서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왈츠, 삼바, 폭스트롯 등 유럽 사교 댄스를 즐겼죠. 정작 골드코스트의 원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파티의 소음과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 한탄했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상류사회의 삶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라고요. 하이라이프 특유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빌려서 말하면 바로 이 순간, 오늘날 가나의 정체성이 된 음악 하이라이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이 가나에서 즐긴 고급 사교 음악은 재즈, 스윙, 브래스 밴드 행진곡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나, 넓게는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접목된 결과가 하이라이프라고 이르는 거죠. 하이라이프는 서구 재즈 음악에서 트럼펫, 색소폰, 어쿠스틱 기타를 가져왔지만 서아프리카 아칸 부족의 전통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민담의 틀에서 재구성됐습니다. 특히 기타 주법에서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키는데요. 서구 클래식이나 재즈 기타 대신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 세프레와의 주법을 활용하는데요. 그 결과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며 특이한 당김음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서구 스윙 음악의 4분의 4박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8분의 12박자 폴리리듬과 함께 쿠바 전통 타악기 클라베이의 비트를 결합 입체적이면서 춤추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라이프는 바야흐로 가나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선 세계음악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거장 펠라 쿠티는 하이라이프의 뼈대에 미국 펑크와 소울을 결합 아프로비트를 창시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는 아프로비트 음악 역시 하이라이프의 기타 리프와 리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영국 식민지 시절 가나의 음악인들이, 제국 엘리트들이 즐겨 듣던 빅밴드 음악을 그들의 전통음악과 융합해 탄생시킨 스타일로 훗날 아프로비트, 아프로비츠의 토대가 된 하이라이프 만나봤고요. 음악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1975년에 발표된 에보 테일러의 Will You Promise featuring Pat Thomas와 Lola Everett였습니다. 하이라이프가 노래와 멜로디의 음악이었다면 아프로비트는 그루브와 리듬의 음악이었고, 에보 테일러는 이두 세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곡은 좀더 일찍, 그러니까 고전 하이라이프의 황금기였던 60년대 후반에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E.T. Mensah and His Tempos의 They

착하고 무해하게 들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60년대 하이라이프와 70년대 이 느낌이 확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60년대가 좀더 착하게 들리는 걸까요? 예. 오늘의 세계 음악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탈리아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리카르도 코치안테의 Era già tutto previsto.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어서 안나 옥사와 파우스토 레알리의 Ti lascerò. 널 자유롭게 해줄게. 까지 두 곡입니다. 이어서 세 여명이 전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콜롬비아의 후아네스가 부르는 La Camisa Negra, 검은색 셔츠입니다. 후아네스의 2012년 싱글, 그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곡이죠. 노랫말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후에 이 검은색 셔츠만 입고 다니는 한 남자의 도끼에 찬 웃긴 독백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그래 그래, 난 가난하고 못생겼지. 그런데 욕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넘쳐 흐르지. 오늘 난 검은색 셔츠를 입었어. 오늘 내 사랑에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야. 오늘 내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해. 이게 다 네가 내게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지. 이제 다 알아, 나도.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난 검은색 셔츠를 걸쳤다. 내 속은 비탄으로 쑤신다. 욱신욱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지. 하필이면 너와 마주친 그날 이 불운이 날벼락처럼 내게 저주를 내린 거지. 네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독배를 마신 후에 나는 반쯤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었고, 그리고 네가 이별을 고하며 뿜어낸 이 독가스를 들이마셨지. 네가 떠난 후 내게 남은 건 only 이 검은색 셔츠뿐이지. 검은색인 내 영혼과 딱 알맞는 안성맞춤. 널 사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었고 단잠을 자던 침대를 잃었지. 이제 네 사랑 따위 관심 없어. 이젠 어제는 영광의 맛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우 써. 수요일 오후인데 당신은 오지 않고 소식도 없고 지금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고 당신의 명품 가방 문가에 내놓았고 당신에게만 말해주지.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어. 셔츠 속에는 내 시체가 있어. 네가 원하면 언제든 묻어버릴게. 내 말 똑똑히 들은 거야?

0: 분더.
1: 이비오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콜롬비아의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화네스 그의 2012년 싱글 La Camisa Negra 검은색 셔츠 함께 들어봤고요. 이 곡을 여태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게 이렇게 웃긴 내용인 줄 꿈에도 몰랐네요. 예, 조목조목 들여다보니까 좀 네, 그러네요. 후아네스는 찌질한 이미지는 절대 아닌데 아무튼 이탈리아에서는 이 노래 제목만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그 뼈아픈 기억이 있죠. 무솔리니의 독재 시절 특히 무솔리니를 지지하던 그런 예, 집단 까미시아 네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데요. 그건 아니었다라고 후아네스가 사랑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죠. 콜롬비아의 까바스의 미 봉봉 내 사랑입니다.

콜롬비아의 까바스의 미봉봉 내 사랑이었습니다. 0917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몰래 라디오 듣는 중인데 재밌어서 웃음을 못 참는데 어떡하죠? 크크크크. 아하,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이 저도 간혹 생방송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면 전통적인 방법을 쓰죠. 허벅지를 막 꼬집습니다. 8221님께서 콜롬비아의 음악 키워드도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신나는 콜롬비아 음악 듣고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콜롬비아의 뭐 꿈비아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순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뭐 미리 저는 다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기획도 첫 곡부터 범상치 않아요. 저는 설마설마 했거든요. 이 머리에 맴도는 그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 그리고 그 국내 그 설마 그 곡 물론 그 곡이 이 명절 특집 방송 같은 데서 불렀어요. 명절 생각이 확실하게 나는 그 곡에 관련 있는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의 요소와 해외 요소 이런 것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재미날 것 같습니다. 4923님께서도 선곡표 미리 확인하셨다. 아주 기대하는 중이다. 라고 써주셨네요. 특이한 선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아티스트 언더신의 No Name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EBS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미국의 피아니스트, 키보디스트, 작곡가 데이빗 베누아 그의 87년도 음반에서요. Freedom at Night, Freedom at Midnight이군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

4호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을 듣겠습니다. 청취자 애청자 SMM40님이 좀 전에 신청을 해두신 곡인데 이제야 함께 듣습니다. 회사 생활 좀 힘들다라고 적으셨던데 지금은 좀 나아지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 담아서 함께 듣습니다. 영국 아티스트 케이트 부시의 Running Up That Hill 이 음악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 분모를 가진 사례를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 평론계의 앙팡 테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안녕하십니까.
0: 청탁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계시잖아요.
1: 뭐 아니요, 없습니다.
0: 없어요? 청탁.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던데. 막, 뭐, 차, 제가 뭐 간혹 차를 같이 타고 갈 경우에는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1: 네.
0: 인터뷰도 막 전화를 하시고.
1: 네.
0: 네. 청탁이 오면은, 청탁. 네. 네, 그런 기사 청탁, 뭐 이런 건가요?
1: 뭐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이제 기자분들이 뭐 코멘터리라고 하죠.
0: 네.
1: 뭐 요즘에 뭐 소연의 퇴사할게요가 뜨고 있는데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0: 네.
1: 기사에 한 줄 나가는 거 한편 네. 임이은
0: 전문가의 평론가는 예, 의견
1: 큰 따옴표
0: 네.
1: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진짜 입금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원고 청탁부터 뭐
0: 아 입금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뉘앙스네요 그러면.
1: 아 이제 예 기자분들께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거는 입금이 되진 않죠.
0: 아 그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어떻게 좀 서로 돕는 차원이에요.
1: 그렇죠. 돕는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역으로 기자 시절에 그 많이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좀 딴다 그러죠.
0: 네네.
1: 그렇게 했었거든요.
0: 아.
1: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평론가분들이랑 또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평론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기피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0: 아, 왜
1: 이게 막 뭐 열심히 이유가 얘기했는데
0: 네.
1: 뭐 진짜 딱 한 줄 들어간다거나 그것도 뭐 좀 윤색이 돼서
0: 네.
1: 뭐 그러고 나한테 오는 대가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0: 네.
1: 이 기자 저 기자 다 전화해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게 또 즐겁기도 하거니와
0: 네.
1: 제가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기자 시절에 공짜로 막 코멘트를 많이 땄기 때문에 10여 년간
0: 아, 석죄의 의미로
1: 갚는다는 의미로 네. 정말 최대한 열심히 네, 전화도 벨 세 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고 이렇게
0: 그렇다면 뭐 한 5분 이상 코멘트를 하시면은 한 뭐 한 줄로 요약이 될 거다라는 걸 구조적인 그런 걸 아시니까
1: 네.
0: 좀 더 잘 요약을 해서 이제
1: 그렇죠 이제 보통은 방송용
0: 네.
1: 방송용 뭐 뉴스데스크라든지
0: 네.
1: 이런 데서는 정말 한 줄이거든요
0: 네,
1: 반
0: 그러니까.
1: 줄일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방송으로 정확히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적으로 다듬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신문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제가 그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0: 오늘 사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은 그쪽이 원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받고 싶은 질문 받고 싶은 어떤 테마나 아티스트가 있는가. 근데 네. 안 오는 뭐 아직까지.
1: 네.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마침 제가 어떤 아티스트분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0: 예.
1: 인터뷰 말미에 인터뷰가 다 끝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은 저는 오히려 역으로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임 기자님 인터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많은 국내 아티스트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0: 예.
1: 사실 본인은 아티스트니까 그런 역할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런
0: 같이
1: 것들이.
0: 유튜브 채널 만들려는 제안 아니었어요?
1: 이렇게 살짝 한번 던지셨는데
0: 네.
1: 저도 되게 그러게 그런 것도 재밌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임 기자님 머릿속에
1: 언제든지
0: 그 경험과
1: 뭐, 예 환영합니다. 그
0: 탐낼 만한 이 채널 콘텐츠네. 예. 그런 제안 받으신 것 같은데.
1: 근데 뭐 그냥 뭐 한번 점점점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연락이 없어서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원하는 청탁 많이 받으시고
1: 네.
0: 대가도

0: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가 참 재밌습니다. 명절 맞이 뭐 이런 거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1: 맞아요. 이제 명절입니다. 네. 곧 그래서 명절 맞이 좀 이른 맞이지만 명절 맞이 깜짝 K-팝 특집.
0: 네.
1: 이 세계 음악 기행에서 K-팝 특집, 뮤직 설레에서 이 K-팝 특집 아마 상상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0: 네네네.
1: 1탄.
0: 1탄.
1: 저는 항상 1탄을 깔아놓습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탄. 네. 부제는 외국 팝도 K-팝이었어.
0: 아하.
1: 외국 팝도 K-팝이었어라는.
0: 외국 팝도 K-팝이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해외에 있었던 그런 게 K-팝이. 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상상하기에
1: 그렇죠. 아마 이 시간에 직접적으로 뭐 한국 노래를 뭐 대개는 소개는 안 해드리기 때문에 외국 노래긴 한데 뭔가 K-팝과 아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0: 그렇구나.
1: 네. 명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0: 우리 것
1: 어디서든.
0: 그렇다면 원곡을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첫 곡의 그 네. 원곡이 아니라 첫 곡의 우리 사례를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이제
0: 듣고 싶어졌어. 너무 듣고 싶어졌어.
1: 잠깐 잠깐 예. 그 우리 거를 좀씩 맛보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다 기억나지 않냐 이렇게. 네.
0: 그 아니면 뭐 우리 말하는 동안 삐지라도 이렇게 쓱 이렇게 해주면 뭐.
1: 아마 제작진 분들께서 또 네. 하시지 않을까.
0: 네. 안 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안 하면 제가 부르면 더 난처해지실 건데.
0: 예 네. 네. 오늘 테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명절 되면 예전에 요즘 네. 뭐 TV 잘 안 보시지만 저는 아직도 뭐 TV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 추석이 되거나 뭐 설 이렇게 되면 방송 뭐 특집 방송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가수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부르던 그런 쭉 부르던 노래도 생각나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외국인 오늘... 뭐 장기자랑 이런 것도 꼭 있었어요. 네.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은데.
0: 외국인 장기자랑.
1: 그 당시에 외국인 자체를 보기가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네. 20세기에는.
0: 그때는 한국어도 서툰 외국인 네. 분들이 어렵게 한국 준비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진땀 흘리면서 부르는 그거 그 노고에 감탄해가지고
1: 맞아요. 되게 안 어울리는 한복 입으시고.
0: 네. 그 뭐 한 다섯 명 섭외되면 한 네. 분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1: 네.
0: 나머지 네 분은
1: 약간 코믹. 예. 그 개그 프로로 변하는.
0: 예, 발음이 예. 너무.
1: 그렇죠.
0: 근데 요즘은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외국인들.
1: 그러니까요.
0: 뭐 귀화하신 뭐 분도 많고 하니까.
1: 외국인이 전혀 신기하지가 않아요. 예. 어디 뭐 홍대, 성수동, 뭐 해운대, 제주도 어딜 가든 많아서.
0: 그러니까요. 네. 아유, 뭐 시내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예. 10명 중 5명은 외국인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명절이 지난 뒤에도 명절 맞이는 아니고 명절 잘 보냈다 깜짝 K-팝 특집 2 네. 이렇게 할 만큼 또 곡들이 있어요?
1: 이게 있고요.
0: 예, 네, 있어요.
1: 뭐 아. 많고요. 네. 많고 사실 요 오늘 시간이랑 조금 다른 결로도 가능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정말 뜻밖의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0: 한국 K-팝이 샘플링된 사례.
1: 그러니까 K-팝이면은 오히려 재미가 없고 진짜 옛날 가요.
0: 아, 말도 안 되겠네요.
1: 70년대. 예, 그런 건데, 막 힙합에 샘플링 되어 있고. 어디서 이제 브롱스에서 길거리에서 LP판 주워가지고 샘플링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 한국 70년대 노래였고 이런 건
0: 저는 맨하탄 중심부에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를 들은 적이 있어요.
1: 어떻게요?
0: 스피커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80년대. 어느 그 교포의 그 분들이었나 봐요. 남자
1: 네,
0: 두 분이
1: 네, 네.
0: 그 컨버터블 차를 이렇게 타고 신호 대기를 딱 하려고 끽 섰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막
1: 이야,
0: 타임스퀘어 앞에서 막 울려 퍼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1: 이야,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도 아니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를 맨해튼 한복판에서 네. 컨버터블로
0: 네. 코르벳이었나?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차에서 흘러나오는
1: 이야.
0: 전용력의 명곡을 들었습니다.
1: 야 힙합니다 정말.
0: 힙하죠?
1: 네. 최고입니다.
0: 아무튼 오늘 명절 맞이 깜짝 K-팝 특집 1. 1탄
1: 네.
0: 외국 팝도 K-팝이었어. 첫 곡부터 만나보죠.
1: 이 곡은 원래는 명절에 항상 들을 수 있는 노래였어요.
0: 그런가요?
1: TV 틀면은 항상 나오는 이게 한국 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네. 한국 버전. 왜 그랬을까요? 이 곡이 좀 정겹나? 뭐 약간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어린 시절에
1: 1절, 2절, 3절도 네. 이제 약간 반전이 있고 이래가지고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고 요즘엔 잘못 들어본 것 같은데.
0: 오늘 포털에 찾아보니까 조용남. 네. 이게 네.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분 버전이 가장 데피니티브 버전인가요?
1: 그렇죠. 그리고 어. 이은하 씨 버전도 있고 네. 뭐 나훈아 씨도 불렀고 네. 사실은 그 시기에 활동했던 웬만한 중견 가수분들은 한 번씩은 좀 건드려봤던.
0: 건드렸던.
1: 예, 예, 그런 어, 레퍼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최진사댁 셋째 딸이 번안곡이라는 거고 네. 원곡은 이제 미국 소울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라는 분의 The Snake, 뱀이라는 그 뱀이라는 곡이에요.
0: The Snake. 네. 그러니까 스네이크 하면은 뭐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다큐는 아닐 것 같고 비유겠죠. 비유.
1: 약간 이솝우화 같은 아, 우화 같은 거죠. 이것도 좀 스토리텔링이 있는 곡인데 이 원곡 가사 자체는 네. 어느 날 마을에서 여인이 아주 추운 한겨울 밤에 뱀을 발견합니다. 뱀이 꽁꽁 얼어붙어서 너무 그 동사 직전이길래 데리고 와서 너무 측은해서 따뜻한 그 불가에 놔줘요. 몸을 녹이라고. 근데 뱀이 이제 마침내 깨어나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갚기는커녕 뱀한테 물리는 그런 얘기인데 상당히 비유적인 얘기죠.
0: 네네네.
1: 이게 왜 최진사와 셋째 딸로 연결이 되는 건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1: 어떻게 연결해요?
0: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 네. 근데 그 최진사가 호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 아 무섭다.
0: 호랑이. 네. 근데 그래서 이 이솝우화의 뱀 우화는 이제 천성이 약하면 네. 천성이 약하면 아무리 그 은혜를 베풀어도 네. 은혜에 고마운 줄 모른다 이 교훈일 것 같은데 아. 그 한국에도 전래동화 중에 그런 게 있대요.
1: 네.
0: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구해줬으니 구해준 사람 잡아먹더라.
1: 있어요.
0: 유일하게 연결을 지을 만한 게 호랑이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 붙잡고
1: 와.
0: 어 최진사 댁 이 버전은
1: 잠깐 나왔는데
0: 저 조영남 씨 버전이었어요.
1: 이야 정말 구수하네요.
0: 구수하네요.
1: 코리안 소울.
0: 코리안 소울. 네. 더 듣고 싶은데.
1: 아, 꺼졌어. 너무 구수한데. 네. 숙룡 한사발 지금 들킨 느낌인데.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원곡자고 네. 이 곡을 다시 앨 윌슨이라는 분이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한 거를 다시 가져와서
0: 그게 한국에 들어온 거죠?
1: 원한 게 네. 조영남 씨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고 극작가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정치도 조금 했었던 그런 분인데 이게 특이한 분이 작사가로 굉장히 재즈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에요. 뭐 올블루스라고 하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에 노랫말 가사를 붙여서 훗날 재즈 보컬들이 많이 부를 수 있게
0: 네.
1: 한 작사가이기도 하고
0: 네.
1: 뭐 니나 시몬의 곡으로 유명한 워크송 같은 경우도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노랫말을 붙인 분이니까 아. 이분은 노랫말 붙이는데 정말 선수인
0: 어, 비유나 분인데 풍자의 선수 뭐 실력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1: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완전한 재즈 연주곡의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죠. 가사를
0: 그러니까요.
1: 덧입히는 작업이니까. 그런데 이 창의보다 더 창의적인 것을 한국인들이 해냈으니 최진사 댁 셋째 딸이다.
0: 말 되네요.
1: 오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0: 말 되네요. 네. 오스카 브라운의 그 63년도 버전 말고
1: 네.
0: 네, 오늘은 좀 더
1: 맞아요.
0: 라이브 실황 버전 같네.
1: 더 특별한 네. 버전이라서 이게 최진사 댁 셋째 딸과 선율이 같음이 느껴지시면서도 와 이게 이질 쪽에 더 느끼실 것 같아요.
0: 긴가민가 할 거예요.
1: 네, 네. 재즈하게 이 편곡한 버전인데 1998년 라이브 버전이고요.
0: 네.
1: 더 스네이크 여기 이제 NDR 빅밴드하고 피위 앨리스 색소폰 연주까지 더해진
0: 네.
1: 조금은 그 소울 재즈적인 성향이 더 강한 그런 라이브 버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오늘 명절 맞이 깜짝 케이팝 특집 1탄 외국 팝도 케이팝이었다. 이미윤의 뮤직 설레 첫 곡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The Snake 함께 듣고 오죠.

0: 아직도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테마를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오늘 선곡 테마는 추석 맞이 깜짝 K-팝 특집입니다. 1탄으로 외국 팝도 K-팝이었어 첫 선곡 듣고 왔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작사가 작곡가는 아니고 작사가라고 소개하셨죠.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The Snake 함부르크 기반으로 활동하는 NDR 빅밴드 독일의 빅밴드와 함께한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여기 이쪽은 이제 최진사가 햄버거 드시나 봐요. 약간 좀 느낌 자체가
0: 네, 아주 여유롭네요. 최진사가.
1: 최진사가 좀 여유가 더 있으시네요. 네. 집이 크고.
0: 그거 네. 알스 윌슨 알스미스? 알 윌슨. 알 윌슨 버전을 혹시 뭐 기억하신다면 찾아 들으셔도 그러면 좀 통하는 데가 더 많이 확실히
1: 그렇죠. 네. 예. 이게 템포감이 더 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조영남 씨의 스토리텔링하고 네. 조금 이어지실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윤 님 플리는 와 아이디어 점점점 아니 느낌표 세 개 붙여서 오미셀 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좀 엉뚱하지만 재밌는 기상천외 아이디어.
1: 네, 조영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분위기 완전 버터로 바뀔 줄 알았어요. 크크크 7108님. 알 윌슨 버전이 약간 버터인가?
1: 네. 그렇죠.
0: 찐득찐득한 펑키 소울.
1: 맞아요. 네. 네. 요 버전은 버터보다도 더 뭔가 좀 눅진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염소 치즈라고 해야 되나?
0: 아 그리고
1: 안 떠오르는데.
0: 오스카 브라운 선생께서 스포킨 워드잖아요. 네. 노래라기보다 약간
1: 그렇죠. 네,
0: 낭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뭐
1: 구슬이라고 해야 될지. 네.
0: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들려주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The Snake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네.

0: 하지 않아도
1: 예.
0: 사실은 그 시절에는 좀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뭐랄까요?
1: 수식이,
0: 리스펙트가
1: 예.
0: 조금 남성분들의 못 미치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1: 예.
0: 많았었고,
1: 무슨 말씀인지 알것
0: 네, 그래서
1: 같네요.
0: 이제 쉽게
1: 예.
0: 요정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많이
1: 갖다
0: 예,
1: 붙였죠.
0: 갖다 붙인
1: 예.
0: 점도 있는데, 이 SES 2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셉트 자체가 요정 컨셉트였어요.
1: 순백색의 의상에
0: 네,
1: 약간
0: 그렇죠.
1: 그런 이미지로.
0: 그렇죠. 그 음악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인, 동화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1: 네.
0: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핀란드입니다. 예.
1: 핀란드요?
0: 핀란드 요정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날아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1: 아하.
0: 이 SES 2집 타이틀곡 Dreams Come True.
1: 네.
0: 이 곡이 사실은 핀란드 걸그룹이죠. 나일론 비트라는 그룹의 이 원곡을 번안한 겁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라카스트인 마 우제린이라고 난 루저와 사랑에 빠졌어라는 노래예요. 이
1: 뉘앙스 확 바뀌네요. Dreams come true와
0: 그렇죠.
1: 난 루저와 사랑에 빠졌어. 예.
0: 그러니까요. Dreams Come True는 약간 청담동 느낌이고, 요거 루저와 사랑에 빠졌으니까
1: 어디야? 어디?
0: 그
1: 외국 지명으로 하세요. 외국
0: 아, 큰일 날 뻔했다. 지금 한국 지명이 떠올랐다가 철회를 하는데, 어쨌든 약간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1: 예.
0: 네, 느낌이 많이 다른데, 이게 사실은 케이팝, 지금 케이팝의 세계적인 신드롬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한 걸음이 된 곡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니까 유럽 작곡가들이 케이팝에 많이 참여하고 지금은
0: 네.
1: 뭐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뭐 과장을 좀 더하면 그런 상황인데
0: 맞아요. 네.
1: 이때가 약간 일기였어요? 최초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나요?
0: 그렇죠. 이 당시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수만 씨 비롯해서 SM의 주요 분들이 프랑스 칸에서 열린 미뎀이라는 음악
1: 네.
0: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 박람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이 음악 박람회에 직접 가야 들어볼 수 있는 곡들이 많았어요. 갔는데 너무 좋은 곡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막 수업을 해보니까 핀란드 곡이고 핀란드
1: 네.
0: 작곡가가 썼다. 그래서
1: 네.
0: 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얼굴이나 보세요. 핀란드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 리스토라는 분을
1: 네.
0: 리스토 아스케이넨이라는 분을 만나 뵙게 되고
1: 네.
0: 이곡좀쓸수 있냐 이렇게 해서 SES 2집 타이틀곡으로 이제 낙점이 되죠.
1: 이미 발표된 곡이지만
0: 그렇죠.
1: 작곡가한테 허락을 맡으면
0: 그렇죠.
1: 리메이크를 할수 있는
0: 어떻게
1: 거니까.
0: 보면 그 과정에서 이 북유럽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 자원이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윈윈이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케이팝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될것 같다.
1: 그렇게 멀리 내다보신 거군요. 그 SM 측에서는 이 자원을
0: 뭐 결과적으로
1: 활용해서.
0: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했던 송캠프라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점점 배워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저희가 주최를 송캠프를 여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1: 아, 미뎀 아까 프랑스 미뎀 말씀하셨는데 그거 비슷한 게 이제 송캠프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곡가들 모여서 이제 서로
0: 그렇죠. 미뎀은 이제 박람회고
1: 네.
0: 송캠프라는 거는 작곡가들을 모아서 리드라고 하죠. 뭐 이런 풍의 이런 가수가 부를 어떤 느낌의 노래를 만들어 달라. 이런 리드를 일종의 지시문 같은 걸 던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몇박 며칠을 작곡가들이 같이 막
1: 합숙을
0: 즉흥적으로
1: 하면서
0: 네, 합숙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데모곡들을 모아서 그걸 다듬고 다듬어서 이제
1: 판매를 해요?
0: 곡을 완성을 하게 되죠. 네.
1: 그럼 뭐한 기획사가 주관하는 송캠프면은
0: 네.
1: 거기에 대한 권리는 그 기획사가 가져가나요?
0: 물론 이제 저작권료는 각자 작곡가에게 배분이 되고요. 다만 거기서 만들어진 곡들을
1: 판권 같은
0: 선점하는
1: 거.
0: 거죠. 네, 이 곡은 코르티스가 쓸 겁니다. 이 곡은 BTS가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네,
1: 대단하네.
0: 어떻게 보면 지금의 케이팝이 글로벌 신드롬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한국적인 특성들, 비주얼적인 강점이나 아크로바틱한 안무나 굉장히 친절한 태도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 음악 같은 것들을 이런 북유럽의 또는 다른 유럽이나 영미권의 우수한 작곡가들에게 수집을 해서 이거를 다시 역수출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뭐 일종의 금광을 캐낸 그런 첫 삽,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나일론 비트의 이 라카스트인 마 우세린이라는 곡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곡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0세기 말 1998년이었는데
0: 네.
1: 핀란드에서 아니 한국 저기 아시아에서 날아온 이 사람들.

0: 뭐야? 하는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뭐 우리가 그냥 핀란드에서만도 이거 나일론 비트 잘 나가는 그룹이고 이것만 팔아도 괜찮은데 굳이 한국에까지 거기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는데라고 했지만
0: 만
1: 그 이후로
0: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겠네요.
1: 그렇죠. 최근에 뭐 스웨덴 작곡가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스톡홀름이 지금 격전장이래요. 뭐 이렇게
0: 서로 하려고 K-팝
1: 서로
0: 작곡.
1: K-팝 그 타이틀곡 꽂히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스톡홀름 시내에서 경쟁이 작곡가 사무실들 사이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0: 와, 세상이 20몇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군요.
1: 네,
0: 자,
1: 그렇습니다.
0: 말씀하신 그 곡, SES의 Dreams Come True의 원곡, 핀란드 팝 듀오의 나일론 비트의 라스카 스투인 메로 세린, 난 루저와 사랑에 빠졌어. 듣고 오죠.

0: 그룹 SES의 Dreams Come True가 또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밝혀주신 임희윤. 오늘 뮤직설레 두 번째 선곡으로 핀란드 그룹 나일론 비트의 라카스트류인 메로 오세린. 난 루저와 사랑에 빠졌어. 달콤한, 달콤한 분위기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최영경님께서, 희인님께서 전에 그 북유럽 걸그룹 소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군요. 라고 쓰셨는데,
1: 네.
0: 걸그룹은 뭐, 많이

0: 알고 계시죠?
1: 많이 있죠.
0: 핀란드, 예,
1: 네,
0: 많이
1: 많이
0: 있어요.
1: 있죠. 네.
0: 거기 특징은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 곡 넘어가야 돼서.
1: 네, 참고로 이 나이론 비트의 곡이 너무 좋았는지 세 곡이나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0: 예.
1: SES 이 집에 세 곡이 꽂혀 있습니다. 이 드림스
0: 아,
1: 컴 트루
0: 그래요?
1: 말고도 느낌이라는 곡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곡 이터널 러브라는 곡도 이
0: 같은
1: 나이론 비트
0: 작곡가?
1: 같은 작곡 리스토와 아시카이네라는 분 작품인데, 근데 사실 나머지 두 곡은 사실 트랙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마지막 곡 이터널 러브 같은 경우에는 원곡은 유로댄스에 가까운
0: 네.
1: 곡인데, 이걸 완전히 거의 완전히 몽환적인 거의 드림팝에 가까운 슬로우 잼으로 바꿨어요. 근데
0: 네.
1: 요거만큼은 정말 SES의 곡이 더 좋을 정도로 뭐 SM과 유영진 프로듀서의
0: 네,
1: 역량이
0: 작품을
1: 빛난
0: 네.
1: 그런 곡이 또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 팝도 케이팝이었어. 명절맞이 깜짝 케이팝 특집 볼륨 1. 세 번째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독일의 여성 가수입니다. 세라 코너라는 분의 Under My Skin이라는 곡 준비했는데,
0: 네.
1: 아마 Under My Skin이라는 구절이 이거 어디서 들어봤더라
0: 아,
1: 하실 수가 있어요.
0: Under My Skin. 이거 저
1: 아,
0: 팝곡
1: 그것도
0: 하나
1: 있네. 예,
0: 있는데?
1: 그것도
0: 예. 그
1: 있네요.
0: 누구죠? 왜 이렇게 익숙한
1: 아, 저도 그
0: 멜로디지?
1: 가수가 갑자기 생각 안
0: 예.
1: 나는데. 그 있는데.
0: 남자 가수인데?
1: 네, Under My Skin 뭐 자주 쓰이는
0: 예.
1: 구절인데 팝송 같은데. 2008년에 한국을 강타했었던 이 곡이 있었죠.
0: 네.
1: 동방신기.
0: 아.
1: 네, 동방신기. 지금은 두 분이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섯 분이 다 이제 뭉쳐 있었던 시절. 뭐 시쳇말로 오방신기라고 했던 시절에 그 마지막 명곡이라고 할수 있는
0: 네.
1: 줌은 미로틱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0: 아,
1: 거기가
0: 줌은
1: 이제
0: 미로틱.
1: 네, 아가츠 언더마스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곡이 바로 이 독일의 사라 코너의 언더마스킨이라는 곡이랑 당시에 똑 비슷한 시기에 발매가 됐는데 똑같아서, 거의 똑같아서 한때는 이거 표절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 이 덴마크 작곡가분들이 만든 곡인데 이거를 양쪽에 판 거예요.
0: 양쪽에.
1: 양쪽에 팔면서 당시 권리 문제를 아시아에서는 동방신기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유럽과 북미에서는 사라 코너, 독일의 사라 코너 가져간다.
0: 가져가고.
1: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마침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와버렸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뭐 일반 청자들은 그 사정을 알 리가 없으니까 뭐 표절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보군요.
1: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도 어떤 그 요번에도 덴마크 작곡가였거든요. 네. 그 북유럽 작곡가들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이 또 케이팝에 얼마나 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역으로 생각하면 세라 코너 독일 가수가 부른 곡은 그냥 여자 가수 혼자 부른 곡인데 이 곡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동방신기는 또 5인조 당시에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퍼포먼스와 5명의 음색 같은 것들이 어우러지는 이런 조화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구성력, 이런 것들이 또 케이팝의 힘이라고 또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동방신기 줌은 미로틱도 엄청난 히트를 한 거죠?
1: 대단한 히트를 했었고, 그 곡은 워낙에 좋았어서 심지어 평단 반응도 좋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쌍둥이는 아니고 그냥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1: 네.
0: 그래도 같은 작곡가에서 나온 두 버전의 이 노래 오늘은 독일 가수 사라 코너의 Under My Skin이란 이름의 음악 듣고 오죠.

0: 덴마크의 프로듀싱 팀 레미 그리고 토마스 트롤센의 작품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독일 가수 사라 코너는 언더 마이 스킨이라는 버전으로 불렀고요. 방금 들으셨고요. 동방신기의
1: 주문 미로틱.
0: 주문 미로틱의 또 다른 버전이었죠.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곡이 있었군요. 그것도 여자 노래로 김정원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계속해서 외국 팝도 케이팝이 없어 명절맞이 깜짝 케이팝 특집 1탄의 이제 네 번째 선곡 만나볼까요?
1: 이 곡은 일본 곡인데요.
0: 예.
1: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한 곡입니다.
0: 히트요.
1: 진짜 맞아. 이 곡은 이거 한국 노랜데 하실 것 같은데 DJ 오즈마라는 분의
0: 오지마요? 오지마. 예. 오지마. DJ 오지마.
1: DJ 오지마 내가 알아서 예. 춤출게.
0: 예.
1: 뭔가.
0: DJ는 필요 없어.
1: 네. 빵 터졌네.
0: 예. 죄송합니다.
1: DJ 오즈마.
0: 오즈마군요.
1: 네. 네.
0: 오즈마.
1: OZMA.
0: 예.
1: 네. 아게 아게 에브리 나이트라는
0: 아게 아게 에브리 나이트.
1: 네. 나이토에 가깝겠죠. 일본어니까. 나이토.
0: 예.
1: 아게 예. 아게 에브리 나이토라는
0: 에브리 나이토.
1: 곡인데요. 이 곡은 DJ DOC의 Run to You라는 곡을 번안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노래가 해외에 가서 번안이 된 그런 사례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것도 누군가는 일본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 이거 듣고
1: 네.
0: DJ 덕이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뭐 이렇게 약간 시점을 또 잘못 파악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0: 네네.
1: 심지어 약간 코믹 가수거든요 이분.
0: 예.
1: DJ 오즈마.
0: 어.
1: 그래서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일본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데 막 일본어 가사 막 끼워넣고 이래서 되게 재밌어요. 한국어로 들립니다 어떤 구절들은.
0: 한국어를 실제로 쓰지는 않는데.
1: 그건 아닌데.
0: 예.
1: 예. 그리고 이 DJ 오즈마가 원래는 런투유라는 곡을 잘 몰랐었는데
0: 예.
1: 대만에 사업차 갔다가
0: 네.
1: 대만 노래방에 갔대요. 근데 대만 노래방에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그게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DJ DOC의 곡을 대만 가수가 한번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대만 버전을 듣고 이 노래 죽인다. 이거 문익점처럼 가져가야겠다.
0: 가져가야겠다.
1: 목화점처럼.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작업해서 실제로 히트를 기록한 곡이 바로 아게아게 에브리 나이토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뭐 뮤직 마켓 뮤직 뭐 그런 컨퍼런스 이런 데서 실제로
1: 네.
0: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1: 그렇죠. 뮤직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노래방까지.
0: 노래방까지.
1: 이 곡 사냥꾼들은 예. 정말 어딜 가나 귀를 쫑긋하고 있다는 거.
0: 대만

0: 대만 버전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오즈마
1: 제가 대만
0: 이전에. 네.
1: 버전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0: 아직?
1: 네. 흡사하다고 들었습니다.
0: 흡사하다고?
1: 네. 근데
0: 하긴 이.
1: 사실 이 DJ DOC의 Run To You라는 곡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메가히트를 기록했지만은
0: 네.
1: 사실은 이 곡도 어떤 곡을 좀 차용한 부분이 있는 곡이죠.
0: 이거 샘플링은 아닌 것 같고, 그
1: 네.
0: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건
1: 약간의 뭐 요즘엔 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네, 그런
0: 인터폴레이션이랄까요?
1: 용어를 실제로 쓰기도 하는데
0: 예.
1: 데디 쿨이라는 그 곡이죠.
0: 보니엠.
1: 보니엠의 곡이었죠. 독일 그룹이었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좋은 멜로디, 좋은 리듬 이런 것들은 돌고 돈다. 네. 지구촌이다.
0: 좋게 보시네, 진짜. 그러게요. 이게 그 말씀하신 보니엠의 데디 쿨은 인트로잖아요. 인터폴레이트 한 부분이.
1: 그렇죠. 단단단단단단단
0: 예.
1: 하는 그런
0: 그거는
1: 부분.
0: 굉장히 대담한 시도인 것 같긴 해요. 예. 그걸 허락을 맡아도
1: 네.
0: 예. 자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티스트가 약간 어떻게 저런 유명한 인트로를 내가 내세 곡의 인트로로 할수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한데.
1: 그럴 수도 있죠.
0: 예.
1: 그리고 사실은 뭐 지난 세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곡들은 아마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약간의 무단 사용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0: 그렇죠.
1: 네.
0: 그거는 범법행위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인터넷 같은 것들이 잘안돼 있기 때문에 에이 이걸 뭐 알겠어 설마
0: 알겠어. 뭐
1: 네
0: 이런. 그냥
1: 했는데
0: 넘어간 거죠.
1: 너무 히트해 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알게 돼가지고.
0: 아, 그래요? 나중에 그뭐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1: 그런
0: 해가지고.
1: 경우 상당히 많이 있고요.
0: 예.
1: 뭐 예를 들면 K-POP 중에서 따지자면 H.O.T의 We Are the Future라는 곡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오늘은 이제 SM의 어떤 발전적인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We Are the Future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간주 부분, 댄스 브레이크 부분에 그 크라프트베르크 곡이 그대로 인터폴레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0: 근데 이제 그 크레딧을 제대로 명시를 안
1: 제 기억이
0: 했다라는
1: 맞다면
0: 거죠?
1: 그 당시에
0: 예.
1: 최초 발매 때는 그 크레딧이 명시가 안돼 있었던 걸로 알고
0: 아,
1: 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We Are the Future에는 크라프트베르크의 흔적이 묻어 있다.
1: 네.
0: 오늘 잘 들었으니까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요것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그럼요. 재밌는 사례 뭐 넘쳐납니다.
0: 알겠습니다. 연말이지. 명절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1: 명절 그냥 뭐 차분히 쉬면서
0: 차분히?
1: 재충전하고 이제 일하고 또 청탁과 입금 받을 준비해야죠. 많은 청탁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우리 처음 만난 그 시점 한 2, 3년 전인가?
1: 네.
0: 예. 그때보다는 청탁이 더 많아요? 어때요? 그게 매년 달라요? 어떻게?
1: 그 정말 약간 그때그때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나쁘진 않은데
0: 네.
1: 그래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환영합니다.
0: 아이고,
1: 네.
0: 많은 청탁 홍순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추석 잘 보내시고요.
1: 또잘
0: 2주에
1: 뵙겠습니다.
0: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DJ 오즈마의 아게 아게 에브리 나이트 매일 밤 분위기 제대로 띄워보는 거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을 해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1: 와!
0: 야호!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2: Hey, what's up, everybody?
0: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1: Yeah, free child! 가보자고!
0: Let's go! 이에 아이돌 한국어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1: 우후!
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항공이들 출석 체크부터 해보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나님께서 진디 안녕. 오늘도 출석 완료 히히히 해주셨고요. 미카 V.V. 님께서 나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찐디 목소리 들으면서 귀까지 단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오늘도 잘 부탁해요. 해 주셨습니다. 하루루 님께서 찐디 안녕. 오늘 주황색 옷 너무 이쁘다. 약간 가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 주셨고요. 우리 그리스 그리치 님께서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던 시간. 진진 DJ와 케빈 문 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순간을 즐길 준비 완료라고 해 주셨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더 보이즈의 리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찐디와 특별한 사람이 함께하는 사랑방 특집입니다.
1: 와우.
0: 아주 특별하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초대 손님,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 아티스트가 훨씬 더잘 어울리는 남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더더더 빛나는 아티스트, 케빈 씨, 어서!

0: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케빈 문입니다.
0: 케빈 문.
1: 라디오가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네. 설레고 약간 긴장이 되네요.
0: 더 긴장하지 마세요.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만 놀다 가시면 됩니다.
1: 네.
0: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케빈 문님은요. 더보이즈 소속이고요. 작년에 또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에서 금토지기 yes. DJ 문디로 활약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로 아티스트로 첫 도전에 나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동생이라는 점이죠.
1: Yeah.
0: 자, 소개 멘트 중에 뭐 보충하고 싶거나 뭐 이런 멘트가 있나요?
1: 일단 솔로 앨범을 너무 잘 예쁘게 봐주셔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0: 네. 다행입니다. 또 그때 챌린지를 부탁했었는데
1: 맞아요.
0: 아기 때 사진이 회사에서 없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다음에 뭐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yes. 좋겠네요. 자, 또 케빈 살을 좀 많이 뺐어요?
1: 딱히 뺀 건 아닌데 네, 그냥
0: 빠진 건가?
1: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긴 해요. 저희가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나 봐요.
0: 그렇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무튼 케빈 씨 왔다고 항공이들이 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1: Yes.
0: Yes. 메시지가 잠시만요. 지금 케빈 씨가 와가지고 네. 이 잘생기고
1: yeah.
0: 완벽한 외모에
1: 에이.
0: 다들 얼타고 있습니다.
1: 네, 3081 님께서 오와 너무 반가워 케빈 언제 나오나 했어요. 나왔습니다.
0: 나왔습니다.
1: 예쁘게 봐주세요.
0: EBS에 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1: yes.
0: 물론 아도라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 경청이랑 또 시간대가 완전 다르잖아요.
0: 완전 다르죠.
1: 그래서 낮에 보는 EBS 완전 감성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저희 또 텐션 완전 끌어올려 느낌이거든요.
1: 오케이, 좋아요.
0: 4시 딱 졸릴 시간입니다.
1: 그렇긴 해.
0: 네, 네.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또 메시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1: 0571님 케빈과 진디의 케미 좋아요. 레 나나나나 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앨범의 곡을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0: 자, 케빈 문.
1: Yes.
0: 또 한국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1: 그렇죠. 문형서입니다.
0: 네.
1: 빛날형 글서.
0: 오. Yes. 문. 그래서 케빈 문.
1: Yes.
0: 또 캐나다 밴쿠버 출신. 또 한국에는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2016년 저는 이제 대학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딱 4일만 다니다가 K-pop Star라는 프로그램
0: 와우.
1: 때문에 덕분에 한국에 날아오게 됐고
0: 네.
1: 그 이후로 이제 소속사 들어가게 돼서 연습생 생활 하다가 1년 만에
0: 와우.
1: 네, 데뷔를 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야. 했었죠. 너무
0: 워낙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또 1년 만 해도 되는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가수의 꿈을 꾼 건 언제부터였나요, 혹시?
1: 아마 저는 첫 무대 경험이 7살 때였어요. 뮤지컬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시켜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0: 와우.
1: 뮤지컬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뿐이었지만 이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시고 주변 이제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저의 무대 위 모습을 보고
0: 네,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에 접촉점들이 되게 많았죠.
0: 네. 원래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했었다고.
1: 네, 원래 심리학과 하고 그 education 그 네. 교육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인상 깊 맞이해 주셔가지고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0: 야, EBS를 심리학으로 DJ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에릭남 형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됐죠. 그
1: 어떤 자리였죠?
0: 파티에서 약간 에릭남 형 그 뒤풀이에서
1: 뒤풀이였다.
0: 맞아요. 그때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그래서 형 일단 제가 앞에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갔었는데 이제 더보이즈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 제이콥이랑 케빈이랑
1: 맞아요.
0: 네, 에릭이랑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또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1: yes.
0: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야, 첫인상 기억나세요?
1: 첫인상? 근데 진진 형은 너무 무대 위와 카메라 돌 때나 그냥 진짜 코앞에서 봤을 때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한결같은 형이라.

0: 라서
1: 예.
0: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1: 아, 그대로.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걸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굳이 막 방송에서 멋있는 척,
0: 그쵸.
1: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좋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0: Yes.
1: 싶어서 항상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1: 지난 9월 1일, 케빈 씨가 첫 번째 싱글 앨범이자 프리 차일드로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0: Yeah.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케빈 문. 케빈 문으로 불러드리는 게 맞겠죠?
0: 네네네.
1: 케빈
0: 이제
1: 문.
0: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 그쵸.
0: 케빈으로 하면 너무
1: 많죠.
0: 너무
1: 너무
0: 많으니까.
1: 많죠.
0: 네, 케빈
1: 케빈
0: 문.
1: 문.
0: Yes.
1: 케빈 문 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야, 일단 첫 솔로 앨범이죠. 이제 Free Child의 이제 곡도 Free Child.
0: 네.
1: 이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프리차일드의 전반적인 컨셉은 약간 모두에게 내적인 아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그 내적인 아이가 빛을 많이 못 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적인 아이를 드러내고 나답게 살 거다라는 앨범이고요. 총 3곡이 담긴 프리차일드 미니 앨범, 솔로 앨범, 뭐야,
1: 근데 솔로
0: 싱글
1: 앨범,
0: 앨범입니다. 네.
1: 야야, 이제 녹음할 때나 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0: 네.
1: 질문 해보고 싶어요.
0: 네네네.
1: 뮤직비디오
0: Yes.
1: 찍었을 때,
0: 네.
1: 머리가
0: 네.
1: 거의 왕관 느낌이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에,
0: 왕관.
1: 그거 했을 때좀 어떠셨나요? 준비 기간이 일단 궁금하고.
0: 일단 촬영 순서 첫으로 했고요. 3시간 걸렸어요.
1: 와,
0: 네,
1: 머리만?
0: 머리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처음 구성했을 때, 이제 살다 보면 누구나 명예를 줬던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던 여러 가지 왕관들을 쫓으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나는 이미 나는 왕관 있는 그대로 태어났다.
1: 와우.
0: 네, 그런 컨셉입니다.
1: Born to be king. 약간
0: Born to
1: 이런.
0: be king.
1: 야, 그런
0: Yes, sir.
1: 느낌으로. 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딱 케빈의 그 뮤직비디오를 딱 보고 느꼈던 건, 와,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았지?
0: 되게 많이 들어요.
1: 이거를 그동안에 어쨌든 더보이즈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솔로로서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이 정도 표현해내는 거면.
0: 저는 막 딱히 막 솔로를 해야 되겠다보다 그냥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고
1: 맞아요.
0: 창의적인 이런 에너지가 되게 많은데
1: 맞아요.
0: 아웃풋이 딱히 없어가지고 많이 아쉬웠긴 했죠.
1: 뭔가 케빈이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묻어있는 느낌이기도 했고 작사 작곡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색깔을 잘 묻혀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앨범 릴리즈 파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0: No!
1: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1: 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거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0: 일단 뭔가 제가 음악을 새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뭔가 딱딱한 쇼케이스보다는 모두가 함께 놀수 있는 그리고 그냥 vibe 할수 있는
1: 네.
0: 자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1부는 팬분들 위하여 했었고
1: 네네네.
0: 2부는 지인들과 연예인분들, 친구들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했었는데
1: 네네네.
0: 그냥 2회차 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1: 아,
0: 되는 날이었습니다.
1: 잘 살았구나. 이런 걸좀 느꼈군요.
0: Yes.
1: 단체 활동에 비교해서 솔로 활동의 다른 점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단순 솔로가 아니라
1: 그렇죠.
0: 무소속 완전 혼자로 하고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뭔가 소속사를 찾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완전 내100% 크리에이티브 아웃렛이 있을 때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쉽지 않더라고요.
1: 아쉽지 않죠.
0: 처음부터 끝까지
1: 그쵸.
0: 하는 게다 저라서
1: 맞아요.
0: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큰 보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 진짜 인생을 배운 느낌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에, 아, 이 현실적인 문제들.
0: Yes.
1: 그쵸. 저 역시도 이제 솔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예산안이라고 하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부터
0: 그쵸.
1: 시작해서 이런 거다 계산하다 보면 이게 너무 현실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

0: 차일드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거 어떤지.
1: 쉽지 않아요.
0: 아, 쉽지.
1: 쉽지 않지만 그만큼 재밌고,
0: 그쵸.
1: 그냥 뭔가 신기해요. 왜냐면 이제 그냥 방에서 혼자 상상했던 것들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니까
0: 맞아요.
1: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더 많이 하고 싶어요.
0: No. 약간 저는 그때 케빈이 집에 이제 숙소 놀러 갔을 때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진짜 호기심 많다 느낌이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호기심이 많으면 진짜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어요.
1: Yes.
0: 그래서 혼자 해도 이렇게 퀄리티 좋은 앨범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방 손님, 케빈 문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조금 있다가, 아니, 근데 진짜 코너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0: 아, 그러면 글로벌 항공이들은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1: Yes, global 항공이들 can connect through social media on EBS FM Korean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o EBS FM Korean on YouTube as well.
0: 네, 프로그램 소개에 이어서 케빈 문 씨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네.
0: 성공 요정 나와주세요.
1: 죄송해요, 죄송해요.
0: 괜찮아요.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케빈이에요.
0: 야, 성공 요정님, 오늘 특별히 항공이들을 위해 노래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1: Yes.
0: 합니다.
1: 네, 준비한 노래는 타이틀 Free Child이고요. 제목 자체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내적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OST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0: 와우. 좋습니다. 그러면 케빈 문 씨는 프리 차일드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듣기 위해 무대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야, 개인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될 줄이야. 최초인가요, 우리? 최초예요.
1: 생방송에서는
0: 네,
1: 처음이니까.
0: 생방에서 처음이에요. 저희 아도란 최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지고 굉장히 저 역시도 약간 떨리는 이 음향이 좀잘 괜찮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아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0: 네, 잘 들리시죠?
1: 네.
0: 자, 준비되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문의 Free Child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1: Let's go.

0: 카벤 봄! 뿌이 뿌이 뿌이! 네, 케빈 씨의 첫 솔로죠. 타이틀곡 프리차일드를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우! 우! 와, 또 라이브로 이렇게 완벽한 음정을 함께 아, 어마무시한 탤런트까지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때요? 이렇게 라이브 많이 하셨겠지만.
1: 네. 사실 제가 이 곡을 만들고 몇 번 공연을 했었지만 제가 상상한 게 뭔가 여러 명 앞에서 그냥 떼창을 부르고 약간 같이 즐기는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쓴 곡인데 그게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뭔가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0: 야, 저 그 땡튜브 이제 짧은 영상으로도 봤거든요. 그 네. 약간 도로 같은 데에서 밤에 반짝이는 반바지 같은
1: 그게 릴리스 파티였어요.
0: 그랬군요.
1: 정말 너무나도 이쁜 장소를 찾았는데 딱 해가 질 때쯤 해 떨어지는 동시에 노래 부르면 너무 이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맞췄어요.
0: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게.
1: 네.
0: 자, 케빈님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케빈님의 빈칸을 한 번 더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Yeah.
0: 빈칸 보고서. 네, 빈칸 보고서. 제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3초 안에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 진진의 매력은 땡땡땡이다. 케빈 씨가 한번 네. 땡땡땡 채워봐 주시겠어요?
1: 스윗남이다.
0: 아, yeah, 스윗남이다.
1: Sweet boy.
0: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1: 아, 외래어 네, 금지인가요?
0: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외국어 외래어 쓸 수 없고요. 규칙을 어기면 벌칙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의 뿅망치.
1: 오우.
0: 야, 3초 안에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외래어나 네.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1: 큰일 났다.
0: 준비되셨으면 바로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Let's go. 자, 질문 바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모닝 루틴은 케빈 씨가
1: 전화기 보기.
0: 전화기 보기.
1: Yes.
0: 나는 가을이 되면 땡땡땡을 꼭 찾는 한다. 가을이 되면
1: 아, 단풍 보러 가기.
0: 단풍 보러 가기. 요즘 나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주는 건 땡땡땡이다.
1: 얼마 전에 입양한 우리 강아지.
0: 강아지. Yes. 나의 외출 필수 아이템은 땡땡땡이다.
1: 강아지.
0: 좋습니다. 후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Yeah. 영어만 피하려다 보니까 영어만 생각이 안
0: 그쵸.
1: 나네요.
0: 그쵸. 자꾸 단풍. 단풍 막 이러면서 일단 한국어로는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1: 네.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모닝 루틴은 전화기 보기.
1: 셀폰
0: 끝났으니까 네. 예, 전화기를 항상 먼저 체크하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메일이 온 게 있나 아니면 어제 뭐 깜빡한 게 있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
0: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1: yes. 나는.

0: 가을이 되면 단풍 보러 간다라고
1: 딱히
0: 해주셨습니다.
1: 그렇진 않은데,
0: 가을 하니까.
1: 왜? 사실 원래는 펌킨파이 먹기였거든요. 원래 가을 캐나다에서 가을이면 펌킨파이를 되게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울푸드.
0: 소울푸드가 펌킨파이인데 영어니까 그렇게 헤매셨군요. 자, 요즘 나에게 소확행을 주는 건 입양한 강아지다.
1: Yes.
0: 와, 너무
1: 진짜.
0: 귀여워요.
1: 너 오늘 같이 데리고 왔는데 다들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0: 진짜.
1: 볼트라는 강아지를 입양했고 진도 믹스예요. 3개월 이제 3개월 조금 안 됐는데 입양하게 됐습니다.
0: 얼마나 귀여울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강아지랑 놀기만 해도 행복할 시기
1: 맞아요.
0: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자, 나의 매출 필수 아이템은 강아지다.
1: 뭔가 아이템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0: 그쵸.
1: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볼트와 함께 외출을 하고 산책도 많이 시키고, 요즘 이제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0: 뭔가 어때요? 그래도 강아지 자랑 한번 아빠로서.
1: 일단, 너무 순하고요. 그리고 눈이 되게 특이해요.
0: 진짜.
1: 눈이 살짝 회색? 살짝 올리브 색깔?
0: 맞아요.
1: 제가 아이돌로서 가장 많이 끼는
0: 렌즈.
1: 색깔이 그레이 올리브거든요. 근데 볼트가 딱그눈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직은 이제 소 대변은 완벽하게 가리지
0: 가르지
1: 못하지만,
0: 못하지만.
1: 노력 중입니다.
0: 진짜 이게 또 실외배변 하거나 이러면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또 그만한 준비가 또 됐으니까 케빈 씨가 입양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도
1: 고양이도 있고요. 뱀도
0: 있고,
1: 있습니다.
0: 뱀도 있고. 그때 구경시켜줬거든요. 뱀 하면서. 와, 근데 저는 뭐 무서워하진 않지만 이제 처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반려뱀?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를 처음 보니까 되게 놀라웠어요. 그 습도나 그
1: 온도.
0: 온도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 보니까, 와,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아, 정이 많구나, 케빈이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또 끝내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타임 더 갑니다.
1: 오케이.
0: 케빈 씨에게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몇개더 준비를 해봤고요.
1: 오케이.
0: 오직 한국어
1: 예스.
0: 잊지 않아주셔야 됩니다. 뿅망치 다시 등장하고 음악 주세요. 네,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음악은 땡땡땡이다.
1: 오 마이 갓. 이건 외려. 요즘은 오 마이 갓.
0: 그래도 답변해 주세요, 영어로.
1: 요즘은 마리아나스 트렌치라는 팝펑크 밴드요.
0: 좋습니다. 내가 요즘 빠져 있는 음식은 땡땡땡이다.
1: 음식은 내가 직접 만든 메밀면.
0: 메밀면. 내가 승부욕을 불태우는 순간은 땡땡땡이다.
1: 승부욕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0: 뿅망치. 자, 갑자기 휴가가 생긴다면 나는 땡땡땡을 할 것이다.
1: 집 가기.
0: 집 가기. 캐나다. 좋습니다.
1: 캐나다 외국어 아닌가요?
0: 외국어인데
1: 어쩔 수 없죠.
0: 어쩔 수 없잖아요. 홈타운인데 그걸 뭐 얘기 안할 수가 없고. 아무튼 자, 요즘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음악은 팝펑크.
1: 팝펑크를 많이 듣는데 팝 록? 팝 펑크?
0: 팝펑크.
1: 근데 2010년대 들었던 음악들을 요즘 되게 다시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때만큼 들었던 음악 그만큼 뭔가 희열감을 주고 약간
0: 감동.
1: 그냥 마냥 행복해지게 해주는 음악이 딱히 오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이게 좀 사실 그렇잖아요. 음악이 직업이 된 순간에.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곡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지만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1: 그렇긴 해요.
0: 이게 진짜 과연 먹힐까? 아, 대중분들이 좋아하실까? 이걸 나왔을 때, 아.

0: 네. 양념을 해두고,
1: 해두고.
0: 양념을 이제 그릭 요거트를 하거든요.
1: 네.
0: 뭔가 약간 시큼한 그런 게 스며들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나오는데, 언젠간
1: 와.
0: 놀러
1: 아,
0: 오세요.
1: 한번 놀러
0: 네.
1: 가겠습니다. 또 회사 근처니까.
0: 네.
1: 네. 내가 승부욕을 불태우는 순간은 땡땡땡이다. 승부욕이 없다.
0: 네.
1: 왜?
0: 약간 제 앨범에 컨셉 과몰입을 한것 같은데,
1: 아.
0: 그냥 내 있는 그 페이스대로, 약간 딱히 신경 안 쓰겠다. 네.
1: 부럽다.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0: 네.
1: 진짜 많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네, 저는 승부욕 진짜 많고, 저희 팀 자체가 그래요. 아스트로 팀 자체가 한명한 명이 지는 거 진짜 싫어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0: 그래도
1: 그래서,
0: 건강한 승부욕만
1: 그럼요.
0: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1: 맞아요. 갑자기 휴가가 생긴다면 나는 땡땡땡을 할 것이다. 집에 가고
0: 네, 캐나다를 너무 가고
1: 싶다.
0: 싶은데, 요즘 누나가 조금 여유가 있는지 자주 놀러 가요. 밴쿠버 이제
1: 오.
0: 주변. 최근에 캠핑을 갔는데, 그냥 등산해서 캠핑 가는 게 아니라, 승마 타면서 캠핑하는 걸 갔거든요.
1: 와,
0: 아,
1: 대박.
0: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연이 아주
1: 야.
0: 어마무시해가지고,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름 내내 바닷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밴쿠버는 진짜 막 마음 먹고 저희는 이제 서울이 있으면
1: 네.
0: 서쪽 아니면 동쪽 맨 끝까지 가야 바다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밴쿠버는 그냥 바다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퇴근하고 10분 드라이빙해서 딱
1: 오.
0: 바다가 있으니까
1: 네.
0: 그게 조금 너무 그립더라고요.
1: 아, 그쵸. 이게 어쨌든 그 리프레시 할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바빴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다 처음부터 A2G 다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 바닷가 딱 한번 보고 한번 힐링 한번 싹 하고.
0: 근데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더 너무 추워지지 않았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지금 날씨 좋아요. 사실 낮에는 좀 많이 덥기도 하고, 네, 딱 볼트랑 같이 가가지고 막 뛰어 마음껏 뛰게 해주고,
0: 인생 첫 바닷가.
1: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해주면 참 귀여우면서 좋지 않을까
0: 꼭
1: 싶습니다.
0: 사진을 남기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케빈님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잠시 음악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0: 여러분의 일상에 낭만 한 스푼 더하는 시간입니다. 진작의 낭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어느새 어른으로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릴 때 내가 꿈꾸던 어른의 모습이 과연 지금 내 모습일까? 반복되는 스케줄에 무뎌지고 세상의 기준에 발맞추다 보면 순수했던 아이의 꿈은 어느새 흐릿해져 버리곤 하죠. 언제부턴가 세상이 그냥저냥 굴러가는 걸 뒷자리에 앉아 그냥 지켜만 보면서 내 안의 에너지를 모른 척하며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어린 시절에 나와 함께 자유를 꿈꿔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흠집 하나 낸다고 큰일 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뛰어놀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체면도 복잡한 계산도 다 내려두고 내 안에 숨겨둔 가장 자유로운 나를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케빈 문 씨의 Free Child를 듣고 한번 꾸며봤습니다.
1: 저 소름 돋았어요. 이거 작가님 너무 잘 너무 잘 쓰셨는데요.
0: 아, 이거 너무 좋죠.
1: 제 세 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딱 너무 완벽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0: 진작의 낭만이 이런 묘미가 있죠. Yeah. 자, 타이틀곡이 제목이 또 Free Child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로운 어린아이. 이런 의미가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저 역시도 그 동심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아, 나 어렸을 때 이랬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지? 막 이런 감정도 그쵸. 많이 들기도 하고. 케빈 씨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1: 저는 되게 활기차고 그냥 방방 뛰어다니는 아이였었는데 네. 뭔가 이제 뭐 방송이나 더보이즈를 하면서 방송이나 무대 위에서나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뭐 우리가 알던 케빈 어디 갔냐고 야. 많이 하더라고요.
0: 그쵸.
1: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그냥 그냥 무대 위에서나 보여주는 그런 자리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나는 어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옛날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옛날처럼 웃는 거 한번 보고 싶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죠. 사회생활을 네. 많이 하다 보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앨범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아 이게 진짜 나지 나다운 모습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1: 저는 이 앨범을 뭐 제작할 때 드디어 이제 no strings attached 무게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치게 되는 모습이 가장 나다웠다고 생각합니다.
0: 뭔가 꾸밈 없고 진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딱 구현해냈을 때
1: yes.
0: 그때 아 이게 진짜 나지. 아 벌써 데뷔 9주년을
1: 와우
0: 앞두고 있습니다. 데뷔 초에 나와 지금의 나를 좀 비교해보자.

0: 하면 어떤 것 같아요?
1: 일단 꿈이 큰 점은 마찬가지고요.
0: 네.
1: 가장 달라진 점은 훨씬 더 당당해졌다. 그리고 내 자신의 뭔가 확신감이 생겼다.
0: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반대로 9년 동안 이 모습만큼은 나 데뷔 초랑 똑같다.
1: 뭔가 꿈 크게 가지는 그런 점.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점. 아직까지도 저는 막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드는 작품들이나. 그래서 언제든지 관계를 통해 인연 아 관계나 혹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냥 새로운 조합들을 늘 찾고 있습니다.
0: 근데 그런 호기심들이 케빈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점 중에 하나예요. 전 너무 이제 약간 속세
1: 에이, 하면 돼요.
0: 하면 되죠.
1: 하면
0: 하면
1: 돼요.
0: 되는데 그 순수함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뮤지션 케빈 문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1: 저는 보령 머드 축제에서
0: 와우!
1: 프리 차일드를 부르고 싶습니다.
0: 와, 잘 어울린다.
1: 몇년 전에 제가 MC를 하러 갔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0: 막 놀고
1: 나는
0: 싶고, 저 안에서.
1: 메이크업한 상태로 이제 사회만 보는데 그냥 뭔가 머드 바르면서 이제
0: 맞아요.
1: 던지면서 노래 부르면 너무 재밌겠다. 이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진짜 그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진흙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1: 나나나나나나
0: 거의 뮤직비디오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케빈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날아다니자.
0: 날아다니자.
1: 날아다니자.
0: 다섯 자로 또
1: Yes, sir.
0: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케빈 씨와 진작의 낭만 코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야겠죠.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프리 차일드는 아까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렸으니까 이번 싱글 앨범의 수록곡 Manifesto 같이 듣고 싶습니다. Manifesto는 아직까진 이루진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팝, 록, 펑크 그런 장르의 곡입니다.
0: 매니페스토가 무슨 뜻이에요?
1: 이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해 나가겠다 하는 그 생각들이 Manifesto.
0: 매니페스토. 좋습니다. 그러면 케빈 문의 매니페스토 그리고 MJ의 11분 전까지 이어집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 한국어의 케빈의 등장이라니 한국이들이 케빈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1: 우! 아니 근데 진짜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한국이들 sent to us.
0: 네, 한공이들이 케빈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둘기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팬들에게 케빈 문의 공연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원 없이 그냥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0: 노호,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쵸.
1: 리아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What is something your younger self loved that you still make time for today?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 지금도 시간을 내서 계속 하는 건 무엇인가요?

0: 글쎄요.
1: 있나요?
0: 아니, 저는 여전히 약간 자연을 찾아가기. 네.
1: 오, 자연의 그 경관들을 보면서
0: 네.
1: 힐링하기.
0: Yes, yes. 얼마 전에도 제가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따고 차를 뽑자마자 저는 어디까지 갔지? 과천이었나? 엄청 멀리 가서 그냥 계곡을 찾아갔어요. 거기 있다가 한 30분 공기 마시고 집에
1: 야,
0: 왔어요.
1: 힐링, 낭만이 있는 친구입니다, 케빈이.
0: Yes.
1: 야,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낚시를 가족 취미로 하다
0: 저도요,
1: 보니까,
0: 저도요. 네.
1: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커트샷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는데, 2026년에 했던 새해 결심 중 어떤 걸 잃었나요?
0: 저는 30 넘기 전에 나는 내 음악을 내고 싶다 딱 가지고 있었는데 28에 냈습니다.
1: 그니까, 이렇네요.
0: 우!
1: 예이!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시죠.
0: 형은요?
1: 아, 저요?
0: 네, 새해
1: 저는,
0: 결심.
1: 새해 결심?
0: 예.
1: 힐링하자. 예, 힐링하자였고, 건강 챙기자였는데, 최근에 감기를 세게 걸려가지고.
0: 에이, 감기는 뭐
1: 감기
0: 누구나.
1: 정도야 괜찮죠. 그래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레레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지금까지 했던 머리 중에 어떤 헤어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저는 바로 지금이요.
1: 우후, 귀여워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두상이 되게 이쁘다고 말을,
1: 그니까.
0: 네, 자주 듣는데, 예전부터 이런 그냥 시원하게 밀어보고 싶었는데,
1: 네.
0: 제가 농담으로는 왜 잘랐냐 물어보시면 헤어 비용 아끼려고 라고 이제 농담으로 하긴 하지만, 그냥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1: 네. 이게 또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0: 아, 네네네.
1: 약간 블랙 머리에 그냥
0: 그냥
1: 반삭 머리죠.
0: 반삭,
1: 쉽게 얘기하면.
0: 네네네.
1: 네.
0: 삭발로 시작했다가 이제 반삭이 됐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아, 라디오였군요.
1: 그렇죠.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라디오니까. 자, 캠즈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멤버들이 보고 싶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0: 아, 이제 저희는 다인원 그룹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뮤직비디오나 뭔가를 촬영할 때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 혼자
0: 제가
1: 하니까.
0: 하다 보니까 좀
1: 맞아요,
0: 힘들더라고요. 네,
1: 맞아요.
0: 화장실마저 가는데 눈치
1: 맞아요,
0: 보면서 가게
1: 맞아요, 맞아요.
0: 되더라고요. 네.
1: 이게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아, 이 부담감이라는 게, 이
0: 네.
1: 모든 스태프들이 나만 바라보고,
0: 네.
1: 물론 그 팀에 있을 때, 이제 더 보이즈, 아스트로 팀을 다 바라보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지만, 이게 저희도 여섯 명에서 뭔가 함께 하다가 혼자서 이걸 다 하니까, 와, 이 눈들이 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0: 벌써요?
1: 시간인데요. 시간 굉장히 빠르죠.
0: 네.
1: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케빈님과 또 함께한 시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 익숙한 EBS 너무 반가웠고요.
1: 네.
0: 라디오는 이번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이었는데 너무 편한 사람과 진진이 형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잘 모르시고 오늘 곡들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들으셨다면 MD를 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1: 영혼을
0: 인스타에 이제 제 모든 그 구매처 사이트 있으니까, 그냥
1: 인별
0: 뭐 마음에 들었던 이 친구 괜찮다, 노래 괜찮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1: 네.
0: 네. 잘 부탁드려요.
1: 또, 영혼을 또 갈아서 만든 앨범이고, 케빈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던 거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한국인들아, 그리고 내 동생 케빈아, 잘 먹고 잘 살자!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 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1: 아이고 허리야.
0: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추석 연휴에 오래 운전하다 보면 절로 나오는 소리인데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차량의 진동이 계속 척추에 전달되고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허리 근육도 쉽게 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필요한 건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것이죠. 바로 잠깐 쉬어가기 되겠습니다. 이 두 시간에 한 번쯤은 차를 세우고 가볍게 몸을 풀고 조금 걸어준 다음에 다시 운전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번 추석 연휴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중간중간 꼭 쉬어가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Le Mans, Never Ending Story.

0: 9월 22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미연송 님이요. 굿모닝 쌤들. 아일랜드 특파원입니다. 맞아요. 아일랜드 에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파원이라고 붙여드렸는데 현재 오전 9시 기온 16도 오버캐스트합니다. But 쌤들 방송 들을 때제 날씨는 항상 써니예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하트 아일랜드까지 날려버립니다. 네. 3723님은요. 마유 쌤은 운전 좋아하시니까 장거리 운전도 거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10분만 즐거워요. 나머지는 정말 엉덩이가 저리고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네. 휘 주문님이요. 4818님이요. 이거 네버엔딩 스토리 영화 주제곡이었는데 강아지 같이 생긴 애 타고 날아다니는 노래 들으니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하셨네요. 아 이게 또 영화 주제곡도 유명하게 그죠? 네, 이 휴게소에 혹시 들르시면은요, 이두 손에 허리를 얹고 허리를 가볍게 뒤로 이렇게 하고 젖히는 동작 반복한 다음에 잠시 걷기만 해도요, 디스크에 집중된 부담을 덜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 좌석 등받이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100도에서 110도 정도 약간 눕히고 그리고 허리와 등받이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 넣으면 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 해 준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S라인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 한분 모셔야죠. 왠지 휴게소에서 스트레칭을 위해서 허리를 앞뒤 좌우로 젖히다가 흥에 겨워 원, 투, 쓰리, 포 댄스로 끝나버릴 것 같은 일산 삼바 K쌤,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일산 삼바라고 들었어요.
1: 삼바.
0: 삼바.
1: You know, I do like to dance. That is true. But, you know, I have my limits. You know, I only dance inside the house, Sam.
0: One day,
1: I
0: I want to
1: can't
0: see you
1: do it
0: dance.
1: outside.
0: Can you show us? I mean, live, please.
1: One of these days, if there is an open studio, I promise.
0: 나중에.
1: Ethanim, if we have an open studio, then I will dance.
0: Nice.
1: Nice.
0: 그날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1: 오케이.
0: 네.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 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2: 유케 has decided to provide air-to-air refueling support to Saudi Arabia, which has come under attack from Yemen's Houthi rebels. The British government condemned the Houthi attacks and said it would join forces with its allies to promote regional stability and protect civilians.
0: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중급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하며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 'Australia's government has decided to tighten regulations on working holiday and international student visas in order to reduce net migration inflows. Going forward, extending a working holiday visa, which currently has a base stay period of 1 year, will require going through a random lottery draw.
0: 호주 정부가 이민 순유입을 줄이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와 유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무작위 추첨을 거쳐야 합니다.
2: A survey has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aiwanese people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definitely in relations between Taiwan and China. Support for Taiwanese independence gained ground, rising to 32%, while support for unification with China lost ground, falling to 11%.
0: 한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절반 이상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서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는 높아져 32%를 기록한 반면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낮아져 11%로 떨어졌습니다.
2: A painting sold for just $30 at an estate sale in Michigan has been confirmed as an authentic work by surrealist painter Gertrude Abercrombie. The painting, which depicts several seashells, is expected to go under the hammer for up to $250,000.
0: 미국 미시간주의 한 유품 정리 세일에서 단돈 $30에 팔린 그림이 초현실주의 화가 거트루드 에버크롬비의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개 껍데기 여러 개가 그려진 이 작품은 경매에서 최대 25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2: The UK has decided to provide air-to-air refueling support to Saudi Arabia, which has come under attack from Yemen's Houthi rebels. The British government condemned the Houthi attacks and said it would join forces with its allies to promote regional stability and protect civilians.
0: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중급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하며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제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간접적인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1: Yeah, so, you know, it has been the Strait of Hormuz, Strait of Hormuz, and now we have another strait that is being controlled by the Houthi rebels. It is the Bab el-Mandeb Strait and the Red Sea. And so, there's been a lot attack. The Houthis and the Saudi Arabians, we've talked about their conflict, and the UK has stepped up. And basically, is helping Saudi Arabia with its aircraft in midair by refueling.
0: 비행기 날아갈 때 뭔가 연료를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1: Yes,
0: 그렇죠.
1: yes.
0: 지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한동안 Strait of Hormuz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가 이제 후티 반군이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바브엘 만데브 해협 그리고 홍해 주요 요충지를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석유 시설 그리고 선박 등을 막 공격 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1: Right, that's right. Because, you know, and the thing is that Houthi rebels are trying to take over the Yemen government, and the Saudi Arabia has backed, supported the Yemen government. And so it's kind of like now, you know, like Saudi Arabia, Yemen government together, and then you've got the Houthi rebels. So this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just continuing to expand.
0: 굉장히 복잡해지고 꼬이는 상황이 돼버릴
1: Yeah.
0: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The UK has decided to provide air-to-air refueling support to Saudi Arabia, which has come under attack from Yemen's Houthi rebels.
0: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중급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the UK has decided to provide 뭔가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Saudi Arabia에다가. 근데 air to air refueling support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원래 쌤이 이런 뭐 밀리터리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크리스틴 쌤이. 근데 이상하게 뭔가 비행기 관련돼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그런 operations라든가 그런 거기서 막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 Well, I mean, you know, Top Gun. Yeah, I'm very much that, you know, like the, yeah, I'm very obsessed with that. And I mean, so this whole air-to-air refueling, you could probably guess what it is. You know, they're giving, one plane is giving the fuel to the other plane, but what they do is that one plane flies above the other plane and there's a hose and that's how they refuel.
0: 맞아요. 그 파이터 젯이 날아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에 거의 뭐 패신저 젯 수준의 굉장히 큰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뭐가 나오죠?
1: Yeah.
0: 스틱 같은 게쭉 나와가지고 호스 같은 게쭉 나와가지고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그 파이터 젯 위에
1: It's
0: 이렇게 딱 인게이지가 되면서 이게 퓨링이
1: That's
0: 시작되는
1: right.
0: 거죠. Without landing, right?
1: Yes.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아차 잘못하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터질 수가 있대요.
1: I would imagine. I
0: Right?
1: would imagine.
0: Okay, so air to air refueling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것을 영국이 이제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Saudi Arabia를 설명을 해주면서 which has come under attack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That's right. Well, so if you come under attack, it means that you are the target of the attack. And the idea of come under means that you fall into, you're the receiving end of it. Right. You're not giving it, you are receiving it. Right. So that is the idea of like receiving the attack, to come under.
0: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입장을 얘기할 때
1: Yes.
0: something comes under attack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쌤 그러면은 뭐 something is under attack이라고 하면 원래 이미 공격 한참 받고 있는 거잖아요.
1: Sure,
0: 근데
1: sure.
0: come under attack 하면 어택을 받기 딱 시작하는 시점을 강조한다고 보면 될까요?
1: That's right. Right. Because recently the Houthi rebels basically attacked part of the pipeline for the oil. So this is, and, you know, in their main city. So they're really under attack right now.
0: 지금 이게 계속 come 뭔가를 들어요. 그죠? come under attack, come under whatever, right? 근데 보통 come under 하고 나서 나쁜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Pressure.
0: Right, pressure 같은 거, right? 그럼 뭐 압박을 받는다라고 한다든가.
1: Criticism.
0: criticism.
1: Yeah.
0: 뭐 비판을 받는다든가.
1: That's right. Mm-hmm.
0: 좋은 건 아니네요.
1: Not 그쵸? good.
0: Right. Mm-hmm. So something comes under attack이라고 얘기하면 공격을 받다, 딱 받게 되는 동작을 강조.

0: 조를 해 줍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British government condemned the Houthi attacks and said it would join forces with its allies to promote regional stability and protect civilians.
0: 영국 정부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하며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The British government condemned the Houthi attacks 라고 했는데요. condemn 한다는 거가 뭔가 DEMN이 나오면서 안 좋은 느낌이 저한테 느껴집니다. 기운이 안 좋아요.
1: You're right. 기분, 네. That's correct. Very good. And it's interesting because there's an N at the end of this word, but it's silent.
0: Okay.
1: We don't say condemn.
0: Condemn.
1: No.
0: 그건 아니죠.
1: No. We just say condemn.
0: All right.
1: And so this is basically, it's much stronger than criticizing.
0: Okay.
1: You're basically throwing your judgment.
0: Mm-hmm.
1: You're saying, this is wrong,
0: mm-hmm.
1: and you're saying it publicly.
0: Okay.
1: Mm-hmm. That is to condemn someone or something.
0: 거의 잘못을 확정해서
1: mm-hmm.
0: 당신이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1: Totally.
0: 그러니까 criticize도 마찬가지로 비판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근데 condem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condemn한다는 말은 많이 쓰진 않잖아요.
1: Mm-hmm.
0: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formal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It is.
0: formal하고 단순히 criticize 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한 표현, 뭔가 도덕적이고 막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 좀 어울리겠네요.
1: Absolutely.
0: 그렇죠?
1: Yeah. So usually like you said, something ethical, something moral, something someone did something morally wrong. This is just purely wrong.
0: Right, right.
1: Then you would condemn that action.
0: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정부가 뭐 이런 어택에 대해서 criticize 하는 거, 뭐 물론 criticize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강하게서도 얘는 자연스럽다라고
1: yes.
0: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UK has decided to provide air-to-air refueling support to Saudi Arabia, which has come under attack from Yemen's Houthi rebels. The British government condemned the Houthi attacks and said it would join forces with its allies to promote regional stability and protect civilian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the Ronettes with Be My Baby.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ustralia's government has decided to tighten regulations on working holiday and international student visas in order to reduce net migration inflows. Going forward, extending a working holiday visa, which currently has a base stay period of 1 year, will require going through a random lottery draw.
0: 호주 정부가 이민 순 유입을 줄이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와 유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무작위 추첨을 거쳐야 합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몇 개 있긴 있어요. 뭐 근데 그 중에서 뭐 캐나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100% 호주인 것 같아요.
1: Oh, yeah.
0: 호주 하면 딱 워킹 홀리데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워킹 홀리데이나 뭐 유학으로 호주에 체류하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1: Well, you know, they're getting a lot of petitions for working holidays. And basically, they're trying to slow down all of their immigration rules because they can't keep up with the housing supply.
0: 주택 공급 문제.
1: Yes, right. So there are too many people coming in. There's not enough places to, you know, rent or, you know, house these people.
0: 그리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거 렌트를 주면 집값이 또 월세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Could be. Yeah, absolutely. So basically, it's not like the anti-immigration like in the States right now, you know, with ICE. But it is trying to kind of like slow it down. So usually a typical working holiday visa is 1 year. And what they're doing is that they are, if they want to extend the visa, they have to put their name in like a lottery draw. So if you get picked, you can stay. If not, you got to go back home.
0: 와, 그건 좀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주위에서 보면은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Yes.
0: 많은데 대부분 보면 1년 하고 나면 이제 탄력이 받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다 돼서. 그래서 아, 조금 더 있어봐야겠는데 해서 익스텐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를 더 철저히 해서 뭐 준비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 그냥 lottery draw로 그냥 뽑아버린 거 추첨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럽겠네요. 그렇죠?
1: Yeah, I think so.
0: 자,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Australia's government has decided to tighten regulations on working holiday and international student visas in order to reduce net migration inflows.
0: 호주 정부가 이민 순 유입을 줄이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와 유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문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무조건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in order to do something 라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니까 Australia's government가 결정을 했다. To tighten regulations on working holiday. 그렇죠. Working holiday에 대한 그런 뭐 규제 같은 것을 더 조이겠다. 그리고 and international student visas. 뭐 이런 유학생 비자들에 대해서. 근데 목적이 있겠죠?
1: That's right.
0: In order to reduce net migration inflows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1: Well, Sam, you already mentioned 목적. You know, it is really for the purpose or the goal too.
0: Right.
1: Now, this is interesting because in casual conversation, we don't really say like, Yeah, I left the house 30 minutes early in order to catch the bus.
0: 뭔가 딱딱해요. 어색해질 것 같아요.
1: Yeah, it's a little. Okay. So we often see this in written form or in a formal context.
0: Okay. So 그냥 글을 쓸 때 in order to를 쓴다던가 아니면 쓴다든가 or 뭐 그냥 조금 격식 있는 대화에서
1: yes,
0: 얘기를 한다든가
1: right.
0: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in order to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No,
0: 그렇죠?
1: like for a business meeting political meeting. I mean, those obviously you're going to use more formal language.
0: So in order to, 그냥 to, 둘 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는 목적을 나타내는데 목적을 더 강조하려고 내가 진짜 이 순 유입을 reduce 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 강조할 때 그래서 뭐 I came here to see you. 이러면 되는 거예요. I came here in order to see you. 이러면 너무 과한 거죠.
1: That's 그렇죠? right. It's too much.
0: Okay.
1: But I mean, in a business setting, in order to increase our sales,
0: yes.
1: in order to increase our profits, mm-hmm. we're going to do blah, blah, blah, blah.
0: 어떻게 보면
1: totally normal.
0: 목적을 더 분명하게 mm-hmm. 표현할 때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네, 연결해 볼게요.
1: Going forward, extending a working holiday visa, which currently has a base stay period of 1 year, will require going through a random lottery draw.
0: 앞으로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무작위 추첨을 거쳐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뭐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going forward라고 하면서 문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1: Okay.
0: Going forward.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Mm-hmm. And basically this one, like in order to,
0: right.
1: is a more formal, professional
0: okay.
1: sort of expression.
0: 격식의 표현이고.
1: Yeah. So what it simply means, starting now.
0: Like starting now.
1: From now on. It, you know, from here on.
0: Uh-huh.
1: All of those can be replaced mm-hmm. with going forward.
0: Wow.
1: But it, if you say going forward,
0: going forward,
1: it just sounds really official and professional.
0: 뭔가 있어 보이나요?
1: Yes.
0: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아, 나 이거 문법책에서 100% 봤어 하는 것 중에 from now on이 있습니다.
1: Mm-hmm.
0: 한국에서 아마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from now on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1: Right.
0: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뭐 지금부터는 이라는 표현인데
1: mm-hmm.
0: 그것보다 going forward
1: yeah.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격식이 있고 mm-hmm. 조금 더 professional 해 보인다.
1: It does. Uh-huh. It does. And it also makes you sound very native.
0: Mm-hmm.
1: Yeah, it's one of those expressions. You know, at a meeting, going at a conference meeting, you know, going forward.
0: Going forward.
1: Oh, sounds so professional.
0: 느낌 좋은데 앞으로는
1: 네.
0: 향후에는 말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going forward, I'll call you 30 minutes. Before I leave,
1: oh.
0: so that you have time to prepare. 뭐 이런 식으로.
1: Wow.
0: 근데 그건 좀 너무 포멀한가요?
1: No.
0: Okay. So going forward, 앞으로 나가며라고 직역이 되겠지만 의역을 하면 앞으로 뭐 향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xtending a working holiday visa will require going through a random lottery draw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working holiday 비자를 이렇게 뭐 연장을 하는 것은 뭔가를 필요로 한대요. require 한대요. Going through a random lottery draw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랜덤한 lottery draw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무작위 추첨 아닌가요?
1: Mm-hmm.
0: 그렇죠? 근데 mm-hmm.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mm-hmm. 우리가 lottery 하면 로또 생각을 하잖아요.
1: Yes. Yes.
0: 근데 꼭 그런 뭐 돈을 뭐 win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mm-hmm. lottery를 쓰네요.
1: Yes, 그렇죠? that, yeah, that's right. A random draw.
0: Right. 그냥 random draw라고 해도 괜찮은
1: you
0: 거죠.
1: Can,
0: 그렇죠?
1: You can.
0: Okay.
1: So
0: 근데
1: here,
0: 그걸 go through 한다.
1: Yeah, go through. And this is a great phrasal verb
0: mm-hmm.
1: because it means to experience something.
0: Right.
1: But what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ence and go through?
0: Mm-hmm.
1: Go through is very specific.
0: Mm-hmm.
1: Like there is a kind of end of the process
0: mm-hmm.
1: to go through. You say, in this case, a random lottery draw. It's very specific. You have to go through this process.
0: Mm-hmm.
1: Or if you go through a difficult time,
0: right.
1: we say it commonly.
0: Mm-hmm.
1: I'm going through a really hard time.
0: Right, right.
1: right? It really shows you something specific, and it is a process that you're going through.
0: 아, 그러니까 이 go through랑 experience랑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experience 같은 경우에 진짜 약간 조금 경험한다는 느낌, 살짝 경험해본다.
1: Mm-hmm.
0: 아, 이거 괜찮았네. 이런 느낌인데 go through 정말 통과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이 process 하나하나를 다 거쳐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 It's kind of like going through a tunnel.
0: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느낌.
1: Yeah.
0: 근데 이 go through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런 안 좋은 고통이나 엄청난 변화 같은 거.
1: Mm-hmm.
0: 뭐 our website is going through changes. 뭐 이런
1: yeah.
0: 식으로 쓴다든가.
1: Yeah. Yeah.
0: You don't know what kind of pain I'm going through.
1: Oh,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Yeah.
0: 뭔가를 go through 한다는 거는 단순 한번 느껴볼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1: No.
0: 깊게 그 겪는 뭔가 변화나 고통 같은 거.
1: Totally.
0: 이렇게 하면 될까요?
1: Or uncertainty. In
0: right.
1: this case, you know, it's a random draw.
0: Mm-hmm.
1: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0: 이것도 고통이네요.
1: It is a little painful if you don't get it.
0: 안 되면 완전 계획이
1: yeah.
0: 다 틀어지는 거니까.
1: That's right.
0: Okay, so go through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뭔가를 겪다, 특히나 고통이라든가 변화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ustralia's government has decided to tighten regulations on working holiday and international student visas in order to reduce net migration inflows. Going forward, extending a working holiday visa, which currently has a base stay period of 1 year, will require going through a random lottery draw.
0: 네.

0: 반 이상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서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는 높아져 32%를 기록한 반면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낮아져 11%로 떨어졌습니다. 이 대만 언론에 이제 따르면요, 이 여론조사센터가 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뭐 20세 이상 성인 1,075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실시한 이런 양안 관계 연도별 대조사에서요, 대만인 10명 중에 5명꼴로 중국과 대만 관계의 영원한 현상 유지를 희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1: Right. So as you can see, more and more people are wanting, you know, Taiwan independence, mm-hmm. the way things are now.
0: Now, yes.
1: Right. So this idea of unification, mm-hmm. and, you know, this is really in the news
0: right.
1: so often. Mm-hmm. You know, is China going to take over Taiwan?
0: Right.
1: And what is the U.S. going to do?
0: Mm-hmm.
1: And there's a lot of talk about this.
0: Right, right.
1: But the people in Taiwan are in support of Taiwan independence.
0: Mm-hmm.
1: And the unification, not so much.
0: Mm-hmm.
1: Yeah, not
0: 그러니까
1: so much.
0: 중국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1: yes.
0: 나오는 좀 여론인데 대만에서는
1: mm-hmm.
0: 그냥 저희는 이대로 있고 싶어요. Mm-hmm. 이런 느낌. 그래서 독립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우리는 뭔가 흡수되는 것 같고 뭔가
1: mm-hmm.
0: 통일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게 조금 일반적인 느낌이네요.
1: That's right.
0: right.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A survey has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aiwanese people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definitely in relations between Taiwan and China.
0: 한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절반 이상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서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를 뭐 유지한다라는 게 나오긴 했어요. Maintain, right? So, Taiwanese people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라고 했고요. 뭐 좀 이따가 뭐 indefinitely 라는 거 좀 이따 하고요.
1: Okay.
0: 자, status quo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1: Okay, so status quo is actually Latin.
0: Mm-hmm.
1: And it means the state in which things currently exist,
0: mm-hmm.
1: which means basically the current situation.
0: Current situation.
1: That's right. So, if you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it mm-hmm. means you don't want to change.
0: Mm-hmm.
1: You want to keep things as they are.
0: Uh-huh.
1: Just this way.
0: As is로 있으면
1: as
0: 좋겠다.
1: As is. Yes.
0: Let's not change anything.
1: Let's not change
0: it. We are happy with this.
1: That's right.
0: Okay.
1: And so here, if you keep the status quo, very similar, maintain is a little formal, but
0: mm-hmm.
1: both mean the same.
0: Mm-hmm.
1: We want to keep things as it is.
0: 아, 그러면 결국에는 current status나 status quo나 의미는 같다는 거네요.
1: Yeah.
0: 현 상태를 얘기를 하겠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지금 Taiwanese people은 원하고 있다.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볼 수 있겠네요. Mm-hmm. 이것도 쌤, 그러면 status quo도 굉장히 formal하다고 볼 수 있겠죠.
1: It 그렇죠? is, but we also though, however, can use this in conversations.
0: Mm-hmm.
1: It is conversational.
0: Right.
1: So, I'm going to go with the status quo.
0: Mm-hmm.
1: Meaning, you know, the office is thinking about changing, mm-hmm. you know, no. I just want to keep
0: 그대로,
1: it the way it is.
0: Yeah,
1: just the way.
0: 어디 보면은 약간 business environment에서도 꽤 많이 쓸 수 있는
1: Yeah, sure, absolutely.
0: Right. Mm-hmm. 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indefinitely 유지하고 싶대요.
1: Mm-hmm. Mm-hmm. See the word definitely, right?
0: Definitely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1: yes.
0: 것 같아요. 확실히.
1: That's
0: 당연히,
1: right. Okay, but here it's indefinitely.
0: 뭔가 반대의 냄새가 나는데요.
1: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if it's indefinite, it means that it could be forever.
0: Right.
1: There is no end date.
0: Mm-hmm.
1: So if you say something, it's been postponed indefinitely, it's kind of like, It's just been postponed.
0: Mm-hmm.
1: And we don't know if it's going to happen mm-hmm. again or if we're going to have the meeting or
0: right.
1: not. But right now, nobody knows.
0: 아, 그러니까 뭔가가 definite하다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1: Yes.
0: 근데 그것의 반대인 거니까 확실한 어떤 날짜나 시기가 없으니까 이 결국에는 무기한으로 뭐 기한 없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원래 definition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걸 defini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어버리니까 어떤 의미도 없고
1: yeah.
0: 그냥 무제한이야
1: yeah.
0: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I mean, if you just continue indefinitely or postpone indefinitely or do something indefinitely, It can be forever.
0: forever.
1: It can be.
0: 진짜 말 그대로 indefinitely가 쉽게 풀이하면 forever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Kind of.
0: 네, so 무기한으로

0: 기한 없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ndefinitely 발음 한 번만 들려주세요.
1: Indefinitely.
0: Mm-hmm.
1: Indefinitely.
0: Indefinitely. Mm-hmm. All right,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upport for Taiwanese independence gained ground, rising to 32%, while support for unification with China lost ground, falling to 11%.
0: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는 높아져 32%를 기록한 반면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낮아져 11%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1: Mm-hmm.
0: 지금 대만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죠? So Taiwanese independence에 대한 support는요. gained ground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설마 이게 무슨 뭐 땅을 사고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1: Yeah, no, it comes from the military.
0: Military. Okay.
1: So if you gain ground, you're in a battle. If you gain ground, it means that you capture more territory.
0: Right.
1: If you lose ground, you lose the territory.
0: Okay.
1: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to be to have support, more support, gain ground, more support, lose ground, less support, or more popular, less popular.
0: 아. Uh-huh. 그러면 진짜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땅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잖아요. Gain ground 하면.
1: Yeah.
0: Right? 그리고 lose ground 하면 반대가 될 수 있을까요?
1: Yeah.
0: 그렇죠? 그러면은 땅을 잃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라는 이 ground라고 하는 게 거기서 비롯이 됐지만 결국에는 support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that's right.
0: Right. So gain support, lose support.
1: That's right.
0: Is that right?
1: Mm-hmm.
0: Okay.
1: Mm-hmm.
0: So 여기서 gain ground 하면 지지를 얻다, 뭐 세를 넓히다 정도가 되겠고요. Lose ground라고 하면 지지를 잃다 혹은 세가 줄어들다라고 해석 가능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survey has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aiwanese people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definitely in relations between Taiwan and China. Support for Taiwanese independence gained ground, rising to 32%, while support for unification with China lost ground, falling to 11%.
0: 네, 여기서 두 번째 호주 뉴스에 나왔던 내용으로 복습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작위 추첨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show of hands. Number two, random lottery draw. Number three, first come, first served.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좋아하지는 않은데, 자, 다음 중 무작위 추첨을 뜻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show of hands. Number two, random lottery draw. Number three, first come, first served.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Minnie Riperton's Lovin' You.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무작위 추첨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 The answer would be random lottery draw.
1: 네, 진짜 random한 lottery draw가 추첨입니다. 그리고 show of hands 하는 거는 손 들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거즈로 하는 투표가 되겠고요. First come, first served는 제가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2: Oh, yeah.
1: 바로 선착순이죠.
2: Yes. 네.
1: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이혜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296님이요. 저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당첨돼서 엄마 드렸는데 좋다고 하시네요. 거의 다 써간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당첨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2: And by the way, 이혜순님, congratulations. I forgot to congratulate our winner.
1: 또 좋아서 또 비슷하게 남기실 수 있어요.
2: That's right.
1: 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A painting sold for just $30 at an estate sale in Michigan has been confirmed as an authentic work by surrealist painter Gertrude Abercrombie. The painting, which depicts several seashells, is expected to go under the hammer for up to $250,000.
1: 미국 미시간주의 한 유품 정리 세일에서 단돈 $30에 팔린 그림이 초현실주의 화가 거트루드 에버크롬비의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개 껍데기 여러 개가 그려진 이 작품은 경매에서 최대 25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이 구매자가요. 단돈 $30에 샀대요. 그러니까 한화로 4만 2천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최대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5천만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박난 이 그림. 네.
2: You're incredible.
1: 요즘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2: Oh, you know, so I feel like don't throw things away.
1: 잠깐만요.
2: You know, just keep it. Just keep it. And then if you have children, you just give it to them because you never know. And you know, I still have the phone,
1: right.
2: an iPhone,
1: yeah.
2: like very little one, mm-hmm. and I still have it.
1: Uh-huh.
2: Because who knows?
1: Right.
2: It can be worth a lot of money later.
1: 그러면서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2: That's
1: 선생님.
2: Right. So basically what happened, Sam, in 1952, a doctor received the painting as payment for medical care.
1: Mm-hmm.
2: And basically they kept it for 75 years. And so they noticed the signature Abercrombie, 51, mm-hmm. on the side of the painting.
1: Right.
2: And they thought, is this real?
1: Mm.
2: And so they had it checked,
1: mm-hmm.
2: and it was real. It was authentic.
1: 대박이네요. 진짜인지 찾아봤는데 이 Abercrombie 51이라고 하는 서명 그리고 과거 전시회에서 막 찍힌

0: 이런 해당 그림 사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냥
1: Yeah.
0: 흑백 사진 보고서 이거 맞나 했는데 맞다.
1: It is.
0: 이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하시세요.
1: Yeah.
0: Digging the yard,
1: Yeah.
0: right? And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1: Yeah.
0: Estate
1: As
0: sale.
1: they sell.
0: 이제 다 가봐야 됩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painting sold for just $30 at an estate sale in Michigan has been confirmed as an authentic work by surrealist painter Gertrude Abercrombie.
0: 미국 미시간주의 한 유품 정리 세일에서 단돈 30달러에 팔린 그림이 초현실주의 화가 거트루드 에버크롬비의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A painting sold for just $30. 30달러에, 겨우 30달러에 팔린 페인팅이 있는데, 어디에서 팔렸는지 여기 나왔습니다. At an estate sale in Michigan.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잠깐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이거는 garage sale 이런 것과 좀 다르다고 볼수 있을까요?
1: Yeah, so maybe some of our listeners know yard sale, garage sale. An estate sale basically is a bigger sale. And usually it is someone who maybe passed away. Usually, in most cases, someone passes away and they're going to sell the furniture, they're going to sell the antiques, they're going to sell everything. The garage sale is just a small thing that you want to throw away, but it's a little 아까워. And so, you want to see if someone wants to buy
0: 맞아요. 그러니까
1: it.
0: 차고 세일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정말 garage sale이라든가 뭐 yard sale 같은 경우에는 뭐집 앞에 붙여놓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물건 정리해요 해가지고 중고 물품 같은 것을 가볍게 일상용품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캐주얼한 거네요,
1: Yeah,
0: 그렇죠?
1: very.
0: 그런데 estate sale이라고 하는 것은 유품 정리 세일이라고 해서 보통은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라든가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세일이라고 볼
1: That's
0: 수
1: right.
0: 있겠네요.
1: That's
0: 아,
1: right.
0: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좀 높을 수 있겠어요.
1: Sure. Yeah.
0: 옛 것이 나오는 거,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팔린 그 물건이요. has been confirmed 했대요. confirm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라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확정 짓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하고. 근데 뭐라고 맞아요? As an authentic work라고 돼 있어요.
1: Okay. Now, first of all, you may think work as in a job work. No, this is talking about work of art.
0: Right, work of
1: Okay,
0: art,
1: yeah. So
0: artwork.
1: artwork. Yeah, that's right. So, and it's authentic, which means that it is the real deal. It is not fake. It is not a copy. It's authentic. It's real.
0: 진품인 거네요.
1: That's right. And so we use this word authentic with obviously paintings,
0: Right.
1: works of art. But we also say even with food being authentic, like authentic traditional Korean food.
0: 막 원조 막
1: Yeah,
0: 이런 거. 이
1: that's right.
0: 진짜다 이게
1: Yeah.
0: 이런 거.
1: So usually when we go to like other countries and they have Korean food, and we kind of like, is it really authentic Korean food or is it kind of mixed?
0: LA 갔는데 K타운에서 뭔가 한국 음식을 파는데 is it really authentic? I don't know.
1: K-Town is
0: 그건
1: authentic.
0: authentic이군요.
1: But maybe like Oklahoma? I don't know.
0: 근데 또 거기도 모르죠.
1: Who knows?
0: 전문가가 갔을 수도.
1: Yeah.
0: So authentic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진짜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So authentic work가 진품, 진짜 작품을 얘기를 하겠고요. Sam, genuine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authentic
1: Yeah,
0: 대신에.
1: it's genuine.
0: genuine.
1: Yes, that's
0: Okay.
1: also
0: Right.
1: something that you
0: So
1: can say.
0: genuine leather 이러면
1: Oh,
0: 안심해도 되는 거죠?
1: it's the real leather.
0: Okay. 불이 안 붙는데요, 진짜는.
1: Really?
0: 그렇다고 저는 소문 들었어요. 만약에 불이 확 붙잖아요? 아, 그럼
1: Oh, it's like fire resistant.
0: 가짜구나. 뭐 이렇다고
1: Oh,
0: 그러더라고요. 네.
1: okay.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painting, which depicts several seashells, is expected to go under the hammer for up to $250,000.
0: 조개 껍데기 여러 개가 그려진 이 작품은 경매에서 최대 25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그렇죠. depict라는 게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이브닝 스페셜에서 다룬 적은 있습니다. 뭔가를 묘사하다, 그리다 정도가 될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조개 껍데기를 묘사한대요.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Right? Is expected to go under the hammer. Hammer? 망치? 아래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아까 쌤이 come under 얘기하면서 come under는 꼭 뭔가 안 좋은 것을 받는 느낌이 있다라고
1: Yeah.
0: 했는데 이 해머도 뭐 해머를 맞는 건가요?

0: No, actually,
1: 아니에요.
0: this is a total different context.
1: Okay.
0: So think of an auction. Basically, to go under the hammer means that it is going to be put up for auction. And the reason why it is go under the hammer, and I love an auction reel, you
1: Right.
0: know, it's like, so when they do the, so when they sell it, what they do is they have a gavel, you know, and they go, bam, sold like this. This is what they do. Oh my goodness.
1: 이런 거 있잖아요. Do I see $10? Do I see $20? Going
0: Okay,
1: once,
0: like
1: twice,
0: that. Well,
1: three
0: yeah,
1: times.
0: exactly right. $1 million, $1.25 million. You know, they do this sort of gesture, and when they sell it, they do the hammer. They have this hammer, the gavel, and they do that.
1: 이게 그러니까 최종 결정인 거네요.
0: That's it.
1: 그렇죠? 망치로 땅땅땅 누구에게 팔렸습니다. You know, to the lady in the violet
0: Yeah.
1: blouse over there.
0: Yeah, that's
1: So,
0: right.
1: okay, so something goes under the hammer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매에 붙여지다, 경매로 낙찰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서연 님이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안 쓰는 집안 물건도 다시 보자. 제가 지금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이사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막 버렸어요.
0: Well, and I told you not
1: Right?
0: to throw it away.
1: 알겠습니다.
0: Give it to me, Sam.
1: 뭔가 아티스틱한 걸본것 같은데. 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painting sold for just $30 at an estate sale in Michigan has been confirmed as an authentic work by surrealist painter Gertrude Abercrombie. The painting, which depicts several seashells, is expected to go under the hammer for up to $250,000.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몇 개 가볍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Come under attack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격을 받다 되겠죠?
0: The town came under attack overnight.
1: 그 마을은 밤사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뭔가 멋진 표현, going forward. 앞으로 향후.
0: Going forward, I'm going to be more careful with my spending.
1: 앞으로는 돈을 쓸때좀더 신중하려고 해요. 자, go through 한다는 것은 뭔가를 거치다.
0: All applicants have to go through an interview process.
1: 모든 지원자는 면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Maintain the status quo. 현 상태를 유지하다.
0: The company decid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for now.
1: 그 회사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We're going to listen to Justin Bieber's Sorry.
1: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베스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3: And I'm Kristen Cho.
2: 네, 2부는요.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와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요. 유럽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3: Don't drive him away. Don't drive him away.
2: 뭔가
3: He's a keeper.
2: 아,
3: a keeper.
2: 지금 힘드신
3: He's
2: 거예요?
3: He's a good guy. Don't drive him away.
2: 얘는 있어야 된다. 키퍼다. 오케이. 이거는 사실 문장 자체가 너무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힌트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브닝 스페셜을 계속 끝까지 들어주시면 충분히 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어 문장 다시 한번 주세요.
3: Don't drive him away.
2: Don't drive him away. 이 문장 해석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4: Deep Dive Daily.
2: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3: What to do with Europe's zombie churches? These artists have some ideas.
2: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 유럽의 좀비 교회를 어떻게 할까? 예술가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좀비 교회가 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때 유럽 문화 생활의 중심이었던 교회는 대개 도시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오랫동안 남도록 견고하게 지어졌는데요.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인 4세기부터 유럽에서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두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독일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빈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3: Church attendance has been steadily dropping since the mid-20th century because of changing social norms, scandals that drove congregants away, and demographic shifts on the continent. A Pew Research Center report issued last year found that about two-thirds of Europeans identified as Christian in 2020, a drop of about 9% from a decade earlier. Many Europeans who said they had been raised Christian also described themselves as religiously unaffiliated.
2: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신자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한 각종 스캔들, 유럽 대륙의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교회 출석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유럽인의 약 3분의 2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약 9%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답한 유럽인 가운데 상당수도 자신을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본당끼리 통합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교회 건물이 뭐 이렇게 주택이나 뭐 호텔 같은 민간 용도로 팔리기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3: Yeah, that's right. And not only Europe, but the, you know, I think in the US as well, a lot of people have stopped going to churches.
2: Right.
3: And so what do you do with this church? Mm-hmm. And the inside is really nice.
2: Right.
3: So,
2: maintain은 해야 되니까. 왜냐면
3: right.
2: 그렇죠. 뭔가 그 글쎄요. 그냥 일반 건물이라고 쳐도 뭐 관리비가 됐던 뭐 시설을 고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 Yeah, right.
2: 현실적으로 봤을
3: true,
2: 때.
3: True.
2: Right.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3: Church attendance has been steadily dropping since the mid-20th century because of changing social norms, scandals that drove congregants away, and demographic shifts on the continent.
2: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신자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한 각종 스캔들, 유럽 대륙의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교회 출석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도 attendance라는 것을 하잖아요. 출석률이라고 하는 거, 출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거죠. 그렇죠? attend 하는 거가. So church attendance has been steadily dropping.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석률이. Because of changing social norms. 일단은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뀌고 있는 social norms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3: So basically the norms, social norms are basically sort of unwritten rules that people follow
2: right.
3: in society.
2: Okay.
3: Okay. So it could be like what is proper public behavior? Or what is polite?
2: Right.
3: What are some unwritten rules about dating?
2: Mm-hmm.
3: You know, these are sort of the expectations and unwritten rules that people understand
2: right.
3: and follow.
2: 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규범 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회에서 봤을 때 이게 normal하다.
3: 예.
2: 이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에는 standard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
3: Right.
2: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규범이. 그래서 changing social norms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scandals가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어떤 scandals냐면 that drove... Congregants away. So congregants라고 얘기를 하는 거 원래 congregate 한다는 게 gather up 하는 거잖아요. 모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3: yeah.
2: 여기서는 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3: Absolutely.
2: Congregant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 right?
3: Yeah. And it's interesting. We don't hear this word a lot,
2: right.
3: but it comes like you said, congregate, and then we have congregants, the people who go to church,
2: right.
3: and then we have congregation.
2: Congregation, right?
3: Yes, which is the group.
2: 이게 특히 종교 쪽에서 많이 쓰이는
3: absolutely.
2: 단어인 것.

0: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신자들을 congregants를 drive away 한 scandals라고 표현을 했네요.
1: Yeah, if you drive something away, we're not talking about driving, room, room, no. We are basically pushing someone away from something. You're causing someone to leave.
0: 아, 그러니까 떠나게 만드는 거, 몰아내는 거네요. 약간
1: Yes,
0: kick out 하는
1: drive
0: 느낌?
1: away.
0: Drive away. 가. 멀리 가. 이런 느낌인가요? 오케이. 저 우선
1: 차 타고 가.
0: 잠깐만요. 차 타고 가 해서
1: Okay,
0: 느낌이 확
1: drive.
0: 왔어요.
1: Okay,
0: 아,
1: yeah,
0: 그러니까
1: drive.
0: drive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네요.
1: No,
0: 그렇죠?
1: it's just a
0: 차 타고
1: joke.
0: 가. 그렇죠? So, drive someone away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몰아내다, 떠나게 만들다, 멀어지게 하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신자들을, congregants를 몰아낸 그런 scandals, 이렇게 또두 번째 이유가 나오게 됐습니다. 왠지 drive away 굉장히 오늘 중요한 표현인 것
1: Yeah, and so,
0: 같은데요.
1: and because it's an important one, I'll give you an example of, maybe if you have bad service at your restaurant, it can drive away customers. That's how
0: Okay.
1: we use it too.
0: 그러니까 서비스가 너무 안 좋으면은 그 손님들을 몰아낼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 쫓아낸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다차 타고
1: It
0: 가는 거네요.
1: causes them to leave.
0: 아, 오케이. So 누군가를 떠나게 만들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 Pew Research Center report issued last year found that about two-thirds of Europeans identified as Christian in 2020, a drop of about 9% from a decade earlier.
0: 지난해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유럽인의 약 3분의 2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약9% 감소한 수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그 리서치가 found를 했어요. 알아냈어요. That about two-thirds of Europeans라고 했는데 two-thirds가 3분의 2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3분의 2라고 해서 아래 것을 먼저 얘기하고 분모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분자를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반대예요. 위에 올라가는 친구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two 그다음에 아래 거는 서술을 써서 thirds. 왜냐면 third가 두개 있는 거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겁니다. Right?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건 3분의 2, 뭐 4분의 3, 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연습 많이 하셔야
1: Just
0: 됩니다.
1: flip it, flip it.
0: Flip it, flip it.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Many Europeans who said they had been raised Christian also described themselves as religiously unaffiliated.
0: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답한 유럽인 가운데 상당수도 자신을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가족이 보통 기독교 가정이면 좀 의례 같이 그렇게 기독교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나는 특정 종교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religiously unaffiliated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종교적으로 unaffiliated. 아니, affiliate 돼 있다는 거는 보통 비즈니스에서 쓰는 말 아닌가요?
1: Okay, well, affiliated, this expression means that you are connected to or you belong to
0: You belong
1: or yeah, you
0: to.
1: belong to a certain group.
0: Okay.
1: So in this case, it is the religious context, and we're talking about churches. So basically, religiously unaffiliated means that you do not belong to a religious organization. However, you could believe in God,
0: Okay.
1: but you don't go to church.
0: Okay. So 자기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믿고 하는 것, 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자유지만 내가 특정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런 종교에 소속이 돼서 다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될수 있겠네요. So religiously unaffilia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은 뭐 아니면 특정 종교 소속이 없는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Church attendance has been steadily dropping since the mid-20th century because of changing social norms, scandals that drove congregants away, and demographic shifts on the continent. A Pew Research Center report issued last year found that about two-thirds of Europeans identified as Christian in 2020, a drop of about 9% from a decade earlier. Many Europeans who said they have been raised Christian also described themselves as religiously unaffiliated.
0: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1: Here's Chicago with If You Leave Me Now.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What to do with Europe's zombie churches? These artists have some ideas.
0: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이 건물들까지 꼭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Although many Europeans no longer regularly attend church, communities often want to retain the buildings which are ornate, spacious, and durable for other shared activities. These buildings have been places that provide a sense of social security. People are helping each other, visiting elderly people, offering support to the poor and immigrants, said Grootsvager Stuns, a founding member of Future for Religious Heritage.
0: 많은 유럽인이 더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화려하고 넓으며 튼튼하게 지어진 이런 건물들을 다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계속 보존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유산의 미래 창립 멤버이기도 한 바허르츠 테운스는 이 건물들은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노인들을 찾아가며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대부분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이 됐는데요. 교회하고 유치원, 학교, 노인 요양시설 등을 하나의 중심지에 모은 이른바 15분 도시 형태의 공동체 생활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어가고 있으니 이게 좀 횡하고 그렇죠? 이게 뭔가의 좋은 굿 윌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Although many Europeans no longer regularly attend church, communities often want to retain the buildings, which are ornate, spacious, and durable for other shared activities.
0: 많은 유럽인이 더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화려하고 넓으며 튼튼하게 지어진 이런 건물들을 다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계속 보존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더 이상은 어텐드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communities often want to retain. retain 하는 게 maintain 하고 keep 하고 이런 느낌이 되겠죠. The buildings. 이 건물들을 유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Right? Which are ornate, spacious, and durable. 좋은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1: Yes.
0: 이런 걸 버릴 수는 없죠. 그렇죠? 이 중에서도 ornate이라는 단어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All right. Ornate is O-R-N-A-T-E. Mm-hmm. If you've ever been to Europe and you've stepped into a very old church,
0: right.
1: they're mostly ornate.
0: Mm-hmm.
1: Means that it's very decorative.
0: Mm-hmm.
1: There's gold, stained glasses.
0: Right.
1: The ceiling is like the way they carved, you know, the details on the ceiling or paintings.
0: Yeah.
1: You know, all of those things
0: and
1: make
0: it very... And the windows
1: too,
0: right?
1: Yeah, and the windows too. It's the stained glass windows. All of that is ornate, which is very decorative, fancy, very much like, it kind of like grabs your attention.
0: 완전히... 좀 화려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s.
0: 뭔가 꾸며지고. 그러면 쌤, 우리가 왜 ornament, Christmas ornament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장식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in some ways, yes, that's
0: right. So ornat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화려하게 장식된, 정교하게 꾸며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 유럽의 뭐 성당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1: Very much.
0: Right? 그래서 뭔가 꾸며진 것도 많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저나 spacious 한 것은 당연히 space가 많다는 거니까 넓은 게 되겠고요. durable 한 것은 내구성이 튼튼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se buildings have been places that provide a sense of social security. People are helping each other, visiting elderly people, offering support to the poor and immigrants, said Grootsvager Stuns, a founding member of Future for Religious Heritage.
0: 종교 유산의 미래 창립 멤버이기도 한 그루츠 바허르스 테운스는 이 건물들은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노인들을 찾아가며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So these were more than just buildings, I guess, right? 뭔가 심리적 안정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요, these buildings have been places that provide 뭔가를 제공하는 장소였는데 뭐를 provide 하냐면 a sense of social security라고 했습니다. 아니, social security라고 하면 미국권에서는 사회 사회 보장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나이 들면은 뭔가 펜션이 나오고 뭐 연금 같은 거 나오고
1: right.
0: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1: Yeah, and if you see that, it's usually capitalized social security.
0: Right.
1: This social security, a sense of social security, means a feeling of kind of community. Like community coming together to help each other, to protect each other. And that is a sense of social security that we're talking about,
0: 그러니까
1: not the pension.
0: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뭔가 어디 나도 속하는구나라는 그런 기분. So if you feel secure 하고 느끼면 내가 뭔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잖아요.
1: That's right. You feel protected. Yeah.
0: Right. But sometimes you feel, you know, you feel very insecure. 그 얘기는 뭔가 내가 불안하고 그 뭐 상대방이 날 떠나.

0: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ecurit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뭔가 정신적인 그런 안전함을 얘기를 하겠네요.
1: That's right. That's so, exactly.
0: 아, 사회적으로 나는 여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 그런 것을 좀 제공을 한다.
1: That's right.
0: right? A sense of social security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적 안정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좀 도움을 준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offering support to the poor and immigrants 라고 yeah. 얘기 났습니다.
1: All right. So it says to the poor. And you may wonder, oh, isn't it poor people?
0: Right, right.
1: Why is it the poor?
0: The poor.
1: Yeah, yeah. that's right. But we use this to describe people who are poor.
0: Mm-hmm.
1: In fact, it's kind of to, it's a little bit more formal.
0: Right.
1: And it gives it a little bit of like, if you say poor people, it does feel like there's a sort of negative,
0: right.
1: you know, nuance there. Uh-huh. But the poor kind of... you know, incites a little empathy.
0: Okay.
1: Oh, right. and sympathy.
0: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right? Poor people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1: yeah.
0: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그 사람들은 낮춰서 부르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거 대신에 차라리 the poor이라고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그룹 단체를 얘기를 하지만.
1: That's it. So we say the poor, the elderly, the needy.
0: Right.
1: Yeah. So these describe people who are vulnerable, right. but it just makes us feel like we want to help them.
0: 아, okay. So adjective 앞에다가 the를 붙이게 되면 그런 성질을 가진 전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poor이라는 단어도 요즘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안 쓰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So 뭐 underprivileged 뭐 이런 식으로
1: That's
0: 해서
1: right.
0: 좀 덜 혜택을 받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lthough many Europeans no longer regularly attend church, communities often want to retain the buildings, which are ornate, spacious, and durable for other shared activities. These buildings have been places that provide a sense of social security. People are helping each other, visiting elderly people, offering support to the poor and immigrants, said Grutzwagers Thuns, a founding member of Future for Religious Heritage.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Don't drive him away. Don't drive him away.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Oh, here's a song from the movie A Star Is Born. It's Lady Gaga with Always Remember Us This Wa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What to do with Europe's zombie churches? These artists have some ideas.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림님이요. 기사에 교회 사진들 보고 왔는데 정말 그냥 철거하기엔 아까운 건물들이긴 하네요. 하나하나 문화 자산인데 기사 속의 노력들이 이해가 갑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특히나 이거를 보면 워낙 화려하고 예쁘고 멋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그렇게 없애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1: Yeah. Right. Yeah, and that's what this article is about.
0: Right. All right. 자, 마니페스타는 도시를 옮겨다니며 열리는 미술 비엔날레인데요. 보통 한 도시와 함께 문화 행사와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죠. 올해는 큐레이터와 협업자들이 과거 광업과 산업의 중심지였던 독일 서부 루르 지역 전역에 버려지거나 종교 시설로서의 기능을 중단한 교회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The Biennale's curators proposed various options for converting these deconsecrated churches, including art and musical installations, a tea garden, an indoor beach, and even a basketball court. The idea, Fayen said, was to make the buildings once again relevant to their communities, where people feel increasingly cut off from one another and may need communal spaces to meet.
0: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들은 종교적 용도가 해제된 이런 교회들을 새롭게 활용하는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술 음악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부터 티가든, 실내 해변, 심지어 농구장까지 다양했습니다. 페이에는 사람들이 서로 점점 단절돼 있다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건물들이 다시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부분 프로젝트가요,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주민들도 교회가 가진 의미나 가치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인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여기도 있다면, 한국에도 있다면 진짜 저도 활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의 같은 거.
1: Sure.
0: Right?
1: Yeah.
0: So 뭔가 그런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럼 영어 강의가 될 수도 있고.
1: Well, it could be like a cultural space.
0: Right.
1: Yeah.
0: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1: Sure,
0: 교육 장소로서 쓰면.
1: Yeah, why not?
0: Right, right.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Biennial's curators proposed various options for converting these deconsecrated churches, including art and musical installations, a tea garden, an indoor beach, and even a basketball court.
0: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들은 종교적 용도가 해제된 이런 교회들을 새롭게 활용하는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술 음악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부터 티가든, 실내 해변, 심지어 농구장까지 다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 Indoor beach, I like that.
0: Yeah. 오, 실내 수영장이요?
1: Yeah, indoor beach, yeah.
0: 이미 거기에 있었을까요?
1: That's cool. Oh, I don't know.
0: Okay. So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0: church라는 기운이 들어가려면 consecrate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거기다 뭐 I don't know, blessing을 하든 뭐가 됐든 아 여기는 이제 교회로 쓰여짐이라는 뭔가 되는데.
1: It's officially acknowledged. So if you deconsecrate, if these are deconsecrated churches, it means that it is no longer used for a place of worship. It is no longer a church.
0: 아하.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용도로 썼던 건물인데 그런 용도가 해제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세속화된 그런 교회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는 민간인들도 그냥 그런 뭐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이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유가 나왔지만 뭐 art and musical installations로 쓴다든가 tea garden을 쓴다든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아, 그나저나 여러분들 여기 installation은 뭔가 단순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 작품을 얘기할 때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idea, Fayyan said, was to make the buildings once again relevant to their communities, where people feel increasingly cut off from one another. And may need communal spaces to meet.
0: 페이에는 사람들이 서로 점점 단절돼 있다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건물들이 다시 지역 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 건물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So the idea was to make the buildings once again relevant. To their communities. Relevant가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요.
1: So relevant just means that it's meaningful, that it's useful again.
0: Right.
1: So it's like, oh, so it wasn't useful before, no one cared about it, and now it has meaning.
0: Okay, so if something, if something is relevant to someone or something, 그럼 거기에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이라고 중요한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런 곳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
1: That's right.
0: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biennial's curators proposed various options for converting these deconsecrated churches, including art and musical installations, a tea garden, an indoor beach, and even a basketball court. The idea, Fayyan said, was to make the buildings once again relevant to their communities, where people feel increasingly cut off from one another and may need communal spaces to mee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Billie Eilish with Bad Guy.

0: that you're alone. You said she's scared of me. I mean, I don't see what she sees, but maybe it's 'cause I'm wearing your cologne.
1: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교회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양조장, 전시장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서 결국 의료시설로 바뀐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서점으로 바뀐 예도 있고요. 그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2: In Scandinavian countries, many church properties are maintained by the state, which provides funding to ensure the buildings stay open, said Henrik Lindblad, a heritage researcher affiliated with Uppsala University in Sweden, even as some are operating with few congregants. I call them zombie churches, Lindblad said in an interview, adding that the goal was to transform them into living heritage by transforming them into public community spaces.
1: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많은 교회 건물을 국가가 관리하며 신자 수가 매우 적은 교회들까지도 문을 계속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스웨덴 읍살라 대학교와 연계해 활동하는 문화유산 연구자 헨리크 린드블라드는 말했습니다. 린드블라드는 인터뷰에서 저는 이곳들을 좀비 교회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목표는 이 교회들을 공공의 공동체 공간으로 바꿔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단순히 이제 교회의 일만은 아니래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19세기 국가가 이 카톨릭 수도회를 해산하면서 대부분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비게 됐고요. 그리고 해당 건물들이 매각된 뒤에 이 병원이나 학교로 용도가 바뀌거나 뭐 여러 채 개인 주거 공간으로 또 나뉘었다고 합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2: In Scandinavian countries, many church properties are maintained by the state, which provides funding to ensure the buildings stay open, said Henrik Lindblad, a heritage researcher affiliated with Uppsala University in Sweden, even as some are operating with few congregants.
1: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많은 교회 건물을 국가가 관리하며 신자 수가 매우 적은 교회들까지도 문을 계속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스웨덴 읍살라 대학교와 연계해 활동하는 문화유산 연구자 헨리크 린드블라드는 말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라고 하면 각자 이렇게 privately owned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many church properties are maintained by the state 이라고 표현했네요.
2: In Scandinavia, it is. Right. Interesting. So anytime you see the word maintain with buildings, right. Sam, it is basically to keep that building in good operation.
1: Okay.
2: To keep you know, in good condition, keep it operating. And that's why we have the word maintenance office.
1: Right.
2: Because they maintain the apartments.
1: 유지보수하는
2: yeah, that's
1: 거니까.
2: Right. Oh.
1: 근데 이거는 maintained by 이 뒤에 the state이 나왔어요.
2: That's right.
1: 미국에서는 the state이라고 하면은 그 state government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를 얘기를 하는데
2: right.
1: 여기서는 the state이 주가 아닌가 보죠. 그렇죠?
2: No, it's the government.
1: 여기서는 federal government 같은
2: That's
1: 이런
2: right.
1: 느낌. So, 국가 뭐 정부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Right, which provides funding 한대요. 거기서는 funding을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To ensure the buildings stay open 하려고.
2: All right. The word ensure is E-N-S-U-R-E. So you see the word sure in there, right? So to ensure means you can think of it, make it sure.
1: Uh-huh.
2: Make it sure. Make it happen.
1: Make it happen.
2: Guarantee.
1: Yeah. 그러니까 건물들이 stay open, 계속 열려있는 것을 ensure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 funding을 준다. So ensure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0: 보장하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make sure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So to make sure the buildings stay open. 확실히 꼭 부러지게 만드는 거. Right. 연결해 볼게요.
1: I call them zombie churches, Lindblad said in an interview, adding that the goal was to transform them into living heritage by transforming them into public community spaces.
0: 린드 블라드는 인터뷰에서 저는 이런 곳들을 좀비 교회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목표는 이 교회들을 공공의 공동체 공간으로 바꿔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꿈이 있어요. 그렇죠? The goal was to transform them into living heritage 라고 했어요. Transform 시키는 거 into something else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를 변화시킨다, 모양을 바꾸다 정도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살아있는 heritage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Yeah. So when we think of the word heritage, we think of something historical,
0: right.
1: something that belongs in a museum or that, you know, we just look at.
0: Yes.
1: But here the word living means that it is alive right now. Mm-hmm. We are using it. Mm-hmm. It's existing not just in the past, but mm-hmm. it's in the very present moment.
0: Okay.
1: Yeah.
0: 뭔가 예전부터 우리가 받아온 것, mm-hmm. 과거에 좀 과거 지향적이라 볼 수 있겠죠. Heritage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받아서 현재도 있고 mm-hmm.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뭔가 그런 유산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legacy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Mm-hmm. 근데 legacy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미래에 남기게 될 legacy라고 해서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뭔가 민족, 국가 이런 식으로 크게 또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복잡해질 테니까.
1: Yeah.
0: So heritage라고 하는 거 정말 말 그대로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있었는데
1: yeah.
0: 지금까지 이어오고 내가 가져가는 유산. 근데 여기서 멋지게 living heritage.
1: Yeah, that's right. You're actively using it right now.
0: 살아있는 유산. 없어진
1: yes,
0: 게 아니에요.
1: That's right.
0: 네, 그것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또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transforming them into public community spaces로 바꾸면서 진짜 그렇게 하면 계속 살아남을 거잖아요.
1: Mm-hmm.
0: 함께 할 수 있으니까.
1: Yeah, sure.
0: Alright.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In Scandinavian countries, many church properties are maintained by the state, which provides funding to ensure the buildings stay open, said Henrik Lindblad, a heritage researcher affiliated with Uppsala University in Sweden, even as some are operating with few congregants. I call them zombie churches, Lindblad said in an interview, adding that the goal was to transform them into living heritage by transforming them into public community spaces.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라는 퀴즈였는데요.
1: Don't drive him away.
0: 그를 떠나가게 하지 마. 그를 떠나게 만들지 마. 그를 밀어내지 마. 다양하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은 Dreamer 님께 보내 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0: Right.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a song by Ed Sheeran. It's Lego House.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유럽에는 빈 교회가 정말 많아서 사람들이 좀비 교회라고 부르고 있대.
0: 좀비 교회? 뭔가 으스스한데 그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한대?
1: 서점이나 예술 공간, 심지어 농구장으로 바꾸고 있대.
0: 아, 거기서 자선 바자회 같은 거 하면은 나 바로 참여한다. 정리한 물건이 진짜 많거든 내가. 팔아야 될게 많아. 이왕이면 좋은 일 했으면 좋잖아.
1: 누가 네 거 사니?
0: 왜? 양말 거의 새 거.
1: 아, 안 사.
0: 이거 가져.
1: 안 사.
0: 가져가.
1: 안 사.
0: 네, 저도 모르게 다리를 들어버렸습니다. 네. 연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진짜 실제로 옆에서 양말 가져가라고.
1: I tell you, you know your passion for these dialogues is so tremendous, and I love being a part of it.
0: 큰일 났어요.
1: You know?
0: 이게 병이에요 지금.
1: Oh, I love it. I love it.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거기서 자선 바자회 같은 거 하면 나 바로 참여한다에서 나 바로 참여한다. 나도 할 거야. 이거 영어로 해볼 텐데요.
1: Right.
0: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1: Here, you know, you gotta have that feel like 바로 참여. Yeah.
0: 바로.
1: Yeah. So count me in.
0: Count me in. 나를 카운트 시켜서 들여 보내줘라.
1: Yeah.
0: 이게 뭐예요? 나도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껴달라는 얘기예요?
1: I want to do it. You know, I want to join. I want to participate. Please, please invite me. So it's like count me. You can see. You know, cute, like count me in, you know, you can do that.
0: Okay.
1: Or you can say, count me in. Yeah, have a little attitude.
0: 아.
1: Really depends on your style.
0: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고,
1: yeah.
0: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쌤, 제가 뭔가 파티를 열 건데,
1: Ooh, really?
0: are you coming or no?
1: Is there dancing?
0: Oh, of course.
1: Okay, count me in.
0: 이런 느낌으로.
1: Count me in. You know, like, it's really serious. Count me in.
0: 나 간다.
1: 간다.
0: Okay. 이거 안 되겠어요. 파티를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Okay, so I'm going to have to throw a crazy party.
1: Okay, yes, but... I heard you're pretty good at throwing those parties.
0: I am good. I'm good.
1: Really? Wow. Okay.
0: 다 초대 한번 할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Let's have, okay. It's an open party.
0: Count me.
1: Me. And, yeah. okay, everybody, all of our listeners, evening special listeners, together, count me in.
0: Yeah. 이거는 이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Yes.
0: 나를 진짜 머릿수 세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는 것처럼 세서 나를 안에 넣어줘라. 결국에는 나도 끼워줘. 나도 할래. 이거는 어떤 애티튜드를 전하든 정말 무조건 하겠다. 이런
1: yes.
0: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표현 중에서요. 진짜 근데 좀비 교회라고? 그러면서 마유가 좀 으스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으스스하다라고 얘기하면 scary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1: Oh, yes. We have another word. It's creepy.
0: Creepy.
1: C-R-E-E-P-Y.
0: Uh-huh.
1: Yeah. So if someone is creepy or if something is creepy, it makes

0: kind of scared, but mm-hmm. it's closer to makes you feel very uncomfortable.
1: Okay.
0: It's like, ooh, I don't like this feeling.
1: 뭔가 소름 돋고 ooh. 불편한 기분이 들고.
0: Yes.
1: 그러면 뭐 귀신이나 뭐 귀신 이야기가 creepy하다는 거 말고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계속 쌤을 쳐다보는
0: oh,
1: 거예요.
0: He is so creepy.
1: 아, 그럼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
0: Absolutely.
1: Okay, creepy. Mm-hmm. All right,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0: Europe has so many empty churches, and people are calling them zombie churches.
2: Zombie churches? Mm. That sounds creepy. What are they going to do with them?
0: Oh, they're turning them into bookstores, art spaces, even basketball courts.
2: If they ever hold a charity garage sale there, count me in. I've got tons of stuff to clear out, and it might as well go to a good cause, you know?
0: I'm sorry, nobody wants it.
2: Oh, you do?
0: No.
2: I know you do.
0: We don't want it.
2: Okay, good.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Sam. It was so much fun.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though, with our final song by Soul Asylum. It's Runaway Train.
1: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0: 장경판전은 행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 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 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 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 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 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e first day of fall, according to the sun.
0: 아, 그래요?
1: Yes.
0: 오늘이 가을의 첫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네. 진짜 가을이 빨리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을이 너무 좋죠. 가을이 오면 또 가을에 맞게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도 변하고 철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은 옷 쇼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today's expression. Well, when you shop for clothes, you really don't want to just buy any clothes without trying them on.
0: 맞아요. 입어봐야지.
1: 네.
0: 일단 사이즈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도 볼 수 있잖아요.
1: Sometimes it looks great on the display, but then if you buy it and take it home, then you wear it, something's different.
0: 그쵸. 남이 입거나 아니면 마네킹, 디스플레이 되어
1: 네.
0: 있는 걸 보면은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집에 가져와서 내가 입었을 때는 뭔가 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경우가 있죠.
1: So, to avoid regret, you can ask, Can I try this on?
0: 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on? 네, Can I try this on? Full sentence.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mission sentence once again is
1: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자,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는 Can I? 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Can I? 그래서 가게거나 뭐 아니면 회사거나 내가 뭔가를 해도 되는지 물어볼 때는 Can I?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Can I? 자, 일단 입어보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0: 입어보는 거, 뭐 써보는 거 다 try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입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향수를 뿌리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뭘 이 맛을 보는 것도 try를 써도 돼요. 그래서 시도를 해본다. try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Can I try? 제가 해봐도 될까요? 여기까지도 완벽한 문장이죠. Can I try?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근데 뭘 해봐도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넣어볼게요. try 자체는 시도하다 라는 뜻이지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어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입어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try on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on까지 붙여주면 완벽하게 입어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이 옷을 입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것이라는 this까지 넣을 수 있겠죠? Try this on. 이렇게 어순이 돼요. Can I try this on?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Can I try on this?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잭쌤?
1: It's not incorrect, I think, but it's not common. It doesn't sound right.
0: 맞아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try on 이런 걸 이제 구동사라고 부르는데 요 사이에 목적어가 오거나 아니면 뒤에 올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이에 끼는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특히 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요 사이에 낍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다. Can I try the dress on? Can I try on the dress? 이때는 사실 둘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대명사일 경우에만 사이에 낀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Can I try this on? 요 문장을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1: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before was how much is this postcard? But we could just say how much is this?
0: 그렇죠.
1: Now our sentence today is can I try this on? But let's be more specific. So put something else instead of this.
0: 좀 더 구체적으로 this 이것 대신에 더 구체적인 뭔가를 넣어보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명사 자리에 Can I try 뭐뭐 on? 이 뭐뭐 자리에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입어볼 수 있는, 뭐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한번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try these sandals on?
0: 오, 샌들. 샌들이죠, 그렇죠? 샌들을 신어봐도 될까요?인데 this가 아니고 이 경우는 these네요. 신발처럼 샌들도 왼쪽, 오른쪽 두 개가 한 켤레잖아요. 그래서 복수 취급해서 these sandals라고 합니다. Can I try these sandals on?
1: Can I try this raincoat on?
0: A raincoat. 뭘까요, 여러분? Rain은 비고 coat는 코트니까 우비를 뜻하죠. Can I try this raincoat on? 이렇게 물어보면 이 우비를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Now, English is usually very complicated. But in this case, it's simpler because you use put on for
0: 맞아요.
1: everything. Put
0: 그쵸.
1: on for clothes, put on for glasses, for belts, for shoes, for perfume, for hats. It's all just put on or wear.
0: 그래서 try on도 똑같은 거죠. 맞아요.
1: Right. So we can even do it with jewelry. Can I try this necklace on?
0: 맞아요. 영어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몸에 입고 몸에 지니고 하는 것들은 정말 간단하게 다 put on, wear 혹은 try on 입어본다라고 할 때는 착용해보다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나로 다 통일이 되거든요.

0: 목걸이도 똑같습니다. 이 목걸이 착용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necklace on? 이라고 하죠. 자, necklace가 목걸이인데요. neck, 목이죠. listen은 레이스예요. 그래서 목에 착용하는 레이스다. 이게 이제 합쳐져서 necklac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1: excuse me. Can I try this scarf on? 이 스카프 착용해봐도 될까요?
0: Of course. 물론이죠. Here's a mirror. 여기 거울이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사실
1: 괜찮겠습니다.
0: 괜찮아요?
1: I'll
0: 괜찮다.
1: take it.
0: 사신다는 거군요. 전또 괜찮다고 해서 싫다는 건줄 알았네요. 네, 그래서 Can I try this scarf on? 스카프, 영어인데 발음은 scarf.
1: Scarf.
0: 네,
1: Just
0: 하나의
1: one
0: 음절이에요.
1: syllable.
0: 맞아요. scarf.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Here's a tricky one.
0: 네, tricky? 어려운 게 있다고요? 뭐예요?
1: Can I try jeans? We're going to use this or these.
0: jeans. 청바지네요. 청바지는 this일까요? these일까요? 근데요, 잭쌤,
1: Yes.
0: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복수라서 물어보는 거겠죠. 네.
1: 맞습니다.
0: 바지류. 바지류도 오른 다리가 들어가는 쪽, 왼쪽 다리가 들어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라서 복수로 취급되죠.
1: And that works for everything, like jeans, pants,
0: shorts.
1: trousers,
0: 맞아요.
1: shorts. It all ends in S.
0: 다 S로
1: That's a nice
0: 끝나네요.
1: hint.
0: 맞아요. 그래서, Can
1: Can
0: I
1: I try
0: try?
1: these jeans on?
0: 그쵸. Can I try these jeans 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1: Can I try this ring on?
0: 오, 반지. 아까 넥클리스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Can I try this ring 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Wow, I really like that. Can I try your jacket on?
0: Oh, your jacket. 상대방의 자켓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산다기보다는 그냥 친구가 입고 온 자켓이 마음에 들어서 Can I try your jacket o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자켓 내가 입어봐도 될까? 이렇게요.
1: Let's do one more with S.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0: 선글라스. 우리는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요, 알이 두 개잖아요. 왼쪽 알, 오른쪽 알. 그래서 안경류, 선글라스, 안경 돋보기 다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 복수 취급하는 거다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Can I try these sandals on?
0: Can I try these sandals on?
1: Can I try this raincoat on?
0: Can I try this raincoat on?
1: Can I try this necklace on?
0: Can I try this necklace on?
1: Can I try this scarf on?
0: Can I try this scarf on?
1: Can I try these jeans on?
0: Can I try these jeans on?
1: Can I try this ring on?
0: Can I try this ring on?
1: Can I try your jacket on?
0: Can I try your jacket on?
1: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0: Can I try these sunglasses on? 네, 단수, 복수 다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신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서 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3: 물론이죠.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2: 감사합니다.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3: 확인해 드릴게요.
0: 아, 사이즈.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일단 처음에 손님이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
1: 아하.
0: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표현 맞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라고 했네요. 자, 탈의실. 탈의실은 영어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우리도 외래어로 사용하잖아요. 피팅룸. 그쵸? 바로 저쪽에 있다. 자, 바로. 이렇게 강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지, 저쪽에,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쓸지, 우리 많이 했던 표현들이에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물어볼 때 쓰는

0: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스몰 사이즈라고 했는데, 스몰 사이즈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즈 스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는. 자,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하다는 체크이니까 그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1: Can I try this on?
2: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1: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2: Let me check for you.
0: 아,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영어로는?
1: Can I try this on?
3: Can I try this on?
0: 아유,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Can I try this on? 이라고 했어요. 자, 입어보는 게 바지는 아닐 것 같네요. 그쵸? 왜냐면 this라고 했으니까. 바지면 these라고 했겠네요. 그쵸? 그거 힌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물론이죠.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2: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0: 물론이죠.
3: Of course.
0: Of course. 탈의실은 바로 저쪽에 있어요.
3: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0: The fitting room. 이곳에 있는 바로 그 탈의실이니까 the fitting room이라고 했겠네요. 그쵸? The fitting room is. 자,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를 쓰죠. 자,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기. Right over there 라고 했어요. 자, right가 바로라는 뜻이고요. Over there가 저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먼 느낌이에요. 그쵸?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거니까요.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1: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3: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0: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라고 했죠. 그러면서 스몰 사이즈도 있나요? 라는 질문은
3: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0: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명사 앞에 붙는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small size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do you have it in a small size? 라고 하면 맞아요?
3: 네.
0: 맞죠. 둘다이 경우는 됩니다. So, do you have it in a small size? 혹은 do you have it in a medium size? 다 되고요. 순서 바꿔서,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혹은 size medium? 이런 식으로도 둘다 가능하다는
3: 네.
0: 거
3: You could
0: 기억해
3: even leave
0: 주세요.
3: out size. Do you have it in a small?
0: 맞아요. size를 빼도 돼요. Do you have it in a small? 근데 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2: Let me check for you.
3: Let me check for you.
0: 네, let me check for you 라고 했죠? Let me 라고 하면 제가 뭐뭐를 해드릴게요 라는 말이에요. Check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확인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Let me check for you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3: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Can I try this on?
2: Of course. The fitting room is right over there.
1: Thank you. Do you have it in a size small?
2: Let me check for you.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3: Can I try this on?
0: 네, Can I try this on? 인데요. 연음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Can I? 그래서 큰 아이를 빨리 말하면 큰 아이 이렇게 되잖아요.
3: Oh, large child.
0: 맞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Can I? 그렇죠? 근데 약간 억양이 있는 거죠. Can I? Try? 그 다음에 this on, this on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3: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3: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0: 잘하셨어요. 그래서 큰아이 같긴 하지만 크하고 케 사이에 어딘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e sun? 같이 배웠고요.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들려주시면 됩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우리가 어제는 또 우리 주치 선생님이 잠시 네. 인생의 길을 잃어서 방황할 당시 멀리 중국까지 가서 한 그 스님을 뵙고 인생의 yes. 그 방향을 그분이 이렇게 지시해 주셨다. 혹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Thank you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0: Thanks 갖고는 조금 가볍다. 그쵸? Thanks는.
1: Thank you.
0: Thank you.
1: That's right.
0: 저는 그 thanks에 대해서는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public speech라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1: Okay.
0: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speech를 영어로 하고 이제 right. 그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이제 그 feedback을 받는 거였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적절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 okay.
0: 그 적절한 표현을 제때 못 쓰지 못하는 것도 좀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염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1: Sure, sure.
0: 스피치를 잘 해놓고 나서 끝에 가서 thanks a lot 이랬어요, 제가.
1: 어머 어머.
0: 네.
1: 아주 캐주얼하게.
0: 캐주얼하게. 어서 또 주소들은 거 있어서 thanks a lot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줄 알고 나중에 교수님이 넌 잘 해놓고 끝에 가서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That's irrelevant. 그러니까 relevant 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thank you for listening. 이렇게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고쳐달라 고쳐주셨습니다.
1: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딱 필이 왔어요 지금.
0: 네.
1: 딱 멋지게 스피치라고 좀 약간 진지한 자리잖아요.
0: 네, 맞아요.
1: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딱 멋지게 스피치하고 끝났는데 우리말로도 막 뭐 웅변대회 갔다가 끝나고 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네. 고마워요.
0: 네, 그렇죠.
1: 딱 그거야. 고마워요. 사람들 뭐지 이거는?
0: 고마워요.
1: 고마워요.
0: 네. 네 맞아요.
1: 그게 thanks a lot이에요.
0: 그러니까요.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hank you for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Right.
0: 그 선임한테 만약에 그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표현이 적절하겠군요.
1: Yeah, I think we always talk about context is really important. And understanding the situation, using the right expression in the right situation.
0: Yes.
1: It's really important.
0: I just used the word irrelevant.
1: Is irrelevant.
0: That okay? 괜찮아요?
1: Yeah, that's not relevant.
0: Oh.
1: It's not proper is probably better.
0: Proper. Yeah. 네, improper.
1: In that situation, that's improper.
0: 그렇죠. Yeah.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mproper라는 단어가 좋겠네요. I-M-P-R-O-P-E-R.
1: Yes.
0: 네, 맞습니다. 그 irrelevant 한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0: 있는 거죠.
1: Not related,
0: right? 네, 서로 yeah. 상관이 okay. 없다는 뜻이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Mm-hmm. 네, 자 오늘은요 116쪽이 될 텐데요. Right. 그 2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뭔가 불확실하거나 헷갈릴 때 담당 직원이나 현지 주민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Right. 자칫 본의 아니게 실례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다시 정문 입구를 찾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이게 정문 맞아요?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 상황에서 가능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저기 확실히 해두려고 묻는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0: 아, 네네. 여기가 정문 입구예요.
1: 아, 잘 됐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새치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0: 네,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서 한마디 했겠죠. 뭐, 즐거운 관람 되세요. 뭐 이런 말씀 꼭 하시잖아요.
1: Oh, like enjoy the
0: enjoy
1: show.
0: Enjoy the show.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에서 조금 이어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문을 찾아서 I'm looking for the entrance라고 이런 얘기 했었고 뭐 just right. Around the corner It's on your left.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정문이 있는지는 알게 됐어요. 그 right. 근처까지 가서 이제 이게 정문이 맞나?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지금 줄을 여기저기 서 있는 상황인데 이 줄도 있고 저 줄도 있고 자기가 잘못 서서 혹시라도 새치기를 하는 상황이 될까 봐 이런 right.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1: 오늘의 하이라이트 표현이 새치기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새치기.
0: 아, 새치기 같아요?
1: People get sensitive. Hey, hey, hey, you're cutting in line.
0: 그래, 그렇죠. 맞아요? 저는 즐그머니 너무나 당당하게 제 앞으로 새치기를 온 가족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 really?
0: 네,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셔서 이게 쭉 앞으로 서시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케이.
1: 그룹 새치기?
0: 네, 그룹 새치기도 있어요.
1: That's a terrible feeling.
0: That's so yeah. not cool.
1: Not cool.
0: 네, not cool.
1: 정말... 이럴 때 그 표현이다. Oh, 네. That's so not cool.
0: That's so not cool. 쿨하지 못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아, 저 확실히 제가 해두려고 묻는 건데요. 제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1: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0: 네,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라고 묻습니다. 자, do I 하면은 제가 뭐뭐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Yes.
0: Do I? 우리가 보통 do you는 많이 하잖아요.
1: Right. Do you, 너는 뭐뭐 하냐.
0: 그게, 그렇죠.
1: 그렇죠. 여기서는 do I.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0: 그렇죠.
1: Do I do this well?
0: 맞습니다. Right. 그러니까 do you 하면은 do you like it? 당신은 그게 마음에 들어요? 뭐 do you have a dog? 혹시 강아지를 뭐 키우고 있나요?
1: Right. 그러니까
0: do you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1: Right.
0: 근데 do I도 못지않다는 거죠. Do you만큼은 아니라도 do I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자신의 어떤 그 하는 행동에 대한 방법이 맞는지를 확인할 때 보통 do I라고 많이 말하게 됩니다.
1: Right.
0: 자, go in,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through here, 이곳을 통과해서 라는 말이 됩니다.
1: 여기로? 그렇죠.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0: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로 라고 해서 이때 여기가 here가 되고요.
1: Right.
0: 로, 네, 굳이 따지자면
1: right.
0: 여기로 라고 할 때 로가 through가 되는 거죠.
1: Through.
0: 네.
1: When you go through something, 뭔가 뚫고 간다도 through긴 하지만
0: 네.
1: 이 방향 여기로 이 지역이 맞냐? Is this location right? Is this place right? Do I go in through here?
0: Do I go in through here?
1: Right.
0: 네, 여기로 제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근데 이제 그걸 묻기 전에 just to make sure 라는 말이 나왔어요.
1: Right. Just to make sure.
0: Just to make sure.
1: I just want to make sure.
0: 네.
1: I don't want to make a mistake.
0: 그렇죠.
1: I want to do it right the first time.
0: 네.
1: 뭐 이런 맥락이죠.
0: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말을 하지 않고 Excuse me, do I go in through here? 해도 되긴 하겠죠.
1: No problem.
0: 네. Yeah.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Excuse me, do I go in through here?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 just to make sure 라는 말을 이럴 때 써도 된다 이 얘기예요.
1: Sure.
0: 그래서 확실히 해두려고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just to make sure. 근데 우리말로 하려니 조금 좀 약간 뭐랄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1: just a little bit.
0: 네, 확실히 해두려고 묻는 건데요 라는 말이 뭘 확실히 해두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1: Right.
0: 영어로는 just to make sure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1: Yeah, just to make sure.

0: Sure.
1: Just to make sure.
0: I want to be sure. I want to be sure that I'm doing this right. Correctly.
1: 그렇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라고 했더니,
0: mm-hmm.
1: 네, 여기가 정문 입구입니다.
0: Yeah,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1: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우리가 이제 어제는 the entrance를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0: yes.
1: 그 중에서도 main entrance, 정문 입구다라고 해서 this right. is the main entrance라고 대답을 하고 있군요.
0: So I think most people know this. 정문 하면 정이 메인이잖아요.
1: 네,
0: it's the
1: 네.
0: center entrance where everybody goes in. There's the side entrance, back entrance, 여러 가지 entrance가 있는데 정문은 언제나 main entrance. Like EBS has the main entrance.
1: Right.
0: Right. Next to the big road.
1: Oh yes, right. And there's a back
0: there's
1: in the back.
0: Like,
1: there's
0: like
1: another
0: a back
1: entrance.
0: Exactly. Right.
1: 그것도 back entrance라고 해요?
0: 뒤에 있으면 back이 맞죠. 정문의 반대쪽에 있으면 back이에요.
1: 근데 right. 그것도 역시 entrance는 entrance 맞죠.
0: Yeah, there's an entrance.
1: 그러니까 there are right. many entrances in different yeah. locations가
0: right.
1: 되는 거네요.
0: 입에 생각해 보면 약간 back이라기보다는 약간 옆에 있잖아. It's a side,
1: side entrance가 되나?
0: Yeah.
1: 아.
0: There are people use all the entrances.
1: Oh yes.
0: We have two side entrances. And also one main entrance.
1: 아, 두 곳이 있네. 옆쪽으로 그쵸? 문이 있고, 아, 입구가
0: right.
1: 있고. 아, right. 제가 그 최근에 한 야구 경기장을 생전 처음 가봤어요. 아, 한국에서는
0: right.
1: 생전 처음 가봤는데, 와, I could easily get lost. 한번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나왔다가 제가 제 자리를 못 찾았어. Because there are many, many entrances there.
0: Many entrances.
1: 아, 네, 참, 네,
0: to your 영화. seat.
1: 네, 그 손에는 떡볶이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I was completely lost.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0: Make sure you know your entrance properly.
1: Oh yes, properly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자, okay, just to make sure. 그다음에 do I 뭐뭐뭐라는 거. 그다음에 main entrance까지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2: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3: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1: This is the main entrance. 자, 그랬더니 아유, 잘 됐네요. 즉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는 뜻이겠죠. 잘 됐네요.
0: Great.
1: Great.
0: Wonderful.
1: Wonderful. 자, 그런 한 다음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새치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1: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혹시라도 잘못 뭐 들어왔다가 남들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 그 새치기라는 셈이 돼버릴 수가 있으므로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 본인의 의도를 정확히 말하고자 할 때 I didn't want to 혹은 반대로 I wanted to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이분은 꼭 메인 엔트런스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들어가는 거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다른 엔트런스가 많은데.
1: 그렇죠, 맞습니다.
0: 아,
1: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실 내가 뭐뭐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덧붙일 때 이렇게 I didn't want to. 물론 약간 불필요한 설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말하게 됩니다.
0: Because you don't want to make a mistake.
1: 그렇죠. Just want to be careful.
0: You don't want other people to be mad at you.
1: 그렇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라도 by mistake, by mistake. 그러니까 실수라는 말은 mistake. 근데 실수로라고 하면 by mistake이 되거든요.
0: Right.
1: 새치기하다, cut in line, cut in line 하는 수가 있을까봐 미리 확인한다고 하는 거죠.
0: So please don't cut in line. 보영 쌤. Have you ever cut in line before?
1: 저는 솔직히 안 감히 글쎄 본의 아니게 했을지 몰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0: Really?
1: 네.
0: You live such a proper life.
1: 아니 뭘 또 그게 proper life예요.
0: You're 원래... such a good person.
1: 선생님 뭐 있어요?
0: 많죠.
1: 아 그래요? Cut in line 한 게?
0: 성인 돼서는 거의 안 하는데.
1: 거의 안 해.
0: 거의 안 한데. 거의 안 해. By mistake 할 수 있죠.
1: 아 그렇죠. By mistake 할 수 있죠.
0: But when you cut in line, yeah. It's rude. It's
1: 그렇죠.
0: really rude in society, right?
1: 아우, 너무 속상하죠.
0: I know.
1: 저는 even when I'm driving, 그러니까 운전을 할 적에도
0: oh,
1: 누가
0: right.
1: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0: Cut off.
1: Cut off the right. lane이 되는 거잖아요.
0: Right.
1: 그래서 들어올 적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양보를 해드리는데 왜냐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0: 네.
1: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이분은.
0: Oh, you're so nice.
1: 아니, 그렇게 하지
0: 나도
1: 않고서는. 저는 화장실까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0: That is absolutely true.
1: 네. 자, I didn't want to. 제가 뭐 말 하고 싶진 않아서요. I didn't want to Cut in line. 선생님, cut in line을 조금 빠르게 발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Cut in line.
1: Cut in line.
0: Cut in line.
1: Cut in line.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1: I didn't want to cut in line.
0: By mistake.
1: By mistake. 그렇게. Right.

0: 그것도 알고 있어야겠다.
1: Unique expression, right?
0: 그렇죠. Jump the queue. Right. 자, 여기서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였습니다. 들어보세요.
2: Great.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0: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나는 뭐뭐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라는 뜻의 말이 I didn't want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유,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1: Oh, you're totally fine.
0: You're totally fine.
1: You're totally fine.
0: You're totally fine. 자, 다른 식으로는 you're all good.
1: 아, 그 표현 좋다.
0: 네.
1: You're all good.
0: You're all good.
1: All good.
0: 네, 이거 11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한 코너가 있는데요.
1: Right.
0: You're totally fine 대신에 you're all good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하나 더 있죠, 문장.
1: Well, after you're all good, 음? like you're totally fine, no worries.
0: 네.
1: That's okay.
0: That's okay. 그렇습니다.
1: You're okay.
0: You're okay.
1: Yeah.
0: No worries at all.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1: That's right.
0: 여기서 뭐 cut in line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You're totally fine. 당신은 그 자체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You're totally fine.
1: Mm-hmm.
0: 자, 그랬더니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그렇죠. Thanks for letting me know. 우리가 어제는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Yes.
0: 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짧은 표현입니다.
1: Right.
0: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Yeah, thanks
0: 네.
1: for letting me know.
0: 그렇죠. 이게 제일 안전한 말 같아요. 어떤
1: When
0: 경우라도.
1: somebody tells you something 어. that you really wanted to know, you feel good, you feel relieved. 아, oh, 다행이다.
0: 네.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Yeah.
0: 네, 알려주셔서 몰랐더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Yes.
0: 이렇게 해서 또 한국인의 어떤 그 대외적인 이미지도 올라가고 그렇지
1: That's
0: 않겠어요?
1: Right. We are all ambassadors of Korea.
0: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1: I think so too.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You're totally fine.
2: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네,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3: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2: Great.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3: You're totally fine.
2: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여기로 들어가면 저 되는 건가요? 라는 말도 있었고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등등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1: Mm-hmm.
0: 자,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 제가 잘 몰라서 확실히 해드리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3: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1: Just to make sure, do I go in through here?
0: 네, 여기가 정문 입구예요.
3: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1: Yes, this is the main entrance.
0: 아유, 잘 됐네요. Great.
1: Great.
0: 아, 제가 사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새치기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요.
3: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1: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
0: 아유, 전혀 문제 없습니다. You're totally fine.
1: You're totally fine.
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여기까지입니다.
1: Fantastic. Good job.
0: 잘하셨어요.
1: All right.
0: 그 I didn't want to라는 말 있잖아요.
1: I didn't want to.
0: 네, 나는 뭐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이제 직역이 되는데 이거 언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조금 몇 개의 예문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Right.
0: 118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좀 공손하게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거나 뭐 말이 좀 길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1: Right.
0: 자, 그럴 때 아유 제가 왜 그랬냐면 괜히 이렇게 좀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1: I didn't want to sound rude.
0: I didn't want to sound rude. 좀 rude하게 들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의도였다. I didn't want to sound rude. 또 미리미리 이렇게 연락해서 어떤 걸 물어볼 경우에 괜히 제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1: I didn't want to hurt your feelings.
0: I didn't want to hurt your feelings. 이게 본인의 의도를 말할 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1: Perfect.
0: 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1: Good
0: 저는
1: job.
0: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track, 뜻은 추적하다, 기록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United Nations Benchmark Food Price Index, which tracks monthl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rices of globally traded food commodities, edged up in July as recent heat

0: heatwaves and energy price dynamics pushed up quotations for cereals, vegetable oils, and sugar.
1: 여기서 track이라는 표현은 변화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The app tracks daily spending habits.
1: 그 앱은 일일 소비 습관을 추적합니다. 뉴스에서 track progress, track the sprea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track
1: 꼭 기억하세요.
2: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작은 뭔가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는 이 특성이 결정적이었다. 만일 마틴이 왜 내가 아니라 그 애죠? 라고 물었다면 그 작은 뭔가가 더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그토록 사소한 것으로 이토록 크게 어긋난다면 미쳐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쁜 쪽으로 곤두박질 친다. 언제나 하잘 것 없는 게 차이를 낳는다.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책, 두 번째 아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존 메이어가 부른 Stop This Trai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문학 수첩에서 펴낸 소설입니다.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책두 번째 아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희진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이 소설들이 한국에 꽤 번역이 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또 국민 작가로 통하는 그런 작가신데요. 저는 이분의 소설 중에서 이두 번째 아이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었어요. 번역된 책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제 관심사랑 좀 많이 닿아 있기도 하고 약간 겹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프랑스 행사를 갔을 때도 같이 세션을 맡아서 했던 교류했던 작가님이기도 해서 행사 전에 미리 읽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출발점과는 조금 다르게 이두 번째 아이의 이야기는 약간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리포터 오디션에서 떨어진 최종 후보에서 떨어진 소년 마틴의 이야기, 그 삶이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제 뭐 당선된 사람 그리고 우승자를 생각을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그 오디션에 최종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는 뭐 일반 대중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기억은 그 최종 우승 후보였다가 떨어진 그러니까 2등인 그 당사자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계속 꾼다면. 그래서 이 마틴은 내가 왜 해리포터가 되지 않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놓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문장값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랑 그 대니얼 레드클리프랑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 작은 뭔가의 차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진짜 범접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차라리 포기할 텐데 아주 작은 한끗 차이가 있어. 그 한끗 때문에 너는 안 되고 걔는 된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이 야박하고 아깝고 안타깝고 그래서 속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또 그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윤설아님, 신랑이 미국 출장을 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시댁에 내려가는 중에 들어요 하시면서 아이들은 세상 곤하게 자고 있고 잠시 커피로 잠을 깨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세상 곤하게 자고 있고 잠깐 휴게소 들리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기차로 움직이시는 중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그려보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 또 굉장히 그 시댁 어르신들이 아주아주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커피로 잠 깨시고 아마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전 잘 하시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즐겁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길 위에서 북카페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신수아님. 차이를 낳고 차이를 버리는 것도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써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그 필터 교체가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북카페가 옆에 있을 테니까 계속 환기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박윤영님, 고은님 어제 제 메시지 읽어주시고 응원의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제 대상 포진, 그쵸? 안면 부러 온거 소개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얼른 다 나아서 10월에 합정동에 사는 테니스나무 북토크에 꼭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이 테니스나무, 네, 북토크가 몇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10월. 입니다. 10월 15일에 북토크가 있는데 뭐 살펴보면 그 정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카페인 분들 또 만나게 되면 꼭 저에게도 카페인입니다.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해화동 소년의 특별한 사람 존 박의 폴링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희향님 비롯해서 많은 카페인님들 또 보라로 북카페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저의 이 옷을 알아봐 주셔서 네, 살짝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얘기 드렸죠? 그 제가 파리 여행 가서 짬을 내서 옷을 두벌 샀는데 그 중에 하나 어제 입었었고요. 그것은 굉장히 저보다 태어난 지 오래된 옷이었고 이것은 오래된 옷은 아닌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류의 옷이어서 오늘 또 방송 이후에 옷 관련과 이제 테니스 나무를 연결한

컨텐츠에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영감을 주는 룩을 좀 챙겨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주는 룩이 뭐지? 하면서 사연이 있는, 깃들어 있는 그런 옷이라서 또 입고 왔습니다. 저 옷장에 보면 근데, 예, 지금 약간 라벤더 퍼플 요런 류인데, 이런 옷들만 가득하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걸또 샀네 싶긴 했는데, 또 약간 재질과 또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또 유혹을 던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장수지님. 아기 낳고 라이브로 처음 들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고은 작가님 목소리 들어서 반가워요. 테니스 나무도 구매해놔서 틈틈이 읽으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신간 구매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지님 진짜 그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듣기 말고 생방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네요. 아기도 함께 듣고 있을까요? 어린 카페인으로 옆에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수지님이 또 라이브로 북카페 이렇게 생방 함께 하시는 동안 또 북카페가 계속 사연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자주 사연 던져주시죠.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이 테니스 나무 읽은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감동받았습니다. 긴데 다 읽을 순 없고, 요런 부분은 이제 작가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쿵 맺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만 읽자면 허구의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어디엔가 분명히 태호와 미아가 있을 것만 같아요 하는 부분들. 소설 속 인물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늘 위트와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작가님의 소설이 이번에는 거기 더해서 현실의 문제들이 담기면서 너무 생생하고 많이 슬펐어요 하시면서 너무 다 읽고 슬퍼서 앞으로 돌아가서 그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다시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내기가 싫어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테니스 나무를 읽고 알아주셔서 이게 앓는다 있죠? 정말 그 고통을 내 온몸으로 이렇게 앓듯이 그렇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귀향입니다. 정말 그 귀향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요. 오늘은 영원 회귀의 시간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귀향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시간을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팽팽한 직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뻗어나가는 이 직선의 궤도 위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이처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소모되기만 하는 일상의 시간을 세속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직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밑바닥의 감정까지 고갈되어 숨이 차오르는 피로감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 직선의 트랙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진작에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독한 소모의 굴레를 끊어내는 지혜로운 장치를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절이나 고대의 축제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시간, 즉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엘리아데는 이를 가리켜 영원회귀라고 칭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오래된 의례를 반복하며 기억 속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그저 과거를 향한 비효율적이고 낡은 답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화학적 관점에서 이 반복은 결코 퇴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주하던 직선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내 삶이 처음 시작되었던 태초의 원형으로 돌아가 존재의 에너지를 새롭게 갱신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고향의 문지방을 넘는 이유는 그곳에 일상의 피로를 지워줄 안락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된 순리를 감각하며 내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다시금 고유

유한 좌표를 확인하는 실존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만물이 태어나고 쓰러짐을 반복하듯 시간 역시 둥글게 몸을 말아 원점에 닿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직선을 그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세상의 재촉 속에서 기꺼이 뒤를 돌아 원점으로 회귀할 줄 아는 이 둥근 궤도야말로 현실의 팍팍한 굴레로부터 인간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지적이고 숭고한 본능입니다.

조나스 브라더스 스위치 풋이 함께한 곡 Greetings from Your Hometown 띄워드렸습니다. 아, 진짜 명절 앞두고 연휴 앞두고 우리가 짚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풍경, 그리고 너무 역사가 오래된 거,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에 그때는 되게 유용했을 법한 이 연휴의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선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이렇게 정말 하룻밤 사이에 막 배송도 탁탁탁탁 되는 이런 소비의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잘 짚어준 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그동안 사느라

다 닳아버린 우리 시간들을 새롭게 또 충전하고 갱신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 회귀로서의 어떤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미경님, 우리 아이들도 엄마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굉장히 이내 아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참또 아름답고 소중할까 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인혜님은 편지 쓰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편지 쓰면서? 북카페로요? 지금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한번 일부러 말해본 거예요. 혹시 그럼 보내주시려나 싶어가지고 북카페로 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괜히 김칫국을 좀 해맑게 먹어봅니다. 마셔봅니다. 그리고 하아영님이 저 오늘 파리지앵 헤어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늘 생각했지만 좀 튀는 스타일이 이상하게 잘 어울려요. 칭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늘 생각하셨다는 부분이, 아, 느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약간 튀는, 아주 튀는 거 말고 약간 튀는 옷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라디오긴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실 수 있게 이 앞에 이 셔츠 브라우스 카라 부분이 되게 필요 이상으로 길어요. 토끼 귀가 아래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뭐랄까?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아니라 지느러미?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 망망대해를 헤엄쳐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들. 네. 제가 좀 추구미까진 아닌데 재밌어 합니다. 0686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작가님 엄청 반가워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엄청 강조해 주신 것도 좋고요. 정재현님도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그리고 박진영 권하드박 박지민이 함께한 곡 부산에 가면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날 건데요. 우리 약속했었죠. 뭐뭐 다시 일로 만나기로. 그래서 저는 윤고은 다시 일로 지금 와 있다고 치고 두 분도 아마 김상혁 다시 일, 김소연 다시 일로 오시지 않나 기대하면서 모셔볼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보고 싶으셨죠?
2: 네.
1: 이렇게 바로 소연 시인님. 너무 빠르니까 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너무 빠르니까 이건 거의.
0: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대답 네. 일부러 좀 망설였잖아요.
1: 아, 진짜.
0: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1: 아, 두 분 저를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거의 너무나 잘 반겨주시고 얼러주시는 느낌까지 듭니다. 아, 지난주 방송은 제가 카페인의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약간 고급스럽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우리는 또 너무 고급스러우면 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다시 왔어요. 편안하게 또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2주 전에 그 버스 얘기하면서 7번 버스랑 7-1번 버스가 경로가 비슷한 듯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도 네. 김소연 다시 일은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다시 일로 만나기로 네. 했잖아요.
2: 네.
1: 네. 다시 일로 오신 건가요?
2: 네. 네.
0: 나 이거 빨리 대답해서 진정성이 떨어지는데.
1: 아니, 두 분이 진정성 떨어지는 그 속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표정과.
0: 딴 데 보고 대답했어요.
1: 그 음 자체가 그 되게 그, 그래, 뭐 이런 느낌의 음이어가지고 첫음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일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0: 네, 아, 저는 그 평소에 안 입던, 다른 데서 안 입었던 반짝이 바지를 사서, 많이 반짝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 살 때, 그 잔디 부장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이 바지를 사려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근데 다시 일이 되기 위해서 샀습니다.
1: 지금 입고 오신 거예요?
0: 네,
1: 못 봤지? 네. 지금 이따가 노래 나가는 네. 사이 한 바퀴 빈 그로 돌아주세요. 네.
0: 일어나라 그럴까 봐 너무
1: 아니요.
0: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1: 의자 끄는 소리 나고 이러니까 아, 다시 일로 오셨고요. 네.
2: 예, 저도 소연진이. 다시 일로 오니까 더 기분 좋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조금 평소보다 명랑하게 뭔가를 할 수 있으려나? 기대를 저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1: 지금 일단 소연 씨님은 표정이 다시 일이 확실합니다. 지금 표정이 지금 네. 거의 약간 스마일 캠페인 수준으로 지금 다시 일을 하고 계신 느낌이 들고요. 저는 아시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지느러미 같은
0: 토끼 귀
1: 예, 요런 걸로 이제 네. 왔으니까
2: 네.
1: 이게 평소의 모습은 아니겠죠?
0: 네.
2: 평소의 모습인데요.
1: 네, 아무튼 그렇게 왔습니다. 네,
0: 평소의 모습이 아닌데 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긴 해요.
1: 잃어버린 내 조각을 네, 찾은 네, 듯한 네. 느낌. 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오늘 다시 일로 평소랑 조금 다른 무리하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인혜님, 우와 반짝이 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0: 아, 그런데 또 그렇게 반짝이진 않는데 잔디 부장 입장에서는 반짝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집어서 고집을 부렸더니 아유, 진짜 화려한 거 고르는 습관 진짜 못 고친다고 저를 한심하게 봤어요. 요즘 많이 고쳤는데 예전에는 그냥 노랗고 황금색 뭐 이런 거 무조건 그쵸. 집었거든요.
1: 아,
0: 지금은 많이 고쳤습니다.
1: 황금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어두운 색인데?
0: 돌긴 해요, 황금색 약간 돌긴 하는데.
1: 네, 네,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0: 네.
1: 먼저 상혁 시인님 거부터 볼게요.
0: 네, 이원 시인의 산문집 어슬렁과 기웃거림. 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요거를 골라온 이유는 초반에 어떤 풍경이 나와요. 근데 제가 요 풍경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이 풍경에 한번 가보셨던 분은 요게 너무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읽어도 예뻤거든요. 요 풍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0: 보면 요거를 읽을 때 글의 뭐 중심은 뒤쪽에 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어떤 글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절두산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동상을 지나 독일 가문비 나무 옆에 돌에 앉는다. 강물이 보이고 건너편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강 위로는 강동 쪽으로 나가는 강변북로가 있고 강물 앞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그 길 안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은 정말 작구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알게 된다. 강물은 저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저 앞을 잠시 저렇게 조그맣게 지나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으면 가만가만 욕망이 가라앉았다. 눈이 해주는 깨끗한 기도. 너무 간절해지면 경건해진다. 간절해지면 꼼짝할 수가 없다. 기도를 하기 위해 포개진 두 손이 경건한 것은 그토록 간절하기 때문이다. 간절해지면 목소리는 사라지고 손이 남는다. 간절해지면 안으로 들어간다. 간절한 것은 몸 안에 살게 되고 밖으로 꺼내지지 않는다. 기도는 안의 것이지 밖의 것이 아니다. 기도가 종교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오해다. 기도가 종교적인 것은 맞지만 기도는 종교만의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운명론자의 것도 아니며 나약한 자의 것도 아니다. 기도는 중용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며 자연의 방향이다. 내 안에 어린아이에게 또는 내 안에 절대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0: 구노 작곡의 아베 마리아 작품 번호 카탈로그 구노 89A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이원 시인의 에세이 어슬렁과 기웃거림에 담긴 글 만나보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금 박주영님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이 선곡에 아베마리아가 또 시각장애인 보첼리의 아베마리아라서 더 간절하게 들린다고 하시면서 울고 계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정경희님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빌딩 위에서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하셨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이것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삼각대기가 저더 좋긴 한데, 빌딩에서도 가끔 내려다보면 마음 이상해질 때 있어서 둘이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요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하나는 내가 절두산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아, 여기에 저는 처음에 절두산에는 요 구절을 봤을 때는, 아, 되게 어디 또 좋은 지방 놀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절두산, 네, 절두산 위치조차 아예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너무 상식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저 기도에 관한 얘기였는데, 아,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할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예전에 이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지도 꽤 됐는데, 누군가 그냥 뭔가 아큰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기도해 줄게 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게 오히려 교회를 다니던 시절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 누군가 그냥 사회생활 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안에서는 대단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뭐두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좀 읽어갔습니다.
0: 그 예전에 이문재 시인이 북카페에 기도문을 모아서 엔솔로지로 이제 기도 시집을 가지고 이렇게 엮으셔서 들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세상 곳곳에 정말 그 기도문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는데 위트 있는 것도 있고 막 험한 것도 있고 아 그냥 되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 기도문을 쓰는 마음, 기도문을 읊조리는 마음하고 시를 읽고 쓰는 마음이 되게 많이 닮았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뭐 종교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삶의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어떤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요. 그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그 구절도 생각났는데, 예전에는 뭐 신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요즘은 누가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불행을 겪을 때는 그냥 왠지 아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되는 일이 맞나? 아 이런 말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절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네.
0: 어떠셨나요?
2: 아,
0: 이문재 시인.
2: 저는 이 절두산이 저한테는 되게 어린 시절에 중요한 장소였어요. 제가 절두산 근처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 집이 망원동에 있었는데 하굣길에 집에 오면서 꼭이 절두산 여기 아마 같은 돌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건너편에 국회의사당도 보고 하면서 딱이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라서 뭔가 불만도 더 많고 마음속에 들끓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집에 가져가기 싫어서 절두산 공원에서 혼자 이렇게 넋을 놓고 좀 있었는데 뭔가 그 얘기를 쓴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너무 저의 청소년기에 어느 벤치나 돌 같은 데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의 뒷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0: 이성희 님도 지금 절두산 성지에서 제가 느꼈던 경외와 부끄러움이 생각났다고 사연
2: 그죠, 그죠.
0: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비가 없는 아기들의 무덤도 있었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1: 여기 꼭

0: 가서 좀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가 거기서 나도 기도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1: 이원 시인님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시를 쓰신 게 아닐까.
2: 그쵸. 거기 가서야 기도가 진정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느껴서 이 글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흐름 속에서도 간절해지면 목소리가 사라지고 손이 남는다라는 요
1: 네.
2: 과정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기도는 중용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것이다. 요거를 상혁씨님이 읽어주실 때 너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
2: 너무 좋았어요.
1: 아마 카페인 분들도 많이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오 What a World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계속 이어갈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 오늘도 작품 4편 가지고 오셨습니다. 1부에서 이원 시인의 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9444 쓰시는 카페인님이 어릴 땐 기복적인 기도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의문의 기도가 많아집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게 맞나요? 요거 한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하는 기도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건 저 사람에게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정말 맞는지. 네. 그렇죠. 8912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볼까요?
1: 저는 연휴 겸 요양 겸 갑자기 제주에 왔어요. 전에 작가분들 사이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 절에 왔어요. 다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그런 곳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제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1: 네네. 그런 듯합니다.
0: 어디예요? 8912 쓰시는 카페인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다시 1로 오늘 만났는데 그 다시 1이라고 하는 그 명명 자체가 너무 산뜻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저의 다시 일은 춤추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춤을 춘다는 건 경박하다고 생각했던 편견을 깨보기 위해서 이제 영심 다시 일로 댄서가 되신 거죠. 이런 행위가 정말 다시 일로 시도하기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2: 네. 그죠. 맞아요.
0: 평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거.
1: 반성하게 됩니다. 뭐 바지 좀 갈아입었다고 다시 일이 되는 건 아니고 춤 정도는 추어야 다시 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저에게 큰 자극이 되는 다시 일입니다. 이거는.
0: 근데 바지 패션을 바꾸 옷차림을 바꾸는 것도 되게 큰
1: 바지 하나 바꿨는데요. 뭐.
0: 아, 그럼요. 도전입니다. 근데 이제 북카페 방송에서는 보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상체만 잡히잖아요. 카메라에.
2: 그렇죠. 네.
0: 위에를 한번 다음에는 도전해보시면.
1: 그럼 아래를 또 예전처럼 입고.
0: 아, 그럼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한쪽이라도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나의 사유 재산이라든가 가장 별난 것 같은 책으로 한국 독자들 마음 사로잡았던 메리 루플 시인이 시집이 나왔어요.
0: 네.
2: 던스라는 제목으로 시집이 나왔고 그 번역을 안태훈 시인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메리 루플의 작업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덕질을 하다가 그러니까 원문인 영어 버전의 시를 이렇게 혼자서 읽고 심심풀이처럼 혹은 네. 사람들하고 시모임하면서 이렇게 번역해보고 그렇게 하던 게 무르익어서 이제 번역 시집으로 나왔는데 와. 시집이 참 재밌었어요. 아 역시 메리 루플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0: 있거든요. 그 던스도 약간 뜻을 말씀드리자면 바보라는 뜻 중에서도 약간 모자란 바보라기보다 뭐가 좀 느리게 깨닫는 바보 그런 뜻을 가진 말이고 메리 루프리 약간 던스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시 작업도 해왔고 그랬더라고요. 그 중에서 재밌는 시 하나를 골라와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우리가 만난 방식, 메리 루플. 나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 무 그네를 탄채 채소 쟁반 위로 쭉 뻗어나가는 작은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남자도 무였고 나는 행복했다. 무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마을이 있다면 가장 행복할 텐데. 뷔페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은 무 사람들이 있다면 방 안의 무 사람 각자에게 자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반은 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제일 좋은 건 작은 가위 한 자루를 들고 다니며 세상의 작은 조각들을 싹둑 잘라내 집으로 가져가는 일. 이 가위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 가위는 손톱을 잘랐다. 이 가위로부터 나의 파편들이 나온다. 무에서 장미를 오려낼 수 있고 더큰 사람들의 방 안에서 즐겁게 그네를 타는 작은 사람들도 오려낼 수 있다. 그큰 사람들은 천에서 오려낸 흥분한 군중. 연회장에서 나는 그의 옆에 섰다. 그네를 밀어주자 그는 내게 미소 지었다. 단짝들이 최고다. 한 단쯤 있으면 좋다. 우리는 각자 터무니없는 멜론을 한 조각씩 골랐고, 작은 고요를 위해 씨를 발라냈다. 밭이 무로부터 기쁨이 나온다.

0: 코린 베일리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왔습니다. 물결점에서 펴낸 메리 루프레 시집 던스에 담긴 시, 우리가 만난 방식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1: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재밌다. 요것도 눈에 띄었지만 무 자체가 너무 귀엽고 마지막에 멜론을 잘라가지고요. 실을 빼거든요. 그
0: 네.
1: 실을 작은 고요를 위해 실을 발라냈다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얼마 전에 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이가 멜론을 사줬더니 너무 맛없다고 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0: 어머머.
1: 무도 맛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 그것만 싹 잘라내면 무랑 구별이 안 돼서 무랑 단짝이 될 수도 있겠네 멜론이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환상으로 진입하잖아요.
0: 네.
1: 이런 게 너무 뭔가 영미권 작가들의 어떤 느낌은 요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동화 고를 때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판타지 동화 골라줄 때는 확실히 번역서가 훨씬 많고 한국은 현실주의 뭐 동화가 훨씬 많아요.
0: 네.
1: 근데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환상으로 들어갈 때몇 가지 뭔가 단계를 거쳤을 것 같아요. 현실과 중첩되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잡아서 현실로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0: 네.
1: 너무나 문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 나오듯
0: 그쵸.
1: 뷔페에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고 갑자기 무 사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0: 네.
1: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0: 네.
1: 놀랐습니다.
0: 한두 번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닌 것
1: 네,
0: 같아요.
1: 아이, 너무
0: 맞아요,
1: 능숙해요.
0: 맞아요. 네, 소연 씨님은 이시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2: 상혁 씨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거의 겹치는데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라는 정말 싫어할 것 같고 이
0: 네.
2: 싫어한다라는 이한 줄을 쓰면서 이미 그 다음을 뭘 쓸지 본인이 느끼고 있을 때이 싫어한다라고 쓸때 기분 같은 게 그냥 전달된달까요?
0: 와, 네.
2: 그래서 메리 루플의 글을 읽고 있으면 메리 루플이 메타인지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전달돼서
0: 네.
2: 그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뷔페에 소란함을 걷어내지 않고 그냥 넣어둔 게,
2: 그쵸,
0: 네,
2: 그쵸.
0: 그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2: 예.
0: 그래서 일단은 딱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 카페인님들도 저도 뷔페, 정경희님 사연 보니까 개인적으로 뷔페를 안 좋아해서 자세히 관찰을 안 해서인지 신선하게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모두 그 공간에 일단 온 상태에서. 그
2: 그쵸.
0: 소란함 속에서 지금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그 환상 속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2: 네, 그럴 때그 익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싫은 장소여도 상관없는 이 뭔가 패기라고 해야 되나?
0: 네.
2: 메리 루프리 늘 그런 기지를 시 속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이 작은 가위 한 자루를 들고 다니며 좋아하는 걸 싹둑 잘라내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 이
2: 네.
0: 마음 너무 좋아
2: 그죠.
0: 보여요.
2: 예.
1: 요 상상은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실제로 뭔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잖아요. 어디
0: 네.
1: 보다가 예쁜 꽃 아니면 어떤 천이 너무 예쁠 때 끝에 가져가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가위가 있다.

0: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1: 그죠.
0: 했고,
1: 타인에겐 보이지 않는
0: 네,
1: 감이. 그쵸.
0: 내가 잘 나가도 티는 안 나지만 내 주머니 속에 쏙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가위를 갖고 있는 거라는 느낌도 드네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0: 네,
1: 그죠.
0: 가져오죠.
1: 네.
0: 기억으로라도, 눈으로라도 가져오니까요.
1: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서 또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고.
2: 그죠, 그죠.
0: 저는 이거 못 썼을 것 같은 게, 첫 줄에, 저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아, 요 감성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또 뒤를 읽다 보니까, 이거 좋아한다로 바꾸고, 내 식대로 써도 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 그것도 너무
0: 네.
2: 재밌겠어요.
1: 그렇다면,
2: 써주세요.
1: 진짜요. 만약에 이 형식을 좀 그대로 가져간다면, 방향만 바꿔서, 그럼 무사람 말고 무엇을
0: 저는
1: 선택하실 건가요?
0: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뷔페는 저는 좋아해요. 근데 무는 싫어하거든요, 또.
1: 네.
0: 그래서 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뷔페를 좋아한다고 시작해서
1: 네.
0: 차라리 멜론으로 시작하면 시작하지, 무는 제가 생으로 잘못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1: 네.
0: 네.
2: 그러면 무에다가 그 씨를 박아 넣으면서 오히려 밭이
0: 멜론으로
1: 아
0: 만들어.
1: 이 상황을 완전
2: 기쁨이
1: 역전하듯이
2: 나온다.
1: 네, 지금 새로운 조립을 막 하는 느낌인데 이 여기 시에 등장한 멜론 그 부분에도 보면 그냥 멜론도 아니고 각자 터무니없는 멜론이라고 썼잖아요.
0: 네.
1: 이런 수식도 너무 재밌어요. 눈길을 끌게
2: 그쵸,
1: 만들어요.
2: 그쵸.
0: 네.
2: 예.
0: 그 밭이라고 하고 뒤에 터무니없는 멜론도 너무 귀엽고 작은 고요. 저는 이 고요가 고요라고도 느껴지고 그냥 평화라고도 봤어요. 그래서 멜론이지만 그냥 씨만 발라내면 우리 옆에서 고요하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누군가로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봤지라고 멜론 얘기는 또안 하고 무로부터 기쁨이 나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전체적으로
1: 그렇죠.
0: 재밌었습니다.
2: 저는 메리 루풀이 제일 터무니없으면서 멜론한테 터무니없다라고 말하는 요런 부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1: 깜찍하네요, 진짜. 단짝들이 최고다. 한 단쯤 있으면 좋다. 이런 것도 이 언어 유희처럼
2: 그쵸,
1: 느껴지는.
2: 그쵸, 맞아요.
1: 예, 너무 번역을 또 살려서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그렇죠. 재밌습니다. 옥상달빛의 희한한 시대 듣고 그 다음 작품 열어볼게요.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박시현 시인의 참사랑 건강원. 건강원은 우리 문화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 제목이 또 참사랑 건강원이어서 어디선가 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간판 이름이에요.
0: 네.
1: 어디에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시인데 건강원에 대한 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건강원을 물려받은 뭐 어떤 친구가 있고요. 재혁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재혁이에게 되게 껄렁하고 성의 없는 사과를 하는 문자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그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과를 받지 않는 또 재혁이가 있습니다. 그 재혁이를 또 바라보는 또 다른 화자이거나 혹은 아까 그 껄렁하고 성의 없는 사과를 했던 이가 나중에 커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재혁이를 떠올리는 장면인가 싶게 되게 화자가 계속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0: 네.
1: 각 부분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 어떤 재혁이가 있고 재혁이에 대한 껄렁한 사과가 있고 그 사과를 신경 쓰지 않는 재혁이가 다시 나오는 이런 구조인 듯한데 이게 뭔가 묘하게 평화로우면서도 조금 폭력적인 면도 드러나면서도 그걸 그냥 수긍해버리는 마지막에 그 장면들이 대단히 기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듯한.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한번 이 느낌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참사랑 건강원 박시현 이건 뱀이에요. 길에서요. 저 길에서 이것을 잡았어요. 뱀은 길을 가려 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뱀이 걸어 다녔다고 해요. 완전히 사람처럼요. 뱀은 옛날보다 더 오래된 동물이에요. 뱀은 나쁜 동물이에요. 성경에서요. 재혁아 쏘리,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너를 너무 놀려서 내게서 개소주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새치가 많고 뚱뚱하다고 해서 건강원은 네가 물려받았다며 축하해 정말로 축하한다. 하지만 재혁아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좀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최재혁 이 등신아 이건 길에서 주운 뱀이고요. 이 뱀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뱀은 영혼도 길쭉해서 사람이 죽은 뒤에도 뱀은 살아있을 것이에요. 하지만요, 뱀을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이 길 위에서요. 하지만요, 뱀은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휘감을 것이에요. 형산강 뚝에 재혁이가 서 있다. 강바람을 맞고 서 있다. 그래, 재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0: 알렉산드라 위팅엄의 곡 공딘 두능 노트르에테 라프레미디를 티에르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문장 웹진 9월호에 담긴 박시현 시인의 시 참사랑 건강원 만나봤습니다. 다 정말 묘한 시인데 다 이렇게 듣고 나서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제 여기는 살아있는 걸까요? 이렇게 지금 사연
1: 네,
0: 주셨습니다.
1: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건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런 이 설정은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뭐 아버님이 하는 뭐 가게 아니면 아버님의 직장, 부모님의 직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칭도 정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도 정해지고 별명까지 다 정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0: 그쵸.
1: 그래서 아뭐뭐 동사무소를 다니시는 아버지가 있으면 동사무소네. 특히 제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건강원네 이렇게 불렀을 텐데 아마 근데 이제 건강원에서는 애기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이런 거뭐 개소주 아니면 뭐 아니면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때문에 더 많은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랑 연관해서 뱀을 줍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길 위에서 하지만 뱀은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휘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제혁이 입장에서는 뱀이 그냥 우연히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자기가 그냥 물려받게 된 거죠, 건강원을.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운영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껄렁하고 성의 없다고 하는 사과에서 축하하잖아요. 건강원은 네가 물려받았다며 축하해, 정말로 축하한다. 그리고 이 앞뒤에 그뭐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사과도 문제겠지만 전혀 이 사과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금 뭐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에 대해서는 저 그냥 혼자 상상해 봤어요. 답장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답장을 계속 안 하니까 받아주지 않는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왜 받아주지 않아? 라는 원망이 뒤에 실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다 종합하는 어떤 시선이 있는데 형상강 두 개.

0: 제혁이가 서 있고 강바람을 맞고 서 있고라고 마지막에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라고 묻는 것으로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1: 지금 유형주님은 이렇게 무례한 사과는 처음 들어보네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누가 봐도 이것은 사과가
0: 그렇죠.
1: 아니다라는.
0: 쏘리부터 틀려 먹었죠.
1: 그렇죠. 이거
2: 근데
1: 참.
2: 이렇게 3종 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하고, 함부로 사과도 쉽게 잘하고, 그다음에
1: 네.
2: 용서 빨리 안 한다고 종용하거나 성내는 거. 여기까지 3종 세트.
0: 최악의 3종 세트인데요.
1: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이게 또 셋이 같이 그렇게 움직일까 싶을 정도인데. 전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0: 네.
1: 이것도. 그러니까 그 건강원이니까 이제 또 뱀의 어떤 이미지도 같이
0: 네.
1: 떠오르기도 하지만, 여기선 정말 특히 3년에서 나오는 부분 보면 진짜 누군가를 휘청이게 만들 정도의 말이라든지 어떤 폭력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거니 싶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0: 그러고 이제 또 뱀은 나쁜 동물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인데, 건강원 같은 경우는 또 뱀을 잡아서 포획해서 뭐 그게 요즘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엔 술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서 팔아서 또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기도
1: 그쵸.
0: 하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제혁이에게는 대단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구나. 근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휘감았다. 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휘감는, 삶을 휘감는 뱀. 나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뱀
1: 그렇죠.
0: 같은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도 되게 매력 있게 시를 봤고요. 이게 묘한 수수께끼도 좀 남아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 제어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래 제어가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하고 끝났는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곧 시의 화자일까? 그러면은 제어기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가 너무
1: 그렇죠.
2: 많았어요. 예.
1: 그래서 그 마지막 연은 진짜 어떻게
2: 읽느냐,
1: 읽을지 그
2: 맞아요.
1: 어조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 달라질 것처럼
2: 그렇죠.
1: 느껴지고.
2: 몇 마리나 잡았니? 이런 거랑 몇
1: 맞아요.
2: 마리나 잡았니?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달라지잖아요.
1: 그쵸.
0: 저 이거 읽을 때 그래서 13년 제혁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혁이처럼 읽었고 이어는 약간 가볍고 성의 없게 읽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 목소리를 읽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1: 나도 그 묘미를 좀 살려서 읽어주신 거네요.
0: 네.
1: 이 형산강 두개 제혁이가 서 있다, 강바람을 맞고 서 있다. 이 정말 짧지만 이 부분, 이 연이 들어간 것도 참 인상적이고요.
2: 네, 이 장면 없었으면 마지막 대사에서 그두 사람의 관계까지 상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요 장면 때문에 대단히 제혁이라는 존재가, 아, 내가 어릴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뭔가 돌아보는 것 같고 제혁이를 조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에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가 누구 목소리인지 더욱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이
2: 네.
1: 사연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그렇게 긴 시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이 지금 이 3483 쓰신 카페인 마지막 문장도 무례해요. 마지막 문장, 이제 누가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0: 네.
1: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라고 묻는 이 문장, 좀, 이것도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는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네.
1: 무례하다.
0: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이걸 만약에 이연에서 사과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1: 네.
0: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제혁이를 돌아보면서 형산강 두개서 있겠지? 그래,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라고 물어보는 게 또 무례함의 연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그쵸.
0: 근데 이 형산강 뚝에 서 있는 제혁이가 너무 서정적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읽히는 면도 있고요.
1: 김민정님,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고요. 마음이 꽉 막혀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힘이
0: 네,
1: 있잖아요, 이
0: 그러니까요.
1: 시가.
0: 그래서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요게, 아, 정확하게 이게 누가 말했고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지만 지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페인이 상상이 잘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막히는 끼는 듯한 이 느낌. 왜냐하면 제역의 상황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잘 드러나니까요.
1: 그렇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온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그 아까 메리 루풀의 던스라는 시집 뒤에 옮긴 이의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던스라는 그 시집 제목에 관한 메리 루풀의 입장이 좀 설명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읽으면 아까 시도 더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좀 챙겨와 봤습니다.
0: 네, 그럼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우리는 일단 다들 바보예요. 그리고 제 나이가 되니 바보가 되는 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어릴 때는 자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하죠. 그게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종종 멍청하다고 느끼고요. 저도 분명히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멍청하다고 느끼는 게 더 이상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그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바보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반긴다. 가장 흥미로운 인터뷰 중 하나인 보이지 않게 되기라는 제목의 파리 리뷰와의 대담에서 메리 루플은 늙는다는 것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는 젊은 여성일 때 누릴 수 없었던 자율성, 즉 굳이 어떤 해명이 불필요한 상태, 속박과 부채의식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면에 대해

언급한다. 물론 젊었을 때에도 혼자만의 방에서 글을 쓸 때에는 보이지 않음을 만끽하곤 했지만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야 더 전면적으로 방 안과 밖의 경계 없이 삶 전체가 그 보이지 않음이 됨을 느낀다고. 젊었을 때보다 제 내면의 창조적 삶과 외면적 삶 사이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읽는다. 보이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의 삶이 돼요. 그건 멋진 일이죠. 왜냐하면 외면의 신체적인 삶은 사라지고 우리는 평생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왔거든요.

0: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듣고 왔습니다. 물결점에서 펴낸 메리 루프의 시집 던스에 담긴 옴기니의 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 쭉 들으시면서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은요.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노연할 수 있는 진정 노연할 수 있는 그 시기 이 노년에
1: 네.
0: 이르러서야 얻은 자유에 대해서 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좀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리만족하듯이.
1: 네. 사실 메리 루프의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서 이 보이지 않게 되기랑 지우는 문제, 그러니까 시에 관해서도 이런 문제가 노년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겹쳐서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아마 가장 각광받았던 순간들이었던
0: 네.
1: 것 같거든요. 되게 설득력 있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에세이로도 하고 뭐 그렇게. 근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좀잘 모르고 노년에 대해서 단점들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 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0: 지금 보면 우리는 평생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왔거든요. 이렇게까지
1: 그쵸?
0: 나오잖아요.
1: 네.
0: 이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설렘으로 가득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설렘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뭐 안타까움으로 말할 수도 있고,
0: 어우,
1: 그런데
0: 그쵸.
1: 예, 설렘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메리 루프의 가장 좀 뭔가 좋은 기운에 가진 그런 힘인 것 같아요.
0: 어떠세요? 두 분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 무게를 좀 의식하면서 사세요?
1: 사실 의식을 하죠. 시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제 동네에 있을 때저 자신을 문득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나답게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나답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는 저 자신을 또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고선 그런 생각을 할수 없으니까.
0: 그렇죠.
2: 저도 비슷한데 글쎄요. 예전에는 특히 우리가 그 결혼 전 혹은 짝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또 젊은 날에는 이성에 대한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좋은 짝과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내가 시선에서 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때 느끼는 자유로움이 엄청나거든요.
0: 아, 그럴 수
2: 네,
0: 있겠네요.
2: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말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몸가짐을 좀덜 조심해도 되고 나답게 얘기할 수 있는 그
0: 네.
2: 자유가 주어지는데, 노년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노년이 되어서 내 신체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슬플 수도 있겠지만,
0: 네.
2: 그 매력과 관계없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그거를 오히려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마지막에 신체적인 삶은 사라졌고 이제 정말 내면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찬양하는 듯한 이 말투가 되게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임하는 사람의 어떤 멋진 퇴임사 같기도 한, 그렇게
1: 너무
2: 느껴지기도 했어요.
1: 비유가 완전 찰떡인데요.
0: 진짜
1: 예.
0: 자유로움을 주고 선물 같은
2: 근데
0: 퇴임사라고 느꼈을 것
2: 누군가는 그
0: 같아요.
2: 퇴임을 대단히 나쁜 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0: 그쵸.
2: 많은 퇴임사를 봤을 때 어떤 분은 진짜로 이 두근거리는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기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퇴임을 하면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좋아하는
0: 네,
2: 분이 있고
0: 그쵸.
2: 싫어하는 분이 있고.
0: 네,
1: 방학만 해도 좋은데.
2: 네.
0: 그쵸. 지금 진수정님은 이 메리 루프의 이 시가 오늘 또 이렇게 옴기니의 말까지 들으니까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 제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겠죠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겠.

0: 이제 독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1: 그쵸.
0: 아무래도
1: 예. 어쩌면 나이를 먹어서 더,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이
0: 그쵸.
1: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나이보다는.
0: 지금 하미경님은 이렇게 사연
1: 네.
0: 주셨습니다.
1: 저도 바보됨을 인정하며 살게 됐어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보됨도 너무 저도 그 의식하는 게, 이 특히 바보됨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바보됨. 이게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스스로. 제가 산문에도 어디다 썼는데, 친구들이 너무 작가도 많이 알고 박식해서 내가 많이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너무 시집만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조금 나이 들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0: 바보됨을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학창 시절에, 특히 뭐 초등학교, 요럴 때 바보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미로 부여하려고 해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1: 그쵸, 뒤떨어졌다는 느낌.
0: 네, 뭔가 느낌이. 근데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느끼는 그 바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톤을 달리하는 것 같기도.
1: 그쵸, 선량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0: 왜냐하면 바보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1: 네.
0: 바보가 갖고 있는 어떤 뚝심이나 신념 같은 걸좀 존중하게 되기도 하고.
1: 네네네. 이게 던스라는 게 어원이 되게 복잡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이름에서 나온 어떤 단어, 스콜라 학파의 뭐 그런 뜻이 있대요.
0: 네.
1: 그러니까 바보라는 말보다 멍청이 아니면 아둔한 사람, 좀 느린 사람, 뭐
0: 네.
1: 하여튼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자기 시집 제목으로 쓰면서 자기를 자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0: 그쵸.
1: 호방하죠.
0: 그러네요.
1: 전 느린 거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면 어느 날 항상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상태가 뭘까라고 떠올려 봤을 때, 느린 거. 예를 들면 절대 뛰지 않는 거. 뛸 필요가 없는 삶? 아니면 뭐 약속이 늦었을 때, 나좀 늦어 하고 좀 여유롭게 전화도 할수 있는 삶? 이런 거. 제가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막 시간이 늦으면 주변을 다 재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에게도 매우 속박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금 느리고, 그런 걸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노년이라고 한다면 두근거릴 것 같아요, 그 앞에 서면.
0: 저는 제가 이 북카페 진행하고 나서 여기서 정말 수많은 작가분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작가분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가 연락하는 사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정말 각자의 그 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좀
1: 네.
0: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네. 그러니까 좀 어떤 분야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도가 달라서, 뭐 지금 상혁씨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뭔가 답이 오는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근데
1: 네.
0: 그 느리다는 기준을, 이게 뭐랄까, 그 전에는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게 됐다는 거.
1: 네, 맞아요.
0: 예, 그거 좀 배워나간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세상의 속도나 뭐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개념치 않는 듯한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1: 그럼요. 아니,
0: 예.
1: 채팅 같은 거 아니면 메일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안에 안 읽으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나흘 후에 읽어도 답해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0: 그쵸.
1: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1: 네.
0: 내가 읽은 건 읽은 거고, 답하는 건 그때 답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그러니까요.
0: 사회적인 어떤 또 통용되는 그런 시선이나 속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큰 어떤 뭐, 일을 같이 하면서 꼭그 속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1: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더 여유가 생길
1: 네,
0: 것
1: 훨씬
0: 같아요.
1: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0: 나이 들어서 얘기 다시 하고 싶네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1: 화내실 것 같은데.
0: 왜요?
1: 밤
0: 아직도,
1: 늦게 한다고,
0: 아,
1: 나이
0: 아니에요.
1: 들어서.
0: 아니. 막 재촉할 것 같은데, 상혁씨님 어디에요? 지금 막 이럴 거.
1: 그러니까.
0: 안 바뀌나,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숙님, 며칠 전 수영하면서 강사님 지시에 앞에선 언니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니까 뒤에 있던 멤버가 그냥 언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외친 말이 굉장히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1: 강사님 깜짝
0: 강사님은
1: 놀라셨겠다.
0: 저 사람은 또 뭐지?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느낀 사람이 많았으면 됐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갔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오늘은 다 쉬려고, 다음 주는 우리도 원래 모습으로
1: 네.
0: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소연 기안84가 함께한 곡, 퇴사할게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AI한테 물어보죠. 같은 걸 물어봐도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잘 쓴 프롬프트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상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좋은 대화라는 거,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묻고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저도요, 바다님들한테 좋은 질문을 건네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9월 22일 오늘의 첫 곡으로 적재의 노래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AI한테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행지 추천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엄마랑 갈 건데 걷기 좋은 숲이 있는 곳으로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답도 훨씬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 잘 지내? 뭐 이렇게 대화가 끝나버릴 수 있는데 요즘 뭐할때 제일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2시간 동안도 저도 바다님들께 좋은 질문 건네보고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열심히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세요. 유태진님. 오늘 미용실에 갔는데요. 그 미용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디자이너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깔롱 좀 부려볼까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찾아봤습니다. 깔롱을 부리다. 깔롱을 부리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똑같이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세련된 척하다. 한껏 꾸미다. 폼 잡다. 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네요. 와, 이리에 와 이리 깔롱 부렸노? 이런대는데요. 그래서 저는 깔롱 부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클로버님, 오늘은 장국영 헤어스타일로 분위기를 내셨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가우디가우스님은 기분 전환하려고 적분 문제 풀어보셨다고요. 난데없이 분수공포증 생기려고 한다고 3분의 512 같은 답이 몇 번이 나오니까 풀면서도 이게 맞나 싶다고. 적분에서는 웬만하면 그렇죠. 분수로 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쁘게 만들기, 답을 좀 예쁘게 정수로 떨어지게 만들기 좀 힘드니까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래도 적분으로 기분 전환을 하신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오늘은 화요일이죠. 경청 초대석 있는 날. 오늘은 아주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싱어 송라이터 배가님과 함께 합니다. 이따가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나 반디앱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저의 깔롱 부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꽤나 재밌잖아요. 지금 들어오셔서 경청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가님께 하고 싶은 질문, 그리고 또 저, DJ 생선님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너무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떠나볼까요? 뭐 하러?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시작합니다. 코너를 경청하고 참여도 해주시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장르 불문 생산물. 이제 이틀만 지나면 뭐예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달력에 빨간색 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이번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로 나의 추석 연휴 계획. 저 할머니 댁에 가서 송편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친척 동생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공부할 거예요.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하거든요. 다 좋습니다. 이번 연휴에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할 건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읽다가 와 저거 괜찮은데 라는 사연 있으면 또는 부러운 계획 남겨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챔백 씨의 노래입니다. 휴일.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챔백시의 휴일이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전해드린 오늘 생선물의 주제는 나의 추석 연휴의 계획. 추석 연휴에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바다님들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건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추석 때 하루 종일 좀 쉬려고요. 수학 문제 좀 풀면서, 수학 문제 풀다가 노래 연습하다가, 노래 연습은 저 추석 끝나고 아주 중요한 음악 방송 하나가 있어서 진짜 노래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노래 연습하다가 목이 아프면 수학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다가 따분하면 노래 연습.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영화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떠실까요? 김형욱님. 혼자서 스카에서 션공우, 션공우, 션공우. 왜 중간고사를 다음 주에 보냐고요? 아우, 응원해드려야죠. 시험 공부 안 되는데. 햄버거 보내드릴 테니까 스카에서 맛있게 드세요. 5839님. 연휴가 끝나면 사흘 뒤에 있을 중간고사를 위해서 시험 대비 프린트랑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와, 되게 많네요. 5839님, 그렇게 남겨주셨잖아요. 1746님은 고1인데 연휴에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여름방학 때 공부만 했더니 수학 모의고사 등급이 5에서 3으로 올랐다고. 와, 그래서 그 재미를 느끼셨구나. 방학 때 올렸으니까 추석 때도 올리겠다는 굳은 의지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치? 바짝 공부하셔야 될 텐데,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2나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가영님은 시골 부모님 댁 가서 성묘도 하고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송편도 맛나게 먹겠습니다.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성묘 할때 거기 치킨 요즘 올려둬도 괜찮다 그러던데 한번 올려보세요. 할머니 댁이 제주도라서 와 좋겠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홍연주님이에요. 중간고사 공부하고 올게요. 그거 재밌지. 재밌어요. 거기 가서 또 중간고사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갈치도 먹고 흑돼지도 먹고 중간고사 공부도 하고 오전에는 사촌 동생들과 노래 주다가 저녁이 되면 공부할 예정이라고 홍영주님에게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님, 저는 아이랑 인사동 가기로 했대. 와, 너무 좋다 이거. 가서 소원 팔찌 만들기로 했는데 저는 아이 대학 입학을 빌 건데 아이는 썸 타는 친구랑 잘 되게 해달라고 빌 거래요. 얼마나 좋아. 저는 안갈 건가 봐요 이러는데. 와, 서영님에게도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햄제이님, 추석에 온 가족이 바다에 가서, 와, 정말, 텐트 치고 음식 해 먹는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배가님 신곡도 듣고, 와우! 부산에 나타난 상어도 보러 가려고 계획 중이라고 햄제이님에게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님, 할머니가 부산에 사셔서 학교에 체험학습 써내고 부산 갑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도 먹고 해운대도 가고 서면에서 쇼핑도 하고 그럴 계획이라고요. 오랜만에 또 할머니 댁에 가시나 보네요. 즐거우시겠어요? 2397님. 가족들이랑 제주도 가요. 저는 회사 신입이라 연차 사용을 못해서 오늘 혼자 하루 일찍 오지만, 혼자 하루 일찍 오지만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연차를 대부분 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거 사용 못해서 일찍 출근을 하지만 그래도 기대된다고 이렇게 2397님 사회 초년생분의, 이런 추석 계획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바다님들의 생생한 질문을 건져서 곧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다고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일리세 노래 밤속풍 듣고 오죠.

으쌰,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솔직히 바로 답변해드리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 지금 고민되는 게 있으시다고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으시다고요? 저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으시다고요? 친구랑 하루 종일 싸웠던 판관 정청천을 원하신다고요? 뭐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저의 그물망에 걸려들었을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영자! 7063님이 보내주신 생선님, 지난주에 발표하신 노래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생각보다 좋아서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는 털끝만큼의 기대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좋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집에 오는 길에 자꾸 듣게 된다고. 가을이랑 잘 어울리고 노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몽글몽글 갬성갬성해지는 것 같다고. 근데 노래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생선님은 언제부터 가수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왜 가수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노래하는 걸 좋아했다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줬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항상 오락 시간만 되면 제가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엄마 친구들이랑 어디 같이 여행 갔을 때도 그 엄마 친구들의 아들, 딸들은 나를 싫어했어요. 왜? 내가 거기서 맨날 노래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용돈 주고 막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승재 너만 노래 안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창시험 시험을 보면 아주 뭐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수가 나왔었던 95점 이상은 나왔었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서 노래방이 저 중3 고1 때 새로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때 노래를 불렀는데 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될 수 없겠구나. 노래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겠구나. 그 시간에 수학, 내가 좋아하는 수학을 가르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일찍 정신을 차린 거죠. 그냥 가수는 꿈으로 간직하고 언젠가는 나도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멋진 취미생활로 만족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수학 교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음악을 사랑하는 저의 첫 이야기였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또 한번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또 이렇게 또 슬픈 음악까지 까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MJ님이 크크크크크크 너무 현실적이신데요. 그럼요. 사람은 현실적이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가우디 가우스님. 그럼에도 결국엔 가수가 되셨잖아요. 가수가 됐다라기보다 한번 뭐 생선님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공대 오빠 같아요. 정선희님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연영과 오빠도 있고 실용음악과 오빠도 있는데 하필이면 공대 오빠네요. 저의 한계죠 뭐. 하지만 저의 외모를 만들어주신 저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요. 우리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자유롭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 질문, 진로 질문도 좋고요. 제 취향이나 일상을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미 음원도 많이 발표했잖아요. 요즘 새로 노리는 게 있습니다. 도입부 장인. 이번 노래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젠 무반주로 이젠 저와 대적할 수 있는 도입부 장인의 노래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와서 싱어송라이터 백아님과 함께하는 경청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맨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흰 박꽃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게 세상에 널리 퍼져라. 이름에 담긴 바람처럼요,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노래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가수입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은요, 박꽃처럼 소박하고 깨끗한 노래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백아와 함께합니다.

0: 대가님이 경청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을 제가 바다님들이라고 네. 불러요. 제가 생선이라서
1: 네,
0: 바다에서
1: 생선님.
0: 맞아요.
1: 아, 네.
0: 그래서 바다님이라고 부르는데
1: 네.
0: 바다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저는 싱어송라이터 배가입니다. 정규 2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정규 2집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배가님. 배가님 기다렸어요. 강사랑님, 짜짜룩님은 네. 우와 배가님이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GHK님은 멋진 노래 실력을 가진 뭐 이런 말을 썼어요 또.
1: 잘생기 잘생겼다.
0: 멋진 싱어송라이터 배가님까지 가을 느낌 충만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연우 YY님은 배가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오셨나요? 뭐 드시고 오셨어요?
1: 쌀국수 먹었습니다. 근처에서.
0: 쌀국수 이 근처에서요?
1: 네.
0: 국물 뜨겁게.
1: 어 맞아요.
0: 고수 올리셨어요?
1: 저 고수를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0: 실망입니다.
1: 죄송합니다.
0: 그러면 저 깻잎이라도 올리십시오.
1: 깻잎이요?
0: 깻잎이라도 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니면 방아잎 아십니까?
1: 아 압니다.
0: 방아잎 아세요?
1: 네.
0: 부산 쪽이십니까?
1: 아니요.
0: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1: 알기는 알긴 압니다.
0: 그것도 못 드시겠네요. 그럼 방아잎도.
1: 먹습니다.
0: 그럼 드세요?
1: 네.
0: 고수만 안 드시는구나.
1: 네. 맞습니다.
0: 깻잎 좋아하시고?
1: 네네. 너무 좋아.
0: 그러면 쌀국수 드실 때 깻잎도. 좋아요. 아무튼 맛있는 쌀국수. 그 소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셨어요?
1: 네네.
0: 베트남식으로?
1: 네. 해선장이랑 네. 칠리. 넣었는데요?
0: 칠리도 넣었고?
1: 네. 잘했나요?
0: 잘하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소피아 87님이 배가님 지난 콘서트 양일 동안 열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요. 그 행복했던 양일 콘서트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현생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1: 네. 날아갈 것 같아요.
0: 날아갈 것 같죠. 그렇죠?
1: 네.
0: 공연을 사랑해 주신 거,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이걸로 인생이 참 너무 큰 활력소가 됐다는 얘기 들으면.
1: 네.
0: 그렇죠? 진짜 그래요.
1: 나는 되게 작은 사람 같았는데 네. 덕분에 뭔가
0: 그쵸.
1: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0: 와,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1: 맞아요,
0: 들고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진짜 음악이라는 게 많이 힘든 사람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어떤 노래
1: 네.
0: 딱 듣다가 눈물 탁 들고 네.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런.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가수분들은 와, 이 국민들 인류를 토닥토닥 해주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1: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정말. 직업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또 그럴까요?
1: 네.
0: 그럼 막 맨날 막 미분하고 막 적분하고 막 맨날 그 확률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1: 에이 그래도 사람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0: 사람을 만든다고요, 제가?
1: 네.
0: 진짜 저도 아직 사람이 안 됐는데.

0: 거기 그 승재가 살찐 이유라는 5만 원, 5만 5천 원짜리 메뉴도 드셔보셨어요? 그게 제일 비싼 메뉴였는데.
1: 그건 안 주셨어요.
0: 아, 닭볶음탕 드셨어요?
1: 네네네. 기본 메뉴 정식 이러고 이런 거 먹었는데.
0: 돼지가 볶은 돼지. 그거 드셨어요? 돼지.
1: 먹었어요.
0: 제가 볶은 돼지고기거든요.
1: 진짜요?
0: 그래서 돼지가 볶은 돼지예요.
1: 선생님,
0: 예.
1: 뮤지션 분들이,
0: 예.
1: 아, 생선님,
0: 예.
1: 뮤지션 분들이
0: 예.
1: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거. 너무
0: 그쵸.
1: 서운했어요.
0: 그쵸. 그거
1: 네.
0: 없어져서.
1: 네. 그래서 갔는데,
0: 예.
1: 밥 없어?
0: 맞아. 이제 밥이 없어요. 그거 너무, 너무 적자였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어쩔
1: 아이고.
0: 방법이. 근데 진짜 맛있었는데,
1: 너무
0: 그쵸?
1: 맛있었어요.
0: 맛있었는데, 그 가격을 너무, 그때 얼마 받았었냐면, 8,300원 받았었구나. 그래서 적자가 너무 심했었던 것
1: 아, 그래요?
0: 같아요. 그랬었던
1: 아,
0: 것
1: 침 나온다.
0: 같아요. 그쵸? 진짜 맛있었죠?
1: 네.
0: 그쵸? 진짜 맛있었는데.
1: 아쉽다.
0: 그렇습니다. 20년, 21년, 22년까지는 그 소극장에서
1: 네.
0: 공연을 많이 하셨는데,
1: 네네.
0: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시다 보니까 이제 안 찾아주십니다. 이제 더 넓은, 그쵸?
1: 근데
0: 메리홀 같은 데 가시고.
1: 해명합니다. 안 불러주셨습니다.
0: 뭘안 불러줍니까?
1: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0: 아니, 이제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1: 아이, 사이즈가 어딨습니까?
0: 그래도 소극장 공연 하고 싶으시면 자주 와주세요, 진짜.
1: 진짜요?
0: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저기 없어진 대신, 백반집 없어진 대신, 거기에 그,
1: 카페.
0: 아니요, 카페도 없어졌어요.
1: 어머?
0: 근데 거기에 한강라면처럼 라면 기계를 갖다 놔서, 우리 뮤지션분들, 우리랑 스태프분들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라면 갖다 놔서,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 진짜요? 꼭
0: 거기
1: 먹어보겠습니다.
0: 대기실 되게 편하잖아요.
1: 진짜 편해요.
0: 그 진짜 편하죠. 그게 제가 실제로 30대 초반에 사용하던 집에서 사용하던 그 의자 두 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1: 진짜요?
0: 예, 그
1: 그거
0: 그러니까
1: 말씀하신 거 맞죠?
0: 촥 이렇게 쫙 눕는 거,
1: 안마 의자.
0: 안마 의자 같이 생긴 거 맞아요.
1: 네.
0: 너무 재밌다. 우리 배가님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좀 이따가 라이브 하는데도 그좀안 좋잖아요.
1: 아니요, 저는 언제 제가 또 정승재 생선님을 뵙겠습니까?
0: 진짜요? 이야기 계속 나눠도 돼요? 이렇게?
1: 네.
0: 너무 좋다. 그런데 백아를 찾아보면 흰백자에 아이 아자잖아요.
1: 네.
0: 흰아이. 그런데 왜 거기에 흰 박고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게 세상에 널리 퍼져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거기다 박았다고요? 아니 흰백자에 아이야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너무 궁금했어요. 예.
1: 우선 배가라는 이름 전에 제 본명이 있었고요.
0: 예.
1: 제 본명의 뜻이
0: 아,
1: 네,
0: 그랬었던
1: 이 말도 안
0: 거예요?
1: 되는 뜻입니다.
0: 아, 그래서,
1: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0: 따와서,
1: 배가라고, 네,
0: 그래서,
1: 제가 지었습니다.
0: 직접 지으셨구나.
1: 네.
0: 그러니까, 백색 아이라는 거 맞잖아요.
1: 네, 맞죠, 맞죠.
0: 지금도 아이처럼 빨강 머리엔에서 나온 것처럼 머리도 잘 따가지고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나오셨잖아요. 그쵸? 아이라는 느낌. 그리고 2주 전에, 정규 앨범,
1: 네.
0: 청춘의 상관관계, 무려 5년 만에 2집 앨범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몇
1: 맞습니다.
0: 곡 들어가 있습니까?
1: 8곡 들어가 있습니다.
0: 와, 진짜 떨리겠다. 그거 다 이렇게, 그쵸? 한곡한 곡이 다 소중하잖아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모든 곡 작업을 혼자 하셨다고요?
1: 맞습니다.
0: 작사, 작곡에, 와, 프로듀싱까지 다
1: 네,
0: 하셨다면서요. 그걸
1: 맞습니다.
0: 어떻게 그걸 돼요?
1: 욕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정규 1집도 그랬었거든요.
0: 정규 1집도 그러셨고, 2집까지.
1: 네, 그래서 정규 2집이 그렇지 않다면 뭔가 제가 더 서운한, 네, 그래서, 네,
0: 그렇지.
1: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0: 그래서 강사랑님이 정규
1: 네.
0: 앨범에 있는 노래를 다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배가님 정규 앨범은 정말 모든 곡들이 다 좋아서 돌림 노래처럼 계속 듣고 있으시다고.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죠, 그쵸?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데 욕심이 진짜 많으신 게
1: 네.
0: 수학 쪽으로 또 손을 대셨네요. 정규 앨범이 청춘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그 상관관계 맞죠?
1: 맞습니다.
0: 상관관계라고 하면 두 변수 사이에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1: 네.
0: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1: 네, 맞아요.
0: 그 얘기인 거 맞죠?
1: 네, 맞아요.
0: 오, 청춘의 상관관계를 왜 수학적인 표현을 쓰게 되신 거예요?
1: 우선 청춘이라는 대명사에
0: 예.
1: 항상 뭔가 위태롭고 혼란스럽고 한그 청춘을
0: 불안한.
1: 네, 저는 조금 더 숨통 트이

0: 되게
1: 예.
0: 좀 가깝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문학적으로 상관관계를 풀어보려고 했었었고요. 좀 수학은 그래도 좀 간단 명료하다고 저는 느끼고
1: 네.
0: 있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 청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런 상관관계들이 좀 수학처럼 간단하고 정답과 오답, 그리고 그런 이세 가지 상관관계로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충분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 수학 선생님
1: 와,
0: 앞에서 수학 얘기하려니까
1: 아니,
0: 진짜 떨려요.
1: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상관관계 없는 거, 상관계수 0이면 아예 직선 모양이 아니니까
0: 네.
1: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와, 그런 거를 가지고 앨범에 8곡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앨범을 이제 안을 보시면은
1: 예.
0: 앨범 커버도 그래프로 되어 있고요.
1: 허!
0: 네, 그리고
1: 진짜?
0: 한곡한 곡이 어떤 상관관계의 성격을 담았는지도 그 가사를 네,
1: 그러네.
0: 가사를 이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다.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 그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사를 썼고요.
1: 와. 아니, 저한테 저거를 받으시지. 감수 딱 받으신다면 제가 딱 이렇게 딱, 오케이. 문제 없음. 딱, 얼마나 좋아요.
0: 그래서
1: 예.
0: 이번에
1: 네. 예. 네. 저한테 한 1.5%만 떼주시면 되는데.
0: 다음번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네, 해보겠습니다.
1: 그래서요.
0: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 없음으로
1: 그렇지.
0: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식으로 제 앨범에서 좀몇 가지 이 줄기를 좀 뽑아보자면은 음의 상관관계라는 음의 상관관계가 어울리는 가사에는 영원히 내게 지지 않는 상사화 되어 비스듬히 기우는 내 마음 어려워지려 하네.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 음의 상관관계는 늘어나면 떨어지는 거. 상관관계 없으면 없음.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 그렇게 표현해 봤고 양의 상관관계에서는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세상은 너의 이름으로 번져가 하면서 사랑을 네, 사랑 내 사랑이 늘어날수록
1: 내
0: 뭐
1: 이름으로
0: 내
1: 번져가.
0: 네.
1: 어머, 어쩜 그런 표현을 썼을까?
0: 어머.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 없음에서는 조금 청춘들이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정의하려고 하는 겁먹은 말들이 결국에는 내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좀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1: 그게 나아가서 인생의 성공 실패 혹은 행복과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0: 네.
1: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0: 네,
1: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와, 그러면 이거 괜찮, 이거를,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요걸, 거기에 살짝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지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앨범에다가
0: 네.
1: 넣어가지고,
0: 네.
1: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는 트랙 몇 번을 들으세요.
0: 네.
1: 여기까지 문제 푼 다음에 트럭 몇 번으로 올라가세요.
0: 네.
1: 그래도 모르겠으면 EBS의 정승재의 수업을 들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0: 이거 뭐야? 뭐지?
1: 뭐야. 아, 연우, 와이너인.
0: 요새 광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1: 뭐가 광고예요? 아, 무료 강의니까.
0: 아,
1: EBS
0: 네.
1: 무료 강의.
0: 정승재 선생님, 짱.
1: 뭐또 짱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 이 해석 듣고 노래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라고. 원래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정말? 되게 좋아하셨나 보다.
0: 제가요?
1: 예.
0: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어.
0: 죄송합니다.
1: 좋아하진 않았는데 좀 있어 보이고
0: 아, 그러진
1: 싶었구나.
0: 않습니다.
1: 그건 또 아니고요.
0: 네.
1: 예.
0: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셔서 저는 너무 죄송하게도 10시 44분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참 죄송한데 첫 번째 노래를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0: 네. 네,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청춘의 상관관계와
1: 예.
0: 네, 동명 타이틀곡 청춘의 상관관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야, 앨범 제목도 청춘의 상관관계. 그중에서 청춘의 상관관계라는 타이틀곡인가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타이틀곡이 총몇개 있어요?
0: 두곡
1: 두
0: 더블
1: 곡 있어요. 아,
0: 타이틀곡을.
1: 더블 타이틀. 그래서 청춘의 상관관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1: 우리 바다님들은 들으시면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경청하시면서

신곡 감상평 써주시고요. 배가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말. 여러분, CD를 삼킨 것 같아요. 음원이에요, 음원. 이건 너무 식상하니까 좀 새로운 표현으로 극찬. 감동의 물결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유튜브 댓글도 가능하고요. 반디의 메시지도 가능하고요. 우리 배가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배가님의 라이브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가가 부릅니다. 청춘의 상관관계.

0: 와, 배가님의 노래였습니다. 청춘의 상관관계. 향기로운 목소리가 참 좋다고 윤세호 님도 남겨주셨고요. GHK 님은 노래 저음의 극한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발산했다고 너무나 많아서 발산해버렸다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고, 이터널 프렌드 OX 님은 우리 백햄! 화이팅! 백햄! 백햄? 백햄이 뭐예요?
1: 백 선생님인가요? 제가
0: 백햄은
1: 햄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이란 말 했습니까?
0: 아, 그런가? 백햄 햄제이님은 이 노래 듣고

0: 그리고 제 학창 시절 수학 첫사랑 정승재 선생님까지 보고 싶어져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어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노래 잘하셨어요?
1: 전 제가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0: 왜 그러세요, 정말?
1: 어머.
0: 진짜 왜 그래요, 정말? 화날라 그래요, 정말? 부러워 죽겠구만, 왜
1: 아유,
0: 그러세요?
1: 감사합니다.
0: 언제부터 잘하셨어요? 솔직히, 솔직히. 딱 불러보고, 뭐야, 이거. 완전 사기캐, 막 이러면서, 혼자서. 왜 이렇게 잘함? 막, 언제 그러셨어요?
1: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0: 네.
1: 노래를 해본 거는 늦게 했어요.
0: 언제?
1: 24살. 네.
0: 진짜로요?
1: 네.
0: 그때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1: 네, 늦게 시작했습니다.
0: 그 전에는 그러면 그냥 일반,
1: 네.
0: 음악 전공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1: 음악 7살 때부터 피아노 배우긴 했는데요.
0: 맞아요.
1: 네.
0: 피아노 선생님이잖아요.
1: 맞아요. 피아노를 하다가,
0: 예.
1: 네, 노래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작곡으로 또 고3 때 선생님 전향을 합니다. 고3 때 새로운 걸 배우면서,
0: 피아노에서 작곡으로?
1: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 노래를 불러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또 누구한테 불러달라 그러면 또 거마비 줘야 되고, 그쵸?
1: 네, 제 노래를 가장 해석을 잘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0: 맞아요,
1: 했습니다. 네.
0: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와, 화모니정님이 노래를 들으니까 청춘의 상관관계로 X축의 그리움, Y축의 성숙을 놓고 싶다고. 와, 이것도 빨리 해석해 주세요.
1: 선생님, 이게 그러면은 이제 둘다
0: 그렇지. 양의
1: 같은
0: 상관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움을 많이 느끼면 그만큼 인생은 성숙해진다. 이런 느낌.
1: 네.
0: 그쵸?
1: 지금 그러면 화문이정님의
0: 예.
1: 감상문은 양의 상관관계네요.
0: 그러네요. 양의 상관관계. 정확했네요.
1: 와,
0: 왜요?
1: 축하드려요.
0: 뭘 축하드려요? 아니, 너무 재밌네요,
1: 네.
0: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상관관계 X축, Y축 하나씩 보내주시면
1: 네.
0: 저희가
1: 네.
0: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상관관계가 없는 0의 상관관계인지를
1: 네.
0: 저희가 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1: 네.
0: 해주실 수
1: 네,
0: 있으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사랑님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난달에 했던 공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발매 전 미리 들려주신 곡이 너무 좋아서 발매일만 기다리면서 달력에 선을 그어가면서 기다렸대요. 와, 덕분에 흔들리는 청춘의 몸짓으로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항상 제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정말, 정말,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잘 태어나셨다, 그쵸?
1: 이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배가님이랑 작가님이 열심히 써주신 질문들 거의 안 하고,
1: 네.
0: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1부가 거의 끝났어요. 어떡하면
1: 맞아요.
0: 좋아요.
1: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네.
0: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2부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배가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 앱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로 보내시면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2부에서도요, 너무 감사하게도 라이브, 두 번째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무슨 상관관계죠?
1: 상관관계 없음입니다.
0: 없음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2: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1: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2: Exactly.
1: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2: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2: Join us every day.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싱어송라이터 배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성의 수학을 얹으니 되려 운치가 있네요. GHK님, 오늘 두 분의 케미가 엄청난 양의 상관관계인 건가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루겟의 루겟의 노래방님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X, Y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화 재밌다고. 쉽게 얘기하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를 양의 상관관계라 그러고요. X가 커지는데 Y가 작아지는 거를 음의 상관관계라 그래요.
2: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사랑이 커지면 행복이 커진다라고 하자면 사랑과 행복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배가님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제가 회사 신입사원이었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그때 가장 찬란했었을 때라 그럴까요? 삶의 가장 예쁜 시절이 기억나는 목소리라고 6465님이 또. 야, 이렇게 칭찬도 다채롭게 해주시네요. 그죠?
2: 아, 바다님들.
1: 그쵸. 아니, 되게 막 다들 작가님들 같지 않아요? 되게.
2: 네, 맞아요.
1: 막 감성적으로 문학처럼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다니까요.
2: 노래 만들어주세요.
1: 그런데 전혀 문학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2: 네.
1: 이병 최재형. 저는 배가님을 좋아하는 7월 6일 육군에 입대한 이병 최재형입니다. 비록 올해는 못 갔지만 2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콘서트도 갔었고요. 22일 저녁에 라디오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 제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그런데 전 군인이라 생일 축하를 제대로 못해줘서 걱정입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라디오에서 언급 한번 해주시면 남은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옥승희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2: 중앙대 옥승희 생일 축하한다. 전해달라고 했다.
1: 자, 11시 2분이면 2등병이면 한 1병 상병 정도 됐었어도 좀 분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지금 라디오에 사연 보냈으니까 한번 들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는데, 7월 6일에 입대했으면 지금 그런 얘기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자친구한테는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했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옥순이. 별명인가 보다. 중앙대학교 다니는 옥순 씨.
2: 네.
1: 생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2: 축하드려요.
1: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바다님의 사연까지, 부탁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2: 네.
1: 음악을 제가 조금 전에 1부에서 피아노부터 시작하셨던, 7살 때 시작을 하신 거죠.
2: 네.
1: 계속 피아노를 하다가
2: 네.
1: 18살 때
2: 네.
1: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
2: 네네네.
1: 내가 싱어송라이터를 하고는 싶은데 돈을 못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24살 때부터 음악활동 시작하신 게
2: 네.
1: 노래를 직접 하신 게
2: 네.
1: 그 느낌이었습니까? 이거 돈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러면 피아노 쪽으로 계속 그 전공을 살리시다가
2: 네.
1: 갑자기 24살 때 내가 노래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2: 그냥 한철의 메시지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은 그냥 다 뭐 음악하면 돈 못 벌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어린 마음에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고
1: 예. 네,
2: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2: 근데 이제 뭐 피아노 그냥 제 본능에 계속 따랐던 것 같아요. 뭐 피아노
1: 되고 작곡도 네. 되고 하니까
2: 아니요.
1: 누군가에게 노래를 아까 말씀해 네네. 주신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곡을 이렇게 좀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노래를 가장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2: 그렇죠. 그리고 20대 때는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계획을 아무리 촘촘하게 세운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네,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때는 그냥 크게 좀 목적을 뒀던 것 같아요. 24살 때까지는 좀 일단 자리를 보자. 그리고 20대 중반, 25살 때는 자리를 잡자. 그리고 26살 때는 활동을 하고 27살 때는 그걸로 좀 안정적이게 돼보자. 뭐 이런
1: 아,
2: 좀,
1: 그런
2: 네, 크게
1: 식으로.
2: 크게 한번 1년의 계획을 좀 세웠었던 것 같고,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곡을 다듬었던 게 테두리라는 곡이었는데요. 알바하면서 당연히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악으로는 돈을 벌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알바를 막 했어요. 네,
1: 하면서
2: 그러면서 알바를 일부러 오전 시간에 잡고 오후에는 곡만 썼어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1: 그랬구나.
2: 카페 오픈 알바였는데 그리고 한 6시에는 일어나야 돼가지고 또 일어나고 진짜 열심히
1: 그랬어요.
2: 살았거든요. 네네.
1: 아니, 소속사도 따로 없이 그냥 혼자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2: 네. 저는 안될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때 어렴풋하게 세웠던 그 계획에
2: 네.
1: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순조로운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2: 네.
1: 그래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공했지 뭐.
2: 아, 그런가요?
1: 얼마나 좋아요.
2: 저는 오히려 20대 때 그렇게 큰 틀로 잡아놨던 계획들은 다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1: 맞아요.
2: 보여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비교적 30대가 딱 되자마자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1: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큰막 이렇게 불안함 이런 건 없어요. 원래 불안이 좀 처음부터 자신이 많이 없으셨다 그랬으니까
2: 네.
1: 좀 많이 겸손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보통 불안이 조금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없으세요?
2: 몰랐는데 20대 때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1: 그쵸.
2: 네.
1: 근데 그때는 누구나 불안하니까.
2: 맞아요.
1: 그래도 지금은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시고, 좀 약간 통장도 많이 안정됐죠.
2: 아, 저 불안정합니다.
1: 아우, 더우세요.
2: 네.
1: 아니, 그런데 영어를 되게 안 좋아하세요?
2: 영어요? 아니요, 저 영어 좋아합니다.
1: 가사에 영어를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2: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고집을 한번 피워볼 수 있는 게 뭘까? 한글이었어요. 한글 가사만
1: 저거네,
2: 쓰자. 뭐죠?
1: 참, 내가 이제 알겠네, 진짜.
2: 뭐죠?
1: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스 마시면서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게임할 때 영어 쓰면, 어?
2: 벌칙.
1: 벌칙 그런 거 많이 하셨죠? 그래, 아주 많이 하다 보니까, 야, 한번 내 음악에는 영어가 없다. 내가 진짜 절대로 이제 안 당한다. 뭐 이런 거 아니세요?
2: 아닙니다.
1: 그런 건 아니고.
2: 네,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1: 한국인으로서
2: 한번,
1: 한글을 사랑하자.
2: 네.
1: 이제 좀 있으면 또 한글날
2: 아,
1: 다가오니까.
2: 맞습니다.
1: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영어를? 지금 그러면 1집, 2집 통틀어서?
2: 맞습니다.
1: 그게 지금 고집인 거네요? 언제까지
2: 네.
1: 그거를 끌고 나가실 생각이세요?
2: 제가 이번에 정규 2집을 쓰면서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1: 영어를?
2: 네. 이미 그곡 데모로는 써놓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까?
1: 한글로 바꿔야 되는데.
2: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깨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1: 그게 어디였는지 공개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였는지 한글로 뭘로 바꿨다. 어떤
2: 아예
1: 단어를.
2: 싫지도 않았어요.
1: 아, 그 노래를 아예 뺐어요?
2: 네.
1: 그랬구나. 그러면 그 규칙이 깨지면 곧바로 올리겠네요. 그 노래를. 그거는 영어가 아니면 표현이 안 되는 건가요?
2: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아, 진짜?
2: 네,
1: 영어
2: 네,
1: 문장이에요? 아니면 단어예요?
2: 단어였습니다. 네.
1: 그건 얘기해 줄수 없고.
2: 예.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1: 아, 언제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2: 네.
1: 와, 그러시구나. 아니, 러브 뭐 이런 거. 그런
2: 네.
1: 건 진짜 많이 쓰고 싶을 것 같은데.
2: 테이프,
1: 테이프.
2: 커피.
1: 아, 그것도 안 쓰세요?
2: 네, 외래어 안 씁니다.
1: 아예 안 써요?
2: 네.
1: 테이프, 커피. 야, 그럼 앨범 이런 말도 안 쓰세요?
2: 앨범 이제 가사로는 안 쓰죠.
1: 그러니까.
2: 네.
1: 그렇구나. 아예 안 쓰시는구나, 정말.
2: 네.
1: 그러니까 텔레비전, TV 이런 것도 아예 안
2: 아,
1: 쓴다라는
2: 네,
1: 얘기네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표현하고 싶은 거에 한계.

0: 한계가.
1: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한계는 내가 더순 우리말을 몰라서 그냥 한계를 느끼는 거겠지
0: 고치다.
1: 하고 이제 더 알아보는 편입니다.
0: 아니, 무슨, 아니, 이런 얘기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뭐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아니, 진짜. 아니, 무조건 한글로 이걸 찾아내고야 말 거야잖아요. 예. 네.
1: 그건 아니고
0: 누구랑
1: 저는
0: 내기하셨어요? 지금 내기한 건
1: 누구랑
0: 아니에요?
1: 내기했나?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0: 예.
1: 영어가 너무 세련되고
0: 예.
1: 영어 가사를 들으면 귀에 콕 박히는 게전 너무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예.
1: 근데 그게 한글로도 가능하지
0: 그걸
1: 않을까라는
0: 진짜 해보고
1: 생각이.
0: 싶었구나. 그래서 국어 사전을 열심히
1: 아,
0: 읽으시는구나.
1: 맞습니다.
0: 난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란 게, 국어 사전을 모르는 걸 찾는 건데, 그게
1: 네.
0: 아니라, 그냥 국어 사전으로 독서를 하신다면서요.
1: 아, 네.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0: 아니, 어렸을 때 저는 그래 본 적은 있어요. 막,
1: 오, 그래요?
0: 아니,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아요? 어렸을 때?
1: 네.
0: 그, DDON, 막,
1: 네.
0: 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찾으면, 아직까지 기억나. 초등학교 때 제가 그걸 찾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음식을 섭취한 후 나오는 찢기, 이렇게 써요. 찢기라고 써 있어요. 찌꺼기가 아니라 찢기.
1: 진짜요?
0: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랬었고, 어렸을 때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
1: 아, 그쵸.
0: 그랬었던 기억은
1: 아,
0: 나는데,
1: 그쵸. 네. 네,
0: 그러셨구나.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우리말로 또 예쁘게 빚어진 노래를 라이브로 또들한 곡을 들려주실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디에 있든 가장 멋진 무도회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1: 저는 위태롭고 발밑이 흔들리는 그 청춘들을 춤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의 불안과 위태로움과 흔들리는 순간에도 너는 무도회장에 있는 거야.
0: 와,
1: 우리
0: 그것도
1: 말로
0: 멋있다.
1: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건 무도회장이고 우린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고
0: 누구나
1: 결국엔
0: 흔들리니까.
1: 그쵸.
0: 그거를 나쁘게 볼 필요 없고,
1: 네, 있는
0: 우리는
1: 그대로 보되.
0: 있는 그대로 보되,
1: 네네네.
0: 무도회장으로 표현을 하셨구나. 와,
1: 네, 그러고 싶었습니다.
0: 멋지다. 분위기가 아까, 분위기가 20대
1: 네.
0: 때, 어떤, 그, 영어 쓰면 그 벌칙, 그리고 무도회장,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저 어렸을 때 느낌이 많이 막 떠오르면서, 저는 무도회장 말고 막 그런, 우리 때 뭐가 있었지? 무슨 그 카페 같은 거, 락카페 같은 데 있었잖아요. 거기 간혹 가가지고 음악 크게 듣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1: 락카페가 뭐예요?
0: 아,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죄송해요. 락카페라는 말이 없나? 우리
1: 락카페가
0: 때
1: 뭐예요?
0: 있었는데 있죠.
1: 아, 그래요?
0: 예.
1: 7080 그거예요?
0: 7080 아니에요.
1: 아, 죄송합니다.
0: 7080 아니에요.
1: 네.
0: 7080 가본 적 있으세요? 7080?
1: 아니요?
0: 한 번도 안
1: 간판
0: 가보셨죠?
1: 봤어요.
0: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가
1: 그럼
0: 보셨죠?
1: 이상한데요?
0: 아니, 이상한 데 아니에요.
1: 네.
0: 아, 진짜 안 이상한 데 거.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기본 안주는 이상해요. 땅콩을 주시는데 약간 오래된 냄새가 나요. 그리고 가운데 드럼 있고요. 혼자 한 분이, 그 주인장분이
1: 네.
0: 드럼도 쳐주시고,
1: 어머.
0: 노래방 켜주신 다음에, 거기 무대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노래방에서 저는 트로트 하는 친구들이랑 그때 그 미스터 트롯 끝나고 그한 1, 2년 동안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7080 거기 가면 노래방에 우리가 오면 거기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트로트 가수가 오니까
1: 너무
0: 진짜
1: 좋겠다.
0: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랬었던 기억도 나고 막 그래요.
1: 그렇구나.
0: 그렇다면, 11시 14분이 흐르고 있는 지금, 어떤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왜라는 노래네요. 더블 타이틀 중에서 두 번째 곡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노래인지 살짝, 이건 양의 상관관계예요? 음의 상관관계예요?
1: 이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사랑에
1: 음의
0: 빠진.
1: 상관관계입니다.
0: 음의 상관관계? 뭐와 뭐가 음의 상관관계입니까? 사랑과 행복?
1: 사랑에 너무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사람인데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진짜 친구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알아요? 아니면 상상 속에서?
1: 네, 상상 속에서.
0: 상상 속에서 네. 돌아오지 않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네요.
1: 제 노래 중에 이전에 오류라는 곡과 별똥별이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0: 예.
1: 그 화자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곡을 한번 써봤어요.

0: 맞습니다.
1: 어렸을 때 문학 되게 잘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이 자리에 오시는 경청 초대석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랑은 달라요. 표현력도 다르고요. 상상력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우,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배가님, 라이브 준비하시는 동안, 와, KKKKDD님은 배가님의 무슨 우리말 가사 짱 이쁘다고, 우리말만 가사에 쓰는 그 고집 저는 찬성이라고 강사랑 님도 말씀해 주셨네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무도회장에 온 기분, 흔들릴 수 있다. 누구나 흔들리죠. 20대 때이 청춘들. 그 모습을 무도회장으로 표현해낸 곡이라고 합니다.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배가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배가님의 두 번째 라이브, 사랑은 왜? 만나보겠습니다.

0: 와, 배가님의 노래 사랑은 왜라는 동화 같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보는 느낌. 숲속에서 둘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느낌을 얻는 노래였었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은데요, 정말 동화 같은 노래네요.
1: 네, 맞아요.
0: 그쵸, 그쵸.
1: 네, 좀 청춘들이 동화 같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0: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참 가사를 딱 보니까 가사에도 쓰디 쓴내 마음의 동화 속한 줄에 마법이 되어 숨이 가쁜 이별은 모두 잊고 새로이 필 지난 날에 갈래요. 이런 느낌. 야, 그리고 아까 뭐 시간을 속여서 맞아요. 시간을 속여서 내게 다시 돌아오세요. 나는 그대를 여전히 기다릴 테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쵸? GHK님이 한 곡의 다양한 좋은 맛들을 적분해 나가니까 감당. 아 이제 그만해요. 내가 이제 머리 아파지겠어. 내가 또 적분을 해요 또. 이거 오바잖아. 감당할 수 없는 값이 태우네요. 아 정말 김민정님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곡이네요. 맞아. 내 손을 잡아줄래 하고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 달밤에 그런 편지를 썼을 것만 같다고. 진짜 그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만드신 곡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가사기 때문에,
0: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1: 제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0: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청춘에 약간 방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0: 그런 의미가 맞는 거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는 청춘을 미지수 X라고 전 생각을 하고.
0: 정말 미치겠구만 정말 미치섹스라고 생각을
1: 네,
0: 하셨고 예
1: 그랬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배가님 목소리를 들으면 겨울 자작나무 숲에 있는 것 같다고 맑아지는 느낌 맞아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예 요즘 공기청정기 참잘 나오던데
1: 어우, 정말요?
0: 예 아니 그 진짜 요즘은 앱에다가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현재 공기 상황 다 나오대요
1: 선생님 혹시 디귿 그거 쓰세요?
0: 예
1: 저도!
0: 어제 샀어요, 어제. 아니, 어제 왜 샀냐면, 아니, 지금 오늘 저 노래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가습기가 있어야 된대,
1: 맞아요,
0: 가수
1: 맞아요.
0: 침실에는. 그래서 내가 그거 샀거든요.
1: 역시
0: 가습기 되는 거.
1: 풀가수!
0: 그거 뭔지 알죠?
1: 네,
0: 그거 뭔지
1: 알죠,
0: 알아?
1: 알죠, 알죠. 아, 그거
0: 그래서
1: 좋아요.
0: 되게 좋더라고.
1: 진짜
0: 그러니까
1: 좋아요.
0: 지금도 그 가습기를 틀어놓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앱으로.
1: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그쵸? 우리 너무 통하는 거 많아서 너무 좋다. 김하정님이, 배가 언니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이어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싫어지는 시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팬심을 담아서 질문을 보내요.
1: 아, 이럴 때는 저도 사실 같은 고민을
0: 해요.
1: 하는 입장으로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0: 예.
1: 저는 좀 우선 제 탓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 안에서 뭐 제가 기분 좋을 수 있는 뭐 향기롭게 샤워하기,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기, 그리고 정말 안될 때는 뭐 달이 예쁘게 떴을 때나 이럴 때 그냥 미워하는 마음보다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크게 해주세요 하고 좀 소원을 비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보고.
0: 진짜? 달을 보고?
1: 달 좋아해가지고요. 아니면 하늘이 예쁠 때나 이럴 때 그렇게
0: 거기에
1: 해서
0: 소원을 빚어요?
1: 그냥 속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명상
0: 야, 이제
1: 하듯이.
0: 추석이니까 추석
1: 어머.
0: 때도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빚으겠네요. 어떤 소원 빚을 거예요?
1: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0: 잘 먹고 맞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1: 이게
0: 최고예요.
1: 제일
0: 아유,
1: 중요한 게 아닌가?
0: 당연하죠.
1: 맞습니다.
0: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1: 네. 화이팅.
0: 김하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아니, 저그 얘기 들었어요. 작업실이 집에 있으세요? 집에서
1: 맞습니다.
0: 작업을 하세요? 작업이 잘안될거 아니에요.
1: 요샌 좀 그래요.
0: 그쵸?
1: 근데
0: 예.

0: 이제 마감 기한이 있으면 어쩔
1: 아,
0: 수
1: 그러면 또 하고,
0: 없이,
1: 그쵸?
0: 네, 하죠. 하게 돼요.
1: 이걸 절대로 안 되는 거면 무조건 끝내기는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출근하는 마음으로 옷다 갖춰 입고 작업실에 들어가신다면서요?
0: 네. 항상
1: 맞죠.
0: 일어나면 씻고,
1: 그쵸.
0: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래도 뭔가 막 이렇게 출애했던 것들은 정리 정돈을
1: 맞아.
0: 좀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1: 그렇구나.
0: 네.
1: 좀 이렇게 그렇지 진지한 그쵸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0: 네.
1: 꼭그 입던 옷막 이렇게 머리 부시시하고 들어가면 또안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좀 깔끔하게 해놓고 씻고.
0: 네.
1: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러는데 집에서 공부 잘안될 때는 양말도
0: 네.
1: 신고 어디 가는
0: 네.
1: 것처럼 해가지고 옷다 입고 공부해라.
0: 저는
1: 그래야
0: 그
1: 돼요.
0: 같은
1: 맞아.
0: 일을 이동해서 하는 거. 네. 장소를 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1: 그러면 효율 높아져요.
0: 네.
1: 환경이 바뀌면 뇌도 훨씬 더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0: 아,
1: 그런가
0: 네.
1: 봐요. 집이라는 곳은 많이 익숙해지니까, 그쵸?
0: 네네네, 맞습니다.
1: 그거 되게 좋아요. 그러면 작업도 싱어송라이터고 프로듀싱도 다 하시니까,
0: 네.
1: 그러면 노트북 같은 거, 그거
0: 네네.
1: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하고 그러시겠네요?
0: 네네네. 네,
1: 그러면 녹음도 집에서 하시고,
0: 저는
1: 그쵸?
0: 그러는 편입니다.
1: 그거 한 다음에 또 나가서 또 이렇게 녹음한 다음에, 아, 나 요거 작업은 좀딴데 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그럼 또, 바짝 한 3시간 잘 되잖아요, 또 일이.
0: 맞아요. 장소를 이동하면
1: 잘
0: 그만큼
1: 돼요,
0: 늘어나요.
1: 정말. 그래요, 진짜.
0: 네.
1: 거기서 딱 뭐, 커피 한잔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서. 그쵸?
0: 네,
1: 그런
0: 이번
1: 것도 하시고.
0: 앨범은 좀 후작업은 그렇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1: 오, 그러셨구나.
0: 네.
1: 서영님이 아이가 백아님 노래를 자주 틀어놓는데 그중에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듣고 주저앉았대. 너무
0: 어휴,
1: 좋아서.
0: 감사합니다.
1: 대박이다. 와, 첫사랑. 이게
0: 네.
1: 제주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제가
1: 예.
0: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조금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1: 예.
0: 이제 제주도에서 만난 감귤 청년을 보고 쓴 곡입니다.
1: 몇살 때요?
0: 17, 18로 기억하는데,
1: 그러면 고1, 고2인데, 그
0: 고등학생이었어요, 일단.
1: 감귤 소년은 몇 살이었어요?
0: 그건 모릅니다.
1: 대학생 오빠였네. 딱 보고 어디가 좋았어요?
0: 아, 이게 이제 영화 같은 게요.
1: 그러면 영화 같이 이렇게 감귤을 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등에 근육이 있었죠?
0: 느끼해요.
1: 그건
0: 아니에요.
1: 아니구나.
0: 근데 상상해 보세요. 제가
1: 예.
0: 감귤을 이렇게 제주도에 갔을 때 감귤을 샀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1: 예.
0: 다시 거길 들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외향적이어서
1: 예.
0: 그때의 이모님,
1: 예.
0: 네, 이모님한테 말 걸려고 제가 먼저 나갔어요. 차에서
1: 예. 예.
0: 내려가지고. 안 계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제주도 길거리에 있는 그
0: 맞아요.
1: 감귤집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런
0: 길거리에서
1: 다음에
0: 살수 있는
1: 예,
0: 거.
1: 길거리에 있는 거.
0: 그래서
1: 예.
0: 나갔는데 안 계셔서 어디 계시지? 하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싹
1: 감귤 청년이
0: 감귤 청년이 흰색, 흰티, 반바지.
1: 반바지를 딱
0: 살짝
1: 입고
0: 머리가 길었어요.
1: 살짝 머리.
0: 그리고 흰색 수건으로 머리를 탁탁 털면서
1: 오!
0: 머리를 막 감고
1: 젖어 있었구나, 머리가. 머리카락이.
0: 네, 그래서 싹 나오는데
1: 그게 첫사랑이에요.
0: 놀림당한 것 같아요.
1: 아니야, 너무 좋아서
0: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나오시는데 제가
1: 어머,
0: 보고 얼굴이 빨개져서
1: 정말로?
0: 도망갔어요.
1: 누구 닮았어요? 잘생겼구나. 누구 닮았어요?
0: 그때
1: 누구 닮았어요?
0: 이제 샤이니의 태민 선배님 막
1: 정말
0: 데뷔했었을 때랑 똑같았어요. 네.
1: 똑같았어요. 정말.
0: 네.
1: 거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0: 제주도 제주 공항 근처 아닐까요?
1: 공항 근처였어요?
0: 네.
1: 자세하게 기억은 지금 안 나시네요.
0: 네네.
1: 제주시 쪽이구나,
0: 네.
1: 그러면.
0: 네.
1: 그렇구나.
0: 사람 잡을 것 같은데요?
1: 공항 보통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 안 맞으면
0: 네.
1: 거기 용두암 가는데.
0: 맞아요.
1: 그쵸?
0: 네.
1: 용두암 근처에 있는 그 귤집이었어요?
0: 감귤 청년 댓글 다세요.
1: 진짜 그랬으면
0: 지금 잡고
1: 좋겠다.
0: 있습니다.
1: 지금도 아직도 찾고 계세요?
0: 아니요.
1: 지금도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있었으면 한번 찾아보는 건데, 그때 감귤 소년을 찾습니다.
0: 안 찾고 싶어요.
1: 어떤 느낌이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다 싶으면 곧바로,
0: 근데 그때랑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서.
1: 진짜?
0: 네, 그래서
1: 아, 그
0: 그때.
1: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하고 싶구나.
0: 맞아요. 약간
1: 괜히 또 찾아가,
0: 전원일기처럼.
1: 전원일기처럼.
0: 네.
1: 그 첫.

0: 첫사랑이라는 노래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너무 좋아서 주저앉을 정도로 좋다 그러면 저도 한번 너무
1: 네.
0: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1: 감사합니다.
0: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어떡해요. 아직 할 얘기 참 많이 남았는데. 재밌는데, 그죠?
1: 네.
0: 어떡하면 좋아요. 뭐
1: 아쉬워요.
0: 어쩔 방법이 없죠, 뭐.
1: 네.
0: 첫사랑이라는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의 노래입니다.

0: 배가의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은 배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6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음악을 할 거다. 말하는 건꼭 지키는 성격이라서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인터뷰에 이 말을 남겨둔다. 이렇게. 평생 음악을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도 이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해보시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1: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다른 사람
0: 그쵸.
1: 같아요.
0: 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 선생님, 6년 전에 하신 말씀
0: 저 6년
1: 중에,
0: 전에요? 6년 전이면 2020년이잖아요.
1: 지금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뭔가 그때
0: 그럼요. 그때 저랑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르죠.
1: 이런 말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0: 그럼요. 번복하시겠습니까?
1: 평생 음악을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0: 평생 음악 할수 있죠. 왜요?
1: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이번 정규
0: 어려워요?
1: 2집 정말 위기였어요. 잘 나왔지만.
0: 왜요? 스스로가 좀 불만족스러워.

0: 하겠다라는 멋진 다짐과 함께 오늘 배간 인간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같이 해주신 바다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실래요?
1: 아, 네. 우선 청춘의 상관관계라는 앨범을 만들면서 저도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많이 생각했었었는데, 네,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저에게는 영광이고요.
0: 오,
1: 또
0: 무슨
1: 그
0: 말씀이세요?
1: 안에서
0: 그
1: 이
0: 안에서?
1: 푸릇푸릇한 우리 바다님들 함께 뵐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감기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다들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라고
0: 잘 먹고
1: 또
0: 잘 살아야지.
1: 몸 건강하게 잘 챙기시고 항상
0: 맞아요.
1: 행복하게 승재쌤과 영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백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노래 두곡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백아가 부르는 별똥별. 마찬가지. 백아가 부르는 시차.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룬 배우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아시죠? 거기서 해리포터의 가장 친한 친구 론 위즐리 역을 맡았다.

어떤 배우? 루퍼트 그린트. 이 배우가요, 어릴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아이스크림 장사.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 진짜로 아이스크림 트럭까지 한 대 샀고요. 트럭을 몰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보이면 차를 세우고 아이스크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루퍼트 그린트는 왜 그렇게 아이스크림 장수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어릴 때 문방구 사장님이나 분식집 사장님 보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언제든지 꺼낼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보였었잖아요. 루퍼트 그린트한테 아이스크림 장수가 그런 존재였었던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일을 진짜로 해본 겁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조금 더 어렸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그때 꿈꾸었던 일을 진짜로 해볼 수 있다면 와, 얼마나 신나고 또 신기할까요?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부에 둘 것 같은 상도 니체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주저의 창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 가동 큰지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쳐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듣고 왔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9월 20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생선님 수학 강의 듣고 저의 꿈을 이뤘는데 오랜만이에요. 최화영 바다님이 보내주셨고, 권효우님은 쌤 수업 듣던 학생이 30대가 돼서 이제 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 때 저의 임신 소식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상을 다 가진 기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안보라님, 오늘 생선님의 깔롱진 머리 스타일도 보고 배가님 좋은 노래도 듣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네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평안히 잘 쉬시고 가족들과 정다운 시간들도 많이 쌓으시길 빈다고 해피 추석. 이번 추석에는요, 지금부터 한 5시간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저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로제 넘버 원 걸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추진한 한 나라였답니다. 뉴질랜드. 이 뉴질랜드가 요새 골머리를 앓고 있다네요. 젊은

세대의 흡연 문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서랍니다. 뉴질랜드의 일부 젊은이들이 기존에 피우던 전자담배를 끊고 일반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군요. 그 이유는 일반 담배가 멋있어 보여서랍니다. 심지어 전자담배에는 없는 아우라가 있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아우라, 아서라.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뉴질랜드의 아티스트 백 룬가의 Sway로 시작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는 보고 따라하는 거다. 뭐 부모, 아버지가 됐든 뭐 TV에 등장하는 인물이 됐든 영화, 음악의 스크린 안에 멋진 주연 배우의 이미지든 전 그랬어요. 뭐 브루스 윌리스도 기억나고 험프리 보가트 카사블랑카에서 그 모습이 꽤나 멋지게 아우라가 오늘 기사처럼 그런 아우라가 느껴져서 따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양촌리 김회장님이 안방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담배 피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오늘 이 기사는 20대의 익명의 대학생이 주변에서 나 담배 피는 거 모른다. 간혹 사교적인 뭐 그런 모임에서 한뭐 조금씩 피는데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아우라를 언급했는데요. 동경이겠죠. 그렇게 멋지고 싶어지는. 그리고 전 세대, 전전 세대. 그 아날로그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데서 온다고 하네요. 담배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니까 좀 희한하긴 한데, 저도 영화 얘기했지만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기사에는 90년대 미학 중에서도 특히 뭐 인기 미드였죠. 섹스 앤드 시티의 주인공 캐리의 흡연 장면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뉴질랜드의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는 애들이나 하는 거고, 이 연초, 권련담배가 어른의 멋진 모습이다.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하네요. 3년 정도 뉴질랜드에서 벌인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전자담배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담배를 피다가 뭐 결국에는 금연을 하고 싶은데 전자담배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반대로 역으로 일반 담배 피던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거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네요. 예.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의 다비드 폰세카의 아모르 생 프레사, 조급하지 않은 사랑 먼저 듣고요. 역시 포르투갈의 나빠 밴드의 연주로 데슬로카두 유랑민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나파의 데스루카도 유랑민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다비드 폰세카의 아모르 생프레사 조급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20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탄생한 하이브리드 스타일 하이라이프를 만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하이라이프는 거대한 생활 양식입니다. 사회,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하이라이프는 가나의 삶 전반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축제, 축구 경기, 야간 집회 등등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의례, 또 당연히 하이라이프의 멜로디와 리듬이 넘실거립니다. 유네스코 가나 위원회 사무총장 오스만 담바 타히두는 말합니다. 하이라이프는 가나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서 행복, 슬픔, 평화, 심지어 사치까지 표현한다고요. 사치는 하이라이프의 유래였습니다. 하이라이프, 이 뜻부터 상류 사회의 삶을 가리키니까요. 1920년대 영국 식민지였던 가나가 골드코스트라 불렸던 시절, 영국 고관 대작들은 아름다운 해안가에 지어올린 고급 클럽과 카지노에서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왈츠, 삼바, 폭스트롯 등 유럽 사교 댄스를 즐겼죠. 정작 골드코스트의 원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파티의 소음과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 한탄했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상류사회의 삶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라고요. 하이라이프 특유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빌려서 말하면 바로 이 순간, 오늘날 가나의 정체성이 된 음악 하이라이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이 가나에서 즐긴 고급 사교 음악은 재즈, 스윙, 브래스밴드, 행진곡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나, 넓게는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접목된 결과가 하이라이프라고 이르는 거죠. 하이라이프는 서구 재즈 음악에서 트럼펫, 색소폰, 어쿠스틱 기타를 가져왔지만 서아프리카 아칸 부족의 전통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민담의 틀에서 재구성됐습니다. 특히 기타 주법에서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키는데요. 서구 클래식이나 재즈 기타 대신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 세프레와의 주법을 활용하는데요. 그 결과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며 특이한 당김음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서구 스윙 음악의 4분의 4 박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8분의 12 박자 폴리리듬과 함께 쿠바 전통 타악기 클라베이의 비트를 결합, 입체적이면서 춤추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라이프는 바야흐로 가나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선 세계음악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거장 펠라 쿠티는 하이라이프의 뼈대에 미국 펑크와 소울을 결합 아프로비트를 창시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는 아프로비트 음악 역시 하이라이프의 기타 리프와 리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영국 식민지 시절 가나의 음악인들이, 제국 엘리트들이 즐겨 듣던 빅밴드 음악을 그들의 전통 음악과 융합해 탄생시킨 스타일로 훗날 아프로비트, 아프로비츠의 토대가 된 하이라이프 만나봤고요. 음악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1975년에 발표된 에보 테일러의 Will You Promise featuring Pat Thomas와 Lola Everett였습니다. 하이라이프가 노래와 멜로디의 음악이었다면 아프로비트는 그루브와 리듬의 음악이었고, 에보 테일러는 이두 세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곡은 좀더 일찍, 그러니까 고전 하이라이프의 황금기였던 60년대 후반에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E.T. Mensah and His Tempos의 Day by Day. 이 시절은 독립 이후 하이라이프가 국가적 대중음악으로 소비가 되면서 또 도시 문화의 상징으로도 유행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프의 완성도를 높게 여러 요소들, 유럽의 뭐 무도 음악, 군악, 카리브 음악, 미국의 재즈 등을 통합한 최초의 스타라고 인정받는 E.T. 멘사의 음악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콩콩님께서 하이라이프 음악들이 참 착하고 무해하게 들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60년대 하이라이프와 70년대 이 느낌이 확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60년대가 좀더 착하게 들리는 걸까요? 예. 오늘의 세계 음악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탈리아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리카르도 코치안테의 Era già tutto previsto,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어서 안나 옥사와 파우스토 레알리의 Ti lascerò, 널 자유롭게 해줄게까지 두 곡입니다.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콜롬비아의 후아네스가 부르는 La Camisa Negra, 검은색 셔츠입니다. 후아네스의 2012년 싱글, 그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곡이죠. 노랫말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후에 이 검은색 셔츠만 입고 다니는 한 남자의 도끼에 찬 웃긴 독백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그래. 난 가난하고 못생겼지. 그런데 욕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넘쳐 흐르지. 오늘 난 검은색 셔츠를 입었어. 오늘 내 사랑에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야. 오늘 내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해. 이게 다 네가 내게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지. 이제 다 알아, 나도.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난 검은색 셔츠를 걸쳤다. 내 속은 비탄으로 쑤신다. 욱신욱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지. 하필이면 너와 마주친 그날 이 불운이 날벼락처럼 내게 저주를 내린 거지. 네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독배를 마신 후에 나는 반쯤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었고 그리고 네가 이별을 고하며 뿜어낸 이 독가스를 들이마셨지. 네가 떠난 후 내게 남은 건 only 이 검은색 셔츠뿐이지. 검은색인 내 영혼과 딱 알맞는 안성맞춤. 널 사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었고 단잠을 자던 침대를 잃었지. 이제 네 사랑 따위 관심 없어. 어제는 영광의 맛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우 써. 수요일 오후인데 당신은 오지 않고 소식도 없고 지금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고 당신의 명품 가방 문가에 내놓았고 당신에게만 말해주지.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어. 셔츠 속에는 내 시체가 있어. 네가 원하면 언제든 묻어버릴게. 내 말 똑똑히 들은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새음행 전환노래. 오늘은 콜롬비아의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화네스 그의 2012년 싱글 La Camisa Negra 검은색 셔츠 함께 들어봤고요. 이 곡을 여태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게 이렇게 웃긴 내용인 줄 꿈에도 몰랐네요. 예, 조목조목 들여다보니까 좀 예, 그러네요. 후아네스는 찌질한 이미지는 절대 아닌데 아무튼 이탈리아에서는 이 노래 제목만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그 뼈아픈 기억이 있죠. 무솔리니의 독재 시절 특히 무솔리니를 지지하던 그런 예, 집단 까미시아 네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데요. 그건 아니었다라고 후아네스가 사랑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죠. 콜롬비아의 까바스의 미 봉봉 내 사랑입니다.

콜롬비아의 까바스의 미봉봉 내 사랑이었습니다. 0917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몰래 라디오 듣는 중인데 재밌어서 웃음을 못 참는데 어떡하죠? 크크크크. 아하,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이 저도 간혹 생방송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면 전통적인 방법을 쓰죠. 허벅지를 막 꼬집습니다. 8221님께서 콜롬비아의 음악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신나는 콜롬비아 음악 듣고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콜롬비아에 뭐 꿈비아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순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뭐 미리 저는 다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기획도 첫 곡부터 범상치 않아요. 저는 설마 했거든요. 이 머리에 맴도는 그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 그리고 그 국내 그 설마 그 곡, 물론 그 곡이 이 명절 특집 방송 같은 데서 불렀어요. 예, 명절 생각이 확실하게 나는 그 곡에 관련 있는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의 요소와 해외 요소 이런 것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재미날 것 같습니다. 4923님께서도 선곡표 미리 확인하셨다. 아주 기대하는 중이다라고 써주셨네요. 특이한 선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아티스트 안도 시인의 No Name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예비 엄마 아빠는 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임신 준비 검사부터 출산 후 돌봄 계획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긴 시간 난임 클리닉을 오가는 부부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부터 호흡, 운동, 식사 등을 잘 챙기는 법이 담긴 심리 방역 안내서 맘 안에인데요.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문의도 가능하고요. 가족의 탄생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미국의 피아니스트, 키보디스트, 작곡가 데이빗 베누아 그의 87년도 음반에서요. Freedom at Night. 아, Freedom at Midnight이군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을 듣겠습니다. 청취자, 애청자 SMM40님이 좀 전에 신청을 해두신 곡인데 이제야 함께 듣습니다. 회사 생활 좀 힘들다라고 적으셨던데 지금은 좀 나아지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 담아서 함께 듣습니다. 영국 아티스트 케이트 부시의 Running Up That Hill 이 음악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 분모를 가진 사례를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 평론계의 앙팡 테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립을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안녕하십니까.
0: 청탁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계시잖아요.
1: 아니요, 없습니다.
0: 없어요? 청탁.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던데. 막

0: 뭐차 제가 뭐 간혹 차를 같이 타고 갈 경우에는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도 막 전화를 하시고 예 청탁이
1: 그런 청탁.
0: 오면은 네 예, 그런 기사 청탁 뭐 이런 건가요?
1: 뭐 그런 경우도
0: 네.
1: 있고 뭐 이제 기자분들이 뭐 코멘터리라고 하죠.
0: 예.
1: 뭐 요즘에 뭐 소연의 퇴사할게요가 뜨고 있는데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0: 예.
1: 기사에 한줄 나가는 거 한편
0: 예.
1: 이미은
0: 전문가의
1: 평론가는 예,
0: 의견
1: 큰
0: 뭐 이렇게.
1: 따옴표
0: 예.
1: 이런 것도 있고 뭐 진짜 입금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0: 예.
1: 원고 청탁부터 뭐
0: 아, 입금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뉘앙스네요, 그러면.
1: 아 이제 예 기자분들께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거는 입금이 되진 않죠.
0: 아, 그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어떻게 좀 서로 돕는 차원이에요?
1: 그렇죠. 돕는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역으로 기자 시절에 그 많이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좀 딴다 그러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평론가분들이랑 또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평론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기피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0: 왜,
1: 이게 막
0: 뭐 이유가
1: 열심히
0: 있을까요?
1: 얘기했는데 뭐 진짜 딱한줄 들어간다거나 그것도 뭐좀 윤색이 돼서 뭐 그러고 나한테 오는 대가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이 기자 저 기자 다 전화해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게또 즐겁기도 하거니와 제가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기자 시절에 공짜로 막 코멘트를 많이 땄기 때문에 10여 년간
0: 석죄의 의미로도 또,
1: 갚는다는 의미로 정말 최대한 열심히 전화도 벨 3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고 이렇게 기자님께 잘하고
0: 그렇다면
1: 있습니다.
0: 뭐한 5분 이상 코멘트를 하시면은 한뭐한 줄로 요약이 될 거다라는 걸 구조적인 그런 걸 아시니까
1: 네.
0: 좀더잘 요약을 해서 이제
1: 그렇죠. 이제 보통은 방송용 뭐 뉴스데스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한 줄이거든요.
0: 예,
1: 반줄일
0: 그러니까
1: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방송으로 정확히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적으로 다듬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신문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제가 그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0: 오늘 사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은 그쪽이 원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받고 싶은 질문 받고 싶은 어떤 테마나 아티스트가 있는가? 근데 안 오는 뭐 아직까지.
1: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잘안 나는데, 얼마 전에 마침 제가 어떤 아티스트분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인터뷰 말미에 인터뷰가 다 끝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은 저는 오히려 역으로 언젠가 제가 한번 그임 기자님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많은 국내 아티스트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사실 본인은 아티스트니까 그런 역할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0: 혹시
1: 궁금하다, 그런
0: 같이
1: 것들이.
0: 유튜브 채널 만들려는 제안 아니었어요?
1: 이렇게 살짝 한번 던지셨는데, 저도, 되게, 그러게. 그런 것도 재밌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임 기자님 머릿속에 그
1: 언제든지 뭐,
0: 경험과
1: 예,
0: 그
1: 환영합니다.
0: 탐낼 만한 이 채널 콘텐츠네. 그런 제안 받으신 것 같은데.
1: 근데 뭐, 그냥, 뭐, 한번, 점점점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연락이 없어서, 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무튼 원하는 청탁 많이 받으시고
1: 네.
0: 대가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테마가 참 재밌습니다. 명절 맞이 뭐 이런 거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1: 맞아요. 이제 명절입니다. 곧. 그래서 명절 맞이, 좀 이른 맞이지만, 명절 맞이 깜짝 케이팝 특집. 이 세계 음악 기행에서 케이팝 특집. 뮤직 설레에서 이 케이팝 특집. 아마 상상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1탄. 저는
0: 1탄.
1: 항상 1탄을 깔아놓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탄. 부제는 외국 팝도 케이팝이었어.
0: 하하.
1: 외국 팝도 케이팝이었어라는.
0: 외국 팝도 케이팝이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해외에 있었던 그런 게 케이팝이 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상상하기에.
1: 그렇죠. 아마 이 시간에 직접적으로 뭐 한국 노래를 뭐 대개는 소개는 안 해드리기 때문에 외국 노래긴 한데 뭔가 케이팝과 아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0: 그렇구나.
1: 네. 명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것을 찾아야 되지
0: 우리 거.
1: 않습니까? 어디서든.
0: 그렇다면 원곡을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첫 곡의 그
1: 네.
0: 원곡이 아니라 첫 곡의 우리 사례를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이제
0: 듣고
1: 비교.
0: 싶어졌어. 너무 듣고 싶어졌어. 새
1: 잠깐
0: 음행에서.
1: 잠깐 우리 거를 좀 좀씩 맛보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다. 기억.

0: 나지 않냐 이렇게.
1: 네, 그 아니면 뭐 우리 말하는 동안 삐지라도 이렇게 쓱 이렇게 해주면 뭐
0: 아마 제작진 분들께서 또 네. 하시지 않을까.
1: 네, 안 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안 하면 제가 불을 뭐 부르면 더 난처해지실 건데.
1: 네, 오늘 테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명절 되면 예전에 요즘 네. 뭐 TV 잘 안 보시지만 저는 아직도 뭐 TV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 추석이 되거나 뭐 설 이렇게 되면 방송 뭐 특집 방송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가수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부르던 그런 쭉 부르던 노래도 생각나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외국인 오늘... 뭐 장기자랑 이런 것도 꼭 있었어요. 네.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은데.
1: 외국인 장기자랑.
0: 그 당시에 외국인 자체를 보기가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네. 20세기에는.
1: 그때는 한국어도 서툰 외국인 네. 분들이 어렵게 맞아요. 한국 아니 한국 준비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진땀 흘리면서 부르는 그거 그 노고에 감탄해가지고
0: 맞아요.
1: 막 박수
0: 되게
1: 치고
0: 안 어울리는
1: 그랬어요.
0: 한복 입으시고.
1: 네. 그 뭐 한 다섯 명 섭외되면 한 네. 분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네. 나머지 네 분은
0: 약간 코믹. 예. 그 개그 프로로 변하는.
1: 예, 발음이 예. 너무.
0: 그렇죠.
1: 근데 요즘은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외국인들.
0: 그러니까요.
1: 뭐 귀하신 뭐 분도 많고 하니까.
0: 외국인이 전혀 신기하지가 않아요. 예. 어디 뭐 홍대, 성수동, 뭐 해운대, 제주도 어딜 가든 많아서.
1: 그러니까요. 네. 아유, 뭐 시내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0: 그러니까요. 예.
1: 10명 중 5명은 외국인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명절이 지난 뒤에도. 명절 맞이는 아니고 명절 잘 보냈다 깜짝 K-POP 특집 2 네. 이렇게 할 만큼 또 곡들이 있어요?
0: 이게 있고요.
1: 예, 네, 있어요.
0: 뭐 아. 많고요. 네. 많고 사실 요 오늘 시간이랑 조금 다른 결로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뭐 이를테면은 정말 뜻밖의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1: 한국 K-POP이 샘플링된 사례.
0: 그러니까 K-POP이면은 오히려 재미가 없고 진짜 옛날 가요.
1: 아,
0: 말도 안
1: 되는
0: 70년대, 예, 그런 건데 막 힙합에 샘플링 되어 있고 어디서 이제 브롱스에서 길거리에서 LP 판 주워가지고 네. 샘플링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한국 70년대 노래였고 이런 건
1: 저는 맨하탄 중심부에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를 들은 적이 있어요.
0: 어떻게요?
1: 스피커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80년대 어느 그 교포의 그 분들이었나 봐요. 남자 네, 두 분이 네, 네. 그 컨버터블 차를 이렇게 타고 아. 신호 대기를 딱 하려고 끽 섰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막
0: 이야.
1: 타임스퀘어 앞에서 막 울려 퍼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0: 이야.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도 아니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를 맨해튼 한복판에서 네. 컨버터블로 네.
1: 코르벳이었나?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차에서 흘러나오는
0: 이야.
1: 전용력의 명곡을 들었습니다.
0: 야, 힙합니다 정말.
1: 힙하죠?
0: 네, 최고입니다.
1: 아무튼 오늘 명절 맞이 깜짝 K-POP 특집 1 1탄 네. 외국 팝도 K-POP이었어. 첫 곡부터 만나보죠.
0: 이 곡은 원래는 명절에 항상 들을 수 있는 노래였어요.
1: 그런가요?
0: TV 틀면은 항상 나오는 이게 한국 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네, 한국 버전. 왜 그랬을까요? 이 곡이 좀 정겹나? 뭐 약간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어린 시절에
0: 1절, 2절, 3절 또 네. 이제 약간 반전이 있고 이래가지고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고 요즘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1: 오늘 포털에 찾아보니까 조용남 네. 이게 네.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분 버전이 가장 데피니티브 버전인가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은하 씨 버전도 있고 네. 뭐 나훈아 씨도 불렀고 네. 사실은 그 시기에 활동했던 웬만한 중견 가수분들은 한 번씩은 좀 건드려봤던
1: 건드렸던
0: 예, 예, 그런 레퍼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최진사댁 셋째 딸이 번안곡이라는 거고
1: 네.
0: 원곡은 이제 미국 소울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라는 분의 The Snake, 뱀이라는 그 뱀이라는 곡이에요.
1: The Snake. 네. 그러니까 스네이크 하면은 뭐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다큐는 아닐 것 같고 비유겠죠. 비유.
0: 약간 이솝우화 같은 우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스토리텔링이 있는 곡인데 이 원곡 가사 자체는 네. 어느 날 마을에서 여인이 아주 추운 한겨울 밤에 뱀을 발견합니다. 뱀이 꽁꽁 얼어붙어서 너무 그 동사 직전이길래 데리고 와서 너무 측은해서 따뜻한 그 불가에 놔줘요. 몸을 녹이라고. 근데 뱀이 이제 마침내 깨어나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갚기는커녕 이제 뱀이 뱀한테 물리는 그런 얘기인데 상당히 비유적인 얘기죠.
1: 네네네.
0: 이게 왜 최진사와 셋째 딸로 연결이 되는 건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0: 어떻게 연결해
1: 드릴까요?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최진사가 호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0: 아, 무섭다.
1: 호랑이. 네. 근데 그래서 이 이소부와의 뱀 우화는 이제 천성이 약하면 네. 천성이 약하면 아무리 그 은혜를 베풀어도
0: 네.
1: 은혜에 고마운 줄 모른다. 이 교훈일 것 같은데
0: 아.
1: 그 한국에도 전래동화 중에 그런 게 있대요.
0: 네.
1: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구해줬으니 구해준 사람 잡아먹더라.
0: 있어요.
1: 유일하게 연결을 지을 만한 게 호랑이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 붙잡고
0: 와
1: 최진사 댁 이 버전은
0: 잠깐 나왔는데
1: 저 조영남 씨 버전이었어요.
0: 이야 정말 구수하네요.
1: 구수하네요.
0: 코리안 소울.
1: 네. 더 듣고 싶은데.
0: 아,
1: 끊어졌어.
0: 너무 구수한데. 네. 숙룡 환상을 지금 일으킨 느낌인데.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원곡자고
1: 네.
0: 이 곡을 다시 엘 윌슨이라는 분이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한 거를 다시 가져와서
1: 그게 한국에 들어온 거죠?
0: 원한 게 네. 조영남 씨 버전.
1: 엘 윌슨 버전이.
0: 이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는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고 극작가이기도 하고요.
1: 네네.
0: 정치도 조금 했었던 그런 분인데 특이한 분인 게 작사가로 굉장히 재즈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에요. 뭐 올 블루스라고 하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에 노랫말 가사를 붙여서 훗날 재즈 보컬들이 많이 부를 수 있게
1: 네.
0: 한 작사가이기도 하고
1: 네. 뭐
0: 니나 시몬의 곡으로 유명한 워크송 같은 경우도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노랫말을 붙인 분이니까 이분은 노랫말 붙이는데 정말 선수인
1: 비유나 분인데 풍자의 선수 뭐 실력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완전한 재즈 연주곡의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죠. 가사를
1: 그러니까요.
0: 덧입히는 작업이니까. 그런데 이 창의보다 더 창의적인 것을 한국인들이 해냈으니 최진사 댁 셋째 딸이
1: 아닐까.
0: 말 되네요. 오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1: 말 되네요. 네. 오스카 브라운의 그 63년도 버전 말고
0: 네.
1: 네 오늘은 좀 더
0: 맞아요.
1: 라이브 실황 버전 같네.
0: 더 특별한 네. 버전이라서 이게 최진사 댁 셋째 딸과 선율이 같음이 느껴지시면서도 와 이게 이질적이다 더 느끼실 것 같아요.
1: 긴가민가 할 거예요.
0: 네, 재즈하게 이 편곡한 버전인데 1998년 라이브 버전이고요.
1: 네.
0: 더 스네이크 여기 이제 NDR 빅밴드하고 피위 앨리스 색소폰 연주까지 더해진
1: 네.
0: 조금은 그 소울 재즈적인 성향이 더 강한 그런 라이브 버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오늘 명절 맞이 깜짝 K-POP 특집 1탄 외국 팝도 K-POP이었다 이미윤의 뮤직 설레 첫 곡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The Snake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오늘 선곡 테마는 추석 맞이 깜짝 K-POP 특집입니다. 1탄으로 외국 팝도 K-POP이었어 첫 선곡 듣고 왔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작사가 작곡가는 아니고 작사가라고 소개하시죠.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The Snake 함부르크 기반으로 활동하는 NDR 빅밴드 독일의 빅밴드와 함께한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여기 이쪽은 이제 최진사가 햄버거 드시나 봐요. 약간 좀 느낌 자체가
0: 네, 아주 여유롭네요. 최진사가.
1: 최진사가 좀 여유가 더 있으시네요. 네. 집이 크고.
0: 그거 네. 알 윌슨 버전을 혹시 뭐 기억하신다면 찾아 들으셔도 그러면 좀 통하는 데가 더 많이 확실히
1: 그렇죠. 네. 예. 이게 템포감이 더 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조영남 씨의 스토리텔링하고 네. 조금 이어지실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우님 플리는 와 아이디어 점점점 아니 느낌표 3개 붙여서 오미셀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좀 엉뚱하지만 재밌는 기상천외의 아이디어.
1: 네, 조영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분위기 완전 버터로 바뀔 줄 알았어요. 크크크 7108님. 알 윌슨 버전이 약간 버터인가?
1: 네. 그렇죠.
0: 찐득찐득한 펑키 소울.
1: 맞아요. 네. 네. 요 버전은 버터보다도 더 뭔가 좀 눅진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염소치즈라고 해야 되나?
0: 아 그리고
1: 안 떠오르는데.
0: 오스카 브라운 선생께서 스포킨 워드잖아요. 네. 노래라기보다 약간
1: 그렇죠. 네.
0: 낭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뭐
1: 구슬이라고 해야 될지.
0: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들려주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The Snake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네. 두 번째 선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세기말을 뜨겁게 달궜었던 대한민국의 순백의 요정들이 있습니다.
0: 네.
1: 네, SES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0: 순백의 요정이라 그랬는데 뭐.
1: 이 네. SES가 이 2집을 낼 때 네. 2집 표지도 그렇고 뭐 활동하실 때 완전히 새하얀색의
0: 아, 그런
1: 의상을 입고 정말 요정처럼 네. 그때는 실제로 수식어가 요정이었어요.
0: 아.
1: 네, 그렇게
0: 활동 홍대 요정은 기억나는데 여자 아티스트들이 요정 설정을 좀 많이 했던 시절이었나 봐요.
1: 그렇죠. 요정을 애써서 설정하지 않아도 네. 사실은 그 시절에는 좀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뭐랄까요.
0: 수식이.
1: 리스펙트가 네. 아, 조금 남성분들의 못 미치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네. 많았었고.
0: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요정이라든지 네. 뭐 이런 말을 많이.
0: 뭐 갖다 붙였죠.
1: 예, 갖다 붙인 네. 점도 있는데 이 SES 2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셉트 자체가 요정 컨셉트였어요.
0: 순백색의 네. 의상에 네, 약간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1: 그렇죠. 그 음악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인 동화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0: 네.
1: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핀란드입니다.
0: 핀란드요? 네.
1: 핀란드 요정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날아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0: 아하.

0: SES 2집 타이틀곡 Dreams Come True.
1: 네.
0: 이 곡이 사실은 핀란드 걸그룹이죠. 나일론 비트라는 그룹의 이 원곡을 번안한 겁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라카스트인 마 우제린이라고 난 루저와 사랑에 빠졌어라는 노래예요.
1: 뉘앙스 확 바뀌네요. Dreams come true와
0: 그렇죠.
1: 난 루저와 사랑에 빠졌어. 예.
0: 그러니까요. Dreams Come True는 약간 청담동 느낌이고, 요거 루저와 사랑에 빠졌으면 약간
1: 어디야? 어디?
0: 그
1: 외국 지명으로 하세요. 외국 지명.
0: 아, 큰일 날 뻔했다. 지금 한국 지명이 떠올랐다가 철회를 하는데, 어쨌든 약간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1: 예.
0: 네, 느낌이 많이 다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케이팝의 세계적인 신드롬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한 걸음이 된 곡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니까 유럽 작곡가들이 케이팝에 많이 참여하고 지금은
0: 네.
1: 뭐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뭐 과장을 좀 더하면 그런 상황인데
0: 맞아요. 네.
1: 이때가 약간 일기였어요? 최초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나요?
0: 그렇죠. 이 당시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수만 씨 비롯해서 SM의 주요 분들이 프랑스 칸에서 열린 미뎀이라는 음악
1: 네.
0: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 박람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악 박람회에 직접 가야 들어볼 수 있는 곡들이 많았어요. 갔는데 너무 좋은 곡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막 수소문 해보니까 핀란드 곡이고 핀란드 작곡가가 썼다. 그래서 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얼굴이나 보자. 핀란드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 리스토라는 분을, 리스토 아스케이넨이라는 분을 만나 뵙게 되고 이곡좀쓸수 있냐. 이렇게 해서 SES 2집 타이틀곡으로 이제 낙점이 되죠.
1: 이미 발표된 곡이지만
0: 그렇죠.
1: 작곡가한테 허락을 맡으면
0: 그렇죠.
1: 리메이크를 할수 있는
0: 어떻게
1: 거니까.
0: 보면 그 과정에서 이 북유럽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 자원이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윈윈이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케이팝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는 데큰 힘이 될것 같다.
1: 그렇게 멀리 내다보신 거군요. 그 SM 측에서는 이 자원을
0: 결과적으로
1: 활용해서.
0: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했던 송캠프라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점점 배워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저희가 주최를 송캠프를 여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1: 아, 미뎀, 아까 프랑스 미뎀 말씀하셨는데, 그거 비슷한 게 이제 송캠프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곡가들 모여서 이제 서로,
0: 그렇죠. 미뎀은 이제 박람회고, 송캠프라는 거는 작곡가들을 모아서 리드라고 하죠. 뭐 이런 풍에 이런 가수가 부를 어떤 느낌의 노래를 만들어 달라. 이런 리드를 일종의 지시문 같은 걸 던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몇박 며칠을 작곡가들이 같이 막
1: 합숙을
0: 즉흥적으로
1: 하면서,
0: 네, 합숙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데모곡들을 모아서 그걸 다듬고 다듬어서 이제
1: 판매를 해요?
0: 곡을 완성을 하게 되죠. 네.
1: 그럼 뭐, 한 기획사가 주관하는 송캠프면은
0: 네.
1: 거기에 대한 권리는 그 기획사가 가져가나요?
0: 물론 이제 저작권료는 각자 작곡가에게 배분이 되고요. 다만 거기서 만들어진 곡들을
1: 판권
0: 선점하는
1: 같은 거.
0: 거죠. 네, 이 곡은 코르티스가 쓸 겁니다. 이 곡은 BTS가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네,
1: 대단하네.
0: 어떻게 보면 지금의 케이팝이 글로벌 신드롬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한국적인 특성들, 비주얼적인 강점이나 아크로바틱한 안무나 굉장히 친절한 태도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 음악 같은 것들을 이런 북유럽의 또는 다른 유럽이나 영미권의 우수한 작곡가들에게 수집을 해서 이거를 다시 역수출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뭐 일종의 금광을 캐낸 그런 첫 삽,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나일론 비트의 이 라카스트인 마 우세린이라는 곡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곡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0세기 말 1998년이었는데
0: 네.
1: 핀란드에서 아니 한국 저기 아시아에서 날아온 이 사람들 뭐야? 하는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핀란드에서만도 이거 나일론 비트 잘 나가는 그 그룹이고 이것만 팔아도 괜찮은데 굳이 한국에까지 거기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는데라고 했지만
1: 만
0: 그 이후로
1: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겠네요.
0: 그렇죠. 최근에 뭐 스웨덴 작곡가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스톡홀름이 지금 격전장이래요. 뭐 이렇게
1: 서로 하려고 케이팝
0: 서로
1: 작곡.
0: K-팝 그 타이틀곡 꽂히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스톡홀름 시내에서 경쟁이 작곡가 사무실들 사이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1: 와, 세상이 20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군요.
0: 네,
1: 자,
0: 그렇습니다.
1: 말씀하신 그 곡, SES의 Dreams Come True의 원곡, 핀란드.

0: 그룹 SES의 Dreams Come True가 또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밝혀주신 임희윤. 오늘 뮤직설레 두 번째 선곡으로 핀란드 그룹 나일론 비트의 라카스트류인 메로 오세린. 난 루저와 사랑에 빠졌어. 달콤한 분위기의 노래였습니다. 최은경님께서, 희윤님께서 전에 그 북유럽 걸그룹 소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군요? 라고 쓰셨는데,
1: 네.
0: 걸그룹은 뭐 많이 알고 계시죠?
1: 많이 있죠.
0: 핀란드, 예,
1: 네,
0: 많이
1: 많이
0: 있어요?
1: 있죠. 네.
0: 거기 특징은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 곡 넘어가야 돼서.
1: 네, 참고로 이
0: 네.
1: 나일론 비트의 곡이 너무 좋았는지 세 곡이나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0: 예.
1: SES 이 집에 세 곡이 꽂혀 있습니다. 이 드림스
0: 아,
1: 컴트루
0: 그래요?
1: 말고도 느낌이라는 곡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곡 이터널 러브라는 곡도 이
0: 같은
1: 나일론 비트
0: 작곡가?
1: 같은 작곡 리스토 아시카이네라는 분 작품인데, 근데 사실 나머지 두 곡은 사실 트랙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마지막 곡 이터널 러브 같은 경우에는 원곡은 유로댄스에 가까운
0: 네.
1: 곡인데, 이걸 완전히 거의 완전히 몽환적인 거의 드림팝에 가까운 슬로우 잼으로 바꿨어요. 근데
0: 네.
1: 요거만큼은 정말 SES의 곡이 더 좋을 정도로
0: 아.
1: 뭐 SM과 유영진 프로듀서의
0: 네,
1: 역량이
0: 작품을,
1: 빛난
0: 네.
1: 그런 곡이 또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 팝도 케이팝이었어. 명절 맞이 깜짝 케이팝 특집 볼륨 1. 세 번째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독일의 여성 가수입니다. 세라 코너라는 분의 Under My Skin이라는 곡 준비했는데,
0: 네.
1: 아마 Under My Skin이라는 구절이 이거 어디서 들어봤더라
0: 아,
1: 하실 수가 있어요.
0: Under My Skin. 이거 저
1: 아,
0: 팝곡
1: 그것도
0: 하나
1: 있네.
0: 있는데,
1: 예, 그것도
0: 예. 그
1: 있네요.
0: 누구죠? 그왜 이렇게 익숙한
1: 아, 저도 그
0: 멜로디지?
1: 가수가 갑자기 생각 안
0: 예.
1: 나는데, 그 있는데.
0: 남자 가수인데,
1: 네,
0: 예.
1: Under My Skin 뭐 자주 쓰이는
0: 예.
1: 구절인데 팝송 같은데, 2008년에 한국을 강타했었던 이 곡이 있었죠.

0: 네.
1: 동방신기.
0: 아.
1: 네, 동방신기. 지금은 두 분이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섯 분이 다 이제 뭉쳐 있었던 시절, 뭐 시체 말로 오방신기라고 했던 시절에 그 마지막 명곡이라고 할수 있는
0: 네.
1: 줌은 미로틱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0: 아,
1: 거기가
0: 줌은
1: 이제
0: 미로틱.
1: 네, 아가츠 언더 마스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곡이 바로 이 독일의 사라 코너의 언더 마이 스킨이라는 곡이랑 당시에 똑 비슷한 시기에 발매가 됐는데 똑같아서 거의 똑같아서 한때는 이거 표절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 이 덴마크 작곡가 분들이 만든 곡인데 이거를 양쪽에 판 거예요.
0: 양쪽에.
1: 양쪽에 팔면서 당시 권리 문제를 아시아에서는 동방신기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유럽과 북미에서는 사라코너, 독일의 사라코너가 가져간다.
0: 가져가고.
1: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마침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와버렸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뭐 일반 청자들은 그 사정을 알 리가 없으니까 뭐 표절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보군요.
1: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도 어떤 그 요번에도 덴마크 작곡가도 그렇거든요. 네. 그 북유럽 작곡가들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이 또 케이팝에 얼마나 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역으로 생각하면 세라 코너 독일 가수가 부른 곡은 그냥 여자 가수 혼자 부른 곡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동방신기는 또 5인조 당시에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퍼포먼스와 다섯 명의 음색 같은 것들이 어우러지는 이런 조화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구성력 이런 것들이 또 케이팝의 힘이라고 또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동방신기 주문 미로틱도 엄청난 히트를 한 거죠?
1: 대단한 히트를 했었고 그 곡은 워낙에 좋았어서 심지어 평단 반응도 좋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쌍둥이는 아니고 그냥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1: 네.
0: 그래도 같은 작곡가에서 나온 두 버전의 이 노래 오늘은 독일 가수 사라 코너의 Under My Skin이란 이름의 음악 듣고 오죠.

0: 덴마크의 프로듀싱 팀 레미 그리고 토마스 트롤센의 작품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독일 가수 사라 코너는 언더 마이 스킨이라는 버전으로 불렀고요. 방금 들으셨고요. 동방신기의
1: 주문 미로틱.
0: 주문 미로틱의 또 다른 버전이었죠.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곡이 있었군요. 그것도 여자 노래로 김정원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계속해서 외국 팝도 케이팝이 없어. 명절 맞이 깜짝 케이팝 특집 1탄의 이제 네 번째 선곡 만나볼까요?
1: 이 곡은 일본 곡인데요.
0: 예.
1: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한 곡입니다.
0: 히트요.
1: 듣자마자 이 곡은 이거 한국 노랜데 하실 것 같은데 DJ 오즈마라는 분의
0: 오지마요? 오지마. 예. 오지마. DJ 오지마.
1: DJ 오지마 내가 알아서 예. 춤출게
0: 예.
1: 이런 건가?
0: DJ는 필요 없어.
1: 네. 이렇게 빵 터졌네.
0: 예. 죄송합니다.
1: DJ 오즈마의
0: 오즈마군요.
1: 네.
0: 오즈마.
1: OZMA.
0: 예.
1: 네. 악의 악의 에브리 나이트라는
0: 악의 악의 에브리
1: 네. 나이트. 나이토에 가깝겠죠. 일본어니까.
0: 나이토.
1: 예. 악의 악의 에브리 나이토라는
0: 에브리 나이토.
1: 곡인데요. 이 곡은 DJ DOC의 런 투 유라는 곡을 번안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노래가 해외에 가서 번안이 된 그런 사례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것도 누군가는 일본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 이거 듣고
1: 네.
0: DJ 덕이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뭐 이렇게 약간 시점을 또 잘못 파악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0: 네네.
1: 심지어 약간 코믹 가수거든요 이분
0: 예.
1: DJ 오지마. 그래서.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일본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데 막 일본어 가사에 막 끼워넣고 이래서 되게 재밌어요. 한국어로 들립니다. 어떤 구절들은
0: 한국어를 실제로 쓰지는 않는데
1: 그건 아닌데
0: 예.
1: 예. 그리고 이 DJ 오즈마가 원래는 런투라는 곡을 잘 몰랐었는데
0: 예.
1: 대만에 사업차 갔다가
0: 네.
1: 대만 노래방에 갔대요. 근데 대만 노래방에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그게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DJ DOC의 곡을 대만 가수가 한번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대만 버전을 듣고 이 노래 죽인다. 이거 문익점처럼 가져가야겠다.
0: 가져가야겠다.
1: 옥화솜처럼.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작업해서 실제로 히트를 기록한 곡이 바로 악의 악의 에브리 나이토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뭐 뮤직 마켓, 뮤직 뭐 그런 컨퍼런스 이런 데서 실제로
1: 네.
0: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1: 그렇죠. 뮤직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노래방까지.
0: 노래방까지.
1: 이 곡 사냥꾼들은 예. 정말 어딜 가나 귀를 쫑긋하고 있다는 거.
0: 대만 버전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오즈마.
1: 제가 대만 버전까지는 예. 못 들어봤어요.
0: 아직.
1: 네. 흡사하다고 들었습니다.
0: 흡사하다고.
1: 네. 근데 사실 이 DJ DOC의 런 투 유라는 곡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메가 히트를 기록했지만은
0: 예.
1: 사실은 이 곡도 어떤 곡을 좀 차용한 부분이 있는 곡이죠.
0: 이거 샘플링은 아닌 것 같고
1: 네.
0: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건
1: 약간의 뭐 요즘엔 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네, 그런 용어를 실제로 예. 쓰기도 하는데
0: 예.
1: 데디 쿨이라는 그 곡이죠.
0: 보니엠의
1: 곡이었죠. 독일 그룹이었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엔 좋은 멜로디, 좋은 리듬
0: 예.
1: 이런 것들은 돌고 돈다.
0: 네.
1: 지구촌이다.
0: 좋게 보시네, 진짜. 그러게요. 이게 그 말씀하신 보니엠의 데디쿨은 인트로잖아요. 이 인터폴레이트한 부분이
1: 그렇죠. 단단단단단단단단
0: 네.
1: 하는 그런.
0: 그거는 굉장히 대담한 시도인 것 같긴 해요. 네, 그걸 허락을 맡아도
1: 네,
0: 네 자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티스트가 약간 어떻게 저런 유명한 인트로를 내가 내 세 곡의 인트로로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한데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네.
1: 그리고 사실은 네. 뭐 지난 세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곡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의 무단 사용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0: 됐죠.
1: 그렇죠. 그거는 범법행위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인터넷 같은 것들이 잘안돼 있기 때문에 에이, 이걸 뭐 알겠어 설마
1: 알겠어. 뭐
0: 네,
1: 이런. 그냥
0: 했는데
1: 넘어간 거죠.
0: 너무 히트해 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알게 돼가지고
1: 아, 그래요? 나중에 그뭐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0: 그런
1: 해가지고.
0: 경우 상당히 많이 있고요.
1: 예.
0: 뭐 예를 들면 K-POP 중에서 따지자면 H.O.T의 We Are the Future라는 곡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은 이제 SM의 어떤 발전적인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We Are the Future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간주 부분, 댄스 브레이크 부분에
1: 네.
0: 그 크라프트베르크 곡이
1: 아.
0: 그대로 인터폴레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 근데 이제 그 크레딧을 제대로 명시를
0: 제
1: 안
0: 기억이
1: 했다라는
0: 맞다면 그
1: 거죠?
0: 당시에
1: 예.
0: 최초 발매 때는 그 크레딧이 명시가 안돼 있었던 걸로
1: 아,
0: 알고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We Are the Future에는 크라프트베르크의 흔적이 묻어 있다.
0: 네.
1: 오늘 잘 들었으니까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요것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그럼요. 재밌는 사례 뭐
1: 예.
0: 넘쳐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연말이지. 명절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0: 명절 그냥 뭐 차분히 쉬면서
1: 차분히.
0: 재충전하고 이제 일하고 또 청탁과 입금 받을 준비해야죠. 많은 청탁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데 우리 처음 만난 그 시점 한 2, 3년 전인가?
0: 네. 네.
1: 예. 그때보다는 청탁이 더 많아요? 어때요? 그게 매년 달라요? 어떻게?
0: 그 정말 약간 그때그때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나쁘진 않은데
1: 네.
0: 그래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환영합니다. 네.
1: 많은 청탁 홍순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추석 잘 보내시고요.
0: 추석 잘
1: 2주에
0: 되시고요.
1: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DJ 오즈마의 아게 아게 에브리 나이트 매일 밤 분위기 제대로 띄워보는 거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을 해서 뵙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0: 다른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3: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翔太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そんなに痩せているのにダイエット?
0: 그렇게 말랐는데 다이어트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인데라는 예상이나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나타내는 접속조사죠. 논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가을.
1: 아키. 아키.
0: 아키.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봄.
1: 하루.
0: 여름.
1: 나츠.
0: 가을.
1: 아키.
0: 겨울.
1: 후유.
0: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올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상 가능하시죠? 사계절은요?
1: 시키.
0: 시키라고 합니다. 아직.
1: 마다. 마다.
0: 시합, 경기는요?
1: 시아이. 시아이.
0: 시합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는 음으로 읽는데요. 합은 뜻으로 읽어요. 그래서 시합은 일본어로 시아이라고 합니다. 지다.
1: 마케르, 마케르,
0: 마케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이기다는요?
1: 카츠, 카츠,
0: 카츠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1: 이쇼켄메, 이쇼켄메
0: 좀 길죠? 이쇼켄메, 열심히 라는 뜻인데요. 열심 이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1: 넷신니,
0: 넷신니 라는 표현도 열심히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비다, 고프다.
1: 스크, 스크,
0: 스크, 비다, 고프다 라는 뜻의 1그룹 동사입니다. 배가 고프다.
1: 오나카가 스크, 오나카가 스크,
0: 오나카가 스크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의태어를 사용해서 배가 고프다 라는 표현 만들 수 있잖아요.
1: 오나카가 페코페코, 오나카가 페코페코,
0: 페코페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나카가 페코페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르다, 살이 빠지다.
1: 야세르, 야세르,
0: 야세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그럼 살이 찌다는요?
1: 후토르, 후토르,
0: 후토르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보이다,
1: 미에르, 미에르,
0: 미에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이 보이다는 무엇무엇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보이다라고 할 때는요.
1: 미세르,
0: 미세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인데라는 뜻의 접속조사 논의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논의는요, 앞사항에서 당연히 예상 기대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실망 그리고 아쉬움 등의 기분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논의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대라고 하는 접속조사 살펴봤잖아요. 이때 노는 형식명사라고 했어요. 이 논의에 있는 노는요, 마찬가지로 형식명사입니다. 그 뒤에 조사 니가 연결돼서요, 나니나니 노니, 뭐뭐인데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럼 어디에 연결될까요? 노가 형식명사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봐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있다.
1: 아르. 아르.
0: 논이 연결해볼까요? 있는데.
1: 아르노니. 아르노니.
0: 아르노니. 있는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본어의 동사는요. 명사를 수식할 때요. 보통형이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형은요. 쉬운 말로 반말이란 뜻이에요. 아르 있다 라고 하는 보통형 뒤에 논이 연결해서 아르 논이 있는데 라는 표현이죠. 그럼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있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논이 연결하면 되는 거죠. 아르에 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1그룹 동사인데 우츠루로 끝난 경우에 타를 연결할 때는 초금편이 일어났죠. 그래서 왔다 있었다 마찬가지로 보통형이잖아요. 이 뒤에 논이 바로 연결하면 돼요. 아따노니, 있었는데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는 이 형용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멋지다.
1: 가꼬이, 가꼬이.
0: 가꼬이, 멋있다, 멋지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노니 한번 연결해 볼게요. 멋진데.
1: 가꼬이 노니, 가꼬이 노니.
0: 가꼬이 노니, 멋진데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형용사는 이로 끝나고요. 그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생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개인만 하고 있어요.
1: 弟は 明日テストがあるのにゲームばかりしています. 弟は明日テストがあるのにゲームばかりしています.
0: 弟は 동생은 남동생이죠? 아시다, 내일 테스트가 아르노니, 시험이 있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테스트가 아르. 아르, 보통형이네요. 그리고 뒤에 노니 연결했어요. 아르노니.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다. 이 내용을 들으면 뭔가 뒤에 기대되는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계속 놀더라도 시험이 내일이면 하루는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라는 의미가 논의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는 접속조사 논의를 사용합니다. 게임을 바까리 시대이마스. 개인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까리는요, 명사 뒤에 연결돼서 뭐뭐만이라는 의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까요?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저 가수는 노래도 잘하고 멋진데 인기가 없어요.
1: あの歌手は歌も上手でかっこいいのに人気がありません。あの歌手は歌も上手でかっこいいのに人気がありません。
0: 아노카슈와, 저 가수는 우타모 조즈데, 노래도 잘하고 라는 표현이죠. 잘하다 라고 하면 조즈다. 나형용사가 문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조즈데, 가꼬이노니, 가꼬이, 멋지다. 여러분, 우타모 조즈데, 가꼬이, 노래도 잘하고 멋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대돼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논의가 사용됐어요. 그럼 여러분 뒤에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내용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갖고 이 형용사 이로 끝난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갖고 이 논이 멋진데 인기가 아리마생 인기가 없어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노대를 배웠는데요. 그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 명사에 노대가 연결될 때는 나노대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논의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에 논의를 연결할 때는 나노니가 되는 거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가을인데 아직 무척 더워요.
1: 秋なのにまだとても暑いです。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논의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왜축 처져 있어요?
1: どうして落ち込んでいますか?
0: どうして、왜 어째서 落ち込んでいますか? 落ち込む, 축 처지다, 침울해지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예요. 落ち込んでいますか? 축 처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라는 의미인데요. 노력하다.
1: 頑張る
0: 간바르, 1그룹 동사입니다. 경기에 지다.
1: 試合に負ける
0: 시아이니 마케르, 마케르는 2그룹 동사였죠? 노력했는데 경기에 지다.
1: 頑張ったのに試合に負ける
0: 간바타노니, 노력했는데 시아이니 마케르, 경기에 지다. 간바타, 노력했다. 그러면 어떤 게 기대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런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간바타, 노니, 노니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노력해서 뭔가 내가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간바타 노니, 노력했는데 시아이니 마케르, 경기에 지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경기에 지고 말았어요.
1: 一生懸命頑張ったのに 試合に負けてしまいました.
0: 一生懸命, 열심히, 頑張ったのに, 노력했는데, 시아이니 負けてしまいました. 경기에 지고 말았어요. 테시마우, 뭐뭐 하고 말다, 뭐뭐 해버리다 라는 뜻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이라고 하면 날씬하다, 가늘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이 형용사가 뒤에 동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부사의 역할을 해야겠네요. 그럴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호소크 미에르. 날씬하게 보이다, 날씬해 보이다라는 의미고요. 뒤에 노니 연결하고 있습니다. 호소크 미에르 노니. 날씬해 보이는데 이가이또 타카이네. 의외로 높네. 타카이네. 뒤에 사용된 네는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이어서 볼까요?
1: 食事制限より運動した方が体脂肪率は下がるよ。
0: 食事制限より식단 조절보다 운동 した 方が 운동을 하는 편이 体脂肪率は 체지방률은 下がるよ 낮아질 거야 라는 의미죠. 사가르 뒤에 사용된 종조사 요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そうなんだ。細く見えるのに意外と高いね。食事制限より運動した方が体脂肪率は下がる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なんですか？
0: そうなんですか? 그렇군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지우 さん、いつも元気なのに今日はどうしたの？
3: お腹が空いて、実は今ダイエットしているんです。
2: え？そんなに痩せているのにダイエット？
3: 体脂肪率が30%近くあるんです。
2: そうなんだ。細く見えるのに意外と高いね。食事制限より運動をした方が体脂肪率は下がるよ。
3: そうなんですか?
0: カタカナ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テイスト
0: 테이스트, 맛, 풍미란 뜻이고요.
1: 토핑
0: 토핑, 토핑, 고명이란 뜻입니다.
1: 사이즈
0: 사이즈, 크기, 사이즈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토핑이라고 할때 중간에 조금이 들어가고 ing 발음이라서 끝에 응그라고 해야 합니다.
0: 랜덤박스 지시 건강검진은?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에서 건강검진이란 말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건강검진 대신 건강진단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는데요. 줄여서 갠신이라고도 부르며 법정 정기검진이나 일반적인 신체 검사를 말할 때 널리 쓰입니다.
0: 다른 표현도 있죠.
1: 단순 기본 검사를 넘어서 암이나 성인병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입원하거나 하루를 온전히 써서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건강검진을 받는 독특한 표현으로 닌겐도쿠가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EBS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3: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너 얼른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라. 하나, 둘, 셋.
4: 你赶紧去打针吃药吧。
3: 병원 가라고 독촉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赶紧부터 그냥 외워버리세요. 赶紧去 赶紧去打针吃药，打针吃药，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너 감기 아직 안 났니?
4: 你的感冒还没好吗?
3: 한 번 더.
4: 你的感冒还没好吗?
3: 좋아요. 지금 왕 선생님처럼 유창하게 두 문장이 나와야 오늘 11강, 거기 길거리 음식이 엄청 유명해.
4: 那边的小吃特别有名.
3: 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보시죠. 한번 이치라이 카인샤. 네, 88페이지 천천히 보시죠. 다음 달.
4: 下个月.
3: 그럼 지난달은요?
4: 上个月.
3: 이번 달.
4: 这个月.
3: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 따라오고 계신지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4: 따라올 거예요.
3: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먼저 하세요. 저번 달.
4: 上个月.
3: 그렇죠. 이렇게 따라하셔야죠. 과거를 말할 때는 윗상자를 쓰고 next, 미래는 아래 하자를 쓴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할 계획이다.
4: 打算.
3: 아들아, 너는 다 打算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명사로도 쓰이죠.
4: 是的.
3: 동사로 쓰이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打算 뒤에 문장입니다. 나는 중국 갈 계획이다.
4: 我打算去中国.
3: 이렇게 쓰이는 거죠. 打算 뒤에 문장입니다. 이런 중국어는 없습니다. 我打算你. 이런 말은 없어요.
4: 不行的.
3: 네, 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어디?
4: 날.
3: 여행하다.
4: 旅游.
3: 삼성이성. 아아. 旅游. 旅游. 근데 재밌는 건 선생님 제 경험으로는요. 이 旅游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취랑 같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나
4: 没错.
3: 중국 여행 간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외우시면 월旅游中国 막 이렇게 쓰기도 해요.
4: 不行.
3: 갑니다.
4: 我去中国旅游.
3: 아하, 我去中国旅行 혹은 旅游. 旅游 자매품으로 旅行도 있습니다. 行 검색해 보세요. X-I-N-G만 바꾸면 됩니다. 맨 마지막 글자를요. 旅行. 그래요. 하고 싶다.
4: 想.
3: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네요. 나 중국 여행 가고 싶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셋.
4: 我想去中国旅游.
3: 아. 我想去中国旅游. 좋습니다. 병마용.
4: 兵马俑.
3: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여기.
4: 怎么样?
3: 정말. 정말로 대단합니다. 老师您去过吗?
4: 没去过.
3: 중국인이 안 가보셨고 제가 가봤네요.
4: 人太多了.
3: 사람 진짜 많았는데.
4: 감히.
3: 감히.
4: 真的. 人太多了.
3: 저는요. 그 자료화면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TV에도. 정말 그거의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4: 나我一定要去一下.
3: 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죠 이게?
4: 시안.
3: 시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스낵, 노점 음식.
4: 小吃.
3: 小吃. 작게 먹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엄청 매우.
4: 特别.
3: 무지무지 맛있어요.
4: 特别好吃.
3: 엄청나게 유명해요.
4: 特别有名.
3: 오늘 삼성이성 퍼레이드네요. 리요, 리싱, 그리고 요밍, 아아, 요 발음 잘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랑의 잔소리합니다. 맛보다.
4: 장.
3: 오, 배운 적 있죠?
4: 是的.
3: 나 이거 먹어본 적 있어. 가볍게 말할 때.
4: 我尝过这个.
3: 이렇게 말이죠. 현지, 그 지역.
4: 땅地.
3: 사람 인자 집어넣을까요? 땅地人.
4: 对, 땅地人.
3: 현지인 되는 거죠. 보지 마세요. 본문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0: 어떻게 녹아져서 들리는지 들어보시죠. 어머니 라이팅이샤.
1: 第11课
2: 那边的小吃特别有名。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那边的小吃特别有名。对，我也想尝尝当地小吃。
3: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
2: 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那边的小吃特别有名。对，我也想尝尝当地小吃。
0: 네, 대화문 보겠습니다. 문장들이 길어요. 하나씩 쪼개서 갈게요. 다음 달에
4: 下个月
0: 다음 달에 너
4: 下个月你
0: 다음 달에 너 계획한다
4: 下个月你打算
0: 그렇죠. 뭘 계획하죠? 어디 가서 여행할 계획이야? 처음부터 갑니다.
4: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
0: 삼성삼성이 연달아 있는 게 아주 많죠, 지금. 니, 따, 쏜, 니는 올라가야죠. 그리고 그 뒤쪽에도 날, 리요. 삼성삼성일 때 앞에 이성을 올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빠르게.
4: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
0: 그렇죠. 나, 시안 가서 병마용을 좀 보고 싶네.
4: 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
0: 兵马俑. 이런 고유명사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병마용, 병마용 하지 마시고 이제 빙마용 예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오, 거기 길거리 음식이 무지 유명해.
4: 那边的小吃特别有名.
0: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터비에라 그래요. 터비에.
4: 아하.
0: 트어죠?
4: 네, 트.
0: 어, 참 쉽게 발음하신다, 선생님.
4: 我是中国人啊.
0: 부럽습니다. 那边的小吃特别有名. 좋아요. 어, 맞아.
4: 对.
0: 나도 현지 길거리 음식을 좀 맛보고 싶다.
4: 我也想尝尝当地小吃.
0: 여러분,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삼성이 세 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我也, 둘 다 이성이죠, 선생님?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4: 我也想尝尝当地小吃.
0: 현지 음식, 현지 길거리 음식, 当地小吃. 当地小吃 좋습니다. 현지인.
4: 当地人.
0: 좋아요. 当地 많이 쓰입니다. 길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 是的.
0: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눈을 감고 들어야 귀가 더 트일 것 같아요. 어머니 라이팅이샤.
2: 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那边的小吃特别有名。
3: 对，我也想尝尝当地小吃。下个月你打算去哪儿旅游？我想去西安看看兵马俑。那边的小吃特别有名。对。
2: 我也想尝尝当地小吃.
5: EBS 초급 중국어
0: 90페이지 벌써 보셨죠, 여러분? 어퍼 포인트 다 아는 건데요. 방금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야.
4: 他打算明年结婚.
0: 어때요? 역시 打算 뒤에 문장이 쫙 깔려 있죠? 나는 아침에 달리기 할 생각이야. 제가 이렇게 왜 해석을 바꿨냐면요. 계획하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뭐뭐 할 생각이야. 이럴 때도 이 打算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4: 我打算早上跑步.
0: 달리기 하다, 跑步, 요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跑步, 요새 많이 뛰잖아요, 그죠?
4: 是的, 现在很多人喜欢跑步.
0: 저는 별로. 살 때문에 런닝머신에서 하긴 하는데 괴로워요. 재미가 없어.
4: 有人喜欢,有人不喜欢.
0: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 어떤 사람을 중국어로?
4: 有人.
0: 어, 나, 老师,你喜欢跑步吗?
4: 不喜欢.
0: 어, 아주 오랜만에 정색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 내일 무슨 계획 있니?
4: 你明天有什么打算?
0: 자, 여기선 打算이 뭐예요, 그럼? 계획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没有打算 하면은 계획이 아예 없는 거죠.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이제?
4: 没什么打算.
0: 그렇죠. 没什么打算 하면 뭐예요? 딱히 뭐 계획이 없다.
4: 是的.
0: 사실은, 정말 이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没什么打算을 더 많이 쓰겠네요.
4: 네.
0: 그냥 말투로 그죠?
4: 네.
0: 자, 그다음 작게 먹다가 아니라 역시 음식 길거리 음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小吃 예문 볼게요.
4: 这里的小吃真好吃.
0: 그는 길거리 음식 먹는 걸 무지 좋아해.
4: 他特别喜欢吃小吃. 最近啊. 明洞的小吃街很有名.
0: 여러분, 우리 왕 선생님께서 지금 돌발 중국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最近, 明洞的小吃街很有名.
0: 자, 뭐라 그러시나요? 明洞이 뭐예요? 명동.
4: 네.
0: 아, 명동에 요새 그 길거리 음식이 엄청 유명하다.
4: 그 거리.
0: 거리, 맞아요. 길거리 음식이 쫙 깔리는 음식을 거기를 小吃街라고 하죠.
4: 是的,有很多外国人.
0: 엄청 많은 외국인이 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떡볶이.
4: 对,韩国最有名的小吃,炒年糕.炒年糕,
0: 이게 떡볶이예요. 炒年糕, C-H-A-O, 그 다음에 明年 할 때, 내년 할 때, 년.
4: 没错.
0: 그 다음 G-A-O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검색하시라고 제가 병음을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잘했죠?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살펴볼게요. 我们一起来看一下. 참고로 길거리 음식이 쫙 깔린 거리. 小吃街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좀 병음을 좀 불러드리고 싶네요. 小吃 요건 있으니까 됐고요. J-I-E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小吃街 요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동문 뭔가 어려워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예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연달아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맨날 吃饭밥만 하지 마시고 밥 먹으러 가자. 대신 이건 있어요. 중국인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4: 去吃饭.
0: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 먹는다. 더 쉽게 말하면 젓가락으로 밥 먹는다라고 할 때 이 쓸용자, 용을 떠올려야 됩니다.
4: 中国人用筷子吃饭.
0: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 먹는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용을 떠올려요. 젓가락으로라고 할 때 용을 잘 못 사용하죠.
4: 是的.
0: 선생님이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 그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할아버지께서는 휴대전화로 신문을 본다.
4: 爷爷用手机看报纸.
0: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핸드폰으로 신문을 본다. 看报. 바오를 그냥 한 글자로 해도 됩니다. 신문, B-A-O, 바오. 네. 좋아요. 몸모로 뭐 한다라고 할 때 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연동문이에요? 용, 吃, 동사 두 개 있잖아요. 됐죠? 그녀는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4: 她来中国学习汉语.
0: 여러분, 찾아보세요, 동사. 뭐 있죠?
4: 来.
0: 또 하나.
4: 学习.
0: 여기서는 学习가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다죠. 좋아요. 그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합니다.
4: 他坐飞机回国.
0: 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후에 이 回国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말씀하셔야죠. 동사 뭐 있죠?
4: 坐.
0: 또 뭐 있죠?
4: 回.
0: 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回国. 国는 동사가 아닙니다. 回만 동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차를 몰고 출근하신다.
4: 爸爸. 开汽车上班.
0: 开汽车 돼 있는데 치 빼고 그냥
4: 车.
0: 开车 해도 괜찮아요. 동사 두 개. 뭐죠?
4: 开.
0: 또.
4: 上.
0: 정확합니다. 역시 중국어 잘하십니다, 우리 왕 선생님. 여기서는
4: 谢谢.
0: 여러분, 샹반이 동사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샹이 동사고 빤이 명사예요. 吃饭 그 문장 구조예요.
4: 一样的.
0: 네, 정말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샹반 자체를 그냥 동사

0: 바로 알고 계시는 분은 많거든요. 샹이 동사, 빤이 명사인 건 아시면 좋습니다. 물론 일상 회화에서는 말할 때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1: 시다.
0: 문장 성분 분석할 때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2: 好的, 一起进入深化练习。
0: 92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나는 녹차를 한 잔 맛보았다. 천천히 보시죠.
2: 我品尝了一杯绿茶.
0: 일단 녹차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2: 绿茶.
0: 绿자로 시작하는 말, 녹색.
2: 绿色.
0: 아하, 绿色, 유땡땡. L 유땡땡, 리요 할 때 그 발음이긴 한데 성조가 다르긴 하죠. 리, 리 기억하시고요.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맛보다를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장만 쓰잖아요. 핀장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조금 더 정식적인 표현이죠?
1: 시다. 수면유.
0: 아, 서면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문장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핀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식 엄청 맛있어.
2: 这里的零食 非常好吃.
0: 예전에 배웠던 그 点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네, 零食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这里的零食非常好吃.
0: 무지 맛있어. 零食, 点心 잊지 마시고요. 형은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야. 어? 계획하다면은 打算. 어우, 전혀 문제 없죠. 알겠습니다. 打算 써서 한번 해볼게요.
2: 哥哥 打算明年结婚.
0: 훈 아니고 우리 왕 선생님처럼 结婚, UN 사이에 어 들어가야 돼요. 훈 그리고 打算 대신에
2: 准备.
0: 준 아니고 역시 준, UN 사이에 어 들려야 돼요. 准备로 호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년 결혼을 준비한다 이거죠. 准备도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너 이 비스켓 좋아하니?
2: 你喜欢这个饼干吗?
0: 饼干, 이게 딱 이거예요. 비스켓. 그죠? 饼干. 무슨 계획 있니?
2: 有什么计划啊?
0: 有什么打算啊? 计划도 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计划, 打算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를 잘 하고 계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딱 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94페이지 보시면 小吃, 点心, 饼干, 零食 차이점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 정老师 总结得特别好.
0: 결론 잘 짓는다고 저한테 칭찬해 주셨네요.
1: 我这个中国人看了都觉得哇好正确呀.
0: 아, 정말입니까?
1: 네.
0: 왕 선생님께서 인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궁금하겠다. 그죠?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1: 빙간, 点心? 네. 有什么不一样呢?
0: 그러니까 마트 봉지 과자는 우리가 보통 링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근데 저 오늘 시간 남아서 그런데 복습을 하나 하고 싶어요.
1: 아하, 好吧.
0: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음식이 쫙 깔린 거리 세 글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2: 小吃街.
0: 이게 간판에도 정말 많이 써 있거든요.
1: 是的.
0: 선생님께서 오늘 이 단어를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小吃街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2: 那边的小吃特别有名.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예, 우리가 후반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기초적인 문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똑같은 파트여도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요. 독해도 더블 트리플 패시지를 맨 마지막에 놓죠. 그래서 나름 이제 구성을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리니까 애정을 갖고 공부하세요. 기윤호님이 6월부터 들어서 9월 6일에 저와 함께 토익 만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 분들이 순진하고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할 거 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핑계를 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 몸이 아파요. 아픈 경우가 진짜 아프죠. 근데 그런 경우, 저런 경우가 옆에 친구도 없겠습니까?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열심히 하는 친구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혹시 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아이, 그거는 뭐, 이제 지나가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125쪽입니다. 71에서 76번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and venue map.
2: Welcome to tonight's performance at Grand Hall. I'm delighted to introduce this evening's featured group, the Northern Lights Ensemble. They combine classical string arrangements with contemporary electronic sounds to create a truly distinctive concert experience. Tonight, they'll be performing selections from their newest album, which came out earlier this month. Please remember to keep your mobile phones on silent during the performance. Also, we'll have a brief intermission midway through the concert. Refreshment carts are available near the red banner for anyone who would like a drink or snack during the break.
1: Number 71. Where are the listeners? Number 72. What does the speaker remind the listeners to do? Number 73. According to the speaker, how can the listeners locate the refreshment carts?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adventure packages.
3: I have some exciting news. Our outdoor adventure company will be featured in next month's issue of Explore More magazine. That should bring us a noticeable increase in customer interest. Now, as you know, we're uploading several new adventure packages to our website today, so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familiarize yourselves with the details. The Costa Rica package looks especially exciting. Oh, and please note that we'll need to revise the package that includes the Glacier Cave activity.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said they weren't comfortable with that excursion, so it will be replaced with a different activity. I wasn't able to make that update before our meeting because my computer was finishing a security software update, but I'll change it shortly.
1: Number 74. What good news does the speaker share about the company? Number 75. Look at the graphic. Which package will be revised? Number 76. Why was the speaker unable to make a change before the meeting?
0: 잘 들어보셨나요? 71번. 청자들은 어디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 4는 스피커가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스피커는 밑줄 그을 필요가 없는데 리스너즈는 밑줄 그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where listeners, 청자들 어디 있나?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72번 보면은 청자가 무엇을 하도록 기억을 상기시키냐 그랬어요. 화자는 어차피 스피커니까 remind the listeners to do.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청자에게 이제 뭘 하도록.

0: 그렇게 지금 기억을 상기시키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3번은 listeners,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 다 listeners들이에요. 청자들. 어떻게 청자들이 다과 카트를 찾을 수 있냐? How listeners locate the refreshment cars. 이게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어차피 스피커는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Welcome to 중요하다고 했죠? 자, 또 나옵니다. Welcome to tonight's performance at Grand Hall. Grand Hall에서의 그 오늘 밤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71번 ABCD에서 이렇게 보시면 concert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B번 at a concert 이런 걸 첫 문장에서 바로 잡아내야 돼요. 제가 관리하는 학생의 엉뚱한 실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문제를 막 한 리스닝에서 미리 막 세 문제씩만 읽으면 되는데 여섯 문제 막 일곱 문제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딱 문제랑 이게 들든 거랑 이렇게 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71에서 73 대본이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77번 문제를 자기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실수를 이 900점 넣는 학생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거. 해당 문제에 집중하셔야지 또 마음이 급해서 뒤에 거 좀 이상한데? 그러다가 이제 앞에 거랑 매치하다가 하다 보면 점수가 벌써 거기서 몇 개가 날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엉뚱한 실수를 누구나 이 똑똑한 학생들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세요. I'm delighted to introduce this evening's featured group. 그래서 보면 오늘 저녁에 이 특별한 그룹을 소개하게 돼서 기뻐요. 그 그룹 이름이 The Northern Lights 앙상블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Northern Lights가요, 그 오로라를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라 앙상블 이렇게 뭐 번역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콘서트장에 온 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y combine classical string arrangements with contemporary electronic sounds. 그들은 클래식한 현악 연주를 현대식 전자 사운드와 잘 조합을 이루는 그룹 사운드죠. 그죠? To create a truly distinctive concert experience. 그래서 진정 독특한 콘서트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Tonight, 오늘 밤, they will be performing selections from their newest album. 그들의 최신 앨범에서 엄선된 곡을 연주하죠. Which came out earlier this month. 이 앨범이 이번 달 초에 나왔어요. Please remember 하면 그 뒤에 답이 딱 나오죠. Don't forget. I want to remind you. Please remember. 그럼 여기 답 주는 데구나. 이러면 확실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To keep your mobile phones on silent during the performance. 이 공연 중에 이 휴대폰을 무음 상태로 두는 거 잊지 마십시오.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휴대폰 무음 상태로 둬라. 72번 정답은 A번. Keep their phones on silent. 그죠? 그래서 A번이 여기서 답이 되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세요. Also, 또한 we'll have a brief intermission midway. 도중에 짧은 그런 막간이 있을 겁니다. Through the concert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러니까 midway through the concert. 콘서트 도중에 막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다과 문제죠. Refreshment carts, 이 다과 카트가 are available near the red banner 해서 이제 빨간색 배너 근처에 위치하고 있대요. For anyone, 누구나를 위해서 who'd like a drink or snack during the break. 휴식 시간에 뭐 마시거나 스낵을 먹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배너가 빨간색 배너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3번의 정답은 C번이죠. By looking for a banner. 배너를 찾음으로써 결국 이제 다과를 또 찾을 수 있는 것이죠.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to tonight's performance at Grand Hall.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에서 76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4번 질문은 What good news? 어떤 좋은 소식을 화자가 share, 공유하려고 하냐. 그래서 What good news? share.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래픽이 있네요. Which package will be revised? 그래서 어떤 패키지가 수정될까? 이건 이제 그래픽 보면서 푸는 문제로 예상하시면 되고, 76번은 왜 이 화자가 이 회의 전에 변경 작업을 할 수가 없냐 그랬어요. Why unable to make a change?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핵심을 밑줄을 그어두시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이 조금씩 필요한 겁니다. 본문을 같이 보시죠. I have some exciting news. 흥미진진한 소식이 있어요. Our outdoor adventure company, 우리 야외 모험 회사가 will be featured, 특집으로 다뤄졌어요. In next month issue of Explore More magazine. 여기서 will be featured니까 특집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미래로 번역하면 되죠. 다음 달 Explore More Magazine이라는 그 다음 달 후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쁜 소식이죠. 잡지 한번 나오면은 뭐 신문 요즘으로 치면 이제 너튜브 이런 데 많이 노출되면은 아무래도 홍보가 되죠. 74번 정답은 뭘까요? B번이죠. It'll be featured in a magazine 해서 이제 B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That should bring us a noticeable increase in customer interest. 이게 우리에게 고객 관심에 대한 눈에 띄는 증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홍보가 될 거예요. 이런 뜻이죠. Now, as you know, 아시다시피 이제 we are uploading several new adventure packages. 몇 가지 새로운 모험 패키지 상품을 업로드 할 거예요. To our website today, 오늘 우리 웹사이트에. So please take a few minutes. 그러므로 시간을 좀 내셔서 to familiarize yourselves, 여러분 자신이 with the details, 그 세부적인 사항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Familiarize oneself with, 이런 게 이제 파트 5에 familiarize를 답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독해 연습을 꼭 독해 문장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 파트 3, 4 이런 것도 애정을 갖고 읽으세요. 읽으면 또 독해에 도움이 됩니다. 5, 6 표현이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The Costa Rica package는 looks especially exciting. 특히 아주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Oh, and please note that, 여기 중요하죠. 우리 방금 했잖아요. 뭐 Don't forget, please remember, I want to remind you 이런 거 뒤에 답 주죠. 여기도 주목하세요. 그럼 please 뒤에 답 주니까 주목하십시오. 그럼 그 뒤에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We'll need to revise the package that includes the glacier cave activity. 빙하 동굴 활동을 포함하는 그 패키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그 그래픽을 봐주세요. 그래픽을 보시면서 빙하 동굴 그 투어가 있는 게 패키지 상품 3죠. 3. 그래서 75번 정답 C. C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가족들은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weren't comfortable with that excursion. 그 탐험에 불편했다고, 편하지가 않았다고. So, 그래서 it'll be replaced.

0: with a different activity. 이게 다른 활동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이게 무서웠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I wasn't able to make that update before our meeting. 우리 회의 전에 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냐가 세 번째 질문이죠. Before our meeting 전에 왜 못했냐? 뒤에 나옵니다. Because our computer was finishing a security software update. 우리 컴퓨터가 이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지금 이런 작업 중이어서 못했다는 거죠. But I will change it shortly. 근데 곧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뭐가 되죠? 세 번째 문제는 C. She had to finish a software update. 이걸 해야 되면 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 have some exciting news. Our outdoor adventure company will be featured in next month's issue of Explore More magazine. That should bring us a noticeable increase in customer interest. Now, as you know, we're uploading several new adventure packages to our website today, so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familiarize yourselves with the details. The Costa Rica package looks especially exciting. Oh, and please note that we'll need to revise the package that includes the glacier cave activity.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said they weren't comfortable with that excursion, so it will be replaced with a different activity. I wasn't able to make that update before our meeting because my computer was finishing a security software update, but I'll change it shortly.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9월, 10월 방송 특별 보충 자료 100선하고 있습니다. 100선. Surpass 할 차례예요. 능가하다, 넘어서다 이런 단어죠. Sales surpassed expectations. 이 매출이 기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됐고요. 기대치를 넘어선 거죠. Easily, 쉽게 이런 단어. 쉽죠. 근데 이게 다 토익 5, 6 최신 기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예문을 통해서 100단어를 뽑아드리는 거예요. We easily reached our goal.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쉽게 도달했다. 여러분, reach라는 단어가 이래봬도 타동사예요. 그래서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 arrive at, arrive in. 이 arrive라는 단어는 자동사라 전치사가 필요하고 reach는 목적어가 바로 나오죠. Because of 최근에 정답으로 나왔죠. 이건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 알죠?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전치사 뒤에 명사. The event was cancelled because of rain. 그 행사는 비 때문에 취소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페이지 number 122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하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0: 네네.
1: 쌤 혹시 식기 세척기 아시죠?
0: 어, 네, 압니다.
1: Dishwasher이라고 해서.
0: 네, 되게 친해요.
1: 아, 그렇군요.
0: 우리 식기세척기하고.
1: 없으면 안 되는 존재.
0: 네네.
1: 제가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어요. 그동안 이거를 굳이 뭐 기계에 넣어서 이게 잘 닦이기나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기도 하고.
0: 야.
1: 그런데 신세계. 얘기 들어보셨죠? 네.
0: Took you long enough, 선생님.
1: 와,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뭐 누가 온다던가
0: yeah.
1: 아니면 뭐 솔직히 말해서 배달 음식만 시켜도 여기저기 덜어먹고 하면은 이거를 다 치워야 되는데
0: yeah.
1: 문제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뭐 먹고 나서 또 배부르니까 쉬게 되잖아요.
0: I know, you feel lazy.
1: Right.
0: Yeah.
1: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식기 세척기입니다. 설거지 지옥에서 구해줄 스팀 식기 세척기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오, 좋아요. Let's take a look at today's ad. A steam dishwasher that saves you from dish duty hell.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Are you still spending your precious evenings buried under a mountain of dishes? With its stem cleaning power, the MS-300 blasts away stubborn grease and food stains. This powerful dishwasher can handle plates, bowls, and even pans like a champ. If you're in a rush, hit quick mode, and your dishes will come out clean in 30 minutes. Call it a day, and let the MS-300 take it from here.
0: 네,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소중한 저녁 시간을 산더미 같은 설거지에 파묻혀 보내고 계신가요? MS300은 강력한 스팀 세척 기능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음식 얼룩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이 강력한 식기 세척기는 접시와 그릇은 물론 프라이팬까지 거뜬히 세척합니다. 급할 때는 퀵 모드를 눌러 30분 만에 깨끗해진 식기를 꺼내세요. 오늘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MS300에게 맡기세요.
0: 와우.
1: 네, 이거저거 기능 다 써봤습니다.
0: Yeah.
1: 굉장히 신기하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MS300 그 유명한 모델 아시죠?
0: 처음 들어봅니다.
1: Mayu Serena 300입니다.
0: I thought it was Mayu Solgoji.
1: 아, Solgoji. 어?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0: 네, 네. 제가 자 Serena 빠질게요.
1: Alright, 자 오늘 내용에 보면 뭐 설거지, 뭐 산더미 같다, 뭐 기름때, 음식 얼룩 이런 거 다 영어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우리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음흠.
1: 뭔가 엄청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0: 맞아요.
1: 실제로 이거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0: 네. 그리고 한국어랑 아주 비슷해요.
1: 설마.
0: 네, 영어로 a mountain of 명사.
1: What?
0: 네, 맞아요.
1: 아, 진짜 산이네요.
0: 네.
1: 뭐가 산만큼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0: 네.
1: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와 같군요.
0: Yes.
1: 네. 물론 이제 a pile of something이라는 것도 무난한 표현이긴 하지만
0: 네.
1: 그만큼 좀 과장한 느낌이
0: 맞아요.
1: 있는 것 같아요.
0: Yeah, a pile of는 정말 무난하고 진짜 많이 쓰죠. 근데
1: 네네.
0: 진짜 많이 쌓여 있다.
1: Right.
0: 이거를 mountain으로 표현하면 돼요.
1: Mountain으로. 아 그리고 쌤 어떤 영화나 미드 같은 데서 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마운틴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Yeah, you can say like her bodyguard is a mountain of a man. 그러면 그만큼 덩치가 크다고 표현하는 거죠.
1: 엄청나게 뭐 덩치가 크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고
0: yes.
1: 그런 표현을 또
0: 네.
1: 가능하겠네요. 자, 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나 빨래 산더미에 완전 파묻혀 있어.

0: 난 파묻혀 있어.
1: I am buried.
0: 빨래 산더미 아래.
1: Under a mountain of laundry. I am buried under a mountain of laundry.
0: 네. 뭔가 buried가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녀는 그 뒷자리에서 영수증 산더미만큼 찾아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수증 그냥 버려야 되는데 네. 계속 뒤로 던져놓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런 느낌. 자, 그녀는 찾아냈어.
1: She found
0: 영수증들의 산더미를
1: a mountain of receipts
0: 그 뒷자리에서
1: in the back seat. She found a mountain of receipts in the back seat.
0: 네.
1: When I didn't have kids, it was easy. Like I never really had trash in the car.
0: Right.
1: But now that I have kids, I really feel like there needs to be like a built-in trash can.
0: 아니 그 정도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요 항상 플라스틱 백을 네. 자동차의 패센저 시트 쪽에 하나 넣어놔요.
1: 맞아요.
0: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1: 맞아요.
0: 한 번에 가져가야지.
1: 네.
0: 여기저기 해놓으면 치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1: Yeah.
0: 네.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나 진짜 이 이메일의 산더미를 처리해야만 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난 처리해야만 해.
1: I have to deal
0: 이메일들의 산더미를
1: with a mountain of emails. I have to deal with a mountain of emails.
0: 네, 그래서 a pile of 대신에 조금 더 과장돼 있는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더 줄 때 a mountain of something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아까 예문에도 잠깐 나왔어요. 파묻힌이라고 얘기를 할 땐 뭐라고 할까요?
1: Buried입니다. Buried. Spelling은 B-U-R-I-E-D.
0: 네, 그런데 희한하게 buried가 아니네요.
1: 맞아요.
0: 발음 자체가.
1: 발음은 약간 A로 생각하면서 발음하면
0: okay.
1: 좋아요. Buried.
0: Buried.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묻는 것은 bury 한다라고 동사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0: Right?
1: 네.
0: U R Y. 자, 다음은요. 고집센. 성격으로 봤을 땐 고집센 혹은 잘 안 지워지는.
1: 오, 맞아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Stubborn입니다. 사람이 stubborn 할 네. 수도 있지만
0: 네.
1: 뭔가 얼룩 같은 게 아, 네. 잘 안 빠질 때도 네. It's a stubborn stain.
0: 굉장히 고집센 얼룩이네요.
1: 맞아요.
0: 나 안 빠질래. 나 안 빠질 거야. 이런 느낌. So stubbor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참고로 S-T-U-D에 R이 없어요. 근데 실수로 뒤에 또 burn 할 때 R이 있다 보니까 stir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1: 오케이. 발음은 stubborn. Stubborn.
0: Alright. 자, 다음은요. 기름입니다.
1: 네. 오늘은 grease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0: 네네.
1: 선생님, 근데 기름이
0: 네.
1: 오일로 생각할 것 같은데
0: 네.
1: 여기서는 왜 grease를 쓰죠?
0: 일반적으로 oi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유를 원래는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뭐 engine oi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lubricant에 들어가는 그런 oil이 될 수도
1: 네.
0: 있는데 이 grease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집센 기름인 거죠. 그
1: 맞아요.
0: 중에서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뭔가 사용된 기름.
0: 맞아요.
1: 네. 오일은 보통 이제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기름을 오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진짜 막 밥 먹고 나서 남은 그 찌꺼기랑 기름진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라고.
0: Fresh oil 있다 안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네요.
1: 네.
0: 써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점도도 있고 그렇죠.
1: 네.
0: 그런 것을 그리스. 그래서 왜 음식이 기름져 할 때는 oil이라는 조금 positive한 느낌보다는 it's very oily보다는 it's very greasy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1: Yeah.
0: Very nice. 자, 다음은요. 얼룩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요. stain입니다. 이름절로 발음하셔서 stain.
0: stain. 이거는 쌤 그러면 ed를 붙이면 adjective로도 쓸 수 있을까요?
1: Yes, you definitely can.
0: Okay.
1: The shirt is stained.
0: 그러면 얼룩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 식기세척기
1: dishwasher. Dishwasher.
0: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1: How can we live without a dishwasher?
0: Dishwasher, right?
1: 네.
0: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접시를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기계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게 되겠죠.
1: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세탁기는 이제 washer라고 합니다.
0: 그냥 washer,
1: 네.
0: right?
1: 아, washer 앞에 뭐가 없으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0: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우묵한 그릇을 뭐라고 할까요?
1: Bowl. Bowl.
0: 이거 스펠링도 그렇지만 B-O-W-L이지만 이 공이랑
1: 네.
0: 발음을 주의해서 해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아요.
0: Right?
1: Mm-hmm, yeah. 조금 동그란 느낌으로 ball. 네, 공이라고 하면 그냥 턱만 내리는 네네. 느낌이거든요. Ball.
0: Ball.
1: 근데 이거 그릇은 bowl.
0: 오우에 가깝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버텨내며 뭔가 씩씩하게 대견하게.
1: 오늘은 좀 재미있는 표현 쓸 거예요. Like a champ. 많은 분들 champion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실 거예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줄임말이죠.
0: 네.
1: Like a champ.
0: Like
1: 챔피언
0: a champ.
1: 같은 사람처럼 오. 씩씩하게, 대견하게.
0: 아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을 버티면서 해냈다, 해낸다.
1: 맞아요, 맞아요.
0: 라고 얘기할 때 진짜 챔피언처럼인데 줄여서 champ. 이거는 어느 정도 고정된 표현인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champion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그 어린 아이들이 약을 별로 안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근데 어린 세린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아주 씩씩하게 아주 거뜬하게 알약을 아니 그냥 약을 먹은 거예요.
1: 오, 좋아요. 네.
0: 자, 어린 세린이는 그 약을 먹었어.
1: Little Serin took the medicine
0: 챔프처럼.
1: Like a champ. Little Serin took the medicine like a champ.
0: 오,
1: That
0: 잘했다.
1: I did.
0: 어, 진짜 이러고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1: Uh-huh.
0: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는 버텨내면서 씩씩하게 대견하게 그 패배를 받아들였다. 자, 그는 그 패배를 받아들였다.
1: He took the defeat
0: 챔프처럼.
1: Like a champ. He took the defeat like a champ.
0: 오히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긴 했지만 멋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Right.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하루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다. 자, 오늘은 이쯤 합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 네. Call it a day. Call it a day.
0: 오.
1: 이거는 조금 신기하지만 이제
0: 네.
1: 하루가 이제 다 됐다.
0: 하루야.
1: 하루가 다 됐어. Call it a day.
0: 더 이상 일하지 맙시다.
1: Uh-huh.
0: 힘들어요. 이런
1: yes.
0: 느낌이고요. 여기서 그럼 쌤, call은 전화를 거는 걸까요?
1: 이제 부르는 거죠. 공식적으로. 자, 오늘은 하루가 끝났다.
0: 아, 선언을 하는
1: 네.
0: 거네요. 오늘 더 이상 일하면 안 돼요.
1: Yeah.
0: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암기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1: 네.
0: 자, 아. 하루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요. 직역을 하면 그걸 하루라고 부릅시다.
1: Let's call it a day. All right, folks. Let's call it a day.
0: All right. 자, 두 번째는요. 우린 그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갔어. 자, 우린 그걸 하루라고 불렀어.
1: We called it a day.
0: 그리고 집에 갔어.
1: And went home. We called it a day and went home.
0: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문에 녹여 넣으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하다. 아, 내가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제가 할게요.
1: Mm-hmm. Take it from here. Take it from here.
0: 네.
1: 네, take it은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업무나 역할을 내가 가져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할게.
0: 아, 당신이 도와줬는데 아니면 당신이 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 이제 가세요. I'll take it from here. 이런
1: yes.
0: 식으로
1: yes.
0: 내가 여기서 가져가겠다. 오케이, 그래서 남의 도움 아니면 일을 넘겨받으면서 알아서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맞아요.
0: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저기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고마워요. 이런 느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걸 가져갈게요.
1: I will take it.
0: 여기에서부터.
1: From here.
0: 고마워요.
1: Thanks. I will take it from here. Thanks.
0: 네. 자, 두 번째는요. 너 쉬어도 돼.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자, 너 쉬어도 돼.
1: You can rest.
0: 그리고 내가 그걸 가져갈게.
1: And I will take it.
0: 여기에서부터.
1: From here. You can rest and I will take it from here.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1: Yeah.
0: 자, 그럼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Al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해볼게요. 아직도 소중한 저녁 시간을 산더미 같은 설거지에 파묻혀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의미절로 나눌게요. 당신은 여전히 보내고 있나요?
1: Are you still spending
0: 당신의 소중한 저녁들을
1: your precious evenings
0: 접시들의 산더미 아래 파묻혀서
1: buried under a mountain of dishes

0: Precious? Are you still spending your precious evenings buried under a mountain of dishes?
1: 네. 자, 다음 문장입니다. MS300은 강력한 스팀 세척 기능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음식 얼룩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자, 그것의 스팀 세척 힘으로
0: With its steam cleaning power,
1: 그 MS300은 날려버립니다.
0: The MS300 blasts away
1: 고집센 기름과 음식 얼룩들을
0: stubborn grease and food stains. With its steam cleaning power, the MS300 blasts away stubborn grease and food stains.
1: 네, blast가 원래 폭발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away, 멀리 보낸다. 그게 날려버리다가 되겠죠?
0: 네.
1: 자, 다음은요. 이 강력한 식기 세척기는 접시와 그릇은 물론 프라이팬까지 거뜬히 세척합니다. 자, 이 강력한 식기 세척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0: This powerful dishwasher can handle
1: 접시들, 그릇들, 그리고 심지어 팬들을
0: plates, bowls, and even pans.
1: 챔프처럼.
0: Like a champ. This powerful dishwasher can handle plates, bowls, and even pans like a champ.
1: 급할 때는 퀵 모드를 눌러 30분 만에 깨끗해진 식기를 꺼내세요. 자, 당신이 급하다면
0: If you're in a rush,
1: 퀵 모드를 치세요.
0: Hit quick mode.
1: 그리고 당신의 접시들은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0: And your dishes will come out clean.
1: 30분 있다가
0: In 30 minutes. If you're in a rush, hit quick mode and your dishes will come out clean in 30 minutes.
1: 오늘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MS300에게 맡기세요. 자, 그걸 하루라고 부르세요.
0: Call it a day.
1: 그리고 그 MS300이 그걸 가져가게 하세요.
0: And let the MS300 take it.
1: 여기에서부터.
0: From here. Call it a day and let the MS300 take it from here.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ad one more time.
2: Are you still spending your precious evenings buried under a mountain of dishes? With its stem cleaning power, the MS300 blasts away stubborn grease and food stains. This powerful dishwasher can handle plates, bowls, and even pans like a champ. If you're in a rush, hit quick mode, and your dishes will come out clean in 30 minutes. Call it a day, and let the MS300 take it from here.
0: And here's today's review.
1: 파묻힌,
0: buried,
1: 기름,
0: grease,
1: 식기 세척기,
0: dishwasher,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산더미 같은 명사,
0: a mountain of 명사,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하루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다,
0: call it a day,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1: All right, 수고하셨습니다. 영작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0: We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1: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4: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3: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4: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5: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4: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3: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0: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Welcome back to Kwee Te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테슬라의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차량 인도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3: 그렇죠. That's good news.
4: 더 많은 차량을 판매했다는 얘기죠.
3: Mm-hmm.
4: 문제는 단순하게 차를 많이 팔았다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3: 네.
4: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발표한 전체 그 실적 보고서에서는 매출은 2분기에 좀 25% 이상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50% 이상 내려갔어요.
3: Yeah, and so what happened here, the effect was that shares went down in their steepest amount in nearly a year in just one day.
4: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보고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3: Mm-hmm.
4: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일일 낙폭으로 주가는 좀 떨어졌던 그 상황에 쓰여진 기사이긴 합니다. 뭐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밝진 않죠, 지금.
3: Yes, so people are skeptical about the operating margins and about, again about auto industry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Tesla and its competition against cheaper Chinese and other country rivals.
4: 맞아요.
3: Right?
4: 그중에서도 이제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의 어떤 공세가 무섭습니다. 정말
3: mm-hmm.
4: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첨단 모델로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그 차지하고 있고 지금 소비가 그 유가가 오히려 이제 최근에 좀 안정화되면서 전기차 단기 수요도 좀 둔화되고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그 추세가 미국에선 더 강하게 감지되고 있거든요.
3: Yeah, and the domestic market is so important to Tesla as well. So all these factors unfortunately against Tesla despite the sales being pretty good, right? Mm-hmm. That is the contradiction here. So let's learn more. Part 1 is on page 122 in your September book.
5: Tesla deliveries smash expectations in strong quarterly rebound. Tesla reported second quarter vehicle delivery numbers that far exceeded expectations. Under Elon Musk's leadership, the company achieved this significant rebound after experiencing consecutive annual declines in overall sales. However, despite the impressive quarterly performance, Tesla shares suffered their sharpest single-day decline in nearly a year as investors focused on deeper concerns about future profitability.
4: 자, 핵심 단어들을 보면 지금 delivery numbers는 실제 인도한 차량 물량을 말하는 거니까 전체 판매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전달된.
3: 네.
4: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가장 큰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future profitability, 이제 향후 수익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큰 우려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한 줄씩 분석을 해볼게요.
3: Tesla reported second quarter vehicle delivery numbers that far exceeded expectations.
4: 자, 테슬라에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발표합니다. Far exceeded 이러면 이제 훨씬 넘어졌다는 얘기죠.
3: Yeah, to go way beyond, to outperform by a big margin.
4: 그렇죠. 시장의 예상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자, delivery.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도한 차량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3: Tesla reported second quarter vehicle delivery numbers that far exceeded expectations. Under Elon Musk's leadership, the company achieved this significant rebound after experiencing consecutive annual declines in overall sales.
4: Consecutive 하면 연속됐다는 얘기죠.
3: In a row, yes.
4: 네. 그래서 연속 연간 판매량의 감소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건 나름대로의 significant rebound래요.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얘기죠. 차량 인도 대수가 올라갔다는 건.
3: Yeah, a noticeable recovery, right? So it's not just a small thing, is it? Yeah. And this is all under Elon Musk's leadership. So him being responsible for this.
4: 우리 이제 그 CEO의 경영 지휘하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under예요. So under Elon Musk's leadership이라고 나온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3: Under Elon Musk's leadership, the company achieved this significant rebound after experiencing consecutive annual declines in overall sales.

0: However, despite the impressive quarterly performance, Tesla shares suffered their sharpest single-day decline in nearly a year as investors focused on deeper concerns about future profitability.
1: 자, 그러나 이런 impressive quarterly performance, 2분기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sharpest single day decline. 자, 이건 여러분이 딱 듣고 경제에서 이제 주가 얘기할 때 sharp 자체는 낙폭이 심했단 얘기예요. 네.
0: Yeah, exactly. Steep, severe, that kind of feel.
1: 왜냐면 그 곡선 꺾이는 변곡점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만큼 낙폭이 크게 혹은 등락을 거듭할 때 쓰는 게 sharp니까 sharpest single day decline은 하루 최대 하락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1년 만에.
0: Yeah, single meaning one day. As investors focused on deeper concerns about future profitability. So ignoring this good news and turning their attention to the more serious worries they have about how they're going to make money in the future days.
1: 그래서 테슬라의 향후 그 수익성에 대한 깊은 우려에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주식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적 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10% 넘게 또 빠졌었어요.
0: Yeah, it was really shocking considering how good the news was sales,
1: 맞아요.
0: right? That's why this is newsworthy and in Kwitiong. However, despite the impressive quarterly performance, Tesla shares suffered their sharpest single-day decline in nearly a year as investors focused on deeper concerns about future profitability. We'll move on to part two.
2: Ongoing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international conflicts recently lowered global oil prices, which reduced immediate consumer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At the same time, major rival EV makers like BYD aggressively captured substantial market share by offering much cheaper, high-tech alternatives. Meanwhile, more and more American car buyers are turning away from fully electric vehicles and choosing hybrids instead.
1: 자, 이 미국 소비자들은 점점 순수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제 가는 듯한 그런 추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0: 그렇죠.
1: 테슬라한테는 안 좋죠. 테슬라는 하이브리드를 안 만들잖아요.
0: No,
1: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0: Ongoing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international conflicts recently lowered global oil prices, which reduced immediate consumer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1: 자, 미국과 이란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때 배럴당 100불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유가가 다소 좀 진정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즉각적인 그 전기차 수요는 좀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저기 전기차 사야 되네.
0: 그렇죠.
1: 이랬던 소비자들이 아 유가 내려오는구나 안 사도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0: Yeah, because the Iran conflict did lead to an uptick in the sales of EV cars, right? So this is not good news for the EV industry, right? Ongoing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international conflicts recently lowered global oil prices, which reduced immediate consumer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1: Immediate은 즉각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즉각적인 전기차 소비 수요는 다소 좀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오히려 진정되면서. Okay?
0: At the same time, major rival EV makers like BYD aggressively captured substantial market share by offering much cheaper high-tech alternatives.
1: 정말 좀 기상천외한 그런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차가 있는데 180도 돌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주차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0: 그렇죠.
1: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특히 대표적인 중국의 이제 BYD 같은 기업이 captured substantial market share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잠식을 최근에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By offering much cheaper high-tech alternatives 최첨단 모델 차종인데 가격은 엄청 싸요. 아, 저런 기능이 저가격에 장착돼 있는 차량이라고 이런 반응을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얻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0: Yeah, it's been coming so hard to compete, right, with that. At the same time, major rival EV makers like BYD aggressively captured substantial market share by offering much cheaper high-tech alternatives. Yeah, when you do something aggressively, it means you're doing it forcefully. Maybe your prices are really low or your tech is really good. You're going to the extremes, right?
1: 그렇죠. 여기선 시장 점유율을 정말 공격적으로 차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apture는 그 얘기죠.
0: Meanwhile,

0: more and more American car buyers are turning away from fully electric vehicles and choosing hybrids instead.
1: 자, turn away from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늘의 규칙형 구동사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돌아서서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직역해도요.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 등 돌린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Yeah, exactly. Shunning something, saying you don't want this, rejecting it. And that's from fully electric vehicles, so the EVs. And choosing, so turning to, you could say, hybrids.
1: 그렇죠. So turn away from, turn away to, 이렇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오히려 그 간다는 얘기는 to로 표현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이제 차량 구매자들이 순수 전기차에서 이제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 Okay, let's have that one more time. Meanwhile, more and more American car buyers are turning away from fully electric vehicles.

0: and choosing hybrids instead. We'll move on to part three.
1: To effectively counteract these market shifts, Tesla started offering more economical versions of its core passenger models. Strategic corporate focus has also pivoted toward accelerating production of heavy electric trucks and autonomous taxi options. The real test comes later this month, when Tesla's full earnings report will reveal whether strong deliveries actually translated into profits.
2: 자, 이런 이제 변화 추세에 맞서기 위해서 테슬라 나름대로의 반격 카드들이 없지는 않아요. 뭐가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0: To effectively counteract these market shifts, Tesla started offering more economical versions of its core passenger models.
2: 그 고급 모델 라인을 다 이제 생산 중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주력 생산을 하는 승용차 차종을 economical versions는 그 보급형 모델 말하는 거죠.
0: 네.
2: 중저가 모델들.
0: 그렇죠.
2: 고급형 모델 말고.
0: 네. More like budget conscious ones, right? Mm-hmm. Mm-hmm. So that people who maybe are thinking of hybrid or electric will turn to this because it's cheaper, right? Mm. And this is all to counteract market shifts, to act against something,
2: 그쵸.
0: right? To balance it. 네.
2: Counteract라는 건 맞대응한다는 얘기잖아요.
0: Mm-hmm.
2: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어떤 변화 추세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력 차종도 보급형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인 건 맞기 때문에.
0: Mm-hmm. To effectively counteract these market shifts, Tesla started offering more economical versions of its core passenger models. Strategic corporate focus has also pivoted toward accelerating production of heavy electric trucks and autonomous taxi options.
2: 그렇죠. 테슬라가 큰 베팅을 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이죠.
0: Mm-hmm.
2: 승용차 자체도 보급형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 전략적인 경영 포커스는 이제 어디에 뒀냐면 pivot이라는 단어는 방향선의 입장선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잖아요.
0: Yeah, like to shift to something, to change direction a little bit.
2: 그렇죠. 이 단어 잘 표시해 두세요. 나올 때 정확하게 의미하셔야 돼요. 방향을 선회했다. 어느 쪽으로? Accelerating production of heavy electric trucks. 이건 대형 전기 트럭을 말하는 거고요.
0: Mm-hmm.
2: 이거는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뭐 물건 같은 것을 운송하는 운송 장비 쪽이기 때문에 대형 전기 트럭 쪽에 집중을 하고 autonomous taxi options 여기에 큰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이제 여기저기 사용이 되게 되면 또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야로 기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Strategic corporate focus has also pivoted toward accelerating production of heavy electric trucks and autonomous taxi options. The real test comes later this month, when Tesla's full earnings report will reveal whether strong deliveries actually translated into profits.
2: 일단은 차량 인도 대수에서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더 버는 거야, 덜 버는 거야 이 실적 보고서는 그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네. Yeah.
2: So full earnings report은 전체 실적 보고서인데 이것도 이제 이내 곧 나왔습니다.
0: Mm-hmm.
2: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 57%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 보고서 나온 날도 주가가 13%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 이후 조금 뭐 반등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0: Yeah, so the strong deliveries did not translate into profits, right? If A translates into B, it means it is the effects are seen in B, right?
2: 원래는 번역하다란 뜻인데
0: 네.
2: 어떤 수치가 뭐로 환산되다? 그런 의미의 번역이에요.
0: 그렇죠.
2: 언어 번역이 아니라
0: 네.
2: 그래서 이제 차량을 더 많이 판매했다는 이 수치가 실제 기업의 수익성으로 환산됐는지 translate 됐는지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0: Yeah, and this is the real test, the important thing, right? And unfortunately, in that sense, Tesla did not pass the test. One more time. The real test comes later this month when Tesla's full earnings report will reveal whether strong deliveries actually translated into profit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now. Listen carefully. And you should fill in the blanks as you listen on page 126. Then later on, maybe after the show, try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1: Tesla deliveries smash expectations in strong quarterly rebound. Tesla reported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웰컴 어보드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I am Jennifer Clark.

0: 어때요?
1: 아, 의욕이 안 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감사하는 것들을 정말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도움은 되더라고요.
0: Yeah, it's not easy to overcome, but you can. Yeah.
1: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이제 막 병원을 가서 도움을 받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제
0: 완전
1: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burnout이었네요, right?
1: 좀 그랬어요. 예.
0: 네.
1: 오늘 주인공께서도 이 번아웃 상태를 이제 겪고 나서, 아, 이걸 어떻게 이제 바꾸면 좋을까?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좀 해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안 좋았던 습관들을 일단은, 아, 이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고, one of it being to staying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because it's not good for you. 그래서 그거는 조금 멀리 하자라고 했고요. 약간 좀 쉬는 방법?
1: 그렇죠.
0: Yeah, so she figured out ways to rest in advance, different ways.
1: 짧게라도 이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상에 이렇게 심어놓는 그런 휴식법들을 개발하셨고, 전자기기를 특히 자기 전에 좀 멀리하는 거. 하루 종일 안볼 수는 없으니까.
0: 맞아요.
1: 그 다음에 좀 인생의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 자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셨더니 나아졌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0: 네.
1: 오늘 하나하나 다 정말 공감이 가고 우리도 한번 잘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아니, 현이 엄마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Let's go ahead and listen. True rest. I used to watch short-form videos a lot during my breaks, but I spent more and more time watching them, and eventually I experienced burnout. Here are a few things that helped me recover. First,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They stimulate dopamine release, which keeps your brain alert instead of letting it rest. When I was tired, it helped me to lie down, close my eyes, and listen to the radio. Second, let go of the obsession with money and productivity. Sometimes it helped me to work less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Third, prepare different ways to rest in advance. If I only have 5 minutes, I enjoy a favorite scent. If I have 10 minutes, I do some stretching.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About 70% of modern adults are said to experience burnout at some point. I hope everyone can overcome it by learning how to rest well.
1: 자, 진정한 휴식을 이제 취하는 방법을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하나하나씩 볼게요. 저는 예전에 쉬는 시간에 숏폼 영상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보거든요. 예, 시간 보낼 때.
0: I used to watch short form videos a lot during my breaks.
1: 그렇죠. 쉬는 시간에 봤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맨 뒤에 during my breaks 붙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랬었었다는 얘기니까 I used to watch short form videos a lot during my breaks. 자, 그런데요. 점점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결국 번아웃을 겪게 되었습니다.
0: But I spent more and more time watching them, and eventually I experienced burnout. So, but I spent more and more time watching them. 그러니까 more and more time이라고 했으니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고, and eventually 결국에는 I experienced burnout.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1: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Burnout은 이렇게 experience를 동사로 쓰셔서 burnout을 한 단어 명사로 붙여서 I experienced burnout 이렇게 앞에 힘주시고 쓰셔도 되고, I got burned out라고 구동사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힘을 뒤에 주겠죠. burn에다 ed 붙여서 burned out. I got burned out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자, burnout을 겪었습니다. 자, 제가 번아웃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0: Here are a few things that helped me recover.
1: 저는 이제 이게 이해되는 게 쇼폼 영상을 보면은 막

0: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다른 자극이 오잖아요. 뭔가 그 영상에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네.
0: 불안감이 오기도 하고 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난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는 특히 좋은 모습만 많이 올리기 때문에
1: 아하.
0: 예,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첫째로 이제 뭐라고 해주셨냐면 특히 힘들 때 과로 상태에서는 전자기기를 좀 멀리하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1: First,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0: 뭔가 항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first 명령문처럼 썼어요.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좀 힘들 때, 지쳤을 때는 이제 거리를 두다라고 하는 그런 구동사죠.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멀리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구동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리를 좀 주다라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많이 쓴 거예요. 그 부엌이 좀 위험하니까 지금 뭐
1: Yeah.
0: 끓이고 있어서 stay away from the kitchen 이럴 때도 쓰지만 뭔가 정신적으로라든가 무엇을 피한다는 의미, 하지 않는다 의미로도 이제 stay away from을 쓴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이중적으로. 네.
1: Yes.
0: 그래서 이 stay away from은 오늘의 구동사로 저희가 지정을 할 테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세요.
1: Right. 그래서 avoid와
0: 맞아요.
1: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0: 피하다.
1: Yeah.
0: 네. So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전자기기는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뇌를 쉬게 하지 않고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1: They stimulate dopamine release, which keeps your brain alert instead of letting it rest.
0: 자, 여기서 일단 각성 상태는 alert란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잘 표시해 두세요. So keeps your brain alert 하면 뇌가 더 깨어 있는, 즉 각성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Instead of letting it rest, 휴식을 취하게 하기보다는 도파민 분비는 어떻게 했나요?
1: They stimulate dopamine release.
0: stimulate,
1: Yeah.
0: 자극하다. dopamine 발음이요?
1: Dopamine. Dopamine.
0: Dopamine release 이건 분비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ey stimulate dopamine release, which keeps your brain alert instead of letting it rest.
0: 자, 그래서 저는 피곤할 때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라디오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1: When I was tired, it helped me to lie down. Close my eyes and listen to the radio.
0: 그렇죠. 그냥 귀로 들으면서 편안하게 뇌를 쉬게 해주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시네요. So, when I was tired, it helped me to lie down. 구동사 또 나왔죠? Close my eyes, 눈을 감고 and listen to the radio.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전자기기 멀리하기. 두 번째는요. 돈과 생산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입니다.
1: Second, let go of the obsession with money and productivity.
0: 본인한테 얘기하듯이 지금 이렇게 명령문처럼 쓴 거예요. 네. So second, let go of the obsession with money and productivity. 우리 최근에 그 집착을 내려놓다 해서 let go란 말 썼었잖아요. 네. 내려놓다인데 여기선 집착을 내려놓다니까. Let go of the obsession with money, 돈, 생산성은요.
1: Productivity.
0: Productivity. 전치사가 with란 거잘 표시해 두세요. 이런 전치사 놓치기 쉽습니다. 자, 문장 다시 한 번요. Second.
1: Second, let go of the obsession with money and productivity.
0: 자, 그리고 가끔은 일을 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1: Sometimes it helped me to work less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0: 그렇죠. 일을 접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자체로 일단 또 충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work less, 일을 덜하고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자, 세 번째 갑니다. 다양한 휴식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1: Third, prepare different ways to rest in advance.
0: Prepare, 준비해라. Different ways to rest in advance.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내가 좀 지칠 때는 이걸 하자라고 정해놓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너무나 좋은 예를 몇 가지 주셨어요. 예. 5분 정도 생기면 좋아하는 향을 맡고 10분 정도 있으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1: If I only have 5 minutes, I enjoy a favorite scent. If I have 10 minutes, I do some stretching.
0: 저도 가끔 이제 지칠 때, 그냥 옆에 있는 향수를 그냥 살짝 뿌리거든요.
1: Really?
0: 그럼 향이 기분을 좋게 해줘요. 혼자 있을 때도. 네.
1: 저는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0: 근데 향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디퓨저는 사실 뭐 한 몇 분 있으면 금방 또 무감각해지잖아요.
1: Yeah. 네.
0: 그런 식으로 향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1: Like essential oils may really
0: 그렇죠.
1: help you relax. 그런 거.
0: Yeah. 오일도 괜찮고 귀 뒤에 바르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So I enjoy a favorite scent. 좋은 향을 즐기고 10분 정도 있으면 I do some stretching. 좋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도 틈틈이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1: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0: Recharge 오늘 상당히 중요한 단어네요. 네. 오늘의 단어를 굳이 고른다면 저는 이 단어를 고를 것 같습니다. 힘이 빠졌을 때 다시 그걸 충전한다. 우리도 재충전한다는 말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even a short break, 짧게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can be a chance to recharge,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됩니다. 아, 이 문장 너무 좋네요. 오늘 통화한기 문장 1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1: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One more time.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0: 현대인의 약 70%가 어느 시점에는 한번 겪는다는 이 번아웃. 모두 올바른 휴식법을 배워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1: About 70% of modern adults are said to experience burnout at some point. I hope everyone can overcome it by learning how to rest well.
0: 어느 시점엔가는 영어에서 어떻게 하나요?
1: At some point.
0: 그렇죠. 뭐 특정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뭐 언젠가 한 번 정도는 at some point experience burnout 한다. 현대인들의 약 70%가 그런다고 했으니까 about 70% of modern adults are set to 하면은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는 문체죠. So I hope everyone can overcome it by learning how to rest well. 휴식을 잘 취함으로써. 너무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자, 내용 다시 영어로 들어볼게요.
2: True rest. I used to watch short form videos a lot during my breaks. But I spent more and more time watching them and eventually I experienced burnout. Here are a few things that helped me recover. First,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They stimulate dopamine release, which keeps your brain alert instead of letting it rest. When I was tired, it helped me to lie down, close my eyes, and listen to the radio. Second, let go of the obsession with money and productivity. Sometimes it helped me to work less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Third, prepare different ways to rest in advance. If I only have 5 minutes, I enjoy a favorite scent. If I have 10 minutes, I do some stretching.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About 70% of modern adults are said to experience burnout at some point. I hope everyone can overcome it by learning how to rest well.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에 세 가지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아까 나왔었던 그 구동사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좀 멀리하다, 무엇과 거리를 좀 두다, 좀 피하다 여감에 쓰세요. Stay away from.
1: Stay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when you're exhausted.
0: 좀 당 함량이 높은 단 음료를 좀 피하려고 한다.
1: 함께 해보세요. I try to stay away from sugary drinks.
0: Sugary. Sugar에다가 Y 붙은 그 형용사를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발음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Sugary.
0: Sugary.
1: Sugary.
0: Sugary.
1: Sugary.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Spend more time with.
1: Sometimes it helped me to work less an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0: 자,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한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1: I took a break from work to spend more time with my son.
0: 너랑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럴 때도
1: I wish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you.
0: 오케이. 자, 그다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아까 또 통화한 기 문장 중에 하나였죠. A chance to recharge.
1: Even a short break can be a chance to recharge.
0: 그렇죠. 짧게라도 쉬면 재충전할 기회가 된다. 자, 주말 연휴는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 The long

0: weekend was a chance to recharge.
1: Long weekend는 이제 하루 정도 더 붙어서 약간 연휴 느낌이 날 때,
0: 네.
1: long weekend 혹은 extended weekend라고도 하죠.
0: Yes. 네,
1: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a chance to recharge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해보세요.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I'm trying to cut back on short-form videos these days.
3: Why all of a sudden? You used to watch them all the time.
2: Once I start watching, time goes by so quickly. Plus, they leave me feeling drained.
3: That's true. I watch them a lot before I go to bed, too.
2: It's better to lie down and meditate or listen to music instead.
3: I think I'll give that a try.
0: I'm trying to cut back on short-form videos these days. 그렇죠.
1: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구동사죠.
0: Yeah.
1: Cut back on, 양을 줄이다. 잘 표시해 두세요.
0: 남자가, 아니 갑자기 왜? 엄청 잘 보더니.
2: Why all of a sudden? You used to watch them all the time.
1: 왜 갑자기?
0: Mm-hmm.
1: 갑자기 왜?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이네요.
0: Why all of a sudden? 네.
1: Why all of a sudden?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토항 2번 이걸로 갈게요.
0: Why all of a sudden?
1: Mm-hmm.
0: One more time. Why all of a sudden?
1: 갑자기 왜? 이럴 때 쓰세요.
0: 네.
1: Okay?
0: 여자가 일단 Once I start watching, time goes by so quickly. 보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plus 게다가 말이야 They leave me feeling drained.
1: 우리를 지치게 한다.
0: Yes.
1: Drained. Mm-hmm. Okay?
0: 남자가 자기도 그렇게 많이 본다라고 했었죠. 잠들기 전에. 근데 여자가 It's better to lie down and meditate or listen to music instead.
1: Mm-hmm.
0: 차라리 그냥 누워서 명상을 하거나 음악 듣는 게 훨씬 더 좋더라.
1: Right.
0: 라고 하니까 남자가 I think I'll give that a try.
1: 나도 한번 해보겠다.
0: Yeah.
1: 자, 오늘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드렸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중에 1번, 3번, 4번 별표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and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합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is shopping week.
1: Woohoo!
0: 네, 쇼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혹시 외국인 점원이 있는 곳에 가시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0: 할때또 사용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태원 가면요, 외국인 정원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국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영어 연습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영어 한두 마디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아, color라는 단어가 나왔죠. 색상, 색깔이라는 표현인데,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그게 가방이 됐건 휴대전화가 됐건 다른 색상으로 구매하고 싶을 때, 혹시 다른 색상이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 먼저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l right,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였습니다. 자, 일단 내가 가게에 갔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이 가게에 어떤 상품의 재고나 종류를 물어볼 때 처음에 시작을 do you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you는 물론 상대방 점원일 수도 있지만 이 가게를 나타내는 유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뭐가 있나요? 이렇게 해석되는 게 do you입니다. 그래서 you가 항상 그냥 상대방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다음에 가지고 있나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Do you have this? 이걸 갖고 있나요? 자, 근데 this라고 하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내가 들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휴대전화에 있는 그림을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Do you have this? 이렇게 물어보면 이 상품이 있나요? 라는 말이 돼요. 자, 이 상품 갖고 계세요? 판매하시나요? Do you have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데 다른 색상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요 뒤에 in a different color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in 이라는 표현이 뭐뭐로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색상이나 사이즈가 보통 오면 그 색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 pink, 핑크 색상으로. In black, 검정색 색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in a different color라고 하면 다른 색상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어가 들어갈까요? 어는 다른 색상은 여러 색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 different color라고 하는 거죠.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라고 하면,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색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요 색상, 이게 뭐 파랑색이다 그러면 파랑색 말고 다른 색상, 어떤 색상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물어봐서, in a different colo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다른 색상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is in 다음에 어를 빼고 different colors 이렇게 different colors를 복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복수 단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What's today's pattern, Zach?
1: Well, our sentence was,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We're going to keep almost everything, but change the different color part at the end. So, do you have this in Momo?
0: Aha. A different color를 빼고, Do you have this in 뭐뭐를 쓸 건데, 이 뭐뭐 자리에는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0: 자, 그래서 뭐 명사의 경우는 사이즈, 뭐 재질 요런 게올수 있고요. 만약에 색상이 온다 그러면 색상은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올 수도 있고 사이즈, 재질, 디자인 요런 것들이 다양하게 올수 있다. 뭐 패턴. 그런 거를 한번 넣어서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1: Yeah,
0: 들어서
1: one characteristic is different from the one you're pointing to.
0: That's true.
1: Do you have this in black?
0: 이거 검은색도 있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상을 얘기할 수도 있죠. Do you have this in black? 네, 검은색도 있나요?
1: Or 색깔보다 pattern도 나올 수도
0: 패턴,
1: 있어요. Do
0: 그쵸?
1: you have this in stripes?
0: Stripes. 스트라이프. 뭘것 같아요, 여러분? 줄무늬죠, 그쵸? 근데 줄무늬가 보통, 물론 하나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줄무늬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줄이. 그래서 stripes. 이렇게 보통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Do you have this in stripes? 이렇게요.
1: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0: 아, 어린이용 사이즈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특히 신발 같은 것도 같은 디자인인데 어린이용 사이즈가 있냐? 옷도 같은 디자인인데 어린이용 사이즈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가방 마음에 드는데 가죽이 아닌 것 같네. 저기요.
1: Yes.
0: Do you have this in leather? 이거 가죽 제품도 있나요?
1: I'm afraid not. 아쉽지만 없습니다. We only have it in denim. 데님 소재만 있어요.
0: 아, 자, in 뭐뭐 두 개가 나왔네요. 그쵸? 일단, in leather. leather가 가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죽으로 in leather 이고요. in denim 이라고도 나왔죠. denim. 데님 소재를 denim이라고 합니다. 영어네요. 자, 그리고 I'm afraid not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I'm afraid not.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만약에 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뭐 커피숍 음식점 하고 계시는데 손님이 찾는 물건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아, 손님, 아쉽지만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I'm afraid not.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0: 아, polka dots. polka dots가 물방울 무늬를 뜻합니다. 우리가 소위 땡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거를 polka dots라고 부르죠.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1: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0: 아, 자,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 더 작은 사이즈도 있나요?
1: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0: In paperback. 자, 요거는 이제 책을 살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책을 살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같은 책을 hardback, paperback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버가 딱딱한 두꺼운 재질로 나오는 게 hardcover이고요. paperback은 종이 재질로 커버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러한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paperback이에요. 그래서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이라고 하면 책이 하드커버밖에 없는 거죠. 내 눈에는. 그래서 혹시 종이 재질로 좀 얇은 커버로 나온 책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 Do you have this in 4K?
0: 4K. 이제 화상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모니터를 사는 건가요? 텔레비전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를 사는 건가요? 네, 4K, 4K라고 우리 부르죠. 그쵸? 그래서, Do you have this in 4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요즘은 8K, 8K도 많이
1: Oh my
0: 나오더라고요.
1: goodness.
0: 어우, 정말 대단해요. Technology.
1: It's hard to even tell the difference at that
0: 그러니까요.
1: point.
0: 우리의 naked eye,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를 수도 있어요.
1: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0: 우리 아까 색깔 하나만 했는데요. black and white. 네,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black and white를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o you have this in 뭐뭐? 그래서 뭐뭐에는 색상, 사이즈, 재질, 디자인, 뭐 화상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연습해봤고요.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Do you have this in black?
0: Do you have this in black?
1: Do you have this in stripes?
0: Do you have this in stripes?
1: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0: Do you have this in a kid's size?
1: Do you have this in leather?
0: Do you have this in leather?
1: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0: Do you have this in polka dots?
1: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1: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0: Do you have this in paperback?
1: Do you have this in 4K?
0: Do you have this in 4K?
1: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0: Do you have this in black and white? 네,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 많았습니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3: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2: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3: 여기 있어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0: 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가방이네요. 그렇죠?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근데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별론가 봐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죠.
1: 아하.
0: 이거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은 다 말할 수 있겠네요. 아,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질문 패턴으로 연습했던 거 응용하면 이 문장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꼭 in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자, 뭐뭐를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응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방금 들어온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신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왔다는 건 얘가 도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rrive라는 표현을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영어 표현들이 사용되는지 궁금하시죠? 대화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5: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4: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5: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0: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4: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1: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네,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I love this bag. 이렇게요.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Oh, I love this bag. I love these glasses. I love this hat.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요 질문은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0: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어요.
5: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1: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0: Yes, 라고 하면서 직원이 I라고 안 하고 we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1: Yes.
0: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Do you have this? 라고 물어봤을 때 you는 상대방 그 개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게를 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게는의 의미로 we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e have it. 우린 그걸 갖고 있어요. 어떤 색깔로? In blue, in red, in green인데 in이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in은 한 번만 써주고 in blue, red, and green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in이 다 하나씩 있는 건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한 번만 맨 앞에 써주고 뒤에는 생략해줘도 됩니다.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 파란색을 보고 싶어요.
4: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0: one?
1: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2: 네. Oh라고 하면서 I'd love to see the blue one이라고 했어요. 자, I would love to see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좀 정중하게 말할 때는 I'd love to see 뭐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d love to 자체가 뭐뭐 하고 싶다는 말을 좀 정중히 말하는 거거든요. The blue one. 자, 여기서 the라고 한 이유는 앞에서 이미 어떤 제품을 언급하고 있는지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의 파란색이기 때문에 the blue on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d love to see the blue one이라고 했더니 갖다 주네요. 여기 있어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3: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1: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2: 자, 건넬 때, 물건을 건넬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here you go 이고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This just arrived 라고 했어요. arrive가 도착하다 이고 이미 도착한 거니까 과거 형태로 써졌고요. just가 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막 도착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면 구매 욕구가 막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0: I love this bag.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3: Yes, we have it in blue, red, and green.
0: Oh, I'd love to see the blue one.
3: Here you go. This just arrived.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2: 자, 여기 연음이요. This in a, 여기가 this in a,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2: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Good job, everyone.
1: Wonderful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3: Hello everyone. This is Juch.
2: 네. 뭐가 easy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줄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내 입에 붙으면 그게 다 easy예요.
3: easy하게 생각하면 easy하게 이제 잘 될 거예요.
2: 네.
3: I believe that.
2: 네, 그렇죠. Yeah. 근데 그게 이제 believe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할 수 right. 있다라는 어떤 믿음과. 근데 그 입에 일단 붙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3: yes.
2: 입이 구강 구조가

0: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1: Right.
0: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그런 뭐 국왕 주조를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1: Right.
0: 근데 할 수 있는데 일단 천천히 조금 그러면 이제 속도를 빠르게 뭐 원하시면 아니면 안 해도 좋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게 easy가 되는 거예요.
1: It becomes easier for you the more you practice.
0: 그렇죠.
1: There is no shortcut. I want to tell everybody all the time. There's no shortcut to learning any language. But the more you practice a little bit every day, every morning at 7:20, every evening at 7:20, the little practice goes a long way.
0: Oh, it goes a long way. Ye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very little bit counts.
1: Every little bit counts.
0: 네, 아주 작은 모든 것들이 티끌 모아 태산 뭐 이런 말 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1: Yes.
0: 자, 그래서 easy 하게끔 만들어 보시자고요. 오늘요, 우리 9월호 122쪽에서 시작합니다.
1: Yes.
0: 23일 수요일 순서고요. 자, 해외 여행 중에 마침 유명한 전시회를 찾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여기 왔는데 마침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1: 그리고 뭔가 정말 좋은 거 볼 때 막 네. 갤러리 가서 박물관 가서 막 만지고 싶어요. 그냥 괜히. 아. This is so good. So awesome. It's so cool. Precious. I want to touch it.
0: 어.
1: Hey, hey, hey. Don't touch.
0: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Hey, hey, don't touch.
1: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그 어른들한테 안 그러죠.
0: 네.
1: 뭐 어렸을 때 만큼 만지고 싶은 게 좀 우리 DNA에 있나 봐요.
0: 어, 그렇죠. 그렇겠죠.
1: I got in trouble a lot. Because I used to go to museums and I once touched like a Van Gogh's painting in Chicago.
0: Really?
1: I almost got into a huge trouble.
0: Oh.
1: The security guard looked at me. He yelled at me.
0: 어머, 어머, 어머. 뭘 또 이렇게 yell 해.
1: 그럴만하죠. 반고호인데.
0: 반고호의 작품을.
1: Yeah, yes, yes.
0: 어, 이게 직접 그린 게 맞나서 이렇게 입으로.
1: Is this real?
0: 네. 자,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조형물을 만져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1: Right.
0: 조형물뿐인가요? 그 동물들 이게 그 petting zoo 같이.
1: 근데 petting zoo는 패팅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패트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는 스타듬고, 것이 가능하지만 예. 스타듬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yes.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Right.
0: 선생님 눈으로만 봐주세요라는 어떤 그 사인을 붙이고 싶을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눈으로만 봐주세요.
0: 네.
1: Just see with your eyes. Don't touch.
0: Don't touch. 그런 경우는
1: do not touch.
0: Do not touch가 yes.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꼭 만지고 싶고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제임스라는 관광객은 먼저 물어보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올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2: "저기 이 전시물을 만져봐도 되나요?"
0: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주 약하거든요.
2: 아, 이해합니다.
0: 그 만져보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물론이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0: 그럼요. 자, 우리가 항상 뭐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혹은 thanks for pointing me in the right direction.
1: That's right.
0: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먼저 물어본 사람이
1: right.
0: 이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뜻으로 했었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나에게 먼저 물어봐 준 것이 내가 고맙다.
1: 이거 보영쌤 이거 싫어하죠?
0: 아, 근데
1: 진짜 있었던 일이죠?
0: 딱 저는 전시물을 만져보진 않아요. 이제 그런데
1: Are you sure?
0: 아, 네네. 만져보진 않는데 I once went to a show in Las Vegas like many, many years ago.
1: Okay.
0: It was Michael Jackson something.
1: It was an exhibition.
0: 네. It's a musical, basically.
1: Musical, okay.
0: The Michael Jackson's hologram was a huge part of the whole performance. Yes. So Michael Jackson's 그 홀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굉장히 또 뭉클하죠.
1: 그쵸.
0: 근데
1: 네.
0: 사진을 제가 찍고 싶어서.
1: Okay.
0: 근데 there were a couple of, what do you call it? Ushers?
1: Ushers,
0: 네,
1: okay.
0: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right, 계셔서 right. 그분들에게 can I take pictures during the performance? 라고 물어봤었어요. During the
1: 공연
0: show.
1: 중간에?
0: 아, 그 공연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1: Okay, okay.
0: Is it allowed to take pictures during the show?
1: 그랬더니 Is it allowed?
0: 네, 해도 되느냐고.
1: 그치.
0: 그랬더니 안 된대요.
1: Really?
0: 그러면서 에, no, you can't.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But thank you for asking us first. 먼저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1: That's very nice of him.
0: 네.
1: 그렇게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0: 그러니까 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막 찍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 you're welcome. 또 그랬죠 뭐. 네.
1: So the key point here was the staff.

0: Staff was thankful, so he said,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or thanks for asking.
1: Thanks for asking. Right.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전시물을 만져보아도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요. Okay. 제가 이 전시물을 만져보는 게 허용이 되나요?
0: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자, 이 문장에서 허용이 되나요에 해당하는 말은 뭘까요?
0: Allowed.
1: Allowed. Allowed.
0: Am I allowed to 뭐뭐뭐?
1: Am I allowed to 뭐뭐뭐? 제가 뭐뭐뭐를 하는 게 허용이 되나요? 자, allow, A-L-L-O-W는 뭐뭐를 허락해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So please allow me. 뭐 이런 표현 아주 간사하게 말하는 경우를 right. 본 적이 있는데요.
0: Right.
1: 네. 저를 허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 please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렇게 let me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0: right.
1: allow me 하면은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right. 굉장히 본인을 낮춰서 말하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0: 본인 소개할 때도 아주 공손하게 표현하는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게 let me introduce myself uh-huh. 가장 많이 쓰이지만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부드럽게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1: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0: 허락해 주신다면 제 소개를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So I like it when people say allow me to.
1: Allow me to.
0: Allow me to introduce 뭐뭐뭐.
1: 네. 그렇죠. 누가 이제 탁자 테이블에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뭐 끌어준다거나 당겨준다거나
0: okay.
1: 그렇게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offer를 하는 입장에서
0: yes.
1: please allow me. 까지만 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0: Oh, please allow me.
1: 네.
0: 그 액션을 취하기 바로 전에.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의자를 잡고 당겨 그러면은 상대방이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행동을 하게끔 허락을 해 주십시오. Please allow me. 이런 표현도 아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근데 여기서는 am I allowed to 하면은 제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허락을 구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 말이 되죠. Am I allowed to? 상대방에게 단순히 양해를 구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야말로 규칙상 허용이 되는지를 물을 때 Am I allowed to?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 전시물을 만져보는 게 허용이 되느냐? To touch this display가 됩니다.
0: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Display, 이 전시하다 할 때 우리가 DP한다는 말을 해요. 이
0: 전시물을 DP라고 하죠.
1: 네네. 네, DP용입니다.
0: DP용.
1: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나요?
0: No. 저도 한국 와서 이제 처음 들어본 표현이 참 많은데 그중에 네. 하나가 DP이긴 해요. 그 전시용, it's just for display.
1: 아.
0: We don't say DP. We use the full word display.
1: Display.
0: Yes.
1: It's just for display. 이렇게 yes. 말하면 그냥 이거는 전시용입니다라는
0: yes,
1: 말로
0: right.
1: 여기서는 전시된 작품을 가리켜서 또 display가 쓰인 경우입니다.
0: Mm-hmm.
1: 그래서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라고 했더니 No, you can't!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유 어쩌죠? 그건 안 되겠는데요.
0: I'm afraid not.
1: I'm afraid not.
0: 뭐가 무섭죠?
1: 뭐가 무서워요. Afraid.
0: Afraid?
1: 네.
0: Scared? 그런 뜻이 아니죠.
1: 네.
0: When somebody says, I'm afraid not, it means, unfortunately, no.
1: 그렇죠.
0: Unfortunately, it's not allowed.
1: 맞습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그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I'm afraid not. 그 A-F-R-A-I-D, afraid. Afraid. 전 이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0: I'm so, afraid.
1: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서 afraid. 근데 여기서는 I am afraid 하면은 나는 두려워요라는 그런 이제 직역이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표현이 돼서요.
0: Sure.
1: 어쩌죠? 안 되겠는데요. 안타깝지만 I'm afraid not. 어쩔 수 없이 거절하거나 부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댑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0: It's quite delicate.
1: It's quite delicate.
0: Delicate.
1: Delicate. D-E-L-I-C-A-T-E. Delicate. Delicate. Right. 이라고 하는군요.
0: If something is delicate, like glass, if it's so thin and delicate, it breaks easily.
1: Very 쉽게, fragile.
0: 예, 쉽게 부서지는 것들을 delicate라고
1: 표현. Delicate.
0: 마음도 delicate 할 수 있어요.
1: 맞아요. 연약해.
0: Diane has a delicate heart. Her heart breaks easily.
1: 어머.
0: It means it's very sensitive.
1: 맞습니다.
0: And you get hurt easily.
1: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쉽게 받고 뭐 이런 경우. Delicate 뭐 right. heart라고요?
0: Delicate heart.
1: Delicate heart.
0: delicate soul.

0: 어머, 되게 영혼까지 뭘.
1: 그러니까 좀더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she's a delicate soul.
0: 선생님 원래 선생님만 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1: 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0: 아.
1: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Oh, she's weak. No, no, no. She has a delicate heart.
0: 아.
1: Delicate soul.
0: Delicate soul. 어머, 어떡해.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쉽게 부서지거나 쉽게 손상을 입는다라는
1: right.
0: 뜻이 delicate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eak 하면 그냥 약해.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1: 그 표현 자체도 약하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아, 그것도 약하나요?
1: 그것도 약해요.
0: 그래서 여러 가지 delicate이 쓰이는 경우를 보면 피부가 연약한 경우 누구 있어요?
1: Oh, delicate skin.
0: Delicate skin.
1: That's perfect.
0: She yeah. has delicate skin. 이렇게 말하기도
1: right.
0: 하고 또 수술 받은 다음에 아주 민감하고 이제 그 외부 자극에 쉽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연약하다.
1: Right.
0: 이럴 경우에도 delicate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1: yeah,
0: my
1: right,
0: eyes
1: right.
0: are delicate
1: That's
0: after
1: right.
0: the surgery.
1: Yeah, it becomes very sensitive to light.
0: 그렇죠.
1: So you can't open your eyes easily.
0: 바로 그렇습니다.
1: Very delicate.
0: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도요. 민감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도
1: 맞다.
0: It's a delicate
1: situation.
0: Situation. 그러니까 delicate이라는 단어가 참 나름 매력적인 단어 같아요.
1: Very sensitive.
0: Very sensitive.
1: Delicate.
0: 조금만 건드려도 와당창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it's quite delicate. Quite라는 말은 very를 대신해서 쓰는
1: right.
0: 약간 격상된 그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1: Quite delicate.
0: It's quite delicate.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3: I'm afraid not. It's quite delicate.
0: 네, 아무리 규정상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아유 어쩌죠 안 되겠는데요라고 좀 I'm afraid not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네, 그렇죠.
1: Instead of saying no,
0: 네.
1: oh, I'm sorry, I'm afraid not.
0: I'm afraid not. 네,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1: Oh, I understand.
0: Oh, I understand. 네, 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말로 아 네 이해합니다. 라는 것과 I understand 하고 딱딱 그 해석이 맞는 거긴 한데 어떠세요 선생님?
1: 우리말로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0: 그렇죠, 그 정도 같아요.
1: 알겠습니다가 맞는데
0: 네.
1: 영어로는 I understand가 맞아요.
0: 그럼 그런 경우에 I see는 어때요?
1: I see is okay. That's a very casual way to say okay, I understand. 근데 알겠습니다를 그대로 직역하면 I know잖아요.
0: 그렇죠. 선생님, 그때 I know라고는 잘 안 하지.
1: 안 하지, 그렇죠, 그렇죠. 영어로 I understand is so much better.
0: 오케이, 그러면 I understand으로만 가는 걸로. 오케이, 자, I understand, 알겠습니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태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만져보시질 않고 만져보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네, 그렇습니다. Thanks. 일단 고맙다라고 얘기하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I understand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1: Right, right.
0: 자, thanks. 감사합니다. 왜? For checking. 확인해 봐줘서. Thanks for checking. 뭐 전에? Before touching it. 그것을 right. 만져보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봐주셔서 고맙다는 거죠.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1: 여기서 checking 하면 뭐가
0: 네.
1: 확인한다기보다는
0: 네.
1: 공손하게 물어봐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So
0: 그게 확인이에요.
1: 확인하는
0: 네.
1: 거죠.
0: 네. 네. 그렇죠. 되나 안 되나.
1: That's right. So in a sense, you can easily say, oh, thanks for asking.
0: Thanks for asking.
1: Thanks for asking.
0: 그 좋다. Yeah. 간단하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1: That's right.
0: Thanks for asking. 자,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여기서 이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게
1: yes.
0: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이제 물어봐주고 확인해준다라는 뜻으로 checking이
1: right.
0: 쓰였고요. Before touching it. 그 실제로 가서 막 만지기 전에 말이죠. Thanks
1: right.
0: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Okay,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Oh, I understand.
3: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네, 그랬더니 이 제임스의 입장에서는 아유 물론이죠. 저야 뭐 문제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1: Of course, I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Of course, 물론이죠.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죠.
1: Mm-hmm.
0: Of course라고 한 다음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그 어떤 문제라도 일으키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I didn't want to cut in line by mistake가 있어서
1: That's right.
0: 그 실수로라도 새치기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라는
1: cut
0: 말이잖아요.
1: in line.
0: 네, cut in line. 그래서 뭐뭘 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정도의 뜻이 바로 I didn't want to. I didn't want to가 되는데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듯이 말하게 됩니다. 자, right. cause trouble. 아까 초반에도 우리 주치생님이 어릴 때 반 고호의 작품을 만져봤다가 큰일 났다라고 아주 혼났다라고
1: 절대
0: 해서
1: 그러지 마세요.
0: 네, I got in big trouble 이 말씀 주셨는데요.
1: Right.
0: 자,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이때 cause 야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네, 들어보죠.
2: Of course.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네, 자, 전체 대화 듣죠.
2: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3: I'm afraid not. It's quite delicate.
2: Oh, I understand.
3: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2: Of course.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말해볼까요?
1: Let's go!
0: 저 이 전시물 만져봐도 되나요?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1: Am I allowed to touch this display?
0: 아유, 그건 안 되겠는데요. I'm afraid not.
1: I'm afraid not.
0: 아주 약하거든요. It's quite delicate.
1: It's quite delicate.
0: 아, 그렇군요. Oh, I understand.
1: Oh, I understand.
0: 아유, 그래도 만져보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1: Thanks for checking before touching it.
0: 아유, 물론이죠. Of course.
1: Of course.
0: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1: I did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Right. 네, 괜히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런 말이 I didn't want to로 시작하시면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 I didn't wanna.
0: I didn't wanna. 그러니까 want to를 이어 발음하게 되면 want to인데 조금 더 빠르게 발음하면
1: wanna.
0: Wanna.
1: I didn't wanna.
0: I didn't wanna.
1: Right.
0: 나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발음하면서 I didn't wanna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I didn't wanna가 되는 거니까요.
1: Mm-hmm.
0: 자, I didn't wanna cause any trouble이었습니다. Yeah.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4: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3: Hi, everyone. I'm Kristen Cho.
4: And I'm Cameron Word.
3: Well, I think that we just talked about having our holiday, Chuseok holiday, and boy, this is kind of like the last day of school, last day of work, before we have a long, nice 4-day holiday. And we're talking about support at school. Basically, we have a kid, Lucas, who is falling behind on work. And...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signate, 뜻은 지정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Korea Heritage Service has officially designated the skeletal fossil of the first unique dinosaur species discovered in the country as a natural monument. 여기서 designate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특정 지위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area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그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뉴스에서 designate a site, designate a zon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공식적으로 지정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sign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countryside relatives.
1: Yep.
0: So let us know. 자, 지금 바로 샤빌공사와 반디와 유튜브로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은 생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Nationwide rain, thick clouds, and dense fog are expected across the nation during the Chuseok holiday, likely obscuring the traditional full moon while causing high waves at sea and noticeable daily temperature swings, according to the weather agency.
0: 기상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짙은 구름과 안개가 끼어 보름달을 보기 어려운 데다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가 일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ll co-host the final leg of the Igonhi Collection's international tour in a London exhibition titled Korea 2000 Years of Creativity running at the British Museum from October 1st through January 31st of next year.
0: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국외 순회전인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의 마지막 전시 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에서 공동 개최합니다.
2: The total wealth of global billionaires reached a record high of $15.1 trillion in 2025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boosted tech sector valuations, according to global wealth intelligence provider Altrata.
0: 글로벌 자산 정보 업체 알트라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업종의 호황으로 기술 산업 분야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2025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 자산이 15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215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An underwater research vehicle deployed almost 5 kilometers deep into the Mar del Plata submarine canyon off the coast of Argentina has uncovered human debris littering the ocean floor, proving that even the planet's most isolated marine environments are vulnerable to pollution.
0: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해저협곡의 수심 약 5km 지점을 조사 중이던 원격 무인 탐사기에 인류가 버린 각종 쓰레기가 해저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해양 환경조차도 오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 A small seashell painting purchased for just $30 at an estate sale in the U.S. has been authenticated as a 1951 masterpiece by renowned American surrealist Gertrude Abercrombie, with an estimated auction value reaching up to $250,000.
0: 미국의 한 유품 정리 행사에서 단돈 $30에 판매된 그림이 저명한 미국 초현실주의 화가 Gertrude Abercrombie의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들이 그려진 이 그림은 해당 화가의 1951년 걸작으로 향후 경매 예상 가치는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Those we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Nationwide rain, thick clouds, and dense fog are expected across the nation during the Chuseok holiday, likely obscuring the traditional full moon while causing high waves at sea and noticeable daily temperature swings, according to the weather agency.
0: 기상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짙은 구름과 안개가 끼어 보름달을 보기 어려운 데다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가 일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So it's not going to be the clearest the sunniest of days.
2: Yep.
3: This Chuseok holiday. Tell us more, Karen.
2: Yeah, it's a little unfortunate because we've been seeing nice, bright, clear weather these past few days. But yes, so they are expecting a bit of rain over the Chuseok holidays. So the weather agency says that rain will begin on Chuseok Day, September 25th, mainly affecting

0: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Korean art, and if you are in Europe, this might be the perfect chance to go and take a look. It will
1: Yeah.
0: run from October 1st through January 31st. The London show is the third and final stop of the collection's international tour. It follows exhibitions in Washington, D.C. and Chicago.
1: 자, 유럽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시를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전에 미국에서 전시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시하는 곳이 영국 런던이다라고 했는데요. This is the final leg of the international tour.
0: Right, so we use this word a lot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concerts. We say
1: Yeah.
0: it's the final leg or the first leg of a concert tour. So we're talking about a distinct stage or a segment or a part of a journey between two specified points.
1: And we could talk about heads of state touring other countries for official meetings. And, you know, they might actually go to various countries.
0: Yeah.
1: Again, in that case, we could say this is the final leg of the president's international tour, for
0: Right.
1: example. So in that case, we're not talking about an actual 다리, but
0: Right.
1: it's the 마지막 단계, 마지막 여정.
0: Yeah. So if you can think of it like a stop, if it's a multi-stop itinerary, like if we're talking about a travel itinerary, you can say that it's a leg. So it's basically like a segment or maybe a phase.
1: 그렇죠. 그래서 앞서 미국에서도 전시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국제 전시 행사의 마지막 목적지가 런던이다라고 하면서 This is the final leg of the international tour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t's going to run from October 1st to January 31st.
0: Right. So run, we use this term when something is in operation or it's open or it's showing an active status.
1: 그래요. 그래서 이 run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죠. 한 번도 그동안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도 이번 전시에서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영국의 British Museum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기간 맞춰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It's going to run from October 1st to January 31st.
0: Yeah, I think it's funny, you know, we're talking about legs and running.
1: Oh yeah, you're right. Yeah, it's a coincidence. Okay, well, let me read this one more tim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ll co-host the final leg of the Egon E. Collection's international tour in a London exhibition titled Korea, 2000 Years of Creativity, running at the British Museum from October 1st through January 31st of next year. Let's take a break. 사연 보겠습니다. 이채림님, Good morning. 상어 북항이 뉴스에서 접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잃은 게 아니라면 이것도 자연의 불균형이 주는 경고일까요? 네, 바로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0: If it was searching for its natural, if it felt like that temperature was its normal, natural environment, then yes.
1: Exactly. 그래요. 자, 그다음에는 김은숙님. 우연히 산책하러 갔다가 진짜 눈으로 직접 상어를 봤어요. 신기했어요. 근데 엘니뇨 때문이라니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하셨습니다. Yeah, I mean climate change in general is changing so many things.
0: Right.
1: 이은미님, come back to where you came from in one piece, 북항아 하셨습니다. You say in this case, return to
0: Yeah.
1: where you came from, not come back. But yeah, you're right, absolutely.
0: In one piece.
1: 김윤정님, 상어는 신기하지만 인간 때문에 다른 식물과 동물들이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
0: Yeah.
1: 아픕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또 김근아님은 건조기 필터 거름망에 옷, 먼지가 아니고 폴리에스터 섬유가 고열에 녹아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EBS TV 환경 미세 플라스틱 다큐에서 방송했는데 절대로 세척 시 하수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라고
0: The
1: 보내주셨어요.
0: dryer lint.
1: 그렇군요. 아, 참 신경 써야 될게 많은데 그 앞서 캐런 선생님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0: This
1: 거네요.
0: is one. Yes, definitely.
1: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영어로 바꿔 주세요.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Let's listen to Morning by Al Jarreau.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The total wealth of global billionaires reached a record high of $15.1 trillion in 2025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boosted tech sector valuations, according to global wealth intelligence provider Altrata.
0: 글로벌 자산정보업체 알트라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업종의 호황으로 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치가 급등하면서 2025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 자산이 15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0: 2경 215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라스 모어.
1: Yeah, I can't even put my I can't even wrap my head around that number, but
0: Right. How many zeros is this? We're looking at 16
1: Yes,
0: zeros.
1: 16 zeros. It's a lot of money. So, yes, they're saying that the world's billionaires, they saw their combined wealth hit a record $15.1 trillion in 2025. Of course, it was fueled in part by the global boom in AI. So this is according to Altrada's Billionaire Census 2026. They say the number of billionaires rose 8.2% to 3,795, and it's the biggest annual increase in 5 years. Tech billionaires benefited especially as companies making major AI investments saw their market values grow 23% faster than those with less AI investment. North America had the largest billionaire population with 1,337 billionaires, followed by Europe, and then Asia. And experts note that much of this wealth is tied to stock prices, meaning that rise in net worth does not necessarily reflect an equivalent increase in cash
0: Yeah, and
1: holdings.
0: that's exactly the case for Elon Musk, because sometimes we'll hear about his total assets dropping significantly. That doesn't mean he's lost cash because it's all in stocks. And then, you know, the next day, of course, it'll
1: He'll
0: rise
1: come back.
0: and, yeah, and come back. So, yeah, we're looking at global billionaires. 빌리언 하면은 공이 9개니까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호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빌리언에스들의 자산을 합치면은 우리 돈으로 공이 16개나 되는 이경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 That's a lot of
0: It
1: money.
0: absolutely is. 이경원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20 quadrillion won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quadrillion이라는 게 이제 공이 15개거든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16개가 되는 거겠죠. 영어는 숫자가 다 이제 세계 단위로 끊어지니까 thousand, million, billion, trillion.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언급할 일이 없지만 오늘은 언급을 합니다.
1: Quadrillion,
0: quadrillion까지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네개 단위로 끊잖아요. 만, 억, 조, 그리고 이제 경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그 trillion이 딱
1: They
0: 정확하게
1: match up.
0: 떨어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 영어에 딱 1대1 대응되는 trillion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서버든지 외우든지 하면서 이제 따로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1: It's not easy,
0: 언어를 바꿔가면서 숫자를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Anyway, we're talking about huge amounts of money, and this is all about the billionaires and how much money they have, total assets. So, what's a billionaire?
1: A billionaire. So we're talking about people who have assets, wealth, or a net worth that's worth $1 billion or more.
0: Right. Billionaire는 정말 말 그대로 billion dollars 이상의 돈을 가진 자산 가치가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illionaire 그러면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또 trillionaire 그러면은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지구상에 trillionaire는 한 명밖에 없죠. Elon Musk.
1: But I mean, you don't know,
0: 근데
1: right?
0: 가끔
1: Because
0: 일론
1: sometimes it goes
0: 머스크의
1: down.
0: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트릴리언에서 벗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다시 트릴리언에 됐다.
1: It's not exactly like physical money.
0: Right. Because we're
1: It's
0: talking about 자산,
1: stocks. Stock
0: assets.
1: values.
0: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저기 tech sector valuations까지 볼까요?
1: So tech sector valuation. So this is talking about the estimated financial worth of companies within the tech industry, and it's calculated using specific financial metrics, growth rates, and market expectations.
0: Tech는 기술, IT를 얘기하고 있고, sector가 분야, 또 valuations는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기술 부문의 그런 평가액이나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total wealth of global billionaires reached a record high of $15.1 trillion in 2025.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boosted tech sector valuations, according to global wealth intelligence provider Altrata.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0: confirmed as authentic. The buyer said they noticed this artist's signature and later found a photograph of the same painting in a catalog for an Abercrombie retrospective at the Milwaukee Art Museum. So this painting, it's titled Alderman Merriam Shells, and it shows 9 seashells and had been kept by the same Michigan family for about 75 years after being given to a doctor by the artist in exchange for medical treatment. And the work will be auctioned on October 1st with an estimated price of $150,000 to $250,000. Maybe it could sell for even more.
1: Yeah, exactly. 자, 어디서 이거를 $30에 구입했던 거죠? An estate sale?
0: Yes, an estate sale. So an estate sale is basically when someone passes away, when they're trying to sell off a majority of that person's personal property, we call this usually an estate sale.
1: 이게 이제 자산 처분 세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유품 정리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일에서 이제 $30에 이 그림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걸작이었고요. Yeah. Abercrombie라고 하는 화가의 걸작인데 it was authenticated recently.
0: Right. So when something is authenticated, it means that it has been the validity of something to be real. It's been proven to be real or proven to be genuine through some sort of verifiable
1: process,
0: an institution perhaps.
1: Okay. Right. To be authenticated는 진품으로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영어로는 it will go under the hammer 이래도 되고 it will hit the block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경매에 붙여지면은 또 실제로 얼마에 팔리게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상가는 많게는 250만 달러. Mm-hmm. 아니요. 25만 달러. Sorry. Mm-hmm. 그리고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팔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0: Yep.
1: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mall seashell painting purchased for just $30 at an estate sale in the US has been authenticated as a 1951 masterpiece by renowned American surrealist Gertrude Abercrombie with an estimated auction value reaching up to $250,000. 자, 지금까지 Karen Choi와 함께한 오늘의 headlines였습니다. 무마 문장 기억하시죠?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샵 1045와 반기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Now let's listen to Everything But The Girl with Night and Day.

0: 네, 오늘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The first one we're going to look at is obscure.
1: So as we mentioned before, when something is obscured from view, it means that it's hidden. So to obscure means to hide or to cover or to make something difficult to see or understand.
0: Obscure something. 동사니까요. 무언가를 가리다라는 뜻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heavy fog began to obscure our view of the mountains.
0: 짙은 안개가 그 산맥의 어떤 보이는 것을 그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앞에 산이 있는데 그 보여지는 것이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안개로 인해서. 그래서 obscure our view of the mountains. 우리의 시야를 산이 보였던 그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1: Yeah, we see this happening a lot, you know, due to fine dust.
0: Right.
1: So,
0: right.
1: you know, Namsan Tower.
0: Sure.
1: Yeah, we can see it some days or it's obscured from our view.
0: Exactly. And if it's really foggy, then sometimes you can't see the top of high buildings.
1: Yeah.
0: Because the clouds or the fog obscure the view. All right, let's move on to another verb. This is to run from a certain time to another time.
1: Right, so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an exhibition or some sort of event, it means it's running or it's open, in operation, or showing an active status.
0: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 It runs from blah blah blah. 예문 볼게요.
1: The modern art exhibition is running from June through August.
0: 그 근대 미술 전시는 현재 6월부터 8월까지 전시 중이야. 열리고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을 말하려면은 사실 지금 현 시점이 6월 에서 8월 사이여야 되겠죠. is running from 현재 진행형 썼으니까. 자, 다음 표현은 억만장자, billionaire.
1: Billionaire. So we're talking about a person who has assets, wealth, or a net worth valued at $1 billion or more.
0: And what's the example?
1: The company went public last week, turning its 30-year-old founder into a billionaire overnight.
0: 네. 회사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요. 기업 공개하는 거, IPO, 상장하는 것을 영어로 go public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30살밖에 되지 않은 창립자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Okay, the next one is to litter.
1: To litter, right. So it means to scatter objects or waste materials kind of untidily across an area, making it look messy or cluttered.
0: 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어지럽게 널브러지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ourists frequently litter the beach with plastic cups and food wrappers.
0: 관광객들은 종종 플라스틱 컵이나 음식물, 이제 그 래퍼 이런 것들로 해변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기 때문에 어지럽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표현인데요. To be authenticated.
1: This means to have your identity or the validity of something proven to be genuine, real, and true through a verifiable check.
0: 자, 예문 볼게요.
1: The vintage watch can be sold for a higher price if it is authenticated.
0: 네, 그래서 진품으로 확인된다는 의미의 to be authenticated가 이렇게 쓰였네요. 이 빈티지 손목시계는 진품으로 확인이 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우리 오늘 오프닝에서 상어가

0: although it brought joy to the citizens there, it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102님, before we do a happy dance, mm-hmm. let's read the fine print.
1: I think this works. Yeah.
0: 어, 이것도 좋은 것 yeah. 같아요. 어, 그 계약서 같은데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yes. 어, 이제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한데 mm-hmm. 그 fine print가 그런 작은 글씨란 yeah. 뜻이죠. 그래서 어, 행복의 춤을 추기 전에
1: yes.
0: 그런 세세한 것들을 yeah, 다 살펴봐야 된다.
1: Mm-hmm.
0: 네, 좋아요.
1: Yeah,
0: 도정후님, the silver lining comes with a shadow. And don't pop the champagne just yet.
1: Yeah, the popping the champagne was actually exactly what I was going to talk about.
0: Okay, oh, but these two are separate, so you can say just one or the other.
1: Yeah.
0: You don't have to do both.
1: Mm-hmm.
0: The silver lining comes with a shadow.
1: Yeah.
0: 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don't pop the champagne just yet.
1: Mm-hmm.
0: 둘 다 좋습니다.
1: Yes. Two sentences.
0: 아, 따로따로 보내셨는데 mm-hmm. 우리 작가님이 이제 취합해서 두 개를 이제 이어서 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둘 다 좋아요.
1: Mm-hmm.
0: Okay,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1: 6706. Because we got a chance to kind of, you know, make the sentence again.
0: Sure.
1: Yeah.
0: 네, 6706 님 반찬 세트 보내드릴게요. I'm gonna pick, before we do a happy dance, let's read the fine print. 3102님, 아로마 디퓨저 보내드리겠습니다.
1: We should always read the fine print.
0: Oh, yes, absolutely.
1: Yeah.
0: Karen, what would you say?
1: Well, you know, pop the champagne, actually. So okay. my sentence was, this isn't something to pop the champagne about.
0: This isn't something to pop the champagne about.
1: Yes.
0: 네, 우리 아직은 이렇게 막 축하하고 좋아하고 그럴 일이 아니야. This isn't something to pop the champagne about.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요. There's more to this story than meets the eye. 그래서 There's more to this story than meets the eye.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1: Yeah.
0: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많이 의역을 했죠.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ing to move on with a song. This is Ben Folds, The Luckiest,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